금슬 좋은 부부는 나이가 들수록 남매처럼 닮아가고요. 모녀지간은 자매처럼 다정할 때 가장 근사하고 예뻐 보이죠. 그런가 하면 사이좋은 자매 사이는 둘도 없는 친구처럼 느껴지고요. 단짝 친구는 시간이 지나면 꼭 자매 같아지는 거. 이거 참 신기하고 재밌는 현상 같기도 하죠.

사람 사이의 관계라는 건 정해놓은 범위를 뛰어넘을수록 점점 더 좋아 보이는 그런 모양입니다. 살다 보면 친모녀 같은 고부 사이도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형제보다 끈끈한 우애를 자랑하는 남다른 부부 사이도 분명히 존재할 텐데요. 실제로 외모나 분위기가 비슷하게 닮아서일 때도 있겠지만 정서적으로 친근하고 서로 배려하는 모습이 눈에 보일 때, 그럴 때 가족 같은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거겠죠. 자, 그런 의미에서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으세요? 매일 이 시간 함께하는 우리는 의리로 뭉친 짹짹 공동체다라고 말이죠.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는 CBS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 7월 9일 목요일 입주 1364일째 방송 지금 시작합니다.

0: 자, CBS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 7월 9일 목요일 방송 씩씩하게 시작해 봅니다.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짹짹! 짹짹! 적극으로요. 조PD 피처링 인순이의 친구야 띄워드렸습니다. 저 가끔 궁금한 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육성으로 제가 갈 때 인사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나 둘 셋 세 주잖아요. 여러분 육성으로 짹짹 하세요? 방송 들으면서? 나 갑자기 궁금해졌어. 아니 이런 게 궁금해지는 게 약간 오늘 우리 오프닝의 그런 관계에 대한 얘기인데 말이 잘 통하는 친구 사이는 가족이나 연인보다 훨씬 좀 더 나을 때가 있죠. 그죠? 특히 요즘은 랜선 친구라고 해서 한 번도 만난 적 없는데 나에 대해서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고 속속들이 이해해주는 색다른 그런 관계. 그런 관계도 많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 2시간씩 게시판에서 만나서 시시콜콜한 일상들 공유하는 여러분들. 어때요? 가끔 좀 랜선 친구 넘어서 친구보다도 조금 더 끈끈하고 네 의리로 똘똘 뭉친 그런 약간 유사 가족 비슷하지 않으세요? 저는 약간 저희 게시판 보면 그런 거 많이 느껴지거든요. 자, 드디어 여러분들의 끈끈한 의리를 발휘해 줄 시간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 하는데 다 이유가 있었죠. 다음 주까지 계속되는 청취율 조사 기간. 7월 9일은 마침 친구 데이니까 그대창을 친구에게 소개하는 날 그 친소 이벤트를 한번 가볼까요? 단짝 친구, 동네 친구, 손절한 친구에게 그대창을 추천해 주셔도 좋고요. 손절한 친구에게까지 해야 되나? 랜선 친구를 비롯한 불특정 다수에게 전도 및 포교 활동을 활발하게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누구 소개받고 왔어요? 라는 문자가 도착하면 소개받는 분과 소개한 분 모두에게 커피 쿠폰 1 플러스 1으로 쏩니다. 근데 저희가 게시판에 놀러 오시면요. 시스템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예. 보면, 이분 전에 오셨던 분인데, 이분 문자 자주 하셨던 분인데, 어떤 분인데, 이게 다 티가 나거든요. 예. 딱 보면 압니다. 예, 예. 자, 어쨌든 오늘도 청취율 조사 기간이다 보니,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거를 많이 하는 이유가 어제는 여러분 저희가 진짜 얼토당토 없는 퀴즈를 냈지 않습니까?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 봉대한테 가서 그렇게 고자질을 하셨다고. 근데 이런 걸 많이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어떻게 하면 이 청취율 조사 기간에 여러분들께 더 많은 선물과 혜택을 좀 나눠드릴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런 재미난 이벤트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시고 저희가 국간에 가득 쌓아놓은 커피 뭐 그 외에도 많은 쿠폰이 있으니까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사연과 신청곡 보내실 곳은요.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 첨부는 100원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는 무료입니다. 서울 경기 98.1MHz CBS 그대 창가의 피라미드 아니 예 알렉스입니다. 1부 시작했고요. 저희는 이제 광고 듣고 와야죠.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0: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1: 우리 집은 슈가버블.
2: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3: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2: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엄마 손은 약손, 엄마 마음 마더스. 건강하고 행복하게 엄마 마음 마더스.
2: 연구도 기술도 모두 진심에서 시작됩니다. 엄마처럼 한결같이.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2: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3: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리메이드 서울.
4: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5: 세수하고 한 장 쓱딱 꽂혀. 간편하게 한 장 쓱딱 꽂혀. 화장 전에 한 장 쓱딱 꽂혀. 하루 5분 쉽게
6: 쓱딱 꽂혀.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딱 꽂혀.
5: 메디힐 토너 패드.
7: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8: 휴레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아, 또 눌어붙었네.
2: 음식물 처리기에 음식물이 눌어붙으면 작동이 멈추는 고장의 원인이 되니까. 그래서 음식물 처리기도 결국 쿠쿠. 국내 유일 누름방지 모드로 고장 걱정 없이 속 편하게 쓸 수 있죠. 쿠쿠 에코웰 큐브 음식물 처리기.

자, 마룬5의 슈거 그리고 해리 스타일즈의 As It Was 듣고 오셨습니다. 저희가 방송을 이렇게 쭉 하면서 이제 게시판을 막 보고 있었는데 어떤 분이 오셔서 초대 코드 있냐고. 근데 세상에 무릎을 탁 치었지 뭡니까? 아니 요즘이 어느 시대인데 그죠? 내가 원하는 친구가 내가 원하는 방송을 같이 들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초대 코드 정도는 보낼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레인보우의 이 기능 왜 없는 겁니까?

0: 자, 되게 좋은 아이디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하지만 지금은 당장은 없지만, 예, 예. 좋은 아이디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490님, 새싹이세요. 진짜 완전히 그냥 방금 젖은 땅에서 이파리 한 싹, 콩나물 싹 올라온 새싹이신데, 하석, 이분은 대놓고 자기 이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석풍 동생입니다. 전도 받고 놀러 왔습니다. 네. 하석풍 동생이시군요. 잘 오셨습니다. 예, 예. 2882님, 넌나비님 소개로 들어왔습니다. 반갑습니다. 하트뿅. 좋아요. 잘 오셨습니다. 도니 누나님, 저 엊그제 논산 아들 수료식 갔다가 택시기사님께 그대창 소개하고 왔습니다. 98점이 꼭 들으시라고. 그 기사님이 문자 주시면 제가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쁜 공주님, 전 엄마랑 다니면 붕어빵이라고 하고 남편이랑 다니면 남매 같다고 하고 다들 흔한 얼굴은 아닌데 그런데 그 말 들으면 엄마도 좋아하시고 남편은 싫어해요. 왜죠? 하셨습니다. 오, 왜일까요? 아, 그런 건 있대요. 내가 DNA적으로 우리 부모님들에게 비슷한 어떤 피지컬이나 얼굴을 받게 되는 건 그건 뭐 당연한 일이겠죠? 근데 참 내 남편이랑 한평생을 떨어져 살다가 남편이 된 사람인데 이 사람이랑 닮았다? 그건 좀 나 자신은 이해가 안 가는데 남들이 봤을 때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게 사람들도 약간 아직까지 약간 그게 있대요. 원숭이 같이 누군가가 뭘 하는 걸 보면 약간 좀 이렇게 따라하고 나도 모르게 그런 게 있대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나랑 얼굴 맞대고 얘기하는 사람이 늘 인상 쓰고 눈 이렇게 크게 뜨고 막 이러는 거를 내가 보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된다는 거죠. 결국엔 그렇게 되면 뭐가 이루어지냐. 얼굴에 수많은 근육들이 있는데 그 근육들을 같이 쓰게 된대요. 그래서 약간 어떤 뉴스에 반응하는 표정, 뭐 얼굴의 근육의 쓰임새 이런 것들이 닮아가니까 약간 뉘앙스가 닮았다라고 해야 되나? 약간 오! 레인보우에 카카오땡 초대하기 기능이 있대요. 그럼 그렇지. 우리 레인보우 만드신 우리 개발자 여러분들이 당연히 이런 기능을 안 넣어놨을 리가 없잖아요. 여러분, 레인보우에 카카오땡 초대하기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많이 많이 초대해 주시고요. 웅이님, 저는 현실 친구들보다 라디오 친구들이 더 애틋합니다. 라디오 친구 중에 실제로 만나고 있는 분도 있고요. 저랑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지만 좋아요 하셨어요.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관계가 이미 성립이 된 상태에서 이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라 나이와 뭐 성별과 뭐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냥 이 라디오라는 이 매체의 공통점, 네, 같은 프로그램을 듣고 있다는 그 공통점 하나로 만나는 거기 때문에 굳이 내가 가서 이 사람이랑 기싸움을 할 필요도 없고 굳이 내가 가서 텃세를 부릴 일도 없을 뿐더러 굳이 뭐 사회적인 지위를 따질 일도 없고 아 저는 이런 일 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걸 굳이 솔직히 밝힐 필요도 없잖아요. 그죠? 내가 진짜 무슨 뭐 범죄자만 아니면. 예, 그러다 보니까는 조금 더 편하게 만나서 서로에게 딱 이제 정해놓은 아주 편안한 매너 있는 선을 네 이렇게 딱 지켜주면서 만나시는 거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넌나비님, 알디 오늘은 선주님의 생일입니다. 라디오를 듣다가 알게 된 언니는 처음 만나자마자 저에게 너냐? 라는 강렬한 한마디를 심어주었고 늘 챙김과 고민 상담을 해주시는 소중한 인연입니다. 알디가 꼭 축하해주세요. 선주 언니, 언니가 없었다면 내 라디오 생활이 얼마나 삭막했을지 감도 안 와. 늘 고마워. 생일 축하해 하셨습니다. 아유 좋네요. 주거니 받거니. 그리고 이 와중에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는 와중에 새싹이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새싹이다 그러고 문자를 볼 수밖에 없잖아요. 7802님께서 정답 호랑이 아이 학교에 데려다 주면서 잘 듣고 있습니다.
1: 누가 무슨 문제를 낸 거죠? 나 없는 사이에 누가 퀴즈를 낸 거죠? 키키피디도 아닌 것 같은데. 키키피디는 어제 충격 때문에 이제 문제 안 낸대요. 여러분 이거 정답이 호랑이라는데 문제가 뭐였을까요? 자우림의 25, 21, 악뮤의 그때 그 아이들은,

집은 단지 머무는 곳이 아니라 삶의 안정을 지키는 공간이라고 하죠. 소중한 집, 환경까지 생각하면 어떨까요? 소음과 먼지, 낭비되는 폐기물은 과감히 덜어내고 블록을 쌓아 올리듯 단숨에 완성하는 혁신적인 건축. 경기도의회가 마련한 모듈러 주택 공급 활성화 지원 조례가 그 시작을 엽니다. 오랜 기다림은 줄이고 변함없는 품질은 굳건하게 지킵니다. 모두를 위한 주거혁신.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축하할 일. 중간 CM이 들어왔습니다. 또 CBS 발전에 금목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예. 거기다가 또 로비 윌리엄스가 부른 Friends Like Me. 제가 디즈니 스코링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곡입니다. Friends Like Me. 자, 저희 방송 이어가기 전에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 전국에 있는 여러분들이 다 아셔야 되는 부분이라서 잠깐 짧고 굵게 말씀드립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리는 기상특보입니다. 오늘 오전 9시 15분쯤 경기도 안성 지역에 9시 25분에는 평택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됐습니다. 기상 상황을 자주 확인하면서 주변에 알리시고 물에 잠긴 도로, 지하차도, 교량 등의 통행을 자제하며 개울가나 하천변, 계곡, 해안가 등은 접근하지 않도록 합니다. 공사장이나 전신주, 지하공간, 축대나 옹벽, 담장 등은 위험지역에는 접근하지 마시고 배수로 정비 등 농사와 관련된 작업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라디오의 순기능이죠. 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잘 들으시고 여기서 이렇게 내려온 대로 따라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게시판을 살짝 또 다시 한번 볼까요? 어떤 내용들이. 4179님. 어제 30년도 더 넘은 입사 동기 모임을 했어요. 전부 CBS를 듣고 있는데 한 명만 모르고 있어서 레인보우 앱을 깔아줬습니다. 오늘 듣고 있으니까 소개 부탁드려요. 노숙희 언니 오늘도 화이팅 하셨습니다. 노숙희 언니, 노숙희 언니 다들 듣고 있는데 혼자만 CBS 안 듣고 뭐 하는 거야? 레인보우 앱 깔아놨으니까 그걸로 꼭 들어. 몇 번이라고요? 98점.

91입니다, 여러분. 98.1. 여기는 98.1. 네. 357 하나님, 알디 오늘 11시 동네 줌마들 브런치가 있는데 추어탕 먹으면서 그대창 전도하고 올게요. 언제부터 브런치가 추어탕이 됐죠? 이미 두 명은 애똑가를 줬는데 알디가 주신 양말 굿즈 신고 나머지 분들까지 섭렵하고 올게요. 그대창 영업사원 도전! 아, 좋습니다. 약간 이렇게 좀 저희가 파이를 조금 더 키워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네 크게 크게 도움 주시는 거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들국화님, 오 바로 딸에게 초대장 보냈습니다. 요거 있는 거 왜 몰랐지? 딸이 꼭 들어오길 바라봅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기능을 우리가 옛날에는 그랬어. 매뉴얼 보고 기능 어떻게 쓰는지 다 눌러보고 찾아보고 뭐하고 했었는데 요즘은 기능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한테 꼭 필요한 기능만 알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다른 건 만지지 않는 그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초대장 보내기가 카카오땡으로 보내기가 기능이 있습니다. 레인보우가. 버튼이 있대요. 네. 윤지님, 문제 한번 맞춰봅니다. 캐대헌에 나오는 동물은 무엇일까요? 힌트, 까치와 땡땡땡입니다. 라고 문제를 누가 냈어요? 아니면 지금 그 정답을 유추하기 위해 문제를 내봅니다. 라는 거죠? 이런 걸 수도 있어요. 요즘 날씨가 좀 들락날락 하니까. 이렇게 비가 왔다 해가 떴다 할 때 장가가는 네, 동물이 있습니다. 그 동물은 무엇일까요? 약간 이런 것도 괜찮고. 아니 뭐 DJ의 띠는 뭘까요? 뭐 이런 것도 괜찮고. 여기 있네. 4437님. 해 뜨고 비 오면 누구 장가가는 날일까요? 호랑이. 뭐 이런 퀴즈일 듯. 그러니까 누가 낸 거냐고. 누가. 아무도 낸 사람이 없잖아요. 미스테리인데. 8906님. 새싹님이시네요. 넌나비님 소개로 들어요. 두 번째 친구입니다. 운전하면서. 자주 들을게요. 반갑습니다. 넌나비님. 다이아몬드 등급 가자. 그러니까 이게 약간 좀 좋긴 한데 느낌이 약간 예 다단계로 가는 느낌인 것 같기도 하고요. 해투님. 제 남편 추천했습니다. 해투 숫자 2님. 해투님 초대로 방금 아이디 만들고 헉헉. 아유 힘드네요. 남편님이 아이디 만드는 것도 귀찮았나 봐. 그러니까 귀찮은 것보단 급했던 거지. 그냥 아내분 아이디 뒤에 숫자 2를 붙이셨어요. 예. 약간 큰 해투, 작은 해투 뭐 이런 식으로 두 분께 커피 보내드립니다. 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도 이런 그 깨깨오 네 거기 쪽으로 초대장을 보낼 수 있는 버튼이 있는지 저도 몰랐거든요. 오늘 근데 이거 얘기 진짜 잘 꺼낸 것 같아. 자, 친구 특집 노래로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이스토리. 아, 요즘 토이스토리 너무 저거죠? 네, 영화. 영화 괜찮아요. 보고 오세요. 토이스토리 OST 중에 랜디 뉴만의 You Got a Friend in Me. 그리고 이번 시즌 토이스토리 OST 중에 타일러 스위프트의 I knew you 듣고 옵니다.

자, 친구 소개받고 오시는 여러분들의 문자가 속속들이 도착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하루네요. 9117님, 제 마음속에 내면의 친구에게 소개받고 왔습니다. 역시나 듣던 대로 재밌고 유쾌하네요. 우중충한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셨습니다. 내 마음속에 내면의 친구에게 소개를 받고 왔다. 원래 듣고 계셨다는 얘기죠? 그죠? 새싹이신데 또 문자가 왔어요. 근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라는 아이디였어요. 아이디가 곰돌씨 코는 그만 파요. 코 파는 곰돌이 와이프입니다. 라고. 그러니까 아니 헐겠어. 몇 년째 코를 파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곰돌씨 코 그만 파요. 이제 아내분도 오셨으니까. 자, 우제 드라우닝 듣고 옵니다.

아 시원하네요. 뭐 이러다가 형부 처제 뭐 올케 다 나오겠네 하셨습니다. 다 오면 저는 좋죠. 2380님 알디님 저는 사무실 부장님이 추천해서 듣기 시작했다고 지금은 제가 더 열심히 청취하고 있어요. 저희 회사 차량에서도 레인보우 고정 별처럼님 밀초라 집사님 깨톡 초대장 보냈습니다. 아유 여러분들 너 나는 이래서 여러분들이 좋아요. 말을 너무 잘 들어. DJ 말을 어쩜 이렇게 잘 들어. 평소에도 좀 이렇게 잘 들어봐라. 자, 오늘 1부 마지막 곡입니다. 레디오헤드 크립 들으면서 잠깐 쉬시고요. 저희는 2부에 돌아옵니다.

0: CBS 상쾌한 하루 보내세요. 라디오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집은 단지 머무는 곳이 아니라 삶의 안정을 지키는 공간이라고 하죠. 소중한 집, 환경까지 생각하면 어떨까요? 소음과 먼지, 낭비되는 폐기물은 과감히 덜어내고 블록을 쌓아 올리듯 단숨에 완성하는 혁신적인 건축. 경기도의회가 마련한 모듈러 주택 공급 활성화 지원 조례가 그 시작을 엽니다. 오랜 기다림은 줄이고 변함없는 품질은 굳건하게 지킵니다. 모두를 위한 주거 혁신.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2: 경기도가 드릴게요.
3: 예술을 계속할 기회요?
2: 드릴게요.
4: 예술인 기회소득.
3: 창작에 몰두할 기회는요?
2: 드릴게요.
4: 예술인 기회소득.
3: 무대를 선보일 기회도요?
2: 당연히 드립니다.
4: 예술인 기회소득.
2: 당신의 가치가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 경기도가 드립니다.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4: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2: 기회가 예술이 되고 문화가 일상이 되는 세상, 경기도. 이 캠페인은 경기도와 경기아트센터가 함께합니다.
5: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2: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6: 한국일보 제휴 CBS 녹화뉴스입니다. 미군 중부사령부가 현지시간 8일 이란의 상선 공격에 대한 대응으로 이란을 추가 공습했습니다. 전날에 비해 공습 범위가 확대된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란도 반격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로 인해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대치 수위가 협상 동력 실종의 임계점에 근접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아시아개발은행 ADB가 현지시간 8일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을 4월 전망 대비 0.7%포인트 높인 2.6%로 지시했습니다. 석 달 전 1%대 전망에서 국제통화기금 등 다른 기관과 같이 눈높이를 크게 높인 겁니다. ADB는 내년 한국의 성장률 역시

0: 역시 0.1%포인트 높은 2%로 내다봤습니다. SK하이닉스의 미국 주식 예탁증서 ADR 수요 예측에 공모 물량의 7배를 웃도는 청약이 몰렸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현지 시간 8일 보도했습니다. 청약 대금 기준으로 1,715억 달러, 우리 돈으로 260조 원 정도의 자금이 몰렸다는 의미입니다. 만일 공모가가 어제 SK하이닉스 종가 기준으로 정해지면 조달 규모는 245억 달러, 37조 1000억여 원에 달하게 돼 알리바바에 이어 외국 기업 미국 상장 역대 2위 규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질 구매력을 반영한 한국의 음식료품 가격 수준이 3년 연속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가운데 최상위권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OECD의 구매력 평가를 고려한 물가 수준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2024년 기준 식료품과 비주류 음료 가격 수준은 146으로 OECD 평균보다 46% 높게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식료품 물가는 38개 회원국 가운데 1위인 스위스에 바짝 붙은 2위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이 지난해 8월 사상자 7명이 발생한 경부선 열차 사고로 과징금 5억 4천만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CBS 뉴스 김윤주였습니다.
1: CBS
2: 1분 기상정보입니다. 오늘 장맛비가 이어지지만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3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서울의 낮 기온은 27도가 예상되고 광주가 31도, 대구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다시 전국적으로도 낮 기온이 30도를 웃돌면서 더위의 기세는 조금 더 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오늘 충청도 지역은 10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렸는데요. 현재도 충청과 호남지방, 안성과 평택에는 호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앞으로도 시간당 30에서 8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예상됩니다. 그 밖의 지역도 오늘 장맛비가 이어지겠는데요. 앞으로 내릴 비의 양은 적게는 30에서 많게는 120mm, 강원도와 충청도, 호남지방은 최대 200mm 안팎의 집중호우가 예상됩니다. 1분 기상정보입니다.
3: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4: 보르네오 원주민 출신의 가이드 베네딕트가 메란티 나무의 방근을 막대기로 힘껏 내리치는 소리입니다. 원주민들은 길을 잃었을 때 나무를 두드려 동료들에게 자신의 위치를 알립니다. 방근은 땅 위로 노출된 나무의 넓은 뿌리를 일컫습니다. 사람 키만한 이 방근을 막대기로 치면 저주파 진동이 발생해 사람의 목소리보다 더 멀리 전달되지요. 인간은 오래전부터 자연이 만들어 놓은 구조를 이용해 서로 소통해 왔습니다. 보르네오 원주민들에게 거대한 나무의 방근은 숲속의 이정표이자 부기였고 자연이 선물한 통신 장치였습니다.
5: 우리 마음 속에 평화가 없다면 세상에도 평화는 없습니다. 비폭력주의자 간디의 말이었습니다.
6: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SBS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 2부 시작했고요. 2부 첫 곡으로 김현식의 비처럼 음악처럼 띄워드렸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그 시간 내실 때 요 그 김범수 리메이크 앨범에 또 요 버전이 있거든요. 네, 김현식 육성과 같이 하는 그 노래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노래 굉장히 좋거든요. 자, 2부 시작했습니다. 지금 친구분들이 많이 오고 계시는데 약간 불안하기도 해요. 오늘이 목요일이라 원래 이런 방송이야? 라고 얘기하시면서 도망갈까봐. 저희가 뭐 예를 들어 되게 고급진 월요일 코너, 그리고 영화 소개하는 금요일 코너, 네, 이렇게

이렇게 다양하게 준비가 돼 있고요. 목요일은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예. 좀 이렇게 나대는 날이기 때문에 네네. 일부러 한 주에 허리 바로 다음 날쯤 좀 많이 힘들어지는 날이라서 목요일은 그렇게 준비한 날이니까 오늘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은 놀라지 말아요. 자, 일단 우리 선물 주고 시작할게요. 베스트엠에서는 불맛이 살아있는 네트로 감성 레시피 알렉스의 스프레딩 군고기, 커피, 치킨, 베이커리 등등 바로 교환해서 드실 수 있도록 모바일 쿠폰 넉넉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영업자 응원 프로젝트 잭잭 쿠폰 가맹점, 이번 주 탄생한 새로운 가맹점입니다. 잭잭 가맹점 35점이에요. 전북 김제시에 있는 욕실 리모델링 전문업체 오일땡 바스입니다. 애청자 김민재님이 직접 운영하시는 업체고요. 아기세 인증하시면 10% 할인 가격으로 꼼꼼하고 친절하게 진행해 주신다고 합니다.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욕실 리모델링이 돈이 한두 푼 드는 게 아니거든요. 10%면은 진짜 어마무시한 겁니다, 여러분. 네, 요런 네, 할인 혜택이 있을 때 꼭 받아가시고 자, 잭잭 가맹점 리스트 확인하시려면요. 홈페이지 포토 게시판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호와 위치, 할인 내역 살펴보실 수 있고요. 그대창 인별그램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인별그램 주소는 네이버 상단 공지란에 안내가 되어 있고요. 가맹점 참여 원하시는 대표님들은 지역과 상호명 혜택 내역 남겨주시면 순차적으로 검토해서 저희가 연락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맹점 방문하실 때 여러분 잭잭이라고 아기새 인증하시고요. 할인 혜택도 챙기시고 다녀오실 때 인증문자 남기시는 거 잊지 마세요. 저희가 감사의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해니 다리님. 알디 저도 새싹이여라. 네, 새싹이여라. 비오기님. 알디 하던 대로 해요. 목소리 어색해. 사연과 신청곡 그리고 인증문자 보내실 곳은요.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 첨부는 100원의 이용료가 있고요. 인터넷 라임 라디오 레인보우는 무료입니다.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1: 싱크볼. Back to sinkable. Back to sinkable.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Back to sinkable.
0: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싱크.
1: 백조싱크.
2: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3: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4: 슈가버블,
3: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2: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호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 원대의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2: 오 마이 갓.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3: 유동 골뱅이.
2: 치맥에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4: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2: 콜레스테롤.

AI로 쉽고 편한 요즘 ERP. 알로에는 많습니다. 하지만 23년 연속 세계 인류 상품은 오직 하나입니다. 50년을 알로에와 함께 걸어온 유니베라. 정직한 원료, 과학적 효능, 그리고 시간이 만든 신뢰. 대한민국 알로에 유니베라.

CBS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 고급진 음악 방송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자면 This is me, Kay Lacero, The Greatest Showman Assemble. 그리고 Another Day of Sun, 라라랜드 캐스트가 오프닝 때 불렀던 곡이었죠. 자, 음악적인 얘기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싶지만 여러분들 사연을 안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잠깐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코루이맘님, 안녕하세요 알렉스님. 우리 동생 웅이가 여기서 만나자고 했는데요. 오랜만에 웅이 언니 왔송 하셨습니다. 아, 동생 이름이 웅이신 거죠. 지금 참을 수 없어. 이거 해야 되는데. 웅이 아버지! 웅이 아버지! 아, 고급지고 싶었다. 왜 하필 왔는데 웅이야. 웅이 아버지! 웅이 아버지! 웅이 아버지! 비오기 동생님, 원래 가끔 듣고 있지만 저도 닉네임 바꿨습니다. 3920님, 딸이 들어보라고 해서 어플도 깔아주고 우리 딸 승현이 엄마가 들어보래요. 오랜 청취자이시죠. 오인홍님의 어머님이세요. 근데 승현맘님은 오늘 출첵은 안 하셨네요. 괜찮습니다. 자주 오시는 분들이라서요. 0592님, 안녕하세요. 로꼬올리게 남편입니다. 아내 덕분에 아침마다 알렉스님 목소리를 잘 듣고 있습니다. 질투날 정도로. 크크크크. 감사합니다. 구벅.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는 말보다 음악이 훨씬 더 많은 방송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고급진 음악 방송입니다. 3582님, 아내가 까칠 여사입니다. 무조건 들어보라고 해서 듣고 있는데 선곡도 좋고 알지도 친근하니 재밌네요. 자주 올게요 하셨습니다. 자, 전도하신 분, 전도 받으신 분 모두 1+1으로 저희가 커피 쿠폰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노래 한 곡도 들을까요? 에릭 베네의 이걸로 들을까요? 고급지게 듣죠. 고급지게. 예예. 예. 우주명곡 클래식 화이 프로젝트의 춤 듣고 옵니다.

자, 험한 거 온다. 준비해라 이제. 장맛비와 폭염이 오락가락하는 와중에도 변함없이 저희 꼬만 콜라텍을 찾아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리면서 상당히 고맙습니다. 불쾌지수가 치솟는 계절, 식탁에 김이 녹듯이 주식계좌에 잔고가 녹아내리는 이때, 잔인한 습도라 욕하지 마시고 이 코만과 함께한 이게 안 보여. 사건 잘 이겨내시길 바라면서 잠시부터는 댄스 본능의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텐션 끝판왕들이 줄줄이 초대될 예정이오니 건너편 아파트 주변 널널한 자리에서 알아서 주차하시고 미리미리 입장 완료해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테이블당 4명씩 착석해주시기 바라며 간단한 음료가 제공이 될 예정이오니 마음껏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심호흡 한번 하시고 마음의 준비가 되셨습니까? 험한 거 옵니다. 오늘의 고망 다짜고짜 출발합니다. Let's get it! 자자의 버스 안에서!

최수진님 시작하자마자 벌써 험하다잉. 이정환님 목동의 강남화. 목동의 강남화. 특공님 오토바이 주차하고 흔들어 제끼는 중입니다. 자 지금 밖에가 약간 해가 없어지고 구름 안으로 쏙 들어갔는데요. 우리 기분만이라도 좀 이렇게 끌어올리자고요. 엄정화의 배반의 장미 이어갑니다.

갓 블레스님, 형님 나 우턴 좀 벗어야 쓰겄어. 더우세요? 벗으세요. 나은마님 아침부터 사이키라니 이게 얼마나 신날지 감도 안 와요 하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나가서 저 잠깐 자리 비웠잖아요. 스튜디오 안에 스피커 볼륨 올려달라고 부탁하고 왔어요. 3499님 자꾸 이러면 빗속으로 뛰어듭니다. 으아 나 막 꼬꼬고 달려나가나요. 그녀가 왔습니다. 김현정의 그녀와의 이별.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 기독교 방송 CBS 맞아요. 나쁜 방송 아니고요. 여러분들 이미 듣고 계셨던 분들 초대하신 분들한테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즐겨. 김현정인데.

0: the beginning.
1: 도니 누나님 한창 장사 중인데요. 내 안의 자아는 90년대 한창 때의 나로 아, 이 흥을 주체할 수가 없네요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체하면 그건 흥이 아니죠. 여러분 장사할 때도 일할 때도 방송할 때도 이 흥이라는 건 꼭 필요한 법입니다. 자 계속해서 독가 드릴게요. 아 그리고 여러분 저희 이번에 청취율 1등 하면 이 컨셉으로 2시간 갑니다. 루머스의 스톰 이어갑니다.

0: 로꼬님, 와우, 알라이트 조명 대박이네요. 하셨습니다. 이게 여러분 흔들어야 이렇게 반응하는 거라 계속 놔두고 있을 수가 없어요. 계속 흔들어줘야 돼. 해리다리님, 오늘 끝판왕들 다 오셨네. 모두 흔들어 하셨습니다. 옥주님, 한창 때 길보드 차트 음악이 계속 나오네요. 나이트 스피커 옆에 춤추고 그립다 그 시절. 이게 참 어린 친구들이 들으면은 옛날 사람 이럴 것 같은데 이때가 황금기였습니다, 여러분.
1: 조성모의 다짐 이어갑니다.

꼬리 누나님, 두 시간 입구망 쭉 가려면 어디 나이트 대관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하셨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 할 수 있을까 싶기도 한데 일단 질러는 봅니다. 저희 1등 하면 입구망 두 시간 갑니다. 재중님, 청취율 1위 하면 광화문 광장에 모여서 셔플 댄스 가자 하셨습니다. 뭐 집에서 혼자 즐기는 거니까 예 광화문까지 나오실 필요 있으실까 싶어요. 나나님, 비 오는 날 아침 분위기 의외로 딱이네요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이코망은요 날씨 분위기

CBS, CBS 여기는 CBS, CBS 그대 작가의 알렉스입니다. 자, 저희 이제 마지막 곡 띄워드릴 시간이에요. 11시 5분부터 이어지는 백원경의 랄랄라도 함께해 주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옵니다. 여러분 오늘 밖에 비가 좀 많이 와요. 그러니까는 운전 조심하시고요. 좋은 하루 보내시고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김연자의 아모르파티 끝판왕 띄워드리면서 저희는 인사드리고 내일 뵙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

0: CBS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3: 타왕타 시원해. 타왕타 상쾌해.
2: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3: 왕타 칫솔
2: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1: 시원해.
4: 1인 가구도 외롭지 않은 서울이 궁금하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 전 1인 가구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요리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요. 저와 같은 1인 가구 사람들과 반찬도 만들고 또 함께 나눠 먹으며 끈끈한 인연을 이어갈 수 있어 관계의 소중함과 일상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답니다. 지금 싱글벙글 서울을 검색해서 1인 가구 지원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나보세요.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5: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세계 초일류 글로벌 도시구현을 선도하는 대한민국 최초의 경제자유구역입니다. 송도국제도시는 바이오, 정보기술 등 첨단 지식산업의 글로벌 거점, 영종국제도시는 항공물류중심 복합매적 관광도시, 그리고 청라국제도시는 국제금융과 유통의료허브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시민이 살고 싶은 행복한 도시건설에 최선을 다하는 미래가 찾아오는 눈부신 도시, 그곳은 바로 인천경제자유구역입니다. 이 캠페인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함께합니다.
6: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7: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6: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8: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9: 한국을 세계에 알리는 영자신문 코리아타임스 제휴 CBS 녹화뉴스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리는 기상특보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경기도 화성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됐습니다. 기상상황을 자주 확인하면서 주변에 알리고 물에 잠긴 도로, 지하차도, 교량 등의 통행을 자제하며 개울가나 하천변, 계곡, 해안가 등은 접근하지 않도록 합니다. 공사장이나 전신주, 지하공간, 축대나 옹벽, 담장 등 위험지역에는 접근하지 말고 배수로 정비 등 농사와 관련된 작업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코스피가 이틀 연속 급락을 딛고 오늘 장 초반 3% 올라 7,400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함께 미국 나스닥 상장을 앞둔 SK하이닉스가 급등하면서 지수는 장중한때 7,500선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3% 이상 오르면서 800선을 회복했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1,500원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한국은행은 오늘 국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서 국내 주가의 추세적 하락 전환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향후 주가는 AI 산업 관련 우려, 주요국 통화정책 기조와 글로벌 자금 흐름 변화 등의 영향을 받으며 높은 변동성을 지속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체포 방해 등 혐의 사건

0: 상고심 결론이 오늘 오후 나옵니다. 12선 비상계엄 선포 583일 만이며 윤 전 대통령의 여러 재판 가운데 첫 대법원 판단입니다. 오늘 오후 2시로 예정된 대법원 3부의 상고심 선고는 실시간으로 중계방송됩니다. 앞서 올해 1월 1심은 체포방해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으며 4월 2심은 이보다 형량을 늘린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50% 인쇄의 근거가 된 연구 용역 수사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합수본은 오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연구 용역 관계자 한 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연구 용역 결과가 나온 경위와 이후 선관위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 등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합수본은 이와 함께 투표용지 보관함 폐기와 관련해 서울 선관위 관계자 등에 대한 조사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 몽골 울란바토르에 도착해 국빈 방문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튀르키예에서의 나토 정상회의 일정에 이은 이번 방문은 오흐나 후렐스 몽골 대통령의 초청으로 성사된 것입니다. 한국 대통령이 국빈 자격으로 몽골을 찾은 것은 15년 만입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사전 브리핑을 통해 이번 양국 정상회담에서 희토류 등의 공급망 협력 강화 방안과 한반도 평화에 대한 논의 등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오늘로 예정됐던 한성숙 신임 국무총리와의 회동을 취소하고 오늘 오후 광주를 찾아 장용기 사건과 관련해 광주 경찰청장과 면담하기로 했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강하고 많은 비가 오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5도에서 28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5.3도입니다. CBS 뉴스 이봉규입니다.
1: CBS 올해는 슈퍼 엘니뇨가 다가오고 있다는 관측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엘니뇨는 전 세계적인 극한 기상과 식량 문제까지 일으킬 수 있어 염려되는데요. 바다의 불편한 진실의 저자 인하대 김태원 교수는 지난해 노벨 화학상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2: COF, MOF라는 물질입니다. 이 특징 중에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이산화탄소를 빠르게 흡착을 해서 가두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1: 그런 물질이 있다면 얼른 쓰고 싶은데요. 너무 비싸지 않을까요?
2: 지금 주목해야 될 점이 저는 갯벌을 들 수가 있겠는데 갯벌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블루카본의 역할을 하거든요. 제가 실제로 계산을 해봤어요. 인공지능을 가지고 MOF, COF로 이산화탄소를 포집할 때 킬로그램당 500불 정도의 가격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이산화탄소를 갯벌이 흡수하기 위해서 가격이 얼마나 필요할까를 계산을 해봤습니다. 한 3조 7천억 정도의 비용을 들여서 만들어야 되는 그런 물질을 자연상에 그대로 두고 갯벌이 이산화탄소 포집을 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할 수 있겠죠.
1: 갯벌을 구하는 것이 생명과 우리를 구하는 것입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의 하루하루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11시 5분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원경의 랄랄라 백원경입니다. 지하철이나 공공장소에서 옆 사람이 통화하면 언짢았던 이유.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목소리가 시끄러워서라기보다는 대화가 궁금한데 한쪽만 들려서 그렇다고 해요. 사람은 원래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도록 만들어졌다는 거겠죠. 그래서 가끔은 내일보다 남의 일에 더 마음 쓰이기도 하고 별것 아닌 이야기도 귀 쫑긋하면서 듣게 되잖아요. 오늘은 그 관심이 참견이 아니라 배려와 안부가 되면 좋겠습니다. 좋은 노래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가 만나는 시간. 백원경의 랄랄라 시작합니다.

0: 폴킴 모든 날 모든 순간이었습니다. 옆자리 대화가 괜히 귀에 들어올 때가 있죠. 보이스피싱 의심되는 통화 듣고 용기를 내서 도와드렸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너무 재미있는 통화에 귀 기울이다가 내릴 정류장을 놓쳤다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신가요? 그런가 하면 너무 큰 소리에 짜증이 날 때도 있죠. 하지만 이 시간에는 귀 활짝 열고 또 마음 편히 들어도 말해도 됩니다. 크게 믿고 털어놓으세요. 하소연도 좋고 속풀이도 좋고 자랑도 환영입니다. 마음껏 편들어 드리고 같이 박수도 치고 맞장구 치고 흉도 보고 그럴 수 있는 게 라디오의 매력이죠. 여러분의 이야기 신청곡 여기로 보내시면 돼요. 휴대전화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번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100원의 이용료 있습니다. 언제나 무료인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도 열려 있어요. 이런 날씨에 더 향긋해지는 커피 많이 준비하고 여러분의 이야기 기다릴게요.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0: 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참 좋은
2: 여행.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캉스를 즐깁니다. 왜?
3: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2: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3: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경동 나비엔.
4: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 시대 시작됐다.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2: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어반자카파 커피를 마시고 브라운 아이즈 비오는 압구정 들었습니다. 선곡에 푹 빠졌어요. 영종도는 비가 계속 내리네요. 2138번님 오늘 비가 많이 올 건가 봐요. 특별히 많이 오는 지역들 있는 것 같은데 모두 안전에 더 신경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4772번님 비 오는 날 만날 친구도 없고 같이 점심 먹을 친구도 없고 배는 고프고 짜장면이 급 먹고 싶어서 영업 첫 시간에 혼자 들어가기도 그렇고 짜장면 한 그릇 포장해서 공원에 주차하고 음악 들으면서 멋진 배경 감상하면서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잘 들어요 하고 사진 찍어서 보내주셨는데 이것도 꽤 분위기 있는데요. 백원경의 랄랄라랑 데이트한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커피 한 잔 전합니다. 5095번님 회사에서 전기 정전 공사로 11시부터 전기가 다운. 백원경의 랄랄라를 켜고 회의실에서 직원들과 중화요리 식사 예정이에요. 오늘 직원들에게도 널리 알릴게요. 여긴 안산에 있는 시몬 플렉스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다들 같이 듣고 계신가요? 청취율 조사 기간이라서 이런 사연이 더 반가운 거 있죠. CBS 레인보우 앱 다운로드 받으시고

권경의 랄랄라 구독까지 꼭 해두시면 제가 매일 오전 11시 5분에 찾아가서 기분 좋은 음악 들려드리고요. 웃으면서 오후를 시작하게 되는 랄랄라 매직을 경험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약속합니다. 자주 만나요. 5563번님, 원경님 따라서 표준 FM 입성했습니다. 오전에 듣는 원경님 목소리 상큼 발랄이네요. 반갑습니다 하고 아이유의 노래 청하셨는데요. 오늘 이 곡으로 전해드리죠. 나의 옛날 이야기.

산울림의 독백을 휘성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라디오 들으면서 뭔가를 하려고 했는데 음악 듣다가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는 그런 때 있잖아요. 오늘 좀 그런 것 같아요. 6312번님. 원경님, 비가 많이 내리는 하늘 보면서 왠지 모르게 센치해지면서 갑자기 일을 하기가 싫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옛날 같으면 그냥 비도 맞아보고 우산 쓰고 걸어도 보고 했는데 이제는 미니 우산에 장화 신고 우비 입은 손주 데리고 어린이집 데려다주고 오는 초보 할머니가 되었답니다. 그래도 손주의 재롱이 예뻐서 오늘도 힘나는 하루 랄랄라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냅니다. 수고 많으시네요. 아이 어린이집 보내고 나면 잠시 좀 나만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랄랄라와 함께 쉬어가시면 좋겠어요. 커피 한 잔 전합니다. 철이영희님, 오늘 비가 많이 온다는 소식에 집에서 도시락을 준비해 왔어요. CBS 들으면서 점심시간이 너무 편안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날씨에는 재택근무, 도시락 필수인 것 같습니다. 비가 많이 오고 있어요. 지금 재난 방송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전해드립니다. 많은 비로 하천 수위가 상승함에 따라 오늘 오전 11시 서울 목감천 너부대교 지점에서 홍수특보가 발령된 만큼 인근 지역 주민들은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 11시 5분 경기도 시흥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됐습니다. 서울 구로구와 경기도 광명, 시흥시 등 홍수특보 발령 대상 하천 인근 주민들께서는 라디오나 TV, 홍수통제소 홈페이지, 홍수알림이 앱 등을 통해서 홍수와 기상상황을 수시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상황을 자주 확인하면서 주변에 알리고 물에 잠긴 도로, 지하차도, 교량 등의 통행을 자제하며 개울가나 하천변, 계곡, 해안가 등은 접근하지 않도록 합니다. 공사장이나 전신주 지하공간, 축대나 옹벽, 담장 등 위험지역에는 접근하지 말고 배수로 정비 등 농사와 관련된 작업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우리 모두 오늘 안전한 날 보내야겠습니다. 서로서로 챙겨주면 좋겠고요. 서울향기님, 바쁘게 살다가 퇴사 후 갖는 여유로움이 너무 좋습니다. 날씨는 흐리지만 좋은 음악에 오늘도 행복하네요. 이승철의 네버엔딩 스토리 듣고 싶어요 하셨어요.

화장실 가려다가 응급실 나와서 다시 앉았습니다. 옥주님. 이지 응급실. 앞서 들은 곡 부활 네버엔딩 스토리였어요. 그러니까요. 랄랄라에서는 잠시도 긴장을 늦추시면 안 됩니다. 좋은 곡들이 계속 이어질 거거든요. 5856번님, 교대 근무 때 즐겨 듣던 시작하는 밤에서 만났던 반가운 목소리. 반갑네요. 낮과 밤 목소리가 상황에 맞게 소리를 내는 게 신기해요. 낮에도 잘 어울린다는 말씀으로 알고 감사합니다. 5856번님께 커피 드릴게요. 테디필름님, 처음 왔어요. 비 내리는 날 꿀같은 재택근무 중입니다. 선곡도 좋고 원경이 목소리도 달달해서 행복하네요. 어쩜 이렇게 딱 맞춰서 재택근무실까요? 부럽습니다. 테디필름님께도 커피 한잔 드릴게요. 8932번님, 오늘같이 비 오는 날 목소리가 너무 잘 어울립니다. 점심에 남편과 함께 먹을 두부 부침하면서 듣고 있어요. 들기름에 두부 부침? 와, 뿌니 언니님. 비가 내리는 창밖을 하염없이 바라보며 랄랄라에 푹 빠져 있는데 갑자기 옆집에서 감자 찌는 냄새가 솔솔 들어오네요. 침이 꼴깍 먹고 싶다. 점심 식사하러 얼른 나가시면 안 되니까 얼른 노래 들어야겠죠. 큰 무지개님 청하셨어요. 윤미래 하루하루.

원경님, 오늘 노래 왜 이렇게 좋아요? 앞으로 채널 고정, 지베스다님. 그 이유는 우리 마음속의 노래이기 때문이겠죠. 오태호, 기억 속의 멜로디.

0: 얼음이 왔어요. 얼음이 왔어요.
1: 싱싱하고 알찬 쿠쿠의 제철 얼음이 왔어요.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 얼음 정수기 최소 사이즈 19cm에 넉넉한 얼음까지. 작아도 얼음은 아낌없이 주는 쿠쿠니까.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로 날마다 얼음을 제철로 즐기세요.
2: 백원경의 랄랄라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30년 전통 청정지역 강원도 속초에서 국내산 100%의 재료를 사용하는 산대바람 김치에서 김치 드리고요.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ABH 플러스 순우 아토크림, 모바일 음료 쿠폰을 드립니다. 비가 쉼없이 천둥까지 치면서 요란하게 내리네요. 7650번님, 비가 많이 오는 곳은 정말 많이 오고 있죠. 모두 안전한 오후 보내시고요. 우리는 내일 웃으면서 다시 만나기로 해요. 약속. 마지막 곡. 유재하 우울한 편지 전해드립니다.

0: CBS
1: 7월 2026 산업안전보건의 달이 시작됩니다. 안전한 일터를 위한 이번 행사는 안전보건 세미나를 통해 정책과 기술을 공유하고 산업현장 우수 사례 발표로 현장의 경험을 나누며 AI 안전보건 박람회를 통해 안전한 일터는 현실이 됩니다.
2: 7월 6일 기념식을 시작으로 10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중앙행사가 진행됩니다. 이후 한 달간 전국에서 지역 특성화 행사가 이어집니다.
1: 7월은 산업안전보건의 달과 함께하세요.
2: 내 일터 안전하게, 내일 더 행복하게.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3: 안녕하십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송석은입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영문 약자로 JDC라고 합니다. JDC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글로벌 국제자유도시 제주를 조성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성장의 기회를 고루 누리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여정에 JDC가 그 길을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제주의 내일을 만드는 글로벌 파트너 JDC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4: 이 캠페인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함께합니다.
5: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7: 경향신문 제휴 CBS 노컷 뉴스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리는 기상특보입니다. 오늘 오전 11시 30분 경기도 오산 지역에, 11시 40분쯤에는 광명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됐습니다. 기상 상황을 자주 확인하며 주변에 알리고 물에 잠긴 도로나 지하차도, 교량 등의 통행을 자제하며 개울가나 하천변, 계곡, 해안가 등은 접근하지 않도록 합니다. 공사장이나 전신주, 지하공간, 축대나 웅벽, 담장 등 위험지역에는 접근하지 말고 배수로 정비 등 농사와 관련된 작업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김건희, 최혜병 등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과 새 의혹을 수사하는 종합특검의 수사기간을 추가로 연장하고 수사인력 확대를 추진합니다. 민주당이 발의한 관련법 개정안을 보면 특검의 수사기간을 추가로 한 차례 30일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며, 현재 130명인 파견 공무원 정원을 150명으로 늘리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또 종합특검 종료 뒤 공소유지를 전담하는 공소검사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법안에 포함됐습니다. 보호자가 외출한 사이에 발생한 서울 은평구 빌라 화재로 초등학생 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어젯밤 10시 57분쯤 은평구 가련동의 지상 3층, 지하 1층짜리 빌라 3층에서 불이 나 건물 안에 있던 남녀 초등학생 2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습니다. 이들은 각각 초등학교 2학년과 1학년 남매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보호자인 아버지는 화재 전에 외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이 수백억 원대 보험 사기 혐의를 받는 서울 강남구 자생한방병원과 자생의료재단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0: 앞서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등 4개 보험사는 자생한방병원이 교통사고 환자들에게 한약을 무분별하게 처방해 보험금 수백억 원을 챙겼다며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고소장에는 자생의료재단 이사장과 전국 21개 자생한방병원장 등 23명이 피고소인으로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회원 130만여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락앤락에 과징금 5억 300만 원과 과태료 54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정보위는 락앤락이 유출 과정에서 발생한 비정상적인 대용량 트래픽을 탐지 및 대응하지 못해 해커의 협박 메일을 받고서야 유출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전국 곳곳에 강하고 많은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돌풍이 불거나 천둥 번개가 치기도 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 기온 23.7도, 습도는 91%입니다. CBS 뉴스 하효진이었습니다.
1: CBS 안녕하세요. 카드 고객센터입니다. 고객님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은데요. 확인을 위해 이 앱을 설치하셔야 합니다. 혹시 이런 전화를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익숙한 카드사, 친절한 상담원, 믿을만해 보여도 이건 보이스피싱입니다. 어떤 기관도 절대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카드 배송과 고객센터를 사칭해 앱 설치를 유도하는 보이스피싱, 최근 가장 피해가 급증한 금융사기 수법입니다. 의심스러운 전화는 즉시 끊고 금융기관이나 112, 경찰에 신고하세요.
2: 보이스피싱 예방 금융안전 캠페인, 농업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5: 지금 시각 12시 5분입니다.

들고 다니기 귀찮은 우산 빌려서 쓰세요. 이런 문구와 함께 우산을 무료로 대여해주는 서비스들이 요즘 인기라고 하죠. 갑자기 비가 쏟아지는데 우산이 없어 난감할 때 부담 없이 사용한 뒤에 일주일 뒤에 제자리에 반납하면 된다니까 요즘 같은 장마철에 더없이 반가운 서비스죠. 오래전 학창시절에요. 우산이 없어서 비 맞고 집에 왔던 기억은 생각보다 참 오래 갑니다. 그때만 생각하면 안쓰럽고 짠한 마음이 들고요. 이런 우산 대여 서비스가 그때도 있었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싶기도 하죠.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산을 들고도 달려갈 수 없었던 우리 어머님들도 그 시간에 엄청 애타지 않았을까요? 그때로 돌아간다면 그 시절의 어머님들도 토닥토닥 쓰담쓰담 위로해드리고 싶습니다. 바야흐로 추억까지 촉촉해지는 장마철입니다.

민찬이 아빠님, 비 오는 날첫 곡이 잘 어울리네요 하셨고, 서환님, 어머 시수님, 오늘 유난히 반갑고요. 첫 곡이 저의 최애입니다. 고마워요 하셨는데, 트렌티어 오스테리스가 노래했습니다. That's what fans are for. 해피송 오늘 첫 곡으로. 마침 오늘 7월 9일 친구데이예요. 친구데이? 목요일이고요. 아, 함께 들었습니다. 학창시절 비 오는 날 교문 앞은 진짜 북새통이었죠. 직장에 다니시거나 가게 하시는 엄마는 마중 나올 수 없는 것 뻔히 알면서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교문 앞을 살펴보던 어린 시절의 내 모습. 괜히 엄마 기다리고 안올거 알면서도. 그러다 마침내 할수 없이 터덜터덜 비를 맞으면서 집으로 가는 어린 시절의 나에게 다가가서 커다란 우산 하나 씌워주시죠. 그 시간 엄마 역시 비를 맞을 아이의 모습이 떠올라서 오후 내내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을 텐데요. 비 내리던 어느 날의 쓸쓸한 추억은 이렇게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맑게 씻겨지는 것 같습니다. 자, 목요일입니다. 팝이 있어 행복한 오후 유지수의 해피송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합니다.

0: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허리, 어깨, 무릎발, 무릎발? 내 얘긴가? 아우, 요즘 이리저리 쑤시고 결리고 뭐 좋은 거 없을까?
0: 아, 콘드로이 진으로 관절통을 줄여준다는 콘티육배. 비타민도 챙기고 관절도 편안해지니 일석이조겠네. 좋다 좋아, 역시 콘티육배.

0: 배우고 싶고 배우기 쉬운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 신편입생 모집 중입니다.
1: 반갑습니다 형님들. TVX 앰버서더 권막희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2: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1: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2: 혹시 TVX 멤버십?
1: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2: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1: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VX.
0: TVX
3: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4: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3: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4: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3: 방탄꼭지 방탄꼭지
0: 신축도
5: 리모델링도
6: 경동하우징
7: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8: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0: 신축도
5: 리모델링도
6: 경동하우징
9: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땐
10: 콜레

별수국님, 지수님 저 강릉으로 여행 가면서 해피송 듣고 있어요. 감사히 잘 들을게요 하셨는데 여행길에 비도 함께 가는 건가요? 아무튼 모쪼록 즐겁게 또 안전하게 다녀오시고요. 햇살나무님은 와 오늘 선곡 무슨 일이래요? 좋은 곡들의 연속인데요. 장맛비가 이토록 낭만이 있다니 감사합니다 하셨고요. 봄봄님은 지수님 아침에도 일찍 듣고 지금도 듣고 하셨는데 반갑습니다. 브래드의 Make It With You 또 피버 브라이슨 로버트 플렉의 Tonight I Celebrate My Love 였습니다. 정연희님 오셨고요. 굿데이입니다. 옥수토박이님 여기는 어마무시하게 비가 내린다고 방송 들어오기 전에 들어보니까 천둥번개도 막 치던데요. 해바라기님은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이제 좀 그만 내렸으면 좋겠다고. 다음 주에도 비 소식이 또 있죠. 해피그님은 비가 너무 많이 내려서 배 타고 왔습니다. 장마가 제대로 온 것 같아요. 하셨는데 갑자기 알파고 괜찮나 모르겠네요. 아, 해피송은 마음에

우산으로 위안이 되보겠습니다. 비밀글 주셨는데요. 오늘은 저희 남편의 53번째 생일입니다. 아침 일찍 미역국 끓이고 좋아하는 음식 만드느라 오늘은 잠을 4시간밖에 못 잤습니다. 그래도 제 소중한 남편의 생일이니까 만우표 생일밥을 먹여야지요. 제발 건강하기만을 바랍니다. 가족이, 건강이, 일상이 가장 중요하고 소중하죠. 다 모든 것들은 그 다음으로 밀리죠. 위기의 순간이 되면. 그 소중하고 또 중요한 것들 오래오래 함께 하실 겁니다. 저도 기도하고요. 많이 많이 축하드립니다. 우리 람보르 곱돌님은 지수님, 햇님들 모두 안녕하세요 하셨는데 와 다들 어떻게 하시고 또 생일 축하하셨네요. 우리 곱돌님은 왠지 셀프 미역국 드셨거나 그랬을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축하드립니다. 자 유지수의 해피송 보이는 라디오입니다. 보헤미아님은 아 보라 좋습니다 하셨고 준호맘님 오늘 리넨 자켓이 이 노래에 어울리는 차분한 느낌이라고 왕서방님도 아이보리 의상이 부장님 컨셉이라고 하셨는데요. 모두 감사하고요. 송사리님, 지수님, 롱타임 노스입니다. 해피송을 유지 보수하기 위해 돌아왔다고 하셨는데 어디 고장난 곳이 없습니까? 우리는 비 오기 전에 다 유지 보수했습니다. 여튼 반갑습니다. 자, 오늘 목요일이고요. 아, 그 뮤지션도 있었지. 알파벳으로 뮤지션을 찾아보는 날, 오늘은 드디어 알파벳 N으로 넘어갑니다. 알파벳 N으로 시작하는 N으로 시작하는 뮤지션 알려주시고요. 얽힌 사연도 적어주세요. 문자 샵 1212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이용료가 있고요. 또 레인보우 게시판 무료입니다. 알파벳 N으로 시작하는 뮤지션 N싱크 등등등 우리 햇님이들이 좋아하는 그 뮤지션 해피송에 전해주시죠. 유지수의 해피송 먼저 저희가 준비한 곡 레넘이에요. Photograph.

하주님, 부산은 너무 쨍쨍한데 비가 그립네요 하셨고, 바다안전지킴이님은 부산 다대포 바다안전지킴입니다. 지금 부산 다대포는 햇빛과 바람이 너무 좋다고, 올여름 다대포로 놀러오세요 하셨는데요. 아, 부산은 해가 쨍쨍 났군요. 어젠가 뉴스 보니까 그쪽을 중심으로 다른 지역은 비가 와도 폭염이 아마 될 것 같다, 그런 뉴스를 본 것 같은데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참 대한민국이 크지 않은 나라인데 여러 가지 모습이네요. 알람 파슨스 프로젝트의 Don't Answer Me, The Random Photograph였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보이는 라디오고요. 목요일 오늘은 알파벳 N으로 시작하는 뮤지션 1326님은 노라 존스의 Don't Know Why. 제가 즐겨 듣는 곡인데요. 여기는 화성 동탄. 비가 너무 많이 옵니다. 배달일 지금 출근하는데 아주 걱정입니다. 하늘에 구멍이 뚫렸나요? 하셨는데, 오늘 같은 날은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고, 특히 뭔가 주문했는데 좀 늦어도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좀 기다려주시는 여유 있는 마음이 필요하고요. 배달하시는 분들, 특히 오토바이 타시는 분들, 오늘 길도 많이 미끄럽고 그 시야가 좋지 않은 날이잖아요.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4539님은 오늘 같은 날 뉴트로스의 아다지오가 어울리지 않겠냐고. 느낌 있네요. 라몬스님은 닉 드레이크의 플라이. 딸기산도님, 이거 제 진짜 최애곡인데, 넬리 펄타도의 I'm like a bird. 그 외의 곡들도 제가 좋아하는 노래도 오늘 다 신청하셨고, 화곡동 김밥님은 넬리의 Just a Dream. 민호님은 내나의 99 Red Balloons. 또 보람님은 네이드 루스와 핑크가 함께 부른 곡이죠. Just Give Me a Reason 청하셨습니다. 자, 유지수의 해피송 오늘 알파벳 N으로 시작하는 곡, 먼저 비오나 공주님, 로비 윌리엄스와 니콜 키드만이에요. Something Stupid.

니콜레 라르슨의 로탈 러브였고요. 또 니콜 키드만 성도 목소리도 너무 예쁘죠. 그리고 로비 윌리엄스 Something Stupid 였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보이는 라디오 오늘은 목요일이고요. 알파벳 N으로 시작하는 뮤지션 별빛 지은님은 나나 무스꼬리 온니 러브야. 우리 딸이 좋아하는 노래기도 하고요. 며칠 후 생일인데 사랑한다고 전하고 싶네요. 우리 딸내미 이제 다 컸을 것 같죠. 이 나나 무스꼬리 온니 러브의 이 감성을 이해하고 좋아할 정도면 생일 축하합니다. 저니님은 비오는 날 신나는 곡으로 뉴튼 패밀리 미드나잇이요. 해니다리님 클레오파트라님은 뉴홉클럽의 Know Me Too Well. 캔디핑님 뉴튼 패밀리 Love is Magic. 또 1527님은 두 명의 N 뮤지션 목소리를 같이 들을 수 있는 네킹콜 나탈리 콜 부녀의 Unforgettable. 올탱크님은 니콜의 A Little Piece, 또 메이플 피카님 나탈리 머천트의 Thick as Thieves까지 신청하셨습니다. 오, 다양한 곡들이 있어요. 유지수의 해피송 N으로 알파벳 N으로 시작하는 뮤지션 6138 그리고 꼬마마녀님 청하셨죠. 나자레스의 Love Hearts.

동장님, 쥐 깁니다 하셨는데 쥐가 길어요? 쥐가 긴가요? 레몬트리님, 출장길에 지수님이 해피송 들으며 가는데 아 흘러나오는 음악도 너무 좋고 비글쌤님, 아니 해피송에서 너바나도 들어주시나요? 하셨는데 이거 처음 아닌데? 네오인니님, 꺄 너바나다 하셨고 프리지아 향기님은 폭우 때문에 가라앉으려 했던 기분이 업되고 있습니다. 맞아, 오늘 같은 날은 위에서 아래로 비가 너무 이렇게 억수같이 내리면 같이 기분도 좀 내려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좀 업 시켜봤습니다. 아우, 다들 좋아해 주시니까 감사하네요. 우리 병규님, 또 클레오파트라님, 너바나의 Smells Like Teen Spirit까지 전했습니다. 아, 클레오파트라님, 비 오는 날 음악 감상 너무 행복했다고 하셨는데 다 여러분 우리 햇님이들이 있기에 가능한 얘기였죠. 또 나자렛의 Love Hearts 앞서 띄운 곡이었어요. 유재수의 해피송 목요일에 함께하고 있고요. 일부 다들 시간입니다. 캔디핑님 남기셨고요. 난 유시의 Walking in the Air 전하고요. 저희는 뉴스 듣고 2부에 다시 올게요.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한 권 토이.
2: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이. 한 권.

0: 찾는 해커스 토익은 해커스.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0: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수비 블로킹! 경기 후반 IH 인천도시공사가 빠르게 공격을 전환합니다. 인천 내 공공주택 건설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만들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이어가는데요. 빈틈을 파고드는 도시재생,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와 인프라 개선까지, 와하, 속공이 대단하네요. 남자 핸드볼 선수단의 힘찬 도약으로 지역 스포츠 발전까지,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한 스카이슛! 이렇게 인천이 승리합니다.
3: 인천의 새롭게 공간을 바꾸다
4: IH
3: 인천도시공사.
5: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6: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의 광고를 전해보세요.
5: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7: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8: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침묵하지 않는 언론, 한겨레와 함께하는 CBS 노컷뉴스입니다. 오늘 오후 12시 10분을 기해 경기 과천, 안산, 수원, 안양, 군포, 의왕, 용인 서북부, 용인 남부, 서울 서남권, 서울 서부권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됐습니다. 또 오후 12시 30분을 기해서는 경기 성남, 용인 동북부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됐습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기상 상황을 자주 확인하고 주변에 알려주며 속도를 줄여 운전하고 물에 잠긴 도로와 지하차도, 교량 등으로 통행을 자제하며 개울가, 하천변, 계곡, 해안가 등에는 접근하지 않도록 합니다. 공사장, 전신주, 지하공간, 축대, 옹벽, 담장 등 위험지역에도 접근을 자제하고 배수로 정비 등 농사와 관련된 작업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오후 12시 10분을 기해 하천 수위 상승에 따라 서울시 신대방 일교 도림천에 홍수주의보를 발령하오니 인근 지역 주민들은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수특보 발령 대상 하천 인근 주민들께서는 라디오, TV, 홍수통제소 홈페이지, 홍수알림이 앱 등을 통해 홍수 및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홍수 발생 시 해당 시군의 통제에 따라 안전한 곳으로 신속하게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하천변 등에서 야영 중인 행락객, 낚시객, 하천구역 내 하천 부속물 및 공사 현장 관계자 등께서는 안전지대로 대피하시기 바라며 하천에 주차된 자동차는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 주시길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한강홍수통제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부터 경기 지역에 최대 200mm에 가까운 비가 내린 가운데 4개 시에 산사태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오전 11시 현재 안성, 평택, 화성, 시흥 등 4개 시에 호우경보가, 이천, 용인, 여주, 오산, 수원, 과천, 부천, 안산, 안양, 군포, 의왕 등 11개 시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특히 여주와 이천, 안성, 평택 등 4개 시는 산사태주의보가 발령된 상태입니다. 안성의 경우 누적 강수량이 도내에서 가장 많은 187mm를 기록한 가운데 최대 시우량도 66mm를 나타냈습니다. 경기도는 수위 상승에 대비해서 동두천 소요하상도로와 하천변 산책로 2,094곳, 둔치주차장 7곳을 통제했습니다. 어제부터 이틀 동안 세종 북부 지역에 20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리면서 토사 유출, 침수 등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세종시에 따르면 어제부터 이틀간 세종시 연

0: 강서면에 214mm의 비가 내리는 등 북부권 곳곳이 200mm 안팎의 강수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산사태 피해에 대비해 주민 13명이 안전한 장소로 대피한 상태이며 침수와 토사 유출, 나무 쓰러짐 사고가 44건 발생했습니다. 대전에서 세종, 충북까지를 잇는 간선도로 구간에는 토사가 흘러들어 차량 통행이 차단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제통화기금 IMF가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상향 조정한 것과 관련해 성장의 과실이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모두의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X를 통해 1.9%에서 2.6% 한국 경제성장률 대폭 상향 조정이라는 제목을 붙이고 IMF의 전망을 상세히 소개하며 지난 4월에 전망한 수치보다 0.7%포인트 상향된 것으로 발표 대상 30개국 가운데 가장 큰 상승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은행권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이 모두 크게 늘면서 가계대출이 1년 10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증가했습니다. CBS 뉴스 이강민이었습니다.
1: CBS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

0: 1333님, 여기는 일본 나고야입니다. 태풍이 지나가서 여기는 쾌청하고요. 습하지 않고 살짝 가을 느낌도 납니다. 어제 남편 허성님의 58번째 생일이었는데 늦게라 아주 축하해주세요 하셨네요. 태풍 바비가 지나간다는 얘기 들었었는데요. 그래도 무탈하게 지나간 것 같아 다행입니다. 혹시 허성님도 우리 해피송 애청자 아니신가요? 축하드립니다. 영표님이, 와, 오늘 선곡이 모두 비와 찰떡 궁합입니다. 비와 팝에 푹 빠져 있습니다. 이르는 지 하나 아셨는데. 오늘 못하면 뭐 내일하고, 내일 못하면 모레하고, 다음 주에 하고, 뭐 언젠가는 하겠죠. 자, 에피송 2부고요. 핑크도 네잇 룰스가 함께 노래했고요. Just Give Me a Reason 이었습니다. 은서님이, 집에 오니까 잦아드는 비. 왜 서운하세요? 그러신 건 아니죠? 아니, 잦아들어야죠. 해피영미님이 라디오 청취조사 기간입니다. 전화 받으면 유지수의 해피송 잘 부탁합니다 하셨는데 아이고 제가 해줄 얘기를 대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낮 12시 5분부터 2시까지는 유지수의 해피송 팝송 프로그램인 거 다 알고 계시죠? 잘 듣고 있다고 그 얘기만 빼놓지 않으시면 괜찮은 거예요. 자, 해피송 2부 오늘 이런 얘기 나눕니다. 비가 주룩주룩 계속 내리고 있는데요. 비 올 때 떠오르는 사람, 비 오면 생각나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우리 햇님이들은 아, 비가 오면 이 사람이 생각난다. 뭐 부모님, 엄마, 아빠, 친구나 동료, 형제, 자매 다 있겠지만 저는 예전에 살던 아파트에 경비 아저씨가 떠오릅니다. 정말 그 어떤 분보다도 비가 올 때 너무나도 열심히 그 작업을 하셨던 기억이 나요. 쓸고 닦고 또 행여 미끄러질세라 막 그렇게 분주하게 일하셨던 경비 아저씨가 생각이 나서 와 정말 보기 드물게 사실 이럴 때 그 사람의 진가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좀 덜 해도 되고 더 해도 되는 일을 앞두고 누군가는 굉장히 열심히 하고 누군가는 못 본 채 하기도 하는데 그 경비 아저씨가 너무나 열심히 그 입주민을 위해서 일하시던 모습 막 눈에 선하게 기억이 납니다. 자, 우리 햇님이들은 비 올 때 떠오르는 사람, 비 오면 생각나는 사람 누가 있는지 또 어떤 사연이 있는지 알려주시고 신청곡도 적어주세요. 문자 샵 1212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이용료가 있고요. 또 레인보우 게시판 무릅니다. 비가 올 때 생각나는 그 사람 지금부터 알려주시죠. CBS 라디오 유지수의 해피송 2부입니다.
1: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2: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가구입니다.
1: 삼익가구 더 좋아졌네요.
3: 가구의 명품 삼익가구.
4: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3: 휴레기.

0: AI로 쉽고 편한 요즘 ERP.
1: Oh my god,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2: 유동골뱅이.
1: 치맥에 유동골뱅이. 아주 좋아요.
3: 자, 따라해보세요.
4: 이카운트 ERP
5: 4만원
3: 회계관리
4: 이카운트 ERP
6: 4만원
3: 재고관리
4: 이카운트 ERP
3: 4만원 생산관리
4: 사업성공
6: 함께해요.
3: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4: 이카운트
3: 가입비 부가세 별도.

7571님, 친구들과 여행 중이에요. 오대산 상원사에 갔다가 점심 먹으러 가면서 친구들과 음악 듣고 있습니다. 오대산 비안 왔나요? 비 왔을 것 같은데 괜찮으신 거죠? 안전하게 잘 하산하시고요. 닐 세다카의 오 캐롤, 또 화성별 후리자 향기님, 닐 다이아몬드의 스윗 캐롤라인, 오일탱크님, 니콜의 A Little Peace, 또닐 영의 Heart of Gold, 꽃마리님, 사달라고 조르지오님 등 신청하셨네요. 유지수의 해피송 보이는 라디오, 비올때 생각나는 사람, 축복복 동행님. 저는 다케우치 유코 배우님이 생각납니다. 일본판 지금 만나러 갑니다. 여주죠. 하셨는데, 제가 이름은 낯설어서 찾아보니까 영화 링에 나오신 유명한 배우. 저랑 나이랑 키가 동갑. 저보다 약간 2% 예쁜가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세상에, 2020년에 비극적으로 사막. 아, 이거 괜히 찾아온 것 같은 느낌인데요. 비도 오고 날씨도 이거 우중충한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비리님은, 저는 비가 오면 군 훈련소에서 소나기 오면 팬티만 입고 함께 축구하며 뒹굴었던 동기들이 생각이 납니다. 특히 이현구 이병, 잘 지내고 있니? 왕 보구 잡다 하시면서. 와, 이거 추억이다. 보구 잡다의 구를, 숫자 구를 쓰셨어요. 아니, 근데 왜 속옷만 입고 군복에 젖으면 안 되니까 그러신 건가요? 아니, 요즘 군대도 비 오는 날 축구하는지도 궁금합니다. 9155님은 비가 오면 예전에 어렸을 때 같은 교회 다

다녔던 친구가 생각나요. 제가 형편이 어려워서 매번 구멍이 나거나 뜯긴 우산밖에 없어서 창피해서 집에서 들고 나와 제대로 펴보지도 않고 그냥 비를 맞고 다녔거든요. 그런 저를 봤는지 어느 날 무심히 작은 우산 하나를 건네는 겁니다. 자기는 선물 받은 다른 게 있다고 안 쓴다며. 갑자기 이사를 가버려서 고맙단 인사도 못했는데 비 오는 날이면 늘 생각이 납니다. 아유, 너무나 세심하고 배려심 있는 어린 나이였을 텐데 친구네요. 마음이 따뜻해지는 이야기. 그러니까 위기의 순간, 고통의 순간에 나에게 건네는 작은 위로가 또 세상을 살게 하는 거죠. 앤디님 등등 심수봉님 비가 오면 생각납니다 하셨는데 우리 수봉누님 떠올리신 분들 많으시고 스타들은 왜 이미지를 잘 전달해야 되는 거잖아요. 비가 오면 딱 내가 생각나게 되는 거 이것도 어우 잘하신 것 같아요. 우리 수봉누님 3809님은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 누나 1979년 중학교 때 수학여행 갈 때 한양역에 승무원이셨던 그 누나 심수봉 노래도 간드러지게 부르셨는데 그 누나 잘 지내고 계시죠? 하셨는데 이제 그 누님 나이가 한 연세가 70 정도 되셨을 것 같은데요. 3282님은 식상하겠지만 저는 비가 오면 첫사랑 그 남자애가 생각이 납니다. 장마철에 맞은 100일 기념일에 팔찌를 채워주던 그 아이 잊히지가 않아요. 결국에는 헤어졌지만 점점점 첫사랑은 떠났어도 팔찌는 남았다. 뭐 그럼 됐지 뭐 그죠. 우리 상대편 남자분께는 뭐가 남았으려나. 우리 남자분들 이런 경우에 어떤 게 남는지 궁금합니다. 자, 유지수의 해피송 보이는 라디오고요. 비가 오면 생각나는 사람 알려주시죠. No Mercy의 곡 이어져요. Where do you go?

주관적인 자개님, 사무실에서 빗소리 들으며 음악 들으니 좋습니다. 해피송에 나오는 곡들, 좋은 곡들 출퇴근 시간에 저장했다 듣는데 아 너무나 좋아요 하셨는데 감사합니다. 사랑 한옹쿰님, 지수님 안녕하세요 하고 오셨는데 반갑습니다. 문경도련님, 뉴 바카라의 판타지 보이였고요. 또 1182님, 놀라스의 I'm in the mood for dancing, 또 No Mercy의 Where do you go 였습니다. 옥주님이 아 여기에 꽂히셨네. 그 첫사랑 팔찌 지금 엄청 올랐겠는데요. 아 뭐 18K냐 14K냐 말씀은 안 주셨지만 첫사랑이 뭐 그리 돈이 있었겠어요. 아니 근데 예전에 왜 드라마 보면 연인과 헤어진 다음에 여자가 왜 한강에 가면서 울면서 반지 막 던지는 장면 많았는데 요즘은 이런 거 안 나오더라고요. 자 유지수의 해피송 보이는 라디오 비 올 때 생각나는 사람 탑탑님. 바야흐로 30년 전 강릉 커피숍에서 호텔 캘리포니아를 들으면서 만났던 그 고등학교 선배 오빠. 아 지금은요 매일 24시간 같이 요식업을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때는 정말 내 사랑 오빠였는데 지금은 그냥 남편. 아 이 정도만 돼도 좋은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인 거 아시죠? 그 오빠랑 이 오빠, 이 남편과는 다른 사람입니다. 같은 사람이

이라고 생각하면 아, 자꾸 싸우게 돼. 그래도 함께 하는 순간 누구보다 소중한 사람인 거잖아요. 낭만은 가고 의리만 남았다. 아, 나무 그림자다님이 비 오는 날 요즘도 군에서 축구를 멈추지 않는데요. 작년 10월에 전역한 둘째 아들한테 물어봤는데 한다고 참고로 해병대였습니다. 아, 요즘도 해병대는 역사와 전통을 잘 이어갈 것 같긴 합니다. 3678님은 비가 내리면 어린 시절에 제가 떠오릅니다. 비가 오면 뛰지 않고 천천히 걸으면서 그 비를 흠뻑 맞았네요. 어릴 때부터 꽤나 감성적이었던 것 같죠? 그러니 이제 해피송을 이렇게 듣고 있지. 아, 양반이시네요. 예전에 할아버지들이 그러지 않으세요? 장대비 내리는 거 아니고, 그때는 아니고, 이렇게 가랑비 같은 거 오면은 천천히 걸으시면서 뛰지 않고 맞고 오시면서, 양반은 뛰지 않는다고 하셨던. 숲속 우주님은 비가 많이 오면 저희 엄마는 우산을 들고 교문 앞에 계셨고요. 비가 쬐끔 오면 안 오셨어요. 대신 제가 집에 가면 가방으로 머리만 가리고 막 뛰어갔는데 엄마는 안 오셨지만 부침개 냄새가 마중을 나와 있었습니다. 비 오는 날이면 엄마와 부침개는 세트였쥬 하셨는데 우와 우리 엄마 우리 어머님의 센스가 에센스입니다. 이렇게 그죠? 비가 많이 오면 우산 들고 가고 조금 오면 부침개 부치느라고 집에 계시고 자 모두 고맙습니다. 아무쪼록 안전하고 무탈한 이 장마철 우리 햇님이들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함께하고 있고요. 이어지는 곡 딸기산도님 네킹콜이에요. 퀴자스 퀴자스 퀴자스.

Quizás, quizás. Quizás, quizás, quizás. Quizás, quizás.

바둑과 야구님, 나탈리 콜의 Miss You Like Crazy였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이어지는 곡은요. 4539님 또 캔디핑님 청하셨네요. 뉴트럴스의 아다지오.

유지수의 해피 송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마이마장품에서 라헬 데이앤나이트 케어 수분 보습젤 세트,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ABH 플러스 순두 아토크림,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점심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외식 상품권을 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곡 니코 Here I Am 남기고 저는 물러갑니다. 내일 다시 봬요. 유지수였습니다.

0: CBS
1: 안녕하세요. 노란 우산 홍보대사 탁재훈
2: 김나입니다.
1: 나이씨, 우리 사장님들을 위한 응원송 같이 불러볼까요?
2: 네, 노란 우산이 부르는 잘됐으면 좋겠다.

0: 잘 됐으면 좋겠으니까
1: 노란우산이 늘 함께 할게요.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2: 집은 단지 머무는 곳이 아니라 삶의 안정을 지키는 공간이라고 하죠. 소중한 집, 환경까지 생각하면 어떨까요? 소음과 먼지, 낭비되는 폐기물은 과감히 덜어내고 블록을 쌓아 올리듯 단숨에 완성하는 혁신적인 건축. 경기도의회가 마련한 모듈러 주택 공급 활성화 지원 조례가 그 시작을 엽니다. 오랜 기다림은 줄이고 변함없는 품질은 굳건하게 지킵니다. 모두를 위한 주거 혁신.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3: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4: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5: 한국경제신문지 휴 CBS 노컷 뉴스입니다. 기상청은 오늘 오후 1시를 기해 평택, 오산, 안성, 용인 남부에 호우주의보를 발효하고 오후 1시 20분을 기해 수원, 화성, 안산에 호우주의보를 발효한다고 밝혔습니다. 호우주의보는 3시간 강우량이 60mm 또는 12시간 강우량이 110mm 이상 예상될 때 발효되며 계곡물과 하천 범람 등 사고에 유의해야 합니다. 미군이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상선 공격에 대응해 이란 군사시설을 겨냥한 추가 공습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중동을 관할하는 미군 중부사령부는 X에서 이란 해안선을 따라 방공시스템, 해안감시자산, 미사일, 드론 저장고, 해군자산, 군사보급 기반시설 등 약 90개의 이란 군사목표물을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작전은 어제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의 소형선박 60여 척 등 이란의 군사목표물 80여 곳을 타격한 데 이어 이틀째 단행된 공습이며 중부사령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명령하는 작전을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군의 추가 군사작전이 단행되자 이란도 중동 내 미군 기지들을 겨냥한 또 다른 보복 공습을 가했습니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앞으로 원화가 강세로 돌아설 여지가 상당히 있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신 총재는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의 관련 질의에 경상수지 흑자가 아주 큰 폭으로 누적되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신 총재는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주식 순매도와 관련해 한국 주식 가격이 많이 올라서 외국인들이 비중을 줄이는 과정에서 매도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올해 후반기에는 좀 잦아들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홈플러스 파산 위기 사태와 관련해 대주주 MBK 파트너스와 최대 채권자 메리츠 금융그룹을 향해 긴급 운영 자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국회에서 홈플러스 회생을 위한 MBK 파트너스 메리츠 경영진 간담회와 홈플러스 회생을 위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간담회를 잇따라 열고 파산 위기에 처한 홈플러스를 구제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민병덕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긴급 운영자금 1천억 원 정도가 필요하다며 메리츠와 MBK 경영진은 채권자, 투자자의 지위로 마땅히 짊어져야 할 사회적인 책임을 다해 주시길 정중히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 김남근 의원은 MBK와 메리츠가 의도적으로 청산으로 몰고 가려고 하고 있다며 MBK가 국민연금의 위탁운용사로서 책임을 다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며 국회 청문회를 예고했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 등을 점검하는 국회 청문회에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증인으로 채택된 축구협회 측 인사는 정몽규 전 회장, 홍명

0: 오전 대표팀 감독, 이임생 전 기술 총괄이사, 이용수 부회장 등 13명이며 이 중 현직은 이용수 부회장, 김승희 전무이사, 김병지 부회장, 전한진 매니저 등 4명입니다. 문체위는 앞서 대한축구협회 청문회 실시 계획안을 의결하고 오는 22일 청문회를 열기로 결정했으며 증인 13명과 참고인 10명의 명단도 확정했는데 참고인 명단에는 월드컵에 출전한 손흥민, 황희찬이 포함됐습니다. 지난해 외국인 입국 1위가 베트남으로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중국을 제쳤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2.1도입니다. CBS 뉴스 백원경이었습니다.
1: CBS 사람 많고 복잡한 여름 성수기. 그렇다면 9월의 보라카이는 어떠세요? 인파는 빠지고 바다는 가장 투명해지고 세계 3대 석양을 제대로 즐길 수 있는 보라카이 최고의 골든타임. 오성 리조트, 호핑 투어, 선셋 세일링, 해변 요가까지 CBS 시투어 올인원 패키지로 온전한 휴식을 선사합니다. 노팁, 노옵션, 노쇼핑. 이 모든 혜택이 단 97만 원. 타 여행사와 꼭 비교해보세요. 9월 9일 출발,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문의전화 꿈꾸는 여행 02771-1932, 771-1932입니다.
2: 2시 5분입니다.
3: 이봉규의 어떤 가요!

비가 주적주적 내리고 있는 목요일, 이번 게 어떤가요? A면 첫 번째 트랙은 최용준의 목소리로 듣습니다. 갈투더체 갈채.

0: 7월 9일 목요일입니다. 이봉규의 어떤가요에 이면 첫 번째 트랙 락앤롤 최용준이었습니다. 갈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봉디 봉부르봉봉 아나운서 이봉규 인사 올립니다. 비가 많이 오고 있어요. 서울은 지금 호우경보가 발효된 곳도 있어서 계속 재난문자 관련 지역에 계신 봉팔님들은 주의 깊게 확인하셔야 하고요. 소금이님도 저랑 같은 걱정을 하셨습니다. 어제 방송 중에 갑자기 제 이야기로 좀 떠나신 분이 있으신데요. 어제 휴가 당겨져서 오늘 아침에 놀러 가신다던 봉팔님 걱정되네요. 비가 많이 와서. 속초 가신다고 했는데 지금 지도를 중심으로 오른쪽에 있는 곳들은 그래도 비가 덜 오는 것 같은데 속초에 계신 우리 봉팔님 어제 말씀하시기로는 오늘 새벽에 바다 보러 가신다고 했는데 지금 현지 날씨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딸내미들이랑 같이 점심은 일단 맛있게 드셨겠죠? 진짜 가신 거죠? 혹시 듣고 있다면 사진 한 장 찍어서 보내주시고요. 오늘은 7월 9일입니다. 7월 9일. 우리 봉팔님들은 삐삐를 사용한 적 있으신가요? 이게 삐삐의 정식 명칭은 무선 호출기죠. 이 당시에 우리가 숫자 암호로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 뭐 8282 이거는 빨리빨리고 8255 빨리 오 빨리 와라. 7942는 친구 사이. 79니까 오늘은 친구 데이? 요걸로 우리가 얘기를 해볼까 했다가 오늘 사용과 신청국 데이 이런 주제를 잡았습니다. 그 친구 부럽다 부러워. 내 지인 내 친구여도 좋지만 서로 모르는 랜선 너머의 그 누군가를 부러워해도 좋습니다. 예를 들자면 정말 그렇게 많이 먹어도 살 안 찌는 찌양 부럽다 부러워. 나는 손대 따면 10%인데 친구는 사 따면 오르는 주식천재 내 친구 부럽다 부러워. 요즘 떡상하는 배우 허남준 강원도 횡성에 아버지 만나러 갔다던데 우연히 마주친 횡성 주민들 부럽다 부러워. 하루 15시간 이상 잠만 자는 우리 집 고양이 부럽다 부러워 등등등. 꼭 사람이 아니어도 좋고 아는 사람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그저 부러운 친구 부러운 대상 부럽다 부러워 소리 나오게 만든 그 친구 누구인가요? 지금부터 신청곡과 함께 남겨주세요. 열나거나 헛헛해진 속을 채워줄 커피 쿠폰 준비해 놓고 있겠습니다. 이봉규의 어떤가요? 함께하는 방법은요. 문자번호 샵121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레인보우 어플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광주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경리나라.
3: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제로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제로 위제로
1: 소화 불량 체한 과식의 위제로
2: 이형약품.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0: 마시고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2: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관절 연골이 걱정일 땐 관.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얼음이 왔어요. 얼음이 왔어요.
2: 싱싱하고 알찬 쿠쿠의 제철 얼음이 왔어요.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 얼음 정수기 최소 사이즈 19cm에 넉넉한 얼음까지. 작아도 얼음은 아낌없이 주는 쿠쿠니까.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로 날마다 얼음을 제철로 즐기세요.

모자이크의 곡 왕자와 병사들이었고요. 그 전곡 노이즈 내가 널 닮아갈 때 재생해드리고 왔습니다. 최첨단을 달리는 레트로 방송 이봉규였던가요? A면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은 그 친구 부럽다 부러워를 주제로 이야기 나눠요. 먼저 저희 어떤가요? 제작진 우리 1736번님께 감사 인사부터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연락해요. 어제 낮에 청취조사 전화를 받았습니다. 남편이랑도 3분 이상 통화를 안 하는데요. 무려 8분이 넘게 조사에 응했어요. 제가 CBS 방송을 하루 종일 듣는데 특히 어떤가요를 너무 좋아해서 강조했습니다. 청취율 1위 가자 가자! 사진 인증까지 해주셨고요. 이렇게 남편이랑도 길게 통화 안 하는데 우리 조사원분과 긴 통화까지 해주시고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애정 듬뿍 담은 쿠폰 선물 1736번님께는 바로 지체 없이 보내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08님들도 혹시나 정조 전화를 받으셨다면 언제든지 어떤가요? 저희 제작진에게 제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까 제가 그 배우 허남준 씨 이야기를 했더니 4953번님이 봉디 허남준 씨도 알아요? 어쩜 근데 드라마 OST 한 번은 안 틀어줘요? 서운했어요. 저 솔직히 잘 몰라요. 우리 작가님이 좋아하신 것 같아요. 원고에 써두셨습니다. 허남준 배우는 잘 모르고 허준은 잘 알아요. 허준. 그 변우석 배우가 또 한창 뜰때 변우석은 모르고 변우미는 잘 안다 그래가지고 우리 봉팔님들의 지탄을 받았었는데 드가자이 선생님 지금 저기 일본에 계십니다. 서울은 비가 많이 온다는데 도쿄는 맑고 상쾌한 날입니다. 이사통 촬영지 가마쿠라 가는 열차 아닌데요. 일부러 어떤가요? 시간에 맞춰서 열차 탔습니다. 저 기특하죠? 기특해요. 너무 기특해. 이사통이 또 뭔가 했네요. 제가 멜로드라마를 잘안 보거든요. 그 이사랑 통번역이 되나요? 예, 줄임말입니다. 아, 이사랑 통역되나요? 미안해요. 제가 멜로를 잘안 봅니다. 제 멜로 그 DNA가 없나 봐요, 마음속에. 전 주로 액션을 위주로 보기 때문에. 가마쿠라 가시는 길, 더욱 특별함을 더해 드려야죠. 계속해서 우리 드가자 이 선생님, 가마쿠라 도착할 때까지 어떤가요? 애청해 주시고요. 3652번님은 아들 며느리 발리 여행 중인데 부럽다요, 부러워요. 엄마도 발리 가고 싶다. 3652, 내 아들. 엄마도 저기 발리 가가지고 거북이랑 같이 수영하고 싶다. 엄마도 비행기 잘 탄다. 좀 데려가지. 딱 얘기하세요. 발리에서 뭐 사올 거야? 아들, 그 면세점 가서 뭐 사올 거야? 엄마 선물 뭐 사올 거야? 사진도 보내주셨는데 아들이 지금 고급 리조트에 있는 듯해요. 요 정도 뷰가 나온다는 것은 중저가 아니에요. 이거 프리미엄이에요. 고급 리조트에 머물고 있습니다. 아유, 3652번님, 커피 쿠폰 한잔 보내드릴게요. 제가 다 부럽네요, 사진 보니까. 행복이님, 주식 대박난 친구 부럽다 부러워. 6천으로 2억 만들었대요. 아유, 황가람의 벌레가 듣고 싶다고 하셨어요. 황가람의 벌레란 곡이 있어요? 황가람 신곡인가요? 벌레 나는 반딧불. 그러니까 지금 그 개똥벌레랑 헷갈리신 거예요. 개똥벌레랑 반딧불 이제 섞여갖고 그냥 황가람의 벌레로 됐어요. 6천으로 2억이면 지금 수익률이 얼마죠? 잠깐만 제가 계산을 해볼게요. 바로 계산 중이에요. 잠깐만 10초만. 243, 233%. 233%네요, 수익률. 야. 부럽다, 부러워. 나도 부럽고, 우리 PD도 부럽다. 앞으로 좀 공유를 해달라고 하세요. 그, 좀, 살 때마다. 행복이님께는, 행복해질 수 있는 커피 쿠폰 보내드리고요. 덕혜웅호님은 저는 김주임님이 부러워요. 길 건너가 바로 아파트인데 거기가 집이거든요. 회사에서 집까지의 거리가 50m. 와우. 이건
직주 근접이 아니라 이건 직주 일체입니다. 직주 일체. 근데 오히려 좋지 않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회사 주변의 공간과 이 집주위의 공간이 좀 분리가 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너무 이렇게 붙어 있으면은 내가 회사에 출근한 건지 아니면은 집에서 산책을 나온 건지 약간 분리가 안 될 것 같아서 적어도 한 1km 이상은 떨어져야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비오나 공주님은 어머 저를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목동 공유라고. 목동 공유. 봉지 실물을 매일 볼 수 있는 어떤가요 제작진이 부러워요. 나윤권 나였으면 시청합니다. 우리 제작진 어때요? 봉디의 실물을 매일 볼 수 있어서 기분이 어떤가요? 좋아요? 봉디 매일 볼 수 있어서. 목동 공유. 저는 그냥 목동 쉐어. 쉐어로 할게요. 목동 쉐어. 목동 공유라고 부르지 마세요. 목동 쉐어로 해주세요. 화이트케이크님은 아들이 첫 월급 타서 달팽이 크림 사줬다고 자랑하는 지인 부럽네요. 우리 아들은 지꺼 여드름 크림 샀던데. 달팽이 크림 비싸요? 달팽이 크림 실제로 그거 직접 막 만드시는 분도 있지 않아요? 달팽이 크림 이거 인터넷 지금 바로 검색하자마자 메인 그 화면에 뜨는 게 제일 비싼 게 37,800원. 제일 싼 거는 1,850원짜리도 있네요. 이게 다양하네요. 이 정도는 그 달팽이 크림 그냥 사서 쓰시고 그 요새 뭐죠 그거? 피부과 가서 맞는 거? 니주땡. 니주땡이랑 또 뭐 있죠? 유명한 거? 알토란 같은 이름인데. 알토란. 뭐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알토란 맞고 오세요. 예. 5173번님 신청곡 듣겠습니다. 박상민이에요. 무기여 잘 있거라.

홍경민, 사랑은 연필로 쓰세요. 그 전곡 박상민, 무기여 자리 거라. 5173번님의 신청곡 재생해드렸습니다. 부럽다 부러워 계속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6921번님이세요. 김부장, 그러니까 소지섭 씨죠. 소지섭이랑 사는 조은정 씨 부럽다 부러워. 괄호 열고 우리 신랑은 안양 자가에 대기업 다니는 민부장. 이거 지금 결국 본인 자랑으로 끝나신 겁니다. 그렇죠? 대기업 다니는 민부장님 부럽다 부러워. 나도 성과급 받고 싶다 부럽다 부러워. 이게 자꾸 라디오에서 부럽다 부러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는 그냥 우리 봉팔님들 처음엔 부럽지 않고 공감하는 마음으로 부럽다 부러워 외치고 있었는데 자꾸 말을 하니까 진짜 부러워지고 있어요. 처음에 방송 시작할 때 별로 안 부럽거든요. 근데 점점 부러워지네요. 부러운 사연만 읽다 보니까. 아, 이게 말에 힘이 있나 봐요. 이렇게 안 부럽다 안 부러워. 0204번님 옆 사무실 대인배 사장님 비 많이 온다고 직원 모두 퇴근시켜 주시네요. 많이 부럽다. 아, 장미여관에 퇴근하겠습니다 듣고 싶어요. 오, 비 많이 온다고 퇴근시켜줘요. 그런 회사가 있어요. 입사지원서 어디로 내면 되겠습니까? 커피 쿠폰 0204번님께도 보내드립니다. 4242번님은 89.5점으로 A 받는 친구 부럽다 부러워. 나는 89.4로 B인데 진짜 부럽다 부러워. 기말고사 성적이 0.1점 차로 희비가 갈렸나 봅니다. 이건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0.1점만큼 더 틀린 죄죠. 다음에는 더 노력해 보시죠. 커피 쿠폰 4242번님께도 보내드려요. 지금 저희 어떤가요도 상당히 이 숫자에 민감할 때입니다. 아마도 저희가 이 청취율 조사의 정확한 집계 방식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한두 명 차이로 이 숫자가 또 확 바뀔 수도 있는 거니까 뭐 반올림 한다고 하면 삶이 그래요. 참 살다 보니 그 한 끗, 요 한 끗을 이겨내고 넘어가는 과정이 쉽지가 않습니다. 0133번님은 배드민턴 대회 나가서 옆 친구가 응모권 뽑게 했는데 저는 안 될 것 같다고 옆 친구 줬는데 가방하고 라켓 당첨됐어요. 부럽다 부러워. 하, 이게 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그거 내가 갖고 있었으면 내 거 되는 건데.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세상이 얘기해요. 될 놈 되리라고. 신기해요. 2659번님 저는 차양망 내리고 휴대용 선풍기까지 쐬면서 유모차에 누워있는 아기들 보면 부러워요. 내가 거기 눕고 싶다. 아기들도 그 유모차에 계속 누워있고 싶지는 않을 겁니다. 뛰고 싶을 거예요. 본인들도 걷고 싶을 거예요. 마음속은 막 드릉드릉 할 겁니다. 근데 엄마가 눕혀놨으니 이게 탈출도 못하겠고 조금만 나오려고 하면은 약간만 뒤척이면 엄마가 또 위험하다고 하고 앉아있으라고 하고. 6401번님은 부럽다 부러워. 아들과 내 신랑 남이 차려주는 점심 먹는 두 사내가 부러워요. 제 삐삐 뒷번호는요 프렌드쉽 7910이에요 지금까지 쓰죠. 79가 이제 프렌드고 12 쉽 돼가지고 프렌드쉽 해서 7910 지금까지 쓰신다고. 이거 번호 괜찮은데요. 7910. 남이 차려준 밥 먹고 싶죠. 맨날 맨날. 그쵸. 6401번님도 불 앞에서 요리 그만하고 싶죠. 더워 죽겠는데. 내가 좋아하는 음식 남이 해줘서 먹는 게 제일 속 편하고 깔끔하죠. 그리고 가장 좋은 마무리.

는 설거지까지 안 하는 것, 남이 다 해주는 것. 6401번님도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오늘도 점심 차리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2659번님은 영어 잘하는 사람 부러워요. 뭔가 있어 보인다고 할까? 좀 부티나 보이고 외화 자막 없이 보고 여행 가서 현지인이랑 스몰 토크 해보고 싶어요. 외화 자막 없이 볼 수 있죠. 내가 이해를 하지 않으면 됩니다. 굳이 이해하면서 봐야 돼. 눈치껏 그냥 아 오케이. 스토리가 단순한 것 보면은 외화 자막 없이 볼 수 있어요. 복잡한 걸 보지 마세요. 라이온킹 외화 라이온킹은 그냥 자막 없이 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토이스토리는 자막이 있어야 돼요. 영어는 기세입니다. 외국어는 늘 기세라고 얘기하잖아요. 딱 Can you speak English 했을 때 바로 I can speak English very well. 바로 나와줘야 돼요. 이게 정답입니다. 이게 그냥 정답처럼 나와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에게 영어로 추가 질문을 던져도 당당하게 반대로 물어봐야죠. Can you speak Korean? 반대로 물어봐버리세요. 요새 우리나라가 또 선진국의 반열에 오르지 않았습니까? Can you speak English? Can you speak Korean? I can speak Korean. Very well. 던지세요. 당당하게. 2659번님이신데요. 옥태견 부인이 부러워요. 제 천년의 이상형이거든요. 부럽다 부러워. 남편에겐 비밀. 예, 휴대폰 뒷자리 2659번님이십니다. 2PM 듣겠습니다. Heartbeat.

0: 아니 이거 어찌 된 셈인가?
1: 어디서 소문을 들었는지 아랫동네 윗동네 할 거 없이 산지사방에서 그냥 꾸역꾸역 몰려듭니다요. 벌써 떠나시는 겁니까요?
0: 벌써라니, 우린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네.
1: 하지만 이 사람들이 아침나절부터 지체해 오기만을 목이 빠지게 기다리는데요.
0: 허 의원.
2: 예, 먼저 가십시오.
0: 먼저라니, 허면 허 의원은 아니 갈 생각이요?
2: 저는 아직 할 일이 남아있습니다.
0: 지금 제정신이요? 예서 한양까지는 260리길이란 말이요. 지금 가야 돼요. 당신 뭐요? 뭐야?
3: 댁은 나설 거 없어. 저기 저 의원님만 남으면 되니까 당신은 갈 길이나 하시오.
0: 난 가리다.
2: 나는 입신양명에는 뜻이 없어. 여기 있는 봉팔들을 돌봐야 하오.
0: 고맙습니다요, 고맙습니다요.
2: 나는 무조건 남겠소. 자, 우리 모두 합심해서 힘껏 해봅시다. 청출 우상향, 한 번 더 가보자 이 말이오. 봉팔님만 보고 가겠소. 이봉규의 어떤가요?
4: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식스 센스까지 듣고 왔습니다. A면 마지막 트랙은 4865번님께서 로비를 통해 신청하신 곡입니다. 잘생긴 진행자님 서쪽 칸을 듣고 싶네요. 목동 쉐어가 재생해 드리겠습니다. 울랄라 세션.

0: CBS
1: 안녕하세요. 노란 우산 홍보대사 탁재훈
2: 김나입니다.
1: 나희씨, 우리 사장님들을 위한 응원송 같이 불러볼까요?
2: 네, 노란 우산이 부르는 잘 됐으면 좋겠다.

0: 잘 됐으면 좋겠습니까?
1: 노란 우산이 늘 함께 할게요.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 우산.
2: 집은 단지 머무는 곳이 아니라 삶의 안정을 지키는 공간이라고 하죠. 소중한 집, 환경까지 생각하면 어떨까요? 소음과 먼지, 낭비되는 폐기물은 과감히 덜어내고 블록을 쌓아 올리듯 단숨에 완성하는 혁신.

0: 혁신적인 건축, 경기도의회가 마련한 모듈러 주택 공급 활성화 지원 조례가 그 시작을 엽니다. 오랜 기다림은 줄이고 변함없는 품질은 굳건하게 지킵니다. 모두를 위한 주거 혁신,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1: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2: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의 광고를 전해보세요.
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3: 세상을 보는 맑은 창, 동아일보지의 휴, CBS 수도권 뉴스입니다. 경기 남부지역에 쏟아진 집중호우로 빌라 붕괴 우려에 따른 주민 대피령이 내려지고 도로 침수로 차량 통행이 통제되는 등 곳곳에서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평택시는 재난문자를 통해 팽성읍의 한 빌라를 지목하며 석축 붕괴 위험이 있으니 거주민 등을 즉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달라고 알렸습니다. 이 빌라는 21세대로 이뤄진 4층짜리 건물로 현재까지 5가구 7명이 대피했으며 주변에는 경찰이 배치돼 현장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오산시에도 많은 비가 쏟아지면서 오후 1시부터 궐동 지하차도 진입이 통제됐고 시흥시 안현교차로 방산 버스 공영차고지 일대와 제2경인고속도로 신천IC 부근에서도 도로 침수로 차량 진입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서울 도림천 인근 신대방역, 신림역, 보라매역 일대에 오늘 낮 12시 40분 침수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강홍수통제소는 도림천과 신대방, 신림, 보라매역 주변 하수도 수위와 앞으로 내릴 비의 양을 분석한 결과 노면 수위가 침수 기준인 15cm에 육박하거나 초과할 것으로 예상돼 침수주의보를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침수주의보가 내려지면 안전안내문자에서 침수 우려지역을 확인해 저지대, 지하 공간은 피하고 물막이판을 설치하는 등 대비해야 합니다. 서울 전역에 호우특보가 발효되면서 한강버스의 운항이 일부 선착장에서 중단됐습니다. 한강버스 운영사 한강버스는 웹사이트를 통해 기상상황으로 인해 잠실, 뚝섬, 서울숲, 옥수, 압구정 선착장은 운항이 일시 중지됐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한강버스 선착장은 총 8곳이며 이 중 잠실부터 여의도 구간의 5개 선착장은 오늘 오전 11시 첫 차부터 운행이 중지됐고 서부인 마곡 여의도 구간은 정상 운항 중입니다. 서울시는 오늘 오후 1시 기준으로 29개 전체 하천을 통제 중이며 빗물 펌프장 25곳을 부분 가동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폭염과 집중호우 등 기후재난으로 건강 피해를 입은 도민들에게 경기기후보험 활용을 당부했습니다. 경기도민과 등록 외국인은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온열질환 진단비와 응급실 내원비 등 다양한 보험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올해 온열질환자가 지난해보다 11% 증가한 만큼 기후보험 대상 여부를 확인해 필요한 지원을 받길 당부했습니다. 인천시 상수도 사업본부 공촌 정수사업소가 데이터 기반 절약 행정으로 송수 펌프 운영 효율을 높여 연간 약 2억 3천만 원의 전기 요금을 절감했습니다. 실시간 펌프 효율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해 전력 사용량을 10.4% 줄였고 같은 전력으로 더 많은 수돗물을 생산 및 공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인천시는 이번 운영 성과를 다른 정수장에도 확대 적용해 에너지 절감과 예산 효율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인천시 사회서비스원이 계양구와 의료 및 돌봄기관 등과 업무 협약을 맺고 지역사회에서 생애 말기 시민의 재택 임종을 지원하는 마침 돌봄 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수도권은 내일 아침까지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2.2도입니다. 송인찬이었습니다.
4: CBS
5: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는 중소기업의 마케팅 비용 절감을 위한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인증 브랜드 보유 기업을 포함한 혁신형 중소기업이며 지원 혜택은 방송광고비 70% 할인 또는 정상가 구매 시 보너스 250% 송출입니다. 연중 상시 모집 중이니 자세한 사항은

0: 사항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혁신형 중소기업에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3시 5분 여러분의 CBS입니다.
3: 여러분 즐기고 계신가요? 행복하신가요? 이 시간만큼은 볼륨을 키우고 비트에 몸을 맡겨보는 건 어떤가요?
4: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3: 가요 비면 플레이 재생합니다.

이번 기회 어떤가요? 비면 첫 번째 트랙은 웹팬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오늘 비가 엄청 오는데요. 화성에 에어컨 실외기 교체하느라 몸이 쫄딱 다 젖었습니다. 다들 비 오는데 안전 운전하시고 조심하세요. 비 오는데 에어컨 실외기 교체 작업하면은 참 힘든 환경이셨죠. 땀은 쏟아지시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요새 뜨거운 여름이다 보니까 아침부터 늦게까지 작업량이 많으실 텐데요. 늘 안전하게 중간중간 여유는 챙기면서 꼭 일하시길 바랍니다. 웹팬님. 신청곡 재생해드리면서 커피 쿠폰도 한 잔 저희가 보내드립니다. 자, 비면 접속 체크 들어가겠습니다. 장마에 폭염에 또 땀은 비오도 쏟아지고 앞머리는 축축 처지고 덩달아 기운도 없고 입맛도 없고 텐션까지 축축 처질 수 있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텐션을 쭉 끌어올리 타임 어택 접속 체크. 타임 어택 접속 체크. 제가 말씀드리는 시각에 가장 정확하게 가장 먼저 도착한 분께 택배로 가는 화장품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중간에 그리고 제가 더블 선물도 얹어서 드리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중간에 진행하다가 제가 좀 필이 올라오면 화장품 선물에다가 플러스로 팥빙수 쿠폰까지 오늘은 얹어서 드리겠습니다. 준비하세요. 더블 선물이 걸려있는 그 시각은 아직은 비밀입니다. 타임어택 접속 체크 끝까지 참여해 주셔야 할 수 있겠죠? 지금부터 집중! 어텐션! 첫 번째 타임어택 시간 고지해 드립니다. 현재 방송국 시각 기준 3시 12분 30초 지나고 있는데요. 3시 15분 하겠습니다. 3시 15분이 첫 번째 타임어택 접속 체크예요. 31500이겠죠. 숫자로 따지면 031500에 정확하게 가장 먼저 도착한 분께 저희가 일단 화장품 선물 하나 걸고 달려가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21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레인보우 어플 게시판 무료. 타임어택 접속 체크, 타이푼과 함께합니다. 그래서...

멘트는 고려하지 마시고 오직 스마트폰 시간으로 3시 15분이 됐을 때 그때가 바로 타이머택 접속 체크 시간인 거예요. 아시겠죠? 전 잠시 바이올린 연주 감상하고 옵니다.

3시 15분 00 초 딱 정확하게 보내시는 분들이 선물을 받아가십니다. 요거 경쟁률이 상당히 높아요. 5초 남았습니다. 3초.

0: noche, amor o pa' ti. Amor es pepo.
1: 3시 18분. 음악은 즐기되 시간은 체크하세요. 20초 남았네요.
0: 아모르

이제 이 카드를 꺼내드리겠습니다. 3시 20분 3시 20분 화장품 선물 플러스 팥빙수 쿠폰을 얹어서 더블

20분 뽀뽀뽀뽀뽀. 오늘 정말 게시판의 열기가 뜨거워요. 자, 팥빙수 쿠폰까지 얹어드리는 3시 20분의 주인공 문자가 한 번에 쏟아져서 저도 체크하는데 약간의 시간이 지금 소요되는데요. 와우. 8186번님께 더블 선물 뽀르바보. 7378번님의 신청곡도 하고 있습니다. 양혜승의 화려한 싱글. 자, 그래요. 여기서 끝이라고 말하면 너무 아쉽겠죠. 마지막 딱 한 번만 더 가겠습니다. 화장품 선물 플러스 팥빙수 한 번 더. 시간은 아직 말씀드릴

분위기 어떤가요? 타임어택 접속 체크를 통해서 선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레인보우나 문자를 3시 23분 00초에 정확하게 보내주세요. 가장 먼저 샵 1212 레인보우로 다시

양혜승 화려한 싱글 7378번님의 신청곡이었고 3시 23분 더블 선물 마지막 당첨자는 바로 0330번님이었습니다. 와우. 오늘 타임어택 접속 체크 네 분께 선물을 드리고요. 마지막 세 번째, 네 번째 우리 당첨자께는 화장품 선물에 더해서 팥빙수 쿠폰까지 보내드립니다. 팥빙수는

바로 가고요. 택배는 시간이 조금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기회 어떤가요? 비면 우리 08님들 함께 해주고 계시고요. 추억이 방울방울 이우동성 퀴즈 또 밖에서 우리 세 분 준비하고 계십니다. 선생님들 들어오세요. 한 마음 한 목소리보다는 누군가 음이탈을 해줘야 누군가 불협화음을 내줘야 정답에 가까워지는 시간 추억이 방울방울 이구동성 퀴즈.

0: 이 시간 함께해 주실 세 분 모셔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부지런히 나와주셨어요. 먼저 손에서 선풍기를 놓지 않고 계신 우리 노라봉쌤.
1: 저는 이상하게 얼굴에서 땀이 많이 나요. 특히 인중에서 그렇게 땀이 폭발하더라. 콧물 아니고 땀이에요, 봉디. 안녕하세요. 노라 노라 여름에 더 신나게 노라 노라봉입니다.
0: 네, 다음은 아이고 이렇게 땀을 많이 흘리셨어요. 허리케인 봉쌤 회색 티셔츠가 다 젖으셨네. 이따가 저 그 여벌 옷 있는데 그거 드릴게요. 그 입고 가세요 선생님.
2: 게더바크 개장했는데 왜 제가 오늘 회색 옷을 입고 나왔을까요? 슬쩍 가려봅니다. 반가워요, 허리케인 봉입니다.
0: 아, 마지막으로 또 모시 한복을 입고 오셨습니다, 봉진모쌤.
3: 이게 바로 원조 시스루 패션 아니겠어요? 바람 솔솔, 동풍 잘 돼서 아주 시원합니다. 안녕하세요, 봉진모입니다.
0: 네, 이거 스튜디오가 조금 좁다 보니까 세 분의 열기가 더 확 전해지는데요. 자, 물 한 잔씩 하고 계세요. 추억이 방울방울 이우동성 퀴즈. 잠시 후 세 분이 한 단어를 세 음절로 나눠서 동시에 외쳐주실 겁니다. 이 소리를 잘 듣고 어떤 단어인지 맞춰주시면 돼요. 오늘은 평소보다 당첨자 두 배로 뽑습니다. 근데 우리 제작진 이거 괜찮아요? 이렇게 두 배로 막 우리 계속 선물 드리고 있는데 정말 괜찮을까요? 8월부터는 어떻게 바뀌나요, 뭐가? 그래요. 자, 총 10분께 아이스 아메리카노 쿠폰 보내드릴게요. 추억이 방울방울 이구동성 퀴즈. 평소보다 라디오 볼륨을 조금만 더 높여주십시오. 근데 사실 볼륨 높인다고 더 잘 들리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적당히 들어주시고요. 집중해 주세요. 자, 세 음절 한 단어. 1단계입니다. 세 분이 한 음절씩 동시에 외칩니다. 1단계 외쳐주세요.
4: 추억.
0: 오, 저는 추임새가 들렸어요. 추임새. 세 글자로 추임새 이렇게 외치신 것 같은데. 1단계 한 번만 더 외쳐주실래요, 세 분?
4: 추억.
0: 도대체 무슨 단어죠? 아, 지금 아리송합니다. 아리송해, 아리송해. 2단계. 2단계 조금 더 쉽겠죠? 세 분 외쳐주세요.
4: 추억.
0: 마지막 한 분? 아니, 마지막 한 분이 아니지. 마지막 한 번. 아, 세 분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네, 실수가 나왔어요. 세 분께 지금 집중하고 계시는데 아유 제가 사과드리고요. 세 분 좀 집중 다시 부탁드립니다. 자, 세 분 네, 눈을 좀 마주쳐 주세요. 노라봉쌤.
1: 네.
0: 눈을 마주치고 준비되셨으면 저한테 좀 사인을 보내주십시오. 우리 항상 이 호흡이 있었잖아요, 쌤. 네. 자, 2단계 마지막으로 한번 듣고 노래 두 곡 듣고 와서 정답 확인해 봅니다. 2단계 주세요.

0: 박지윤의 곡 가버려. 그전곡 핑클 루비 슬픈 눈물이었습니다. 추억이 방울방울 이구동성 퀴즈 오늘의 2단계 아니고 1단계 다시 한번 들어봅니다. 오늘의 1단계였죠?
1: 추억.
0: 자, 2단계 그리고 한번 다시 들어볼까요?
2: 추억.
0: 이 단어 세 글자 한 단어. 허니님 메추리알을 들으셨어요. 메추리알. 파인코코님은 추잉껌. 추자가 오늘 많이 들렸답니다. 추. 제주홍여사님 강추위. 6427번님 고추장. 김밥 열줄님 팥빙수. 팥빙수. 우발음이 뭔가 있나봐요 오늘. 우발음. 4989번님 보청기. 임선영님 부침개. 0824번님 부추점. 비읍 우발음. 그리고 치읓 우발음. 자 보겠습니다. 지민맘님은 부조리. 희나비맘님 주인장. 그리고 오늘 가장 많은 오답으로 주인공이 있었거든요. 468번님도 보내주셨는데 1단계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주인공이 들리나요? 주인공? 주인공 들려주세요.
1: 주인공.
0: 주인공이 들리는 것 같아요. 지도. 자 오늘 정답 세 분 천천히 외쳐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1: 주인공.
2: 부인.
0: 오늘의 정답은 죽부인이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바디필로우 죽부인. 대나무로 이렇게 얼기설기 둥글게 짜가지고 여름에 끼고 자면 시원하잖아요. 죽부인. 우리 선조들도 당연히 이 한반도의 여름이 지금과 똑같이 덥지 않았겠어요. 그 당시엔 에어컨이 있는 것도 선풍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는데 죽부인의 역사는 그 문헌에 다 나와 있습니다. 어떤 문헌? 저도 잘 몰라요. 문헌에 당연히 나와 있었겠죠? 자세한 내용은 이강민의 잡지사에 문의하시오.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쪽에서 뭐 죽부인 특집 한번 하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제가 한번 그쪽 PD에게 얘기를 좀 해줘야겠습니다. 죽부인 특집, 피서 특집, 뭐 부채 특집 이런 특집으로 해가지고 아이디어를 좀 제공해 줘야겠어요. 자, 정답 잘 맞춰주신 망아지님, 붉은 여운님 포함 총 10분께 오늘은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해주신 봉팔님들 다 감사드리고요. 이봉규 어떤가요? 이어서 재생해드릴 트랙 B2B입니다. 그리워하다.

빅뱅으로 함께한 이 오랜 여정을 사계절로 담아낸 곡이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이었고요. 그 전곡은 B2B의 그리워하다 재생해드렸습니다. B2B 그리워하다도 우리 봉팔님들께서 항상 틀 때마다 선곡 좋다고 늘 칭찬해 주시는 곡입니다. 저희에게는 청취율 조사 기간의 치트키 같은 곡이었고요. 이번 기회 어떤가요? 비면 함께하고 있습니다. 반짝이님은 고향 친구가 싸이 흠뻑쇼 가자고 하는데 체력 이슈로 불참합니다 라고 문자 주셨는데, 저도 흠뻑쇼는 그 공식 너튜브 채널에서 올라온 영상 보니까 나도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다가도 내가 2시간 넘게 저기서 버틸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도 한번 가보세요. 내일 체력 미리 당겨 쓰는 거죠 뭐. 0133번님, 오늘 아침에는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지금은 제가 조금 힘든 과도기인데요. 오늘 시원하게 내린 비가 다 쓸어 내려갔으리라 믿습니다. 어떤가요를 통해 에너지를 받으면서 식구들 건강과 일자리 다 찾아가리라 믿어요. 감자전 해먹었는데 맛있었습니다. 봉디도 식사했죠? 오늘도 2시간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문자 주셨었는데요. 0133번님께도 이 곡을 함께 전하고 싶습니다. 5267번님 신청하셨어요. 스탠딩 에그예요. 오래된 노래.

0: 안전화.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전?
3: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3: 휴레.

0: 직장인 주부 등 누구나 배우기 쉬운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 신편입생 모집 중.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4: 반갑습니다, 형님들. TVX 앰버서더 권막희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5: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4: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5: 혹시 TVX 멤버십?
4: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5: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6: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VX. TVX.
7: 봉규수 팔로워 봉팔님들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아라움 간식 세트,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화장품, 믿음의 기업 JMB 라이프에서 디톡스에 도움을 주는 만나 한끼 디톡스 차와 제주 월동 무차, 그리고 모바일 쿠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뼘뿐인 선물 창고, 펜트하우스급으로 성장하는 그날까지 봉팔님들의 힘찬 응원 부탁드려요. 이번 게 어떤가요? A면 마지막 트랙, B면 마지막 트랙. 아, 더 있고 싶어서요. 예, 방송 더 하고 싶어가지고. 벌써 끝났어요? 저도 아쉽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이에요. 캐스커입니다. 향. 봉팔님들 내일 또 올 건가요?

0: SBS
1: 안녕하세요. 배우 김석훈입니다. 쓰레기를 줍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우리가 바뀌지 않으면 지구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겠구나. 그래서 저는 물을 바꿨습니다. 200개의 엄격한 수질 검사를 통과하고 24시간 모니터링 되는 물, 바로 깨끗한 인천 하늘소로요.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는 물, 지하수 고갈을 예방하는 물,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는 물, 작은 습관 하나가 나무 한 그루가 되고 지구를 위한 숲이 됩니다. 지구의 환경을 지키는 인천 하늘소. 본 캠페인은 인천광역시 상수도 사업본부가 함께합니다.
2: 수비 블로킹! 경기 후반 IH 인천도시공사가 빠르게 공격을 전환합니다. 인천 내 공공주택 건설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만들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이어가는데요. 빈틈을 파고드는 도시재생,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와 인프라 개선까지 와하 속공이 대단하네요. 남자 핸드볼 선수단의 힘찬 도약으로 지역 스포츠 발전까지 인천 시민의 행복을 위한 스카이슛! 이렇게 인천이 승리합니다.
3: 인천이 새롭게 공간을 바꾸다. IH 인천도시공사.
4: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0: EHL 바이오.
1: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2: 세상을 보는 맑은 창, 동아일보 제휴 CBS 노컷뉴스입니다. 12.3 비상계엄 이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12.3 계엄 수사 초기인 작년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한편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대법원 선고 직후 입장문을 통해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 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대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대법원이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대법원이 전원 합의체 심리조차 생략한 채 시간에 쫓기듯 상고를 기각한 것은 사실상 사법부의 최고심으로서의 기능을 방기한 심리 미진이자 사법의 정치화라고 비판했습니다. 한국철도공사는 오늘 집중호우로 KTX 26개와 일반열차 32개가 지연 운행됐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낮 12시 기준으로 KTX는 20분에서 80분, 일반열차는 30분에서 150분 각각 지연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코레일 관계자는 집중호우 지역이 계속 바뀌면서 지연되는 열차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라며 열차 이용 고객은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이용 전 코레일 톡이나 홈페이지 등에서 열차 운행 정보를 확인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정의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가 6.3 지방선거에 유리하고자 10년 넘게 알고 지낸 헬스트레이너 A씨와 음료 테러 자작극을 공모했고 선거일 전 이미 혐의를 인정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두 사람이 여러 차례 통화한 기록과 헬스장에서 만나 범행을 공모하는 CCTV 화면 등을 확보했으며 정 전 후보도 지난 5월 중순쯤 경찰에 출석해 범행을 시인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금전적 거래가 오갔는지 여부 등을 추가로 조사한 후 다음 주 중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다는 방침입니다. 경찰이 수백억 원대 보험 사기 혐의를 받는 자생한방병원을 압수수색 중입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강남구 자생한방병원과 자생의료재단 등 다섯 곳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앞서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등 4개 보험사는 자생한방병원이 교통사고 환자들에게 한약을 무분별하게 처방해 보험금 수백억 원을 챙겼다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이 2026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에 대해 재차 사과하며 청문회에 출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며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전국 낮 기온은 21도에서 25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2.6도입니다. 송인찬이었습니다.
3: CBS
4: 올바른 품질하면?
5: 올품!
4: 올품하면?
5: 올바른 품질!
4: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5: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4: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5: 올바른 품질 올품.
6: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7: 보르네오 원주민 출신의 가이드 베네딕트가 메란티 나무의 방근을 막대기로 힘껏 내리치는 소리입니다. 원주민들은 길을 잃었을 때 나무를 두드려 동료들에게 자신의 위치를 알립니다. 판근은 땅 위로 노출된 나무의 넓은 뿌리를 일컫습니다. 사람 키만한 이 판근을 막대기로 치면 저주파 진동이 발생해 사람의 목소리보다 더 멀리 전달되지요. 인간은 오래전부터 자연이 만들어 놓은 구조를 이용해 서로 소통해 왔습니다. 보르네오 원주민들에게 거대한 나무의 판근은 숲속의

0: 이정표이자 북이었고 자연이 선물한 통신 장치였습니다.
1: 지금 시각은 4시 5분입니다.

비가 많이 오는 날은 온 도시에 느린 리듬이 깔린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비슷한 박자로 느릿느릿 걸어가고 길 위의 차들도 평소보다 더 조심조심. 세상이 잠깐 한 템포 쉬어가는 날인데요. 근데 바깥의 속도는 느려도 내 기분까지 그 속도에 맞출 필요는 없잖아요. 이 노래의 선율이 느린 하루의 기분을 좀 더 경쾌하게 감각적으로 만들어주면 좋겠습니다. 에드 시런이에요. Shape of You.

0: 신청할까 했는데 첫 곡으로 흐르네요. 아우, 반갑게 들어요. 2647님. 에드시런의 Shape of You, Like Hip Hop 첫 곡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유진의 Like Hip Hop, 하유진입니다. 아, 풍금새님, 이제야 하늘이 좀 맑아졌어요. 비가 장난치는 것 같아요 하셨는데, 날씨가 정말 요상합니다. 아침에는 하늘에 구멍이 난 듯이 비가 오더니, 또 오후에는 갑자기 해가 쨍 했다가, 지금 또 갑자기 또 흐려요. 이게 뭔가요? 진짜 장난치는 것 같기도 하고, 장마철이란, 그죠? 별수궁님은 강릉 가셨나봐요. 이제 강릉 도착해서 짐 풀고 있어요 하셨는데, 강릉도 비 많이 오죠. 비 오는 날 바다, 이렇게 낭만 있는데, 무사히 잘 가셨나 모르겠네요. 비오나 공주님, 하디와 함께 오후에 팝 산책 하셨는데, 오, 마음에 듭니다. 오후에 팝 산책. 좋습니다. 비가 와서 밖에 이제 걸어 다니지는 못하지만, 우리 팝 산책. 하러 라이키팝에서 함께 한 시간 즐겨봐요. 여러분, 그리고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제가 이 청취율 조사 끝나는 마지막 날까지 계속 이렇게 홍보를 해야 되는데요. 02로 시작되는 번호로 전화가 온다 하시면 얼른 받으셔서 CBS 표준 FM 하효진의 라이키팝, 효도할 때 효, 하효진의 라이키팝 잘 듣고 있다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위에도 널리 널리 소문내기 잊지 마시고요. 우리 약속했어요, 그죠? 약속 저 혼자만 한것 같지만 잘 부탁드립니다. 하효진의 라이키팝, 오늘도 여러분이 직접 뽑아주신 인기곡들로 가득 채워드릴게요.
1: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2: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가구입니다.
1: 삼익가구 더 좋아졌네요.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4: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5: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4: 1일 1짬뽕 오케이?
5: 곧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2: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참 좋은
3: 여행.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4: 나의 성공 시대 시작됐다.
3: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4: 나를 찾...
2: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3: 서울 사이버 대학교.
5: 전세 보증금 지키는 법, 저 최수빈이 알려드릴게요. 수도권 7억 원, 지방은 5억 원 이하의 전세라면 안심하세요. HF 보증으로 전세 대출 받고 전세 지킴 보증을 신청하면 되니까요.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지키는 HF 전세 지킴 보증. 이야, 좋다. 한국주택금융공사.
6: AI가 다 해.

0: 서울 언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티긋티긋 무조맨
3: 티어실 원스야
2: 딱 한 번만
3: 티어실 원스야

0: 티어실 원수 외용에 뿌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1: 아, 또 눌어붙었네.
2: 음식물 처리기에 음식물이 눌어붙으면 작동이 멈추는 고장의 원인이 되니까. 그래서 음식물 처리기도 결국 쿠쿠. 국내 유일 누름방지 모드로 고장 걱정 없이 속 편하게 쓸 수 있죠. 쿠쿠 에코웰 큐브 음식물 처리기

폴리스의 킹 오브 페인이었고요. 5802님 신청곡 마이크 앤 더 메카닉스의 All I Need Is Miracle까지 함께 들었습니다. 핫종님이 오늘 오전에 02로 시작되는 전화가 와서 아 그건가 보다 하고 받았는데 광고성 전화였어요. 안 받을까 해서 혹시나 받았는데 낚였습니다. 저에게도 언젠가 청취율 전화 오겠죠. 그럼 당연히 하효진의 라이키파 외칠게요 하셨어요. 아 감사해요. 근데 진짜 이게 요즘에 하도 그 스팸 전화가 많이 와가지고 아마 좀 곤란하실 수도 있고 번거로우실 것 같은데요. 그래도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해요. 강만성님, 02로 시작되는 번호 3개 받았는데 모두 스팸 광고였어요. 유유. 그치만 이 청취율 조사 기간 동안은 계속 받아볼게요. 파이팅입니다 하셨습니다. 감사해요. 진짜 이렇게 응원해주시고 나서주시는 우리 라이커님들이 계셔서 제가 아주 든든합니다. 짬보님이 창문 활짝 열어놓으니까 바람이 시원합니다. 순간 너무 행복했어요. 조금 전에 목이 물려서 짜증났는데 사르르 녹아내림 하셨네요. 이게 사람 기분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조금 이게 짜증이 나다가도 바람 한번 샥 불어오면 이렇게 괜찮아지기도 하고 또 갑자기 팍 짜증이 나기도 하고 특히 이제 요즘같이 날도 덥고 습하고 이 불쾌지수가 높아지는 여름이잖아요. 그래서 이 감정의 오락가락이 다른 때보다는 좀 심한 것 같은데 잘 다스려야겠죠? 그래도 이렇게 불어오는 바람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장기영님, 팝이 뭔지 조금씩 공부하는 중이에요. 그여와 해피송 라이키팝. 아, 우리 CBS 라디오 들으시면서 팝을 공부하고 계시군요. 반갑습니다. 저도 라이키팝 맡기 전에는 팝을 잘 몰랐어요. 물론 지금도 아직 공부해야 할 것이 많지만 함께 알아가고 배워가고 또 뭐 음악이잖아요. 공부한다기보다는 그냥 한 곡 한 곡 즐기면서 이렇게 리듬 타면서 말 그대로 이렇게 느끼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계속해서 노래 띄워드릴게요. 린다 론스테트와 에론 네빌이 함께했어요. Don't know much고요. 칼 앤더슨과 글로리아 로링입니다. Friends and Lovers.

김호진의 Like It Pop 함께하고 계십니다. 셀레나 고메즈의 Love You Like a Love Song. 조윤진님께서 이 노래 제목을 몰랐는데 저장했어요. 삐삐송이라고. 삐삐삐삐삐 이래서 삐삐송인가 봐요. 그리고 토블로의 Talking Body까지 함께 들었습니다. 골든님이 와 오랜만에 듣는 곡 하셨는데요. 또 Like It Pop 계속 꾸준히 듣다 보시면 오랜만에 듣는 곡이 자주 나온답니다. 아, 사랑하지 형님이 외국인들 미들네임 있는 거 부러워요 하셨어요. 미들네임 그 예를 들어서 하효진이면 그 사이에 있는 이름이잖아요. 이거 그냥 내가 만들면 되는 거 아닌가요? 왜냐면 저는 미들네임 하나 있거든요. 이게 말해도 되나? 그 제가 지금은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 20대 초반쯤에 젤리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 제가 성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 미들네임을 리보라고 지었어요. 하 리보 효진. 그래서 그 저희 집에서 동생들이 가끔 저를 부를 때 리보라고. 이 미들네임 부러워할 거 없습니다. 내가 그냥 만들면 됩니다. 8494님. 하디 날씨가 이러니까 감자랑 호박 넣고 멸치 육수에 수제비 해먹으려고요. 라이키팝 켜놓고 반죽합니다. 힘이 좀 들지만 늘 맛있게 먹어주는 남편을 위해 이 정도쯤이야. 어디신가요? 어디 계세요? 저 좀 놀러가면 안 되나요? 맛있겠다. 그저 비 오는 날엔 또 흐릿흐릿한 날엔 이렇게 수제비 좀 국물 끈하고 따끈따끈한 그런 거 맛있죠. 아 그러게요. 오늘 저녁에 수제비를 먹어야 되나? 항상 지금 이 시간쯤 되면 그 저녁 메뉴 고민할 때마다 라이커님들이 막 음식 꼭 올려주시거든요. 잘 참고하고 있습니다. 감사해요. 아 그 제 미들네임 그림자님이 효도할 때 효 아니냐고 하 효도할 때 효진. 아, 그것도 뭐 되죠? 어쨌든 뭐 제가 그냥 만들기 나름이니까요. CBS 뮤직 차트 71위입니다. 라이오넬 리치와 다이애나 로스가 함께한 Endless Love 그리고 92위 사라 맥락클란의 When She Loved Me 함께 들어보자.

사라 맥락클란의 When She Loved Me 였습니다. 하이오준의 라이키팝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마임 화장품에서 라헤 데이케어 앤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제 그리고 스페인 청정 자연이 키운 팜팩토리의 파미고 올리브유를 드립니다. 라이키팝 오늘 끝곡은 장비님께서 빌리조엘의 스트레인저 좋아요 하셔가지고 이 노래로 준비해봤어요. 지금 흐르고 있는데요. 여러분 포근한 저녁, 안전한 저녁 보내시고요. 날이 더운데 조심하시고 빗길에 미끄러지지 마시고 조심조심 잘 걸어다니시고요. 우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 청취자 라이커님들 이 노래 좋아요?

0: CBS
1: 1분 기상정보입니다. 곳곳에 국지성 호우를 쏟아부었던 강한 비구름대가 현재는 대부분 동쪽으로 빠져나가면서 호우특보가 모두 해제됐습니다. 그렇지만 남부지방은 오늘 밤까지 5에서 20mm 안팎의 비가 좀 더 내리는 곳 있겠고요. 그 밖에 중부지방은 북서쪽에서부터 다가오는 또 다른 강한 비구름들 영향으로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에 다시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수도권과 강원도에는 내일 아침까지 시간당 2, 30mm, 최대 50mm 안팎의 집중 호우가 쏟아지 면서 경기 북부와 강원 중북부 내륙에 최대 200mm 이상의 큰 비가 또다시 내리겠고요. 그 밖에 수도권과 강원 남부에 최대 80, 충청도에 10에서 50mm 안팎의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한편 이번 비가 그치고 난 뒤에 폭염과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원주 대전 23도로 출발해서 한낮 기온 포항 34도, 서울 29도로 무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기상정보입니다.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2: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3: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2: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3: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4: 안녕하세요, 노란 우산 홍보대사 탁재훈
5: 김나입니다.
4: 나이씨, 우리 사장님들을 위한 응원송 같이 불러볼까요?
5: 네, 노란 우산이 부르는 잘 됐으면 좋겠다.

0: 잘 됐으면 좋겠으니까
1: 노란 우산이 늘 함께 할게요.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 우산.
2: 일하는 사람을 지키는 일, 사업장을 지키는 일, 고용산재보험이 그 역할을 함께합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 고용산재보험 가입 부가 체계가 새롭게 바뀝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준은 근로시간 중심에서 소득 기준으로 바뀌고 보험료는 실제 월 보수 기준으로 부과되며 국세소득 활용으로 사업주의 신고와 정산 절차는 더욱 간편해집니다. 실업 위험의 사각지대는 줄이고 보험료 정확성은 높이고 보험행정 부담은 낮추는 소득기반 가입 부가 개편.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함께합니다.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3: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4: CBS 경제 연구실.
5: CBS 경제 연구실 기후의 눈으로 경제를 읽는 기후로운 경제 생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기후 경제학자 홍종호입니다. 중동 전쟁 직후 기름값이 폭등했던 이유가 밝혀졌습니다.

0: 정유 4사가 조직적으로 담합해 유가를 올려왔던 게 드러나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진 겁니다. 에어컨 없이 여름을 견디던 유럽이 이번 폭염 앞에선 전 세계의 조롱거리가 됐습니다. 더위는 한풀 꺾였지만 지금 유럽은 기후를 중심으로 이념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대가로 치르고 있는지 오늘 주간기후 브리핑에서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그럼 잠시 후 뵙겠습니다.
1: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건설을 위한 금융 전문건설 공제조합 K-PIMCO
3: 행복 짓는 건설 금융 K-PIMCO 믿음 쌓는 건설 금융 K-PIMCO
2: 건설에 필요한 다양한 금융 서비스는

0: 30년 한길 범양 글러브가 만듭니다. 글러브 맥스
1: 지넥스. 두꺼워 두꺼워 한 집 줄게 세 집 더.
2: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3: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4: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5: SM 신용정보
6: 1600-9300 1600-9300.

0: 전화.
1: 여보, 오늘 마지막 출근은 어땠어요? 30년간 고생 많았어요. 이제는 해보고 싶은 일, 마음 가는 일 해봐요. 당신의 새로운 시작, 내가 제일 많이 응원할게요. 당신과 예, 그 이상의 행복을 잇습니다. 경력의 모든 순간, 이음길 HR.
2: 아, 또 눌어붙었네.
3: 음식물 처리기에 음식물이 눌어붙으면 작동이 멈추는 고장의 원인이 되니까. 그래서 음식물 처리기도 결국 쿠쿠. 국내 유일 누름방지 모드로 고장 걱정 없이 속 편하게 쓸 수 있죠. 쿠쿠 에코웰 큐브 음식물 처리기.
4: 한 주 동안 세계 각지에서 벌어진 기후 현안 전해드리는 주간기후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은 저희 기후론 경제생활 제작진 백승민 작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5: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두 가지 소식 준비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은요. 전쟁 중 웃었던 정유사 유가 담합 적발. 이번 주에 정유 4사 법인과 주요 임직원들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유 4사라고 하면은 HD 현대 오일뱅크, SK 에너지, GS 칼텍스, S 오일 이렇게 네 개사 말하는데요. 이 네 개사가 중동 전쟁이 발발한 직후부터 원유 비축량이 충분한데도 석유 가격을 짬짬이 한 게 드러난 거예요.
4: 그래요.
5: 그냥 담합을 한 것도 아니고 여기에 갑질과 거짓말까지 끼어 있는데요. 좀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4: 네, 3월 초 기억납니다. 당시에 전쟁은 이제 막 터졌는데 주유소 기름값은 왜 벌써 오르냐 이런 식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5: 맞아요. 사실 이전 사례와 좀 비교를 해보면 좋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는 발발 직후에는 오히려 이제 기름값이 좀 떨어졌다가 일주일 정도 지나서야 오르기 시작했는데 중동 전쟁 때는 시작하자마자 그냥 바로 며칠 만에 기름값이 훅훅 올라가지고요.
4: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5: 맞아요.
4: 했어요.
5: 네, 2월 28일에 이제 전쟁이 발발했는데 3월 초에 이미 뭐 2천 원을 목전에 둔 상태가 됐었습니다. 이게 좀

0: 아,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런 게 아니라 사실 담합이었던 거죠. 네. HD 현대 오일뱅크랑 SK 에너지가 일단 두 주인공으로 나옵니다. 두 회사는 2024년 7월, 그러니까 지금부터 2년쯤 전부터죠. 이제 상대 회사의 가격 정보를 확인하는 소위 이제 정찰병 같은 그런 이제 담당자를 지정하고 서로의 가격 정책을 좀 참고하면서 석유값을 정해 왔습니다. 전쟁이 터지자 이 두 담당자들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리 가격 좀 올리자. 일시적으로 폭등을 시키자. 네. 그래서 SK에너지가 HD 현대오일뱅크보다 리터당 30원에서 40원 높은 수준으로 가격을 좀 올리자 이렇게 이제 합의를 봤어요. 또 여기에다가 GS칼텍스랑 S오일이 네. 이제 따라갑니다. 이 두 개사도 이제 가격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참고하는 게 앞선 그 두 개사의 가격. 그러니까 경쟁사의 가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이 두 개사가 가격을 올리자 뒤에 뭐 GS와 S오일도 그럼 우리도 올린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검찰은 이 두 개사도 이 담합 범행에 탑승을 한 거다 이렇게 봤습니다. 네. 다만 이 HD 현대오일뱅크랑 SK에너지랑 달리 GS칼텍스랑 S오일은 직접적인 뭐 대화 내용이나 이런 게 밝혀진 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뚜렷한 이제 가격을 협의했다는 증거는 확보하지 못하면서 이 두 부분은 두 개사의 기소 범위에서는 좀 제외가 됐습니다.
1: 네, 그 말씀한 이른바 정찰 담당자가 과연 자기들끼리 독자적으로 했을까 이게 상당히 의구심이 드는 대목인데요. H 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는 이미 이전부터 관행적으로 가격 공유를 이제 하고 있었던 것이죠.
0: 그렇습니다.
1: 이게 만성적인 문제다. 오늘 이번에 문제만은 아니다 이런 얘기인데 담합 규모도 발표가 됐죠?
0: 네. HD 현대오일뱅크랑 SK에너지 그 두 개사가 직접 담합을 하고 GS칼텍스랑 S오일 두 개사가 따라가는 방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앞선 두 개사의 직접 담합 규모는 14조 2천억 원으로 추산이 되고요. 나머지 두 개사 가격 추종 효과까지 이제 감안을 하면은 총 경쟁 제한 효과는 26조 원에 이릅니다. 검찰에서 수사한 담합 사건 중에서는 역대 최대 규모인 그래요. 걸로 알려졌고요. 우리 국민들 다 같이 힘들지만 버티자. 네, 좀만 버티자 할 때였어요. 이때 뭐 휘발유 값이 2천 원에 육박하면서 일부 네. 기업에서는 뭐 재택근무 이야기도 나왔고요. 맞아요. 승용차 2부제 혹은 5부제가 실시되면서 자동차로 출퇴근하시는 분들도 좀 고생하셨거든요. 근데 이때 정유사들은 좀 환호를 한 겁니다. 좀 충격적이었던 게 카톡방 대화 내용이 그러니까 수사의 과정에서 밝혀졌어요.
1: 네. 네,
0: 3월 4일이었는데요. 한 정유사 가격 결정 부서 대화방에서는 역시 전쟁으로 먹고 사는 회사 트럼프 만세. 그리고 오늘 가격 100원 더 올린다. 우리 올해 2조 벌 듯. 이런 메시지가 오갔던 게 드러난 겁니다.
1: 야, 이게 상당히 충격적인데요. 제가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듯이 과연 이게 그 실무 담당자들의 대화 내용인지 아니면 명시적인 암묵적인 임원급 윗선에서의 지시사항인지 이게 이제 분명히 밝혀져야 될 중요한 그런 수사 내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주유소에 대한 갑질까지 있었다고요?
0: 네, 네 개사 이 모두 2021년 1월부터 사건이 좀 오래됐죠. 그때부터 자영 주유소들과 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서 불합리한 거래를 해왔습니다. 주유소들이 자신의 석유 제품만 구매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전량 구매 계약이라는 걸 맺은 겁니다. 이거 역시 업계 관행이에요. 주유소가 이제 다른 정유사에서 석유를 구매하면은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비용을 회수하거나 보너스 카드를 중단 이런 불이익을 줘온 거예요. 그러니까 주유소에서 이 전량 구매 계약을 네. 해지하면 어떻게 하냐. 그 한 직원 메신저가 또 이제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소송을 통해서 골탕 먹여야 된다. 가는 순간 손해배상 아작난다. 이런 살벌한 내용이 있었다고 하고요.
1: 네.
0: 사실 직영도 아니 이고 자영 주유소면은 좀 가격이 좋은 다른 거래처와 거래할 수 있게 열어놓는 게
1: 그렇죠.
0: 예, 공정 거래법상 맞지 네. 않을까 싶어요. 근데 그 기회를 전면적으로 차단하면서 불합리한 유통 구조로 이제 석유 가격은 오르게 되고, 그러니까 정유사들이 오른 가격을 강요하게 되니까요. 그렇게 석유 가격이 오르고 또 그 피해는 우리 일반 소비자들한테 전가가 된 거죠.
1: 네.
0: 그래서 정유사들은 이 폭리를 취한 사실을 어떻게든 숨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에 거짓 보고까지 했습니다. 산업통상부에 휘발유 일일 판매가를 이제 보고를 하게 되는데 그때 실제보다 낮춰서 허위 보고를 두 번 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합니다.
1: 거의 막가는 수준이네요.
0: 그러게요.
1: 정부를 무슨

0: 하지 않네요.
1: 네.
0: 직원들 이 담당 이런 일을 실제로 수행을 한 그런 직원들은 재판에 넘겨졌다고 하는데 과연 이제 임원들이 어떤 이 정황을 알고 있었냐 이게 이제 핵심이 되겠어요.
1: 네, 근데 애석하게도 검찰이 좀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0: 그래요.
1: 휴대전화를 좀 확보해서 살폈지만 관련 내용은 확인할 수 없었다고 하는데요. 3월 초에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서 담합 가격 조작은 대국민 중대범죄다 지적을 했고요.
0: 여러 번 지적이 있었죠.
1: 네, 맞습니다. 그 즉시 공정위가 조사에 들어가게 됐는데 이미 SNS 나오고 조사 들어간다 소식이 쫙 퍼졌죠. 그 과정에서 이제 전산 자료나 메신저 대화 등등 이제 조직적인 증거 인멸이 있었다는 것까지 드러났어요. 네. 그래서 증거 인멸을 지시한 임직원들은 재판에 넘겨졌지만 아 증거는 사라진 거죠.
0: 네.
1: 그래서 검찰이 브리핑할 때 말한 걸로 추정을 해보자면은 만약에 증거들이 사라지지 않았다면 기소의 범위가 좀 달라질 수 있었다 이런 점도 짚고 가겠습니다.
0: 그래요. 사실은 이제 중요한 게 우리가 이게 화석연료 대표 화석연료인 석유를 원유를 이제 정제해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후 관점에서 꼭 해야 될 얘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1: 맞습니다. 만약에 이제 정유사들이 담합을 하지 않았다면은 석유 최고 가격제가 시행되는 시점 그리고 시행 여부가 달라질 수 그렇죠. 있었다. 이 점 짚고 싶고요.
0: 네.
1: 또 유류세 인하 폭이나 시기도 좀 조정될 수 있지 네.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요. 네. 3월 13일부터 석유 최고 가격제가 좀 시작이 됐습니다. 가격은 좀 내렸지만 아직도 적용이 되고 있고요. 유류세는 3월 말부터 인하 폭이 확대돼서 현재 7월 말까지 인하된 상태로 유지됩니다. 이 두 조치 석유 최고 가격제와 유류세 인하 물가를 잡는 데 는 확실히 좀 도움이 됐어요. 6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2%였는데 이 두 조치가 없었다면은 물가 상승률은 0.4% 포인트 오른 3.6%였을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가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4월과 5월에도 이 두 조치를 취함으로써 물가가 각각 1.2% 포인트 그리고 0.6% 포인트 완화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두 개의 조치 는요 물가를 위해서는 맞는 선택이지만 기후 대응을 위해서는 긍정적으로 말하기 네. 어렵지 않습니까?
0: 그래요.
1: 당시에도 좀 기름을 저렴하게 만들 게 아니라 공공교통을 확충을 하고 도로 위에 있는 차량 자체를 에너지 소비 자체를 줄여야 한다 이런 주장을 편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0: 네.
1: 그럼에도 이제 물가 관리는 금융당국과 정부의 과제고 또 전쟁 상황이라 또 워낙 시급하기 때문에 모두 약간은 좀 흐린 눈을 하고 이 조치에 대해서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넘어간 측면이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정유사 담합이 없었다면 그리고 최고 가격제와 유류세 인하라는 두 조치의 모양도 조금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리고 정부로서도 조금 더 차분한 대응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0: 예, 뭐 중요한 지적이에요. 사실은 우리나라가 여전히 이런 석유, 또 원유, 휘발유, 경유에 대한 우리 경제 구조상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그것이 물가에 미친 영향을 우리가 절대 과소평가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동시에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도 굉장히 중요한 국가적인 목표 아닙니까? 이것이 단순히 뭐 한 부처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경제의 구조에 그러한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도 필요한 그러한 정책이라고 돼 있는데 이 정책이 완전히 서로 다르게 지금 놀고 있다는 게 또 확인이 됐잖아요.
1: 그렇습니다.
0: 한쪽에서는 탄소 배출 줄여야 된다. 뭐 NDC 뭐 2035 5년까지 얼마나 줄인다.
1: 네.
0: 한쪽에서는 또 호르몬즈 해협의 이런 위기 상황이 닥치니까 최고 가격제 하겠다. 또 이른바 교통에너지 환경세라고 하는 통상 우리가 유류세라고 하죠.
1: 네.
0: 이 세율을 또 낮춰줘서 가격을 낮추겠다.
1: 네.
0: 거기다 더해서 이제 이렇게 돼서 만약에 정유사가 손해를 본다면 지난 국회 통과한 1차 추경 때 확보한 예비비 가지고 이 5조 원을 정유사의 손실에 보전하는 데 쓰겠다.
1: 네.
0: 이런 일련의 조치들이 보면 국가의 정책 목표 우선순위 어떤 일관성이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이걸 볼 수 있을까에 대한 좀 회의감이 들고요. 더더구나 거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오늘의 이 주제인 정유사사의 담합까지 발생하는데 도대체 공정거래위원회는 뭘 했던 건지 이게 주요 사사기 때문에 이게 전형적인 과점의 형태를 띌 수 있는 거거든요.
1: 네.
0: 여기에 담합의 가능성도 충분히 상존하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이 문제를 보면서 단순히 기업들의 담합을 넘어서서 과연 정

0: 정부 정책이 진정 무엇을 위한 원하는 것인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것인가에 대한 좀 본질적인 고민을 좀 해야 되는 시점 아닌가. 한쪽에서는 탄소 줄이자, 한쪽에서는 탄소 배출하는 석유를 써라. 써라라는
1: 가격
0: 정책을
1: 깎아줄
0: 결과적으로
1: 테니까.
0: 쓰자.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잖아. 가격을
1: 그렇죠.
0: 깎아줄 테니까. 저는 이런 거를 어려운 분들한테는 직접 보조를 해주되, 현물 보조. 그러나 그렇지 않고 반드시 차를 꼭 써야 되는 게 아니라면 공공교통을 쓸수 있도록 유도하는 이런 식의 정책이 이런 위기 시대에는 꼭 필요한 정책이 아닌가 하는, 그게 좀 전공법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괘씸한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오늘 저도
1: 정말요.
0: 굉장히 기분이 좀 상할 정도고,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도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사실 화가 나는데요. 오히려 석유 최고 가격제 때문에 우리가 손해를 봤다라는 그런 입장을 정유사가 이야기까지 했다는 얘기예요.
1: 맞아요. 그동안 정유업계는 정부가 이렇게 가격을 틀어막아서 우리가 손해를 봤으니까 그 손실을 좀 보상해 달라 그렇게 주장을
0: 네.
1: 해왔고요. 그 액수가 4조 원대가 됐고,
0: 그래서 추경에서 또 만든
1: 맞아요. 예,
0: 거죠.
1: 정부가 여기에 대한 예비비도 이미 좀
0: 네.
1: 편성을 해둔 상태였죠. 근데 수사 과정에서 이 정유사의 주장을 깰수 있는 스모킹건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0: 그래요.
1: 이제 바로 제조 원가 산정 기준이란 건데요. 정유사들은 우리는 이제 기름을 한 번에 여러 종류로 같이 만들어가지고 휘발유, 뭐 경유 이렇게 원가를 딱딱 나누기가 어렵다. 국제 가격에다가 뭐 각종 프리미엄, 관세 이런 것까지
0: 네.
1: 다 원가로 봐가지고 넉넉히 보상을 해달라 이런 입장을 보였고요. 정부에서는 실제로 공장에서 들어간 비용, 그게 제조 원가다. 그거 기준으로 손실을 봐야지 뭐 프리미엄까지 다 원가로 우리가 인정해줄 순 없다.
0: 네.
1: 이런 입장을 보였습니다. 근데 한 정유사의 내부 가격 시뮬레이션 문건을 검찰이 압수수색 중에 확보를 했는데요. 이 문건에 보시면은 프리미엄을 붙여서 우리가 주장을 해야 한다. 제조 원가 기준으로 하면은 최고 가격제를 시행을 한다고 해도 우리 정유사는 이미 이익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취지의 내용이 내부에서는 좀 돌았던 겁니다.
0: 네.
1: 논리를 만들어 왔던 거죠.
0: 그래요.
1: 그래서 정유사의 그 담합 방어 논리, 그리고 손실 보상 요구 논리, 이런 정유사들의 논리가 모두 잘못된 주장이라는 게 수사를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한편 정부에서는 지난달 27일에 석유 최고 가격을 하향 조정해서 휘발유는 지금 리터당 1,784원, 그리고 경유는 1,773원, 등유는 1,380원으로 내렸는데요. 일부 주유소가 지금 이 지침을 따르지 않고 있어서 적발이 되면 엄중한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한 상태입니다.
0: 뭔가 오늘 이 설명을 들으면서 늘 정부는 좀 뒷북을 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1: 네.
0: 안타깝습니다. 자, 다음 주제 어떤 거죠?
1: 조롱받는 유럽 에어컨은 이념? 네, 지난주에 저희 기후로운 경제 생활에서 유럽 폭염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0: 그럼요.
1: 일명 히트돔 현상이었죠. 강한 고기압이 뚜껑처럼 대기 위에 눌러앉아서 뜨거운 공기를 가둬버리는 겁니다. 냄비에 이제 뚜껑 덮으면은 열기가 못
0: 네.
1: 빠져나가잖아요. 그리고 열이 계속 축적되면서도 낮에도 밤에도 기온이 떨어지질 않게
0: 네.
1: 돼요. 그래서 이 히트돔이 유럽을 덮치면서 프랑스, 스페인, 독일, 폴란드, 뭐 13개 나라에서 온갖 기온 기록이 깨졌습니다. 프랑스는 6월 23일 남서부 도시 피소스가 44.3도까지 올라서 6월
0: 야.
1: 기준 역대 최고치를 찍었고요. 파리도 40.9도로 6월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문제는 유럽에는 이제 에어컨이 잘 없다는 거예요.
0: 네.
1: 그래서 폭염에 취약했던 유럽이 폭염을 겪는 내내 다른 나라에선 좀 조롱거리가 됐었거든요. 그 우리는 이 이야기를 좀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을지 얘기해보고 싶어서 이번에 가져왔습니다.
0: 아마 우리 청취자들께서는 GDP도 우리보다 높고 1인당 GDP도 우리보다 높은 프랑스가 이렇게 에어컨이 보급이 안돼 있다니 아마 이 팩트 듣고 충격받으실 것 같아요.
1: 네,
0: 이게
1: 맞아요.
0: 뭐 개도국도 아니고 말이죠.
1: 일단 피해 상황을 좀더 보고 가면은 좋을 것 같아요. 인명피해가 이제 좀 구체적인 통계로 나오고 있는데요. 프랑스 공중보건국이 지난 금요일 7월 3일에 발표한 결과입니다. 폭염이 정점이던 6월 22일부터 28일 동안 한 주간 사망자가 전주보다 2,025명, 29% 늘었습니다. 6월 말에 초과 사망이 최소 1,000명이라던 잠정치가 두배 규모로 불어난 겁니다. 이 초과 사망이라는 게 뭐냐면은 특정 기간 동안 경우와 이제 통상적인 사망자 수가 그렇죠. 있잖아요. 그것보다 이제 많은 사망자가 네. 발생했을 경우를 말해요. 그러니까 즉 유럽이 이렇게 사망자가 1,000명, 2,000명 단위로 나올 정도로

0: 유독 더웠다는 건데 당국은 이것도 과소집계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네, 프랑스만 이 정도였고요. 유럽 전체로는 벨기에 1200여 명, 스페인 1000여 명 등 초과 사망 집계가 5600명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폭염을 피해서 사람들이 강이나 연못 같이 좀 허가되지 않은 데서 수영을 하다가 익사를 하게 됐는데 그 인원만 지금 70명이 넘은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네.
1: 자, 이게 듣고 보니까 이 인명 피해만 해도 홍수, 대형 태풍 못지않아요. 그런 네. 재난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은 좀 어떻습니까?
0: 지금은 이제 30도 내외로 약간 꺾인 걸로 나오고 있는데 네. 다시 옵니다. 아, 다시 폭염이 그래요. 찾아온다고 해요. 남부는 다시 35에서 40도가 야. 예보돼 있습니다. 6월 같은 극단적인 그런 수치는 아니겠지만 평년보다 3도에서 5도 높은 수준이고요. 영국도 지난 토요일부터 오는 11일까지 폭염 경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 폭염 한복판에서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이 지난주 7월 1일에 이런 기사를 내서 화제였어요. 왜 유럽은 에어컨을 원하지 않나? 유럽은 지구에서 가장 빨리 더워지는 대륙인데 에어컨 보급 률이 절반이 안 됩니다. 네. 이유가 재밌어요. 첫 번째, 여름이 원래 시원해서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랑 다른 여름인 네. 거. 아마 여행 가신 분들은 아마 네. 많이 아시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건축 유산인데요. 남유럽은 이제 두꺼운 벽과 그늘로 더위를 버텨온 도시예요. 더위보다는 추위를 견디기 위해서 도시 건축이 설계가 됐고 또 이 도시의 미관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맞아요. 때문에 실외기가 경관을 해친다는 인식도 강합니다. 실제로 영국은 등록문화재나 보존 구역에서는 실외기 설치에 별도 허가가 필요하고요. 도로에서 보이는 벽면에는 이 실외기를 달 수도 없습니다. 실제로 유럽에 사는 그 한국인 인플루언서의 후기를 제가 봤는데요. 네. 벽면에 좀 에어컨을 달고 싶어도 실외기를 이제 달아도 되나 물어봤더니 이웃들의 허가를 다 받아야 된다고 그래요. 하더라고요. 그리고 일단 인건비가 굉장히 비싸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쉽지 않다고 합니다. 실제로는 찬바람 쐬면 병난다는 통념이 있어요. 마치 우리 선풍기 괴담 같은 아, 그런 그래요. 통념이 아닐까 싶은데 이제 에어컨 쐬면 몸이 아프다 이런 통념도 있고요. 또 부자들 사치품이다 이런 시선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전기 먹고 탄소 내뿜는 에어컨이 기후 대응 리더십과 맞지 않는다라는 유럽의 자의식까지 네, 더해집니다.
1: 이 마지막 포인트는 확실히 한국과는 많이 다르네요.
0: 많은 차이가
1: 많이 달라요.
0: 예, 월스트리트저널 기사에서 파리 부시장 오드레 필바르의 이런 멘트가 나오는데요. 우리의 목표는 건물 외부 소음이 심하고 열과 유독가스를 내뿜는 에어컨이 벽면 전체에 설치된 이탈리아, 브라질, 미국 도시들처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1: 그러니까 이태리, 브라질, 미국 문화적으로 문제가 있는 나라들이다. 뭐 이런
0: 우리는 품격 있는
1: 품격
0: 도시다.
1: 그래요. 이게 어쨌든 특히 프랑스 이제 유럽의 자부심을 또 정서 어떤 일반적인 국민의 인식을 참 보여주는 그런 굉장히 다른 그런 이 반응들이라고 보여져요. 이렇게 피해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0: 네. 그렇지만 이런 자부심이 이번 폭염 기간 동안에는 세계적으로 조롱거리가 네. 돼버렸어요. 아니 이렇게 더운데 유럽은 왜 에어컨을 설치를 안 하는 거야? 전 세계의 사람들은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특히 미국 언론과 인플루언서들 유럽이 친환경 명분 내세우면서 에어컨 설치 안 하더니 결국 이렇게 됐구나. 유럽식 여름나기는 틀렸고 우리 미국식 여름나기가 맞았구나. 이렇게 비아냥되는 반응을 그래요. 보였습니다. 일론 머스크도 그중에 하나였고요. 그리고 결국 유럽에서도 에어컨 판매가 급증을 했어요. 대신 이게 실외기를 설치하는 에어컨이 아니라 이동식 에어컨 판매가 급증을 했는데요. 그중에 상당수가 중국산 에어컨이었습니다.
1: 네. 도저히 이제 에어컨 없이는 못 사는 세상이 됐나? 이런 정서를 좀 기울었나요?
0: 네, 슬슬 좀 기울고 있습니다. 현재 프랑스는 에어컨 보급률이 가구 4분의 1 수준, 그리고 네. 아파트만 보면 13%에 불과해요.
1: 정말 적긴 적네요.
0: 우리나라 가정들과는 좀 비교할 네. 수가 없겠죠. 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프랑스인의 약 80%가 에어컨 보급 확대, 혹은 에어컨 보급 일반화에 찬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에어컨에 대한 금기의 빈틈을 극우 정당이 파고들었습니다. 이제 마린 르펜이라고 하면은 프랑스를 넘어서 유럽 극우의 아이콘이죠.
1: 그래요.
0: 이제 르펜의 국민연합이 플랑클림 에어컨 대보급 계획을 들고 나왔어요. 총 400억 유로, 우리 돈으로 64조 원 규모입니다. 절반은 5년 안에 학교, 어린이집, 병원, 요양원부터 냉방하는 공공건물 예산이고요. 절반은 또 가정용 무이자 대출을 위한 200억 유로입니다. 월 상환액 20유로 이하, 10년

0: 분할이고 이자는 국가가 연 6억 유로씩 떠안는 구조인데요. 문제는 이 국민연합이 어떤 정당이냐 이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소속 의원들이 IPCC 보고서를 공포 선전이라고 부를 정도로 기후 위기를 좀 부정해 온 정당이고요.
1: 네, 맞아요.
0: 네, 온실가스 감축 입법에는 줄곧 반대해 온 당이거든요. 네. 지구온난화 과장됐다 이러면서 국민을 온난화에서부터 지켜주겠다 이런 메시지를 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원인은 부정하고 결과에만 올려타는 거죠. 네. 즉 포퓰리즘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2: 이런 식의 극우 정당의 목소리에 대해서 유권자 시민들은 또 어떻게 반응 보이고 있습니까?
0: 사실 좀 먹히고 있어요.
1: 아, 그래요?
0: 현재 파리 시장이 사회당 소속의 에마뉘엘 네. 그레구아르인데요. 르몽드지와의 인터뷰에서 당국이 빨리 움직이지 않으면 사람들이 견디다 못해 각자 에어컨을 사서 달 것이다 네. 하면서 이 문제의 심각성 자체는 좀 인정을 했어요.
1: 네.
0: 그리고 실제로 파리 학교에서 에어컨 1천 대 이상 배치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노선을 틀었고요. 녹색당에서도 몇 년 전에는 필요 없던 에어컨이 필요해지고 있다 이런 하면서 병원과 학교 냉방은 좀 수용하는 식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대신 단열과 도시 복지가 우선이라며 폭염 때 쉬는 기후 휴가 5일을 제안했습니다. 2027년 대선 출마를 선언한 아탈 전 총리 마크롱 키즈라고 불리는 인물이라고 하더라고요. 여기에서는 이제 냉방권을 들고 나왔어요.
1: 네.
0: 겨울에는 난방이 필수이듯이 여름에 몸을 식히는 것도 필수라는 거죠. 다만 이제 국민연합처럼 우리가 사줄게 이게 아니고요. 설치를 막는 지금까지는 규제가 있었다고 그렇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를 좀 걷어내자는 규제를 완화하는 노선입니다. 국민연합 플랜에는 전 국민에게 에어컨 사줄 재원은 없다 우리가 이렇게 직격을 했고요. 이렇게 대선 주자마다 에어컨 공약이 지금 하나씩 생긴 상태로 네. 살짝 정치권이 몸을 틀었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이 설명을 들으면서 유럽의 반대편에 있는 한국에서의 이 기후와 관련된 또 에어컨 사용과 관련된 우리의 생각, 정서와는 달라도 너무 다르다.
0: 네.
2: 정말 우리가 또 좀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될 지점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0: 네.
2: 이게 사실은 한국이나 일본이나 미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논쟁거리잖아요.
0: 그렇습니다.
2: 여러 가지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네. 그런 유럽에서의 폭염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승민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3: CBS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5: 피로 회복에 좋은 라디오 백원경의 랄랄라. 덥고 지치는 여름 탄산음료 같은 댄스 한 곡 어떠세요? 새콤달콤 보사노바는요. 가슴 속까지 시원해지는 락,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여름 발라드도 빼놓을 수 없겠죠. 계절마다 음악을 다르게, 계절마다 음악을 맛있게. 매일 오전 11시 5분 당신을 웃게 할 힐링 가요 레시피 백원경의 랄랄라.

0: 지금 시각은 5시 30분입니다. 잠시 후 CBS 뉴스룸이 방송됩니다.
1: 체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형이 확정됐습니다. 12.3 내란 이후 나온 첫 대법원 판결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전운이 더 깊어졌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공습과 반격을 이어가는 가운데

11일 예상됐던 종전협상도 개최가 불투명해졌습니다. 전국을 덮친 장대비에 대전 충남을 중심으로 이틀 새 2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고 침수와 고립, 실종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소비자들의 이용 불만이 끊이지 않았던 고속도로 휴게소의 운영 방식이 전면 개편됩니다.

0: 어디까지 가시나요?
1: 살아서 장까지요.
0: 혹시 닥터 캡슐 전?
2: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1: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2: 닥터 캡슐.
1: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3: 건설을 위한 금융 전문건설 공제조합 KPIMCO.

0: 건설에 필요한 다양한 금융 서비스는 전문 건설 공제조와 KB인코.
1: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2: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SM
1: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3: 아, 또 눌어붙었네.
4: 음식물 처리기에 음식물이 눌어붙으면 작동이 멈추는 고장의 원인이 되니까. 그래서 음식물 처리기도 결국 쿠쿠. 국내 유일 누름방지 모드로 고장 걱정 없이 속 편하게 쓸 수 있죠. 쿠쿠 에코웰 큐브 음식물 처리기.
5: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한 권 토익.

0: 만드는 해커스 토익은 해커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7월 9일 CBS 뉴스룸 시작합니다. 대법원이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7년을 확정했습니다. 12.3 내란 이후 583일 만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내려진 첫 대법원 확정 판결입니다. 사회부 이원석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2: 네, 안녕하세요.
1: 대법원이 징역 7년의 실형을 확정했네요. 오늘 선고는 생중계됐고요.
2: 네, 맞습니다. 오늘 대법원에서 대법관 전원이 심리하는 전원합의체 사건이 아니라 소부 사건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생중계가 이뤄졌는데요. 윤 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은 채 선고가 이뤄졌습니다. 이흥구 대법관의 선고를 직접 들어보시죠.
3: 다만 헌법 제84조의 문은 불소추 특권의 취지 및 본질 등을 고려하면 불소추 특권 대상 범죄에 대한 재직 중 형사상 소추가 금지되더라도 수사까지 전면적으로 금지된다고 볼 수는 없고.
1: 네네. 이영구 대법원의 내용 잠깐 들었고요. 네, 이어서 말씀해 주시면요.
2: 네, 내란 특검팀이 모두 10개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기소했는데요.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와 일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등 9개 혐의가 유죄로 확정됐습니다.
1: 네, 앞서 1심과 2심은 서로 다른 판단이 있었는데 대법원이 2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죠?
2: 맞습니다. 앞서 1심에서는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와 일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등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항소심은 계엄이 정당했다라는 허위 공보자료를 외신에 배포하게 한 혐의 등을 유죄로 추가하고 뒤늦게 대통령실에 도착해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2명의 심의권 침해도 인정해서 형량을 징역 7년으로 높였는데요. 이 부분 그대로 상고심에서 인정이 됐습니다.
1: 네.
2: 반면에 허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한 뒤 부속실 서랍에 보관한 것만으로 행사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허위 공문서 행사 혐의를 무죄로 봤던 원심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종준 전 경호처장과 김성훈 전 차장도 1심이 열렸는데요. 각각 징역 4년과 5년을 받고 법정에서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1: 네, 이번 상고심의 핵심 쟁점 중에 당시 수사 절차의 적법성에 대한 부분도 있었잖아요. 이에 대한 대법원의 명확한 판단 나왔습니까?
2: 네, 맞습니다. 헌법

0: 84조 대통령 불소추 특권과 관련해 오늘 대법원이 이 조항에도 불구하고 현직 대통령에 대해 직무 수행이나 국가 원수로서의 권위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수사가 가능하다 해석했는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1: 다만 헌법 제84조의 문은 불소추 특권의 취지 및 본질 등을 고려하면 불소추 특권 대상 범죄에 대한 재직 중 형사상 소추가 금지되더라도 수사까지 전면적으로 금지된다고 볼 수는 없고
0: 또 윤 전 대통령 측에서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주장도 오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범죄인 직권남용 혐의를 적법하게 수사하는 과정에서 내란 혐의를 인지했고 두 범죄는 동일한 사실관계와 증거가 상당 부분 중첩되는 만큼 공수처법상 관련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선고 직후에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서 재판부가 중대한 헌법적 쟁점을 제대로 판단하지 않았다면서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청구해 판결의 위헌성을 다투겠다 밝히기도 했습니다.
2: 네, 오늘이 12.3 내란 이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확정 판결이었고 아직 윤 전 대통령의 재판은 더 남아있잖아요.
0: 네, 오늘 재판 제외하고 윤 전 대통령에게 남은 형사 재판 모두 7건입니다. 가장 중대한 혐의인 내란 우두머리 사건은 지난 2월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돼 서울 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고요. 비상계엄 명분 조성을 위해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했다는 일반이적 혐의 사건 역시 1심에서 징역 30년이 선고돼 항소심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직 1심 판단이 나오지 않은 사건도 4건 남아있는데 김건희 씨와 관련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과 허위사실 공표 혐의 공직선거법 사건은 이달 중 1심 결과가 나오고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해외 출국 개입 의혹 사건도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네. 반면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 사건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돼서 특검의 항소로 2심 재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사회부 이원석 기자였고요. 자, 상선 피습 사건 이후 긴장이 재고조된 호르무즈 해협에서는 미국과 이란이 이틀 연속 무력 공방을 벌였습니다. 휴전이 어렵게 유지되고는 있지만 종전 합의는 다시 중대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권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3: 미군은 이란의 호르무즈 해안 레이더와 미사일 기지 등 90여 개 목표물에 대한 공격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상선을 공격한 데 대한 보복이며 같은 일이 반복되면 훨씬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맞서 이란도 바레인과 카타르, 쿠웨이트의 미군 기지를 겨냥해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현재는 공습 경보가 발령됐고 일부 요격 작전이 이루어졌지만 구체적인 피해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양측 모두 전면전 확대에는 선을 긋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이 다시 시작되지는 않을 것이며 공격하면 대응할 뿐이라고 밝혔고 이란도 제한적인 공격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4: 전쟁이 다시 시작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주 빨리 끝날 겁니다. 그러나 이란이 공격하면 우리도 공격합니다.
3: 하지만 무력 충돌이 이어지면서 오는 11일로 예상했던 종전 협상은 개최 여부가 불투명해졌습니다. 중재국인 파키스탄은 양측에 종전 양해 각서를 준수하고 공격을 자제해달라고 공개 촉구했습니다. 이번 충돌이 전면전으로 확대될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종전 협상에 걸림돌이 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CBS 뉴스 권신호입니다.
2: 중동 리스크와 반도체 고점 논란에 갇힌 코스피는 오늘도 롤러코스터 장세를 연출했습니다. 높은 변동성 속에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투자에 대한 우려가 커지지만 금융당국은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홍영선 기자입니다.
5: 4일 만에 반등에 성공한 코스피는 종일 등락을 거듭했습니다. 코스피는 어제보다 0.62% 오른 7291.91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장 초반 7500선까지 오르며 반등 기대를 키웠지만 이후 7000선까지 밀리며 장중 500포인트 가까이 출렁했습니다. 극심한 변동성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게 바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입니다. 반도체 고점 우려와 중동 리스크가 겹친 어제는 14개 단일 종목 레버리지가 모두 10% 넘게 급락하며 상장 당시 가격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도 개인 투자자들은 이달 들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를

0: 2조 원 넘게 순매수했습니다. 두 반도체주가 코스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들이 변동성을 크게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드러누웠어라도 도입을 막았어야 했다고 고백한 데 이어 정치권까지 우려가 확산되고 있지만 뾰족한 대책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증권가에서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의 하루 등락폭을 20%로 제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지만 금융당국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기본 예탁금 인상과 투자자 교육 강화 등을 검토하고 있지만 투자 위축 우려와 실효성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면서 아직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CBS 뉴스 홍영선입니다.
1: 전국적으로 장대비가 쏟아지면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특히 대전과 충남은 이틀 만에 200mm 이상의 비가 내리며 주택과 도로가 물에 잠기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대전 CBS 박우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2: 오늘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린 가운데 중부지방과 전라권, 경북을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특히 이틀 동안 충남권에는 50에서 150mm, 많은 곳은 200mm가 넘는 비가 쏟아졌습니다. 오늘 하루 대전, 세종, 충남에 접수된 호우 피해 신고만 400여 건입니다. 충남에서는 주민 255명이 산사태와 주택 침수 우려로 사전 대피했습니다. 부여와 금산, 논산 등에서는 시설 작물을 재배하는 농경지 12헥타르가 물에 잠겼습니다. 대전 유성구에서는 차량에 고립된 탑승자 2명이 구조됐고 가로수와 나무가 도로에 잇따라 쓰러졌습니다. 세종에서도 100여 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는데 한때 버스 전용 도로가 물에 잠기며 출근하는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호우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경북 영주에선 하천변을 산책하던 70대 남성이 실종돼 수색당국이 수색에 나섰습니다. 충북에서는 일부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건물에 물이 새고 운동장이 침수돼 휴업했습니다. 오전에는 KTX 26대와 일반 열차 32대 운행이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비는 현재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지만 밤까지 10에서 50mm가량 더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대전지방기상청은 이미 충남권에 많은 비가 내려 지반이 약해진 상태라며 추가 피해가 없도록 유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CBS 뉴스 박우경입니다.
1: 네, 전국적 비 피해를 일으킨 이번 집중호우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기상청 연결해 자세한 날씨 소식 들어봅니다. 김수진 기상리포터 전해주시죠.
3: 네, 강한 비구름대가 대부분 동쪽으로 빠져나가면서 현재 호우특보는 모두 해제가 됐고 장맛비도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다만 북서쪽에서부터 또 다른 강한 비구름대가 다가오고 있어서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에 수도권과 강원도를 중심으로 또다시 매우 강하면서도 많은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특히 이번에도 취약 시간대인 밤 사이에 시간당 20-30mm, 최대 50mm 안팎의 집중 호우가 예상되고 있어서 추가 호우 피해 없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내일까지 경기 북부와 강원 중북부 내륙에 최대 200mm 이상의 큰 비가 더 쏟아지겠고 그밖에 수도권과 강원 남부 내륙에 최대 80, 충청도에 10에서 50, 남부지방에는 오늘 밤까지 5에서 20mm 안팎의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비는 내일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만 내일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서 중부 내륙과 전북 북부 내륙을 중심으로 5에서 60mm 안팎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한편 내일 장맛비가 그치고 난 뒤에는 다시 폭염과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현재 영남 지역의 폭염특보, 경북 경산과 포항, 경주, 제주 동부에 열대야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내일 아침 기온 서울, 강릉, 청주 24도로 출발해서 낮 최고 기온 포항 35도, 대구 33도, 서울, 춘천 29도로 오늘보다 한층 더 무덥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4: 여러분은 지금 CBS 뉴스룸을 듣고 계십니다. 잠시 후 6시엔 박재홍의 한판 승부가 이어집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1억 달러 규모의 포괄적 지원을 약속하고 북한군 포로 문제의 인도주의적 해결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오늘부터는 몽골에서 2박 3일간의 국빈 방문 일정에 들어갑니다.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김형준 기자입니다.
5: 이 대통령은 현지 시간 수요일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튀르키예 앙카라를 찾은 젤렌스키 대통령과 약 43분 동안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우선 우크라이나에 1억 달러 규모의 포괄적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다만 살상무기 지원은 하지 않겠다는 기존 원칙은 유지했습니다.

0: 정상은 우크라이나 북한군 포로 문제에 대해선 당사자들의 자유의사를 존중하고 국제법과 인도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서울에서 열린 양국 외교장관 회담 결과를 재확인한 만큼 이제 북한군 포로들의 한국 송환이 가시권에 들어왔다는 평가입니다. 앞으로 송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 논의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1억 달러 포괄적 지원 공약에 감사하다며 추후 재건 과정에서 한국 정부와 기업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오늘 아침 몽골 수도 울란바타르에 도착해 2박 3일 동안의 국빈 방문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입니다.
1: 양국의 경제적 상호 보완성을 바탕으로 무역과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고 핵심 광물, 식량 안보, 황사 대응, 보건, 과학 기술 등에서 양국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수 있는 분야에서 협력 방안을 폭넓게 논의할 예정입니다.
0: 오늘 밤엔 양국 정부와 기업 인사가 참석해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한몽 비즈니스 포럼에서 기조 연설도 예정돼 있습니다. 몽골 울란바타르에서 CBS 뉴스 김영준입니다.
2: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대표 선출 방식인 선호 투표제를 두고 후보 간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선호 투표제가 당헌 당규 위반 아니냐는 건데 경선 룰을 정하는 당내 기구는 위반으로 볼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김재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3: 민주당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는 오늘 회의를 열고 8.17 전당대회 경선에 관한 규칙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뜨거운 감자인 선호투표제 역시 논의 테이블에 올랐습니다. 전준희가 선호투표제로 당대표를 선출하겠다고 그제 발표하자 정청래 전 대표와 친청계 인사들이 어제 당헌당규 위반이라며 공세에 나섰습니다. 반면 김민석 전 국무총리는 문제없는 룰을 자꾸 시비 거는 것이 전형적인 자기 정치라며 반발했습니다. 당권 주자인 송영길 의원은 잊혔던 선호투표제를 되살린 건 이재명 대통령이라며 정당성을 부여했습니다. 최고위원으로 출마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도 선호투표제는 검증된 민주적 제도라고 했습니다. 당 지도부는 어제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당헌당규 위반 여부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결국 전준희가 오늘 다시 논의에 나섰습니다. 전준희의 결론은 선호투표제가 당헌당규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전준희 대변인 이현희 의원입니다.
4: 오늘 그 기획국가에서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들었고, 전준희 내에서는 당헌당규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3: 당 지도부는 내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선호투표제 도입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입니다. CBS 뉴스 김재한입니다.
2: 고속도로를 타다 가끔씩 들리는 휴게소에서의 음식들 어떠셨습니까? 맛없다, 비싸다는 인식이 팽배했었는데 정부가 근본적인 문제 개선에 나섭니다. 최창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5: 그동안 휴게소 음식값이 비쌌던 건 한국도로공사, 중간유통업체, 입점업체로 이어지는 다단계 유통 구조 때문이었습니다. 매출액 대비 최대 51%에 달하는 높은 수수료가 고스란히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왔던 겁니다. 여기에 한국도로공사 퇴직자 단체가 수십 년 동안 휴게소를 독점 운영하며 자신들의 배를 불려오는 등 구조적 병폐도 드러났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개선책으로 전문 공공관리회사를 설립해 휴게소 입점 업체와 직접 계약하는 방식으로 운영 체제를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홍지선 국토부 제2차관입니다.
6: 핵심은 임대료 인하입니다. 현재 평균 33% 수준인 부담을 8에서 9% 수준으로 대폭 낮추고 줄어든 비용이 서비스 개선과 음식값 인하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5: 운영체계 개편과 함께 이용자 체감도가 높은 서비스 개선도 함께 추진됩니다. 실속형 커피숍도 들어서 현재 평균 4,800원인 아메리카노 가격이 2,000원 이하로 낮아질 전망입니다. 개편된 휴게소는 올해 전국 8곳에서 만나볼 수 있고 내년 초 공공관리회사 설립 이후 연말까지 100곳으로 늘리는 등 점차 확대할 계획입니다. CBS 뉴스 최창민입니다.
2: 취업 여성 10명 중 6명은 여전히 결혼, 임신, 출산 등을 겪으며 경력이 단절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까스로 재취업해도 임금은 전보다 낮아지고 소규모 사업체에서 시간제로 근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정다운 기자가 보도합니다.
7: 성평등가족부가 3년 만에 실시한 여성의 경제활동 및 경력단절 실태조사 결과 직장생활을 한 여성의 56.7%가 경력단절을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조사에 응한

만 19세에서 54세 여성 8,177명 중 29.3%는 결혼, 임신, 출산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꼽았고, 53.4%는 저임금과 업무 과중, 폐업 등 근로조건을 지목했습니다. 문제는 근로조건 때문에 경력이

0: 일도 전부 다 나빠졌습니다. 월평균 실질임금은 약 199만 원으로 경력 단절 전에 받던 것의 80% 수준에 그쳤고, 4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 종사 비율이 7.5%포인트 늘었습니다. 특히 경력 단절 이전엔 90% 이상이 상용 근로자였지만, 이후엔 임시 근로자로, 시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는 비율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육아휴직 후 직장에 복귀하지 못한 경단녀들이 꼽은 가장 큰 문제는 믿고 아이를 맡길 양육자가 없고 양육과 일을 병행하기 어렵다는 점이었습니다. 성평등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여성의 생애주기별 경력관리를 강화해 노동시장 이탈을 예방하고 지방정부와 일자리 기관과의 연계도 활성화할 방침입니다. CBS 뉴스 정다운입니다.
1: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의 선임 의혹을 두고 고발장이 접수된 건 2024년 7월이었습니다. 경찰 수사가 2년째 지지부진인데 홍전 감독이 돌연 미국으로 출국하면서 수사는 더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송선교 기자입니다.
2: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2일 홍명보 전 감독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고발인 조사 일정조차 잡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2일 미국으로 출국한 홍전 감독은 최근 측근에게 국회 청문회에 부르면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회는 오는 22일 청문회에서 홍전 감독과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 등을 증인으로 불러 선임 과정 등을 질의할 예정입니다. 이때가 홍전 감독을 국내에서 조사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시점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하지만 청문회까지 2주 남짓한 짧은 시간 안에 경찰이 수사의 속도를 낼수 있을지를 두고 회의적인 시각이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혐의가 인정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귀국과 출석을 거부할 경우 강제 수사도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3: 상당한 혐의가 있고 특별한 사유 없이 국내에 입국하는 걸 거부할 경우에는 이제 일종의 수배, 여권 무효, 여러 가지 방법으로 출석해서 조사할 것을 압박할 수 있습니다.
2: 경찰은 감독 선임 과정을 둘러싼 대한축구협회 의혹을 2년 넘게 수사하면서 늦장 수사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도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CBS 뉴스 송선교입니다.
4: 온라인 핫이슈를 짚어봅니다. 어텐션 뉴스.
1: 네, 어텐션 뉴스 최인수 기자 나와 있습니다. 최인수 기자,
5: 안녕하세요.
1: 네, 첫 소식은요.
5: 커피 무료로 드려요입니다.
1: 어디서요?
5: 스타벅스가 오늘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쓸수 있는 써머 쿠폰 두 종을 모든 회원에게 제공합니다.
1: 네.
5: 최근 불거진 탱크 논란, 탱크데이 마케팅 논란 있잖아요. 매출 감소를 겪고 있는데 소비자들의 발걸음을 돌릴 수 있을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1: 네.
5: 실제로 지난달 스타벅스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추정 결제 금액은 1,003억 9천만 원으로 5월 대비 208억 원가량 줄었습니다. 같은 기간 앱 사용 수도 706만 명으로 전월 대비 13.8%나 감소를 했습니다. 이번에 지급되는 쿠폰은 인기 제조 음료인 아메리카노, 카페 라떼, 바닐라 라떼 중 하나를 마실 수 있는 무료 쿠폰과 푸드 30% 할인 쿠폰입니다. 기존 회원에겐 자동 지급됐고 신규 가입자는 다음 날 받을 수가 있습니다. 스타벅스 측은 기존 혜택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브랜드 신뢰는 할인이나 쿠폰만으로 되돌리기 어렵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1: 네, 다음 소식도 볼까요?
5: 배우 윤여정 씨가 미국 최고 권위의 방송 시상식인 에미상 후보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제78회 프라임타임 에미상 시상식 후보 명단에서 배우 윤여정이 미니 앤솔로지 시리즈, 그러니까 시리즈 하나로 이야기가 완결되거나 독립된 이야기를 다루는 작품을 대상으로 하는 시상 카테고리고요. 또는
1: 네.
5: 그 영화 최우수 여우 조연상 부분에 이름을 올렸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윤여정은 넷플릭스 시리즈 성난 사람들 시즌2에서 컨트리 클럽을 새롭게 인수한 억만장자 한국인 박회장 역할을 맡았습니다. 특별 출연한 송강호 씨와 연상연하 부부로 호흡을 맞춰서 화제를 모았는데요. 지난 2021년 영화 미나리로 한국 배우 최초로 오스카상을 거머쥔 데 이어서 이번엔 에미상까지 받아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참고로 앞서 2022년에 오징어 게임의 주연 이정재 씨가 에미상 나무 주연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1: 예, 또 다른 좋은 소식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이슈는요?
5: 세계적인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넷플릭스 드라마죠. 참교육이 그 중국의 불법 시청으로 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6: 네.
5: 그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이 사실을 공론화했는데요. 현재 중국에서 넷플릭스가 공식 서비스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최대

0: 리뷰 그 플랫폼인 더 우반에는 이미 참교육 리뷰 페이지가 열렸고 별점 평가에 참여한 사람만 무려 14만 명. 그리고 리뷰는 5만 건에 달합니다. 그 바이두 같은 중국 대형 포털에서 검색하면 무료로 볼 수 있는 불법 사이트가 수두룩하게 나오는 실정이라고 하고요. 네. 중국의 불법 시청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뭐 흑백 요리사, 폭싹 소가수다 등 때도 같은 문제를 겪었는데요. 지식 재산권 더 보호할 수 있는 강력한 대응책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1: 네, 오늘 어텐션 뉴스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인수 기자였습니다.

2026년 7월 9일 CBS 뉴스룸은 이것으로 마무리합니다. 지금까지 뉴스 제작 조성준, 임승선, 문은지, 기술 안종우, 진행의 김정훈이었습니다. CBS 뉴스는 인터넷 노컷뉴스와 유튜브 노컷뉴스 채널을 통해 언제든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CBS 당신 곁에 CBS 라디오
1: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3: 방송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세우듯 시간을 멈춰 세우고 싶습니다. 피해자는 모르는 사이에 인터넷을 타고 급속하게 퍼지는 디지털 성범죄 불법 촬영물 망설이지 말고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4: 1377 누르고 3번
3: 피해자에겐 지옥입니다. 시간을 멈추고 디지털 성범죄 불법 촬영물을 지워야 합니다. 지우고 잊혀져야 살 수 있습니다.
4: 1377 누르고 3번
3: 불법류의 정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안전한 미디어 환경을 만들기 위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항상 불이 켜져 있습니다.
5: 7월 2026 산업안전 복원의 달이 시작됩니다. 안전한 일터를 위한 이번 행사는 안전복원 세미나를 통해 정책과 기술을 공유하고 산업현장 우수사례 발표로 현장의 경험을 나누며 AI 안전복원 박람회를 통해 안전한 일터는 현실이 됩니다.
6: 7월 6일 기념식을 시작으로 10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중앙행사가 진행됩니다. 이후 한 달간 전국에서 지역 특성화 행사가 이어집니다.
5: 7월은 산업안전 복원의 달과 함께하세요.
6: 내일 더 안전하게, 내일 더 행복하게.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7: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8: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진영을 넘어 공감으로 박재홍의 한판 승부.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판 승부 박재홍입니다. 대법원이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에 대해서 징역 7년의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됐다면서 재판 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형사소송법 개정이 진행 중인 가운데 장윤미 사건으로 드러난 검찰의 보안수사권 필요성에 대한 논의도 커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당대회 선호 투표제를 둘러싼 후보들 간의 입장차도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잠시 후 일부 승부사들에서 주요 정치 현안들을 짚어보겠습니다.

0: 2부에서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함께 지방선거 이후에도 여전히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여야 정치권 상황 진단해보고요. 본방 후에는 유튜브 현장방송 블루라코룸이 이어집니다.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2: 우리 집은 슈가버블.
3: 건설을 위한 금융 전문건설 공제조합 K-PIMCO.

0: 핑크.
1: 건설에 필요한 다양한 금융 서비스는
0: 전문건설 공제조합 K-핑크.
2: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3: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4: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지도학과, 응용수학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3: 서울사이버대학교.
5: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6: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7: SM 신용정보
5: 1600-9300 1600-9300.
8: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9: 강영냉 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8: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9: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8: 에어렉스.

0: 가정용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1: 세라하임. 지금까지 반도체 클러스터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마침내 세계가 주목하는 SK하이닉스가 온다. 반도체 메가시티의 일렬에 산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동일 하이빌 파크밸리. 8월 오픈 예정. 1533-0589 주식회사 동일토건.
2: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캉스를 즐깁니다. 왜?
3: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2: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3: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경동 나비엔.
4: 말은 총알이 되고 논리는 날카로운 비수가 된다. 최강 정치 승부사들이 펼치는 피튀기는 정치 토론. 승부사들.
5: 네, CBS 박종희 한판 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정치 평론계 최강 승부사들 네 분을 만나는 시간이죠. 먼저 더불어민주당 강성필 전 부대변인 어서 오세요.
6: 안녕하세요. 강성필입니다.
5: 네, 국민의힘 윤석 전 대변인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7: 네, 안녕하세요.
5: 자, 그리고 두 분의 영혼의 파트너 우리 강성인 강수영 변호사 그리고 강성인 서정욱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8: 안녕하세요.
5: 예, 어유 한 목소리로. 자, 일단

0: 오늘 중요한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대법원 선고가 있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방해 혐의 1심에서 징역 5년, 2심이 징역 7년이 나왔는데 오늘 징역 7년이 확정이 됐습니다. 일단 법률가들의 얘기부터 들어볼까요? 먼저 강 변호사님부터.
1: 네, 뭐 예상된 판결이었다고 볼 수 있고요. 예. 그 가장 중요한 쟁점이었던 공수처가 수사할 권한이 있느냐. 뭐 그것이 명징하게 아주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대법원 확정이어서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면 국민의힘에서는 반성해야 될 부분이 영장 집행을 막겠다고 관저에 찾아가서 시위를 했던 그분들은 이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0: 예.
1: 재판소원을 청구할 예정이라고는 하나 재판소원 제가 예상컨대 한 달 이내에 각하될 걸로 예상합니다. 이 재판소원 대상이라는 게 뭐 기존의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으로 선언한 뭐 범죄로 처벌한다든가 예를 들면 뭐 간통죄는 위헌이 됐는데 간통죄로 또 처벌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바로잡는 제도지 대법원이 뭔가 잘못했으니까 우리 헌재가 뒤집어버리겠다 그런 제도가 아니거든요.
0: 예.
1: 그래서 아마 확정될 것으로 뭐 지금 이미 확정됐지만 헌법소원도 의미 없을 것으로 보이고 그때 같이 방해했던 분들은 지금 빨리 사과하시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0: 서 변호사님.
2: 저는 대통령의 지금 재판이 한 8개 되거든요.
0: 예.
2: 이런 식으로 이렇게 쪼개가지고 따로따로 이렇게 다 선고하는 게 맞나.
0: 아.
2: 한 사람에 대해서 관련 사건이면 이게 병합을 해야 돼요. 병합해서 이제 그 전화비체로 가가지고
0: 아.
2: 과연 이게 계엄이 내라 있냐. 이거부터 이렇게 딱 판단해 줘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찔끔찔끔 올라오는 것마다 부에서 하나씩 그냥 판결하면요. 과연 이게 진짜 제대로 된 판결인가 저는 그 점에서 일단 절차적으로 아쉽고요.
0: 예.
2: 그리고 이제 그 내용도 그래요. 실제 그 직권남용 수사밖에 없는데
0: 예.
2: 이거 관련 사건은 내란 수사했잖아요. 그런데 직권남용은 현직 대통령은 못해요. 현직 대통령은 내란 외환죄밖에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하지도 못하는 직권남용에 관련 사건에 내란이 있다. 그래서 수사권이 있다. 이거는 논리적으로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고 아마 대통령 측에도 계속 끝까지 아마 다툴 겁니다.
1: 다퉈봐야 방법이 없습니다. 다툴 방법이 없어졌어요. 이제 대법원에서 선언을 했기
0: 예,
1: 때문에.
0: 예. 그러니까요. 이준석 대변인.
3: 뭐 법률가들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확실한 건 이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났다는 거죠.
0: 예.
3: 그러니까 이것에 불복할 방법은 말씀하신 대로 뭐 재판소원 아니면 재심 청구는 가능한가요?
1: 불가능할 겁니다.
3: 불가능하죠.
1: 거라서.
3: 예. 그렇죠. 그럼 이제 7년 됐다고 보는 거고 그렇다면 체포 방해가 인정된 거잖아요. 그렇다면 정치적으로도 뭔가 책임을 지셔야 할 분들이 생겼다. 이제 확정됐다.
0: 예.
3: 여기까지는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4: 근데 이 정도 되면
0: 예.
4: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최소한으로 좀 메시지를 내가지고
0: 아.
4: 지난날에 한남동 자택 앞에 가가지고 44명의
0: 그렇죠.
4: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뭐 윤석열 전 대통령 지키겠다. 그리고 뭐 영장도 불법이다. 수사도 불법이다. 그리고 뭐 그 경호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켜야 된다. 사실 경호처 직원도 대한민국 국민이면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이 그들을 지켜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을 물리적인 충돌을 하도록 이렇게 위험에 방치했던 것들.
0: 예.
4: 그러니까 제가 법률가는 아니지만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게 다 정당한 일인데 아주 사소한 것도 이것저것 따져가면서 마치 이게 불법인 것처럼 일을 키웠던 것에 대해서는
0: 예.
4: 저는 법률가 출신 변호사들부터 저는 또 사과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합니다.
0: 법률가 출신 의원들도 사과를 해야 되고
4: 의원도 사과해야 되고 예. 변호사도 사과해야 되고 또 패널도 사과해야 되고
0: 패널 특정은 지목해 주세요.
4: 그러진 않겠습니다.
3: 저는 아니죠.
0: 아닙니다. 예.
4: 저기.
0: 예, 아, 예. 아, 일단 같은 공부하는 있긴 하다.
4: 아, 예, 예.
0: 아, 알겠습니다. 자, 재판 얘기 여기까지 하고, 자, 현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민주당 뿐 아니라 국민의힘도 지금 계엄 당해 행적을 놓고 지금 여전히 논쟁 중이에요. 자, 일단 안철수 의원이 이제 추경호 대구시장 재판에, 여기 이제 내란 관련 재판인데 증인으로 나와가지고 이분이 당시 당대표였던 한동훈 의원들이 한동훈 의원이 의원들을 당사로 모이라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에 대해서 이제 한동훈 의원 즉각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자 오늘 또 안철수 의원이 또 원내실 그 12월 6일 원내대표실 국민의힘 배포 자료를 공개하면서 의원을 국회로 먼저 수집한 것은 원내대표였다. 또 이렇게 막 주장하고 있고 한동훈 의원이 허위사실 위험하다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뭐가 허위사실이냐 재차 또 반론했거든요.
3: 안철수 의원 말씀은 뭐냐면
0: 예.
3: 처음에 당사로 어쨌든 모여라 한 것은 한동훈 의원이기 때문에
0: 예.
3: 추경 의원이 나중에 당사로 의원들 오라고 한 것이
0: 예.
3: 그러니까 국회로

0: 가라는 얘기 말고 어. 당사로 오라고 한 것이 네. 뭐 한동훈 당시 대표의 네. 지시를 어긴 것
1: 아.
0: 그건 아니다라는 취지로 증언을 했다는 거예요.
1: 예, 예, 예.
0: 그냥 한동훈 의원이 맨 처음에는 당사로 모여라 했으니까. 근데 이제 그 취지가 계엄이 발령된 직후에 국회가 봉쇄가 돼 있다는 생각하고 처음에 국회로 가려고 하다가
1: 예, 예.
0: 한동훈 책에도 써 있어요.
1: 예.
0: 그래서 일단 당사로 모였다가 국회에 민주당 의원들 간다는 얘기를 듣고 의원들을 끌고 간 거 아니에요.
1: SNS 오늘 써 있어요.
0: 네, 11시 계속 쭉 경에. 나오고 예, 국회의원들 예. 방에 쭉 나온 얘기를 보면
1: 예.
0: 23시 24분 정도에 그러니까 11시 24분 정도에는 한동훈 의원이 당시에는 의원이 아니니까 의원 단톡방에 다른 의원의 그 뭐라고 할까 휴대폰에 이제 자기 얘기를 쓰는 겁니다. 국회로 예. 와달라고.
1: 주진우 의원.
0: 예.
1: 이었던 것 같기도
0: 그게 예, 주진우 예. 의원이에요. 예. 그러니까 예. 그러면은 원내 대표는 그럼 의총장을 당사가 아닌 국회로 바꿔야 하는 건데 이게 계속 바뀌어요.
1: 예.
0: 그 추경호 의원이 23시 그러니까 11시 3분 그땐 국회로 오라고 했다가 11시 9분에 당사로 오랬다가 11시 33분 국회라고 해요. 또 국회 있다가 갑자기 0시 3분부터 당사로 바뀌어. 그러니까 한동훈 의원이 국회로 와달라고 한 이후에 당사로 바뀐단 말이에요. 여기서부터가 이제 문제잖아요.
1: 예.
0: 예를 들어 0시 7분 뭐 0시 6분 요때 한동훈 의원의 말은 물론 다른 의원의 그거를 빌려서 썼지만 예. 국회로 와주십시오. 대표님 지시사항입니다. 본회의장 와주세요. 뭐 무슨 수를 써서라도 국회 본회의장으로 와야 합니다. 이게 0시 6분 7분에 온 건데 0시 예. 5분부터 8분 사이에 추경호 원내대표 명의의 문자가 나와요. 의원들 향해서 지금 의총은 당사로 와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맨 처음에 한 얘기 때문에 추경 원내대표가 당사로 의원들 모이라고 한 게 한동훈 당시 대표의 생각과 다르지 않다 이렇게 얘기한 건 말이 정말 안 되는 거죠.
2: 제가 사실 너무 복잡해가지고 예. 취재 많이 한 결과
1: 많이
2: 제가
1: 결과.
2: 이해를 했거든요.
1: 이해했어요. 잘 해주세요.
2: 제가 좀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1: 예.
2: 쉽게 말해서 지금 추경호 대구시장에
1: 예.
2: 그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 재판이에요.
1: 그죠.
2: 그리고 안철수 의원은 특검에서 증인으로 불렀어요.
1: 예.
2: 하지만 추경호 대구시장의 변호인이 안철수 의원에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추경호 의원에게 유리한 쪽으로 진술을 이끌어내려고 했을 거예요.
1: 예.
2: 자, 근데 재판부는 지금 추경호 시장을 뭘 의심하고 있냐면 야, 당대표는 국회로 오라고 했는데
1: 예.
2: 너는 왜 국회에 있으면서 당사로 오라고 했어? 너는 그래서 의심스러운 거야. 그걸 지금 의심하고 있는데
1: 예, 예.
2: 안철수 의원이
1: 예.
2: 제가 그 마음속에는 안 들어가 봤지만
1: 예.
2: 제 생각에는
1: 예.
2: 추경호 의원 시장한테 잘 보이고 싶나 봐요. 그래서 아니 그때 뭐 한동훈 대표도 뭐 당사로 오라고 했는데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1: 예.
2: 그 말이니까 뭐 한동훈 대표도 당사로 오라 했으니까
1: 예.
2: 추경호도 당사로 오라 한 게 나쁜 게 아니다라는 일종의 실드를 치려고 했던 것 같아요.
1: 예, 예.
2: 하지만 이제 시간순으로 쭉 쪼개보면은
1: 예.
2: 결국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한동훈 당대표는 국회로 오라고 했던 거 아니에요. 국회 가야지 그 해제 의결을 하는 거 아닙니까?
1: 맞아요. 네.
2: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러면 안철수 의원이 왜 이럴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1: 예.
2: 제 뇌피셜입니다만
1: 예.
2: 전당대회 출마하려고 하나 봐요. 그랬더니 결국에는 또 이 내란 옹호하고 막 이런
1: 예.
2: 사람들하고
1: 예.
2: 또 친하게 지내야지
1: 예.
2: 또 본인에게 표가 될 것 같아서
1: 아.
2: 저는 필요 없는 행동을 한다.
1: 아.
2: 저는 그렇게 봐요.
1: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한동훈 의원도 초기에는 그 당사로 오라고 했던 당사란 단어를 썼었다. 그 얘기를 주장하고 싶은 게 아닌가.
3: 네. 이 사건 본질을 잘 봐야 되는 것이 지금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계엄군이 국회 경내에 들어오고
1: 그 부분이죠.
3: 예.
1: 시간 후반부에 갈수록 무슨 말 했냐가 중요한
3: 그게
1: 거죠.
3: 그게 매우 중요해요. 이제 본회의장에 계엄군이 들이닥치는 순간 계엄 해제가 불가능해지는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끝까지 의총을 열려고 했다는 게 문제입니다.
1: 당사에서.
3: 저 당사가 됐든 사실 국회로 마지막에 뭐 의총 장소를 변경했다 이런 주장도 추경호 시장 측에서 합니다.
1: 예.
3: 나는 결국 국회로 장소를 최종적으로 바꾸지 않았느냐. 계엄 해제를 방해할 목적이면 내가 장소를 국회로 바꿨겠느냐. 이런 항변을 하고 있거든요.
1: 예.
3: 근데 저는 의심하기를 본회의장에 이미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 다수가 들어갔었습니다.
1: 예.
3: 당에서 의총 장소를 정확하게 공지하지 못해서
1: 네.
3: 왔다 갔다 혼선에 있는 가운데서도 우리 무조건 국회로 가야 됩니다. 라고 했던 대야방들의 일부 의원들의 톡이 남아있어요.
1: 네.
3: 그래서 실제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의총을 연다고 계속 고집해요. 그리고 결국 국회 그 본회의장 안에서 본회의장 인근에서 의총을 열면 결국엔 안에 들어있던 사람들 보고 의총장 오라는 얘기밖에 더 되냐?

0: 이거예요. 그렇죠. 제 생각에는. 예, 예. 그러니까 이 긴급한 상황에서는 이제 의총을 고집할 게 아니라 국회로 와서 본회의장 가서 빨리 계엄 해제를 하라. 지금 군인들이 들어왔다. 이 공지가 있어야 되는 거죠. 예. 그러나 추 시장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 예. 내란 중요 의무 정사의 저는 핵심이라고 봅니다.
1: 예. 자, 우리 서 변호사님이 뭔가
2: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대통령이 계엄을 했어요.
1: 예, 했어요.
2: 자,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가 당론으로 저는요. 의원들의 뜻을 모아서 당론으로 우리가 반대할까 아니면 계엄을 찬성할까 이렇게 당론으로 결정해야 돼요. 그냥 아무나 뛰어가서 중구난방으로 나는 반대 나는 계엄 찬성 이렇게 막 표결을 하면요.
1: 예.
2: 집권당이 뭐가 됩니까? 그러니까 추경 원내대표는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서 예. 당론으로 우리가 계엄은 반대합시다. 또는 청와대 들어보고 계엄 사유가 없으면 이게 절차가 뭐가 잘못됐죠?
1: 네, 서 변호사님. 그 아이고. 상황이
2: 예.
1: 그러니까 보안 수사권 존폐를 논하는 그런 사안이 아니고 이제 네. 총각을 이제 그 계엄군이면 지금 국회에 뚫고 들어와서 지금 막 계엄을 하네 마네 이런 상황에서
2: 예.
1: 그런 원내대표가 탁 총인을 점잖게 모을 수 있는 상황이었냐 그런 질문인 거예요. 지금.
3: 아니 결론적으로
1: 네.
3: 그러니까 나중에 탄핵을 하냐 마냐는 말씀하신 100번 양보해서 서정욱 변호사님 말씀처럼 할 수도 있다고 칩시다. 하지만 계엄을 해제하는 거는 상식인 거예요.
2: 자 그럼 그때 계엄을 찬성한 국회의원은 처벌할 겁니까 내란으로? 국회에서
3: 계엄을 다시 한번 얘기해 보세요.
2: 계엄 찬성한 국회의원이 있다. 표결에.
3: 네.
2: 그러면 이게 처벌할 겁니까?
0: 아니, 그거는
2: 국회에서 왜... 표결로는 처벌 못 하잖아요. 아,
0: 예.
2: 저는 이게 뭐 계엄 잘못을 생각하지만 네. 제 생각에는 집권당이라면 이게 그 당론을 모아서 다 같이 반대하는 게 맞지.
1: 예.
2: 그냥 중구난방으로 가서 이게 그냥 나는 찬성 나는 반대 이렇게 표가 막 엇갈리면
3: 아니 집에 불이 났는데 야 일단 모여봐. 그래가지고 빨리 나갈 생각은 안 하고 자 어디로 도망갈까 그렇게 회의해야 됩니다.
2: 근데 한번 생각해. 그것도 민주당도요. 네. 그때 이재명 대통령이 늦게 들어오고 숲에 숨어있다가 한 주로밖에 있다 늦게 들어오고 우원식 총리 늦게 표결했어요. 이미 몇 시간이 지났고요.
1: 네.
2: 김민석은 1초 늦었다면서요.
1: 네.
2: 뭐 감기약을 뭐 성분은 모르겠지만
1: 네, 네, 네.
2: 제 말에 민주당도 재빨리 뛰어가 빨리 한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한동훈 보다 늦게 왔지 않았다.
3: 원래 1시 30분에 계엄 해제 의결을 하자고 추경호 전 원내대표께서 당시에 국회의장에게 요청을 했죠. 끝까지. 그러니까 국회의장이 더 빨리 해야 된다 하다가 기다려준 겁니다. 왜?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의 의결권을 침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절차를 지키기 위해서. 하지만 창문을 깨고 진입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1시 1분에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정대로
1: 예.
3: 추경호 원내대표의 요청대로 예정대로 1시 알겠습니다. 반에 했다면 김민석 총리도
1: 문점은
3: 했겠죠.
1: 이제 뭐 안철수 의원의 그 증언 문제니까.
3: 네. 네.
4: 그 지금 뭐 당론을 모아서 그때 대처했어야 된다는 말씀은 또 한번 반복하자면 또 궤변이에요. 당론이라는 게 뭡니까? 그게 논리가 있고 명분이 있어야 당론이 성립을 하는 건데 그때 국회에 대한 포고령 내용을 보면 국회 활동 정지한다는 게 있잖아요. 그
1: 맞아요.
4: 자체가 위헌이잖아요.
1: 네.
4: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추경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만약에 국회 안에 없었으면 또 모르겠어요. 국회 계셨잖아요. 그분도. 한동훈 대표도 국회에 있었고. 그러니까 국회 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뜻은 뭐겠습니까? 이거 막자는 거 아니에요? 그건 당연히 그 판단이 있을 텐데 그것조차 당론으로 뭔가 합의해서 하자. 의원들이 급박하게 판단을 내려서 행동한 것을 중구난방으로 말씀하시면 대단히 안타깝죠. 박정웅 앵커가 뉴스에 눈물 쓰신 거 제가 찬찬히 보면서 그때 무슨 생각하셨는지 저도 많이 공감을 하는데 진짜 울고 싶어요. 이런 얘기 나오면.
2: 아 근데 안철수 의원의 진짜 정언의 중요한 내용은요.
1: 예.
2: 언론들이 그걸 놓치고 있는데
1: 예.
2: 이거 뭐 한동훈 대표 했다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요. 시간 차이 불구하고 진짜 중요한 정언은 원내대표가 오라고 해도 우리가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독립된 거기 오란다고 다 가고 안철수도 아마 바로 본회의로 갔을걸요. 그러니까 제 말에 원내대표가 그런 권한이 없어요.
4: 아니, 당론 모은다면서요.
2: 아니 제 말에 그 직권 남용을 할
1: 예.
2: 이게 옛날로 치면 총무예요. 그냥 제 말에 계급도 아니고 이게 뭐 권위 직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원내대표 오라도 의원총회 안 가는 사람도 있고 또 국회로 가는 사람도 있고 당사로 온 사람도 있고 제 말에 각자 헌법기관의 의원이 판단하니까 직권 남용은 안 된다. 이게 핵심 안철수의 정언입니다.
1: 예. 아무튼 뭐 강부교사님까지만 하고 다음 주로 넘어갈게요. 예,
0: 내란 임무, 저 중요 임무 종사죄 여부를 다투는 사안이지 직권 남용 다루는 게 아니잖아요.
2: 그게 공장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0: 예, 내란 임무
2: 방해했다고 방해할 수 있는 지위가 아니래 말이죠.
0: 제가 하나 그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추경호 원내대표 당시 원내대표가 하자는 대로 표결 미루고. 국민의힘 의원총회 한다고 만약에 본회의장에 있던 사람도 의원총회로 갔었으면 계엄 해제 안 됐습니다. 지금 큰일 났어요. 그거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1: 네. 예. 뭐 여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3: 네.
1: 할 이슈가 많아서 국민의힘 얘기로 자연스럽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장동혁 대표 징계

0: 정치에서 이제 장외 정치에 나섰습니다. 전국 곳곳을 순회할 방침이라고 하는데 나경원 의원이 좀 비판하고 있습니다. 혼자서만 하는 게 어떻게 리더인가? 리더라면 110명의 의원을 함께 움직이게 했어야 됐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데 일단 인천 집회했던 김민수 조강환 최고위원, 정의용 사무총장, 박준태 실장, 박대출 63특위 위원장, 김민전 63특위 위원 함께 했는데 이 모습 어떻게 보셨습니까?
1: 장덕 대표가 이렇게 하실 거면 그냥 국회의원 한 분으로서야 뭐 하실 수 있다고 보는데 당대표라는 직함을 가지고 자꾸 이러시면 나경원 의원조차 이렇게 비난할 수밖에 없는 거다. 네. 당대표로서의 역할을 뭘로 하시느냐를 스스로 돌아보기를 바라요. 지금 당무를 보고 계신 거냐. 당무라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지금 당의 산적한 문제를 도외시하고 최고위원회 그냥 참석하는 것 외에는 계속 밖에 계시잖아요.
0: 예.
1: 그리고 정말 소수의 의원들하고만 소통하는 것 같고 어떨 때는 의원도 없는 거고 그리고 또 뭐 장외 집회 나가서 모자 쓰고 마스크 쓰고 이렇게 본인을 또 가리고 이건 도대체 어떤 생각 때문에 하시는지를 저희가 이해를 못하잖아요. 그러면 당대표로서의 직분이 너무 무거워서 그러는 것이라면 그냥 가볍게 내려놓으시면 되는 거고 당대표를 계속 하면서 뭘 하겠다면
0: 예.
1: 의원들의 동의를 받아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0: 예.
1: 뭐 원내대표가 아니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해서 이렇게 보면 안 되죠. 더 큰 당원을 다 대표해서 행동하셔야 되는 대표니까
0: 예.
1: 그건 뭐 당연한 얘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 네. 근데 야당 대표가 장외를 나갈 때는요
0: 예.
2: 하다 하다가 정말 할 게 없을 때
0: 예.
2: 우리는 믿을 게 민심밖에 없다.
0: 예.
2: 국민들에게라도 이 부당함을 알려서
0: 예.
2: 우리가 이제 투쟁하겠다라는 결심이 섰을 때 숙고를 하고 또 구성원들의 의견을 다 청취하고 수렴해가지고 나가는 거거든요.
0: 그렇죠.
2: 근데 이제 장동혁 대표는 너무 자주 나가니까
0: 예.
2: 이제 이게 의미도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하다못해 그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도 그래도 장동혁 대표의 편에 서서 조금 긍정적으로 얘기해 주시는 이런 분마저도 이런 쓴소리를 했다는 거는 결국에는 좀 그 장동혁 대표가 조금 반성을 해야 될 부분이 아주 크다고 생각을 하고 결국에는 저는 장동혁 대표 그럼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나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제 본인의 사퇴 시점이 점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걸 좀 느끼는 것 같아요.
0: 장동혁
2: 그런
0: 대표가.
2: 차원에서 이런 구구 혹은 강성 이런 지지층이라도 끝까지 결집시켜서 본인이 계속해서 국민의힘의 어떤 지분을 유지하려고 하는 저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3: 저는 이번에 그 선관위 사태에서 진짜 진정으로 그 선관위 사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해결하겠다는 사람이 정동영만한 분이 있나? 다른 사람들에게 대충 그냥 목소리만 높이다가 대충 뭐 꼬리 자르기로 끝나지 않을까 싶고요.
0: 예.
3: 특검에도 그래요. 이게 지금 누구를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특검인데 위철한 상임위원부터 민주당이 추천하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건 당연히 야당이 추천한 제대로 된 특검이 있어야 신뢰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론조사 언급 안 하더라도 저희 결렴의 MB에서 지금 상당히 부정선거 의심하는 사람이 많고 또 이게 재선거를 요구한 사람도 많아요. 이 사람들에게 이번 한 번 정도는 의혹을 풀 필요가 있다. 우리가 모든 게 정권은 무신분립이에요. 국민이 의심하면 한 번쯤에게 의혹을 해소해 줘서 상식적인 사람들이 다 받아들일 수 있는
0: 예.
3: 너무 많아 지금 부정선거 의심한 사람도 비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 선관위 잘못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장동희 대표는 계속 이 장외 청년들과 투쟁을 했으라도
0: 예.
3: 어떻게든 이게 이번 선관위 사태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자. 특검 덕에 우리 국민의힘이 주도하는 제대로 된 특검을 한번 해보자. 이런 요구를 하는 거예요.
0: 근데 이제 메시지가 뭐만 보이냐면 그 서해체로 특유의 손팻말 내용이 있어요. 재명아 고등학생 말고 나랑 싸우자. 나니까 이런 거 가르쳐주는 거야. 국민 특권 받아. 무슨 말인지 알지? 뭐 이런 내용인데 이렇게 싸우는 게 맞아요?
3: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대통령한테 이렇게 반말처럼 하는 거는 저는 예. 부적절하다 봐요.
0: 예.
3: 다만 이제 그 배제고 아마 예. 스타벅스 이건 이제 또 이재명 대통령이 스타벅스 공개한 게 있으니까 아마 그걸 빗대가지고 이렇게 쓴 것인데
0: 예.
3: 뭐 저는 이런 표현보다는 이게 조금 예의는 갖춰가면서 비판한 게 더 낫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4: 저는
3: 예.
4: 개인적으로 장동혁 예. 대표가 싸워서 뭐 열심히 나라를 위해서 어떤 공익을 실현했다기보다 무지막지한 해악을 끼쳤다고 봅니다. 지금 이 집회의 목적이 뭐예요? 재선거잖아요.
0: 예.
4: 방금 서 변호사님 말씀하신 건데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 만드니까 한 번쯤은 의혹을 풀어보자. 재선거 하자는 말씀이십니까?
3: 아니 검증을 해보자. 부정선거 검증.
4: 아니 재선거를 하자는 게 궁극적 목적이잖아요. 지금 장동혁 대표 계속 전국 재선거 하자 그러잖아요. 법적으로도 논리적으로도 타당성이 전혀 없는 주장 아니에요.

0: 입니까? 이런 식으로 선동해가지고 소구력만 계속 키우고 이거는 사회 갈등을 부추기는 거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지금 민주당이 공교롭게도 10대, 20대, 30대 초반까지 지지를 잃었다고 하니 마침 잘 됐다. 내가 여기를 갖다 싹 끌어당겨가지고 나는 민주당 이길 수 있는 사람이야. 이런 거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아, 그 목표는 제가 그럴듯하다 하더라도 그래도 사람들을 이렇게 선동하면 안 되죠. 이런 식으로 속여가면서 본질하고 다르게 이재명 대통령이 무슨 고등학생하고 싸웁니까? 뭐 배제구 징계가 뭐 대통령하고 무슨 관련이 있어요? 그건 야구 소프트볼 협회에서 민간 사단법인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게 왜 대통령이 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선동하는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1: 그래서 네. 그 주장을 하실 거면 대표직을 내려놓으시라는 거예요. 분명히 원내에서 재선거 주장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고 결론을 냈어요. 그러면 당대표가 이런 행동을 할 때는 국민들이 아, 국민의힘이 재선거 주장을 하다 보다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으니까 예. 대표직을 벗으신 후에 그냥 개인 장도의 국회의원 한 사람으로서 행동하시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2: 예.
1: 그런 거 아닙니까?
3: 네, 이제 결국 이제 장정 대표가 문제 해결을 하려면 예. 이제는 장에 있으면 안 되고 예. 국회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지금 그 선관위 국조특위 청문회도 7월 14일 날 열기로 했거든요.
2: 예.
3: 근데 거기에 위원장도 국민의힘 소속이에요. 그리고 지금 특검 얘기하셨는데 민주당이 우리가 하겠다 특검 추천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 대한변협에다 맡기겠다. 네. 근데 이제 국민의힘은 우리가 하겠다거든요. 아, 그럼 들어오세요. 들어와서 얘기 좀 하시자고요. 근데 지금 밖에 있으면 문제가 해결이 하나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본질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2: 예.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더불어서 징계가 이제 진행되고 윤리위가 진행되고 있는데 손 변호사님 지금 이제 조경태 의원으로 징계 추가 그 이동했다 이런 보도도 있긴 하거든요. 당내 징계 상황이 지금 어떻게 합니까? 징계?
4: 그렇죠. 지금 이제 그 조경태 의원에 대해서는 예. 뭐 정점식 원내대표나 모든 분들이 다 공분하고 있습니다.
2: 아, 그래요?
4: 예. 왜 그러냐면 이게 이분이요. 네. 그러면 차라리 뭐 박덕흠 이분이 내란 세력이면 예. 선거를 안 했어야죠.
3: 아, 맞아요.
4: 부의장 선거에 같이 경쟁을 했으면 안 되잖아. 아. 난 내란 세력하고 왜 내가 투표를 하느냐. 이래야 되는데 본인이 투표를 가가 졌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이게 그 승복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민주당이 다 전화해가지고 예. 내란 세력 안 된다고 그래서 본인이 또 20몇 표 넣었잖아요.
2: 예.
4: 그러니까 제 말은 여기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의힘 의원들이 예. 다 이게 거의 다 공분하고 있더라고. 아. 한동계에서도 그럴 겁니다. 이거는 실도 못 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윤리위원이 그 9명 미만인데 원래 6명이었거든요.
2: 예, 예.
4: 그래서 한 명을 이번에 법조인으로 한 명을 추가해서
2: 서 변호사님 가세요?
4: 아니 제가 아니고 그 가처분 이런 거 우리 또 당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법조인이 윤리위에 많이 들어야 된다. 이런 거 한 명을 추가했어요.
2: 그러니까 절차적 정합성을 위해서.
4: 예, 예. 7명이 됐거든요.
2: 예, 예.
4: 그래서 아마 나름 이게 아직 못 잡았다고 제가 어제까지 제가 듣기로는 그렇고 이게 첫날에 뭐 좀 의견이 없는 줄 알고 사람들이 많이 빠져버리가 3명.
2: 3명.
4: 예. 그래가지고 그때는 원래 의견할 생각도 없었고 그때는 이제 전반적인 상황 설명이고
2: 예.
4: 이번에 한 명을 추가했기 때문에 아마 예. 조만간 나를 잡지 않을까. 그럼 이게 지금은 조경태가 아마 1순위가 되지 않을까.
2: 어느 정도 수위예요?
4: 지금 조경태에 대해서는 이게 워낙 공분하고 있어요. 아마 이게 공천 배제 정도로 해가지고 저는 뭐 2년 이상 당원권 정지나 그 이상 놓을 것 같아요.
2: 2년 이상 당원권 정지까지?
4: 왜냐하면 이게 뭐 아무도 보여준 사람이 없어요.
2: 그래요?
4: 예.
2: 오늘 아침에 이제 조경태 의원이 그 라디오 인터뷰하는 거 굉장히 이분도 화가 나 있고 그래서 맛 재소 해서 이제 누굽니까?
4: 그게
2: 장동혁 대표를 제명 출당시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요거 다른 당 얘기지만.
3: 근데 장동혁 대표가 저는 네. 그 징계 정치에 대해서 출구 전략을 찾았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징계하겠어라고 이제 칼은 빼들었는데 이거 막상 빼들고 보니까 한동훈계라든지 뭐 김용태, 김재섭, 우재준 이런 분 하면 좀 큰일 날 것 같고 그래서 근데 칼을 바로 넣자니 좀 모양 빠지니까 아차 잘 됐다. 조경태 이분은 뭐 여러 가지로 좀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해도 되겠구나.
2: 예.
3: 근데 저도 이 조경태 의원의 이 뜻에 대해서는 저도 100% 공감합니다. 근데 서정욱 변호사님하고 오랜만에 제가 의견이 맞는 게
2: 예, 예.
3: 정말 그런 내란 공범이었다고 하면 예. 애초에 경선에 참여를 안 했어야죠. 난 저런 내란 공범하고 경선할 수가 없어.
2: 같이 하고 안 해?
3: 참여를 안 했어야 돼요. 근데 참여해가지고 지고 나서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름을 다 빼고 나면 해당 행위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처음부터 조경태 의원이 조금 단추를 잘못 낀 게 아닌가. 어쨌든 희생양이 될 것 같다. 그래 보여집니다.
2: 우리 강 변호사도 갑자기?
0: 네, 저도 마찬가지 생각이에요. 뭐 그 수긍도 하시고 사실 그 지고 나서 손 들어주지 않았어요.

0: 있어요? 그러고 이제 민주당 의원들한테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그러니까 축하한다는 의미로 승복한다는 의미로 저는 그랬다고 알고 있거든요. 요청에서 뭐 어쨌든 근데 조경태 의원만 징계를 하는 쪽으로 뭐 또 기운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이거는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1: 그렇군요. 네. 국민의힘 상황 갈수록 좀 어려워지고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박재홍의 한판 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2: 집은 단지 머무는 곳이 아니라 삶의 안정을 지키는 공간이라고 하죠. 소중한 집, 환경까지 생각하면 어떨까요? 소음과 먼지, 낭비되는 폐기물은 과감히 덜어내고 블록을 쌓아 올리듯 단숨에 완성하는 혁신적인 건축. 경기도의회가 마련한 모듈러 주택 공급 활성화 지원 조례가 그 시작을 엽니다. 오랜 기다림은 줄이고 변함없는 품질은 굳건하게 지킵니다. 모두를 위한 주거 혁신.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1: 예, CBS 라디오 박정희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일단 또 민주당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전당대회 굉장히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란데 보안수사권 폐지 문제가 지금 또 굉장히 큰 이슈가 됐습니다. 장윤기 사건 때문에 이거 경찰한테만 수사 맡기면 이거 안심할 수 있는 거야? 이번에는 검찰 수사를 통해서 추가 혐의가 되면서 제대로 된 수사가 진행되는 것 같은데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목소리 큰 거 아니에요?
3: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떤 수사기관이든 한쪽이 그냥 수사권을 독점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폐해를 드러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검찰이라는 조직이 보안수사권을 조금이라도 가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차라리 다른 어떤 수사기관을 창설하셔서 거기다가 주세요. 견제만 하면 되니까. 근데 이제 그러면 뭐 가족이 뭐 거기는 가족 없냐 이런 식으로 초점을 완전히 비틀어서 말씀하시는 의원이 계셨는데 예. 본질에서 벗어난 얘기 하지 마시고 이거 만약에 정말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해서 1년 2년 경과를 했을 때 나타나는 민심 위반은 지금 이 정권의 체력으로는 감당이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 강섭 기자님.
4: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뭐 혹자들은 뭐 경찰은 인원수도 많고 또 뭐 이렇게 유혹에 빠지기도 쉽고 예. 그래서 경찰을 어떻게 믿냐라고 하는데 예. 사실 그런 논리로 따진다면 검찰도 마찬가지예요. 인원이 적긴 하지만 결국에는 검찰도 뭐 가족 아니라 지인들 부탁 많이 받고 은폐하고 축소하고 정치검사 해가지고 이 사단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 검찰도 절대선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면 한 권력이 한 집단에게 쏠리는 것만 우리가 잘 관리감독하고 견제만 하면 된다. 네. 근데 지금 보안수사 요구권이라든지 아니면 수사팀 교체권이라든지 이런 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부족해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이나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도 국민들 피해 없이 꼼꼼하게 살펴보라고 했으니까 저는 보안수사권 폐지 완전 폐지가 아니라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특별한 경우에 예외를 둬가지고 보안수사권을 유지를 시켜보는 것을 뭐 하다못해 뭐 1년이든 뭐 2년이든 시범적으로 하든지 아니면 말씀하셨던 새로운 어떤 기관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신설한다든지 뭐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 지금처럼 그냥 이렇게 경찰에게 수사를 좀
1: 맡긴다.
4: 맡기는 것은 네,
3: 차라리 보안수사청을 만들세요. 그럼 될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1: 네, 그렇게 얘기해버리면 대화가 안 되니까 합니다. 예, 보안수사도 수사다고 또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4: 제가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국민의힘의 우려 알겠어요. 근데 국민의힘에서 막 저렇게 나서잖아요. 그럼 민주당 안에서 우리가 이거 좀 숙의해야 된다, 논의해야 된다 하는 사람들이 같이 국민의힘하고 편 먹었냐고 몰린단 말이에요.
1: 가만히 계시면
4: 결과적으로는 국민을 위한 좋은 법이 만들어지지 않을 수 있으니까 좀만 기다려 주시라.
3: 그렇게 능력이 없어요? 그 안에서 논리적으로 얘기할 만한 그게 없어요?
1: 저는
3: 그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
4: 기껏 얘기했더니 또.
0: 저는 뭐 친한계라고 오해도 많이 받고 뭐 모욕도 당하는 경우도 있고 하지만 저는 그냥 소신 있게 그거 아무 상관없이 말씀드리면 지금 민주당이 뭐 김용민 의원한 뭐 차규근 의원한 조국 혁신당에 그리고 뭐 민주당 TF한 뭐 그런 걸 한다고 하는데 눈 씻고 찾아봐도 보안수사권 폐지 이후에 문제가 생길 것을 제대로 보완하는 대책이 보이지 않아요. 숙고 과정에서 그게 심도 깊게 논의가 안 되고 있고 그냥 검찰은 악마기 때문에 수사권 1도 그렇지. 주면 안 돼. 그렇지. 주는 순간 또 남욱 변호사 같은 사례가 또 나올 거야. 언제까지 희생자들이 나와야 돼? 뭐 이런 얘기밖에 없습니다. 근데 네. 장윤기사 우리가 얘기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이게 대입을 해보면 보안수사 요구권만 있는 세상을 한번 상정해 봐야 돼요. 장윤기 사안에. 이 사건에

0: 경찰이 수사를 해가지고 살인범을 잡았고 피해자는 여성이에요. 근데 그냥 단순 살인입니다. 이런 식으로 송치를 했어요. 그냥 살인죄로.
1: 경찰이?
0: 네. 그랬더니 검사가 기록을 쭉 이렇게 보니까 그래도 피해자가 젊은 여성인데 성범죄 목적의 살인일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왜 그 부분의 수사가 미진하느냐. 네. 보안수사 요구를 하겠죠. 보안수사를 해보라. 네. 성범죄 관련된 증거를 좀 더 찾아보라. 네. 그랬더니 경찰이 한 30일, 40일 있다가 없는데요. 그러면 검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그렇구나. 난 단순 살인죄로 기소할게요. 이게 끝입니다. 그런데 이번 사안에서는 강간살인으로 결국 기소가 됐단 말이에요. 예. 단순 살인하고 강간살인은 천지차입니다.
1: 무기징역.
0: 무기징역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검사가 보안수사권 하면서 경찰이 가지고 있던 자료 중에 영상을 봤더니 리올돌이 현장 체증 영상이 있더라. 근데 왜 증거 목록엔 리올돌 영향이 없어? 이상하네. 그래서 인멸된 걸 찾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요구권만 있는 상황에서 이런 실제 사례가 나왔기 때문에 그럼 네. 이거 어떻게 할래? 근데 뭐 어젠가 나와서 어떤 최강욱 변호사는 뭐 언론에 알린다. 보안수사 요구권을 아무리 얘기를 해도 경찰이 말을 안 들으면 언론에 알린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숙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이 영역에 대해서는.
1: 오늘 이제 김한규 네. 의원이 이제 민주당 그 정책 수사 수석 부대표잖아요. 네, 부대표. 네. 이분이 이제 시정조치권. 보안수사 요구권, 재수사 요구권을 강화했다. 그리고 보안수사 요구 시 한 달 안에 완료하도록 기한도 정했다. 그리고 수사 담당자 교체 요구도 할 수 있다. 견제 감독을 강화한. 요걸 이제 하여튼 형사소송법 개정안 이분이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2: 근데 민주당 안으로. 사건 중에요. 형사사건에게 전부 공소시효라는 게 있어요. 예, 예. 근데 의외로 공소시효가 임박해가지고 오는 사건이 엄청나게 많아요. 아. 그래서 빨간 딱지로 이렇게 공소시효 날짜를 적어놔요.
1: 빨리 하셔야 된다.
2: 지금 한 달도 안 남았는데 보안수사를 요구한다? 한 달 시간 주고?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게 공소시효가 임박했다. 이런 경우는 할 수 있고요. 또 이게 보안수사를 뭐 한 달 이내 요구해도 예. 조금 전에 한 것처럼 이게 제대로 안 할 때 예, 예. 그러면 이게 계속 요구해야 되느냐 그러면 엄청나게 지체돼요. 원래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잖아요. 예. 시간 지체도 그렇고 저는 이 보안수사를 뒀을 때 무슨 부작용이냐 이 말이에요. 아마 이게 제일 부작용은 뭐 장경태나 김병기 의원이나 이렇게 국회의원들은 뭐 제 말에 예, 예. 권력자들이 자기 예. 사건 아니면
1: 예, 그 정도로 얘기해서 실명하지 마시고
2: 일반 이게 예. 피해가 뭐냐 이거죠.
3: 이게 있습니다. 이제 지금 국민의힘 분들은 예. 이 법 체계라든지 예. 앞으로 일어날 사건과 관련돼서 우려를 하시잖아요. 근데 저희 민주당은 또 어떤 숙제가 있냐면 지금 우리의 당원들과 많은 지지자들이 이 검찰에 대한 분노가 커요. 그래가지고 사실 이거를 우리가 잘 설득하고 이해하는 과정들이 좀 있었어야 되는데 오히려 당원들의 분노를 부추기고 조장해서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셨던 분들이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셨던 것도 차분하게 이런 이런 일이 있으면 예. 이런 이런 것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아야 됩니다. 대통령의 뜻은 이런 겁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그냥 처음에는 아니 대한민국에서 가장 검찰에게 피해 보고 탄압받은 사람이 이재명인데 이재명이 이렇게 하자고 하니까 좀 이해 좀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니까 예. 이해와 설득이 좀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좀 필요하다 시간이.
1: 정성호 장관이 또 이렇게 얘기했네요. 단독 보도인데 보안 수사권 폐지하면 여당 지지자가 가장 피해를 본다. 이게 이분 아마 이제 법률가자 양심을 갖고 아마 말씀을 한 게 아닌가.
4: 네. 정성호 장관이 네. 국회 나오실 때마다 이거를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먹힌다는 걸 너무 절감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보니까 국회의원 나리들이 수기를 하셔야지 뭐 이런 말씀까지 하셨다는데 그만큼 현실에 이렇게 걸려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예. 민주당 쪽 사정은 이해는 하지만 예. 의석을 그렇게 많이 갖고 있는 당에서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솔직히 안 그래요. 지금 그 정도의 책임을 다하는 상황을 만들어야지 지금 집권한 지가 1년이 넘었고 이 국회가 출범한 지가 2년이 넘었고요. 그리고 21대 국회부터 시작하면 지금 6년이 넘었어요. 절대감을 가지고 있는지가. 6년의 시간 동안 뭘 했냐는 거예요 도대체.
1: 정성호 장관 얘기는 그러니까 결국 힘없는 서민들이 경찰이 수사를 미진하게 하면 피해에 대응하는 수준이 낮기 때문에 사실 돈 많은 분들은 서정욱 변호사 같은 분 뭐 김앤장을 사용해가지고 엄청 대응하고 막 계속 법률적으로 계속 대응할 수 있겠죠. 근데 그렇죠. 그 변호사를 쓸 수 없는 분들은 그냥 경찰이 끝하면 그냥 끝에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런 그렇죠. 차원의 이제 피해자 구제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0: 네, 그래서 제가 수차 말씀드리지만 네. 벌써 경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들 몸값이 엄청나게 뛰었습니다.
1: 로펌으로 가는.
0: 네, 네. 어마어마하게 뛰었습니다. 그냥 개인 개업한 경찰 출신 변호사들 돈 엄청나게 벌어요.
1: 형사 전문.
0: 저희 한 10배는 받습니다.

0: 선임료를.
1: 아, 진짜요?
0: 예. 네. 10배는 받아요. 예. 네. 어마어마하게 받습니다. 그게 뭘 그렇게 많이 받겠습니까? 경찰선에서 끝낼 수 있다라는 걸 자랑하면서 그렇게 받는 거예요. 그리고 민변 출신 변호사들 요새 그 민변에서 여론조사 한 것 때문에 화제가 잠깐 됐었는데 네. 제가 직접 이제 민변 이제 동지들하고 이제 대화를 나눠보면
2: 동지.
0: 뭐 저희끼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1: 동지.
0: 예. 아, 이해해주세요. 저희끼리.
1: 네, 괜찮아요.
2: 예. 알았네, 강동지.
0: 민변에 계신 변호사님들 이 얘기 만약에 보안수사권 폐지되고 이대로 네. 그냥 쭉 가면 네. 나는 앞으로 고소대리, 고발대리 사건 안 할 거야.
1: 아, 왜 그렇게 되죠?
0: 결과가 안 좋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1: 아, 그리 패소할
0: 그러니까 기소가 안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고소장 쓰고 고발장 쓰고 피해자를 위해서 열심히 뛰어도 기소가 안 될 가능성이 현격히 높아질 거다. 혹은 매우 늦어질 거다. 그래서 안 하는 게 맞다. 우리 애들한테 욕먹게. 욕먹으니까. 진짜 이렇게 이야기까지 하고 있어요.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1: 그래요. 그럼 이거 뭐랄까 이게 속도전을 민주당 안에서 전당대회 이슈가 될 것 같긴 한데
2: 아니요 그래서 예. 사실 근데 전당대회에서 이번에 예. 보안수사권 폐지와 관련해가지고는 예. 이제 이슈가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병도 원내대표가 그래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선거에 나간 사람들은 예. 나름대로의 선거를 치르는 과정 속에서 애로사항이 있어요. 예. 하지만 이제 한병도 원내대표 뭐 당대표 출마한 거 아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한병도 원내대표도 그래서 수기가 더 필요하고 야당과의 협의도 필요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TF도 꾸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병도 원내대표가 여러 가지 상황을 입체적으로 고민해가지고 전당대회가 딱 끝나면은 논의가 딱딱딱 A, B, C 안으로 딱 이렇게 정리될 수 있도록 저는 노력해 주길 바랍니다.
3: 거기도 A, B, C예요? 가나다로 해주세요. 네.
2: 가나다로 하겠습니다.
1: 예, 아, 아무튼 뭐 여러 가지 뭐 걱정하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네. 이게 보안수석권 문제, 검찰개혁 중요하죠. 중요한데 과연 이제 국민들의 피해가 없는 수준으로 어떻게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는 차원에서 저기 말씀을 드렸고요. 자, 민주당. 그 전당대 룰 갖고도 지금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제 선호 투표제에 대해서 김민석, 송영길 두 분은 환영, 고민정 의원은 비판, 정청래 전 대표는 처음엔 수용했다가 당원당규 논란이 위반 논란이 있네요. 비판 이렇게 돼 있습니다.
2: 뭐 선호 투표제 뭐 설명 드려야 되나요?
1: 아니 다 이제 네, 우리 다 방송 보시는 분 알고 네. 계시는데.
2: 그러면 저는 이 선호 투표제나 예. 결선 투표제나 예. 결국에는 이 순회 경선에는 세 명만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정청래 캠프라든지 다 똑같아요. 별반 차이 없어요. 저는 일종의 그냥 뭐 사전 투표하냐 아니면 본 투표 한 번에 끝내냐 그런 차이밖에 없어요. 예. 저는 그리고 오히려 예. 정청래 그 후보 입장에서는 결선 투표하는 게 낫다고 봐요. 그러니까 물론 다 상황과 판단과 해석은 다르지만 제가 예.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어쨌든 따라가는 사람은 후발주자는 예. 역전의 시간을 하루 이틀이라도 일주일이라도 더 갖는 게 더 좋아요. 그런데 결선 투표를 하면 어쨌든 1, 2등이 올라가잖아요.
1: 그렇죠?
2: 그래가지고 며칠 후에 다시 또 결선 투표를 하잖아요. 예. 그러면 또 시간을 버는 거예요. 그런데 예. 선호 투표제로 해버리면 한 방에 끝나거든요. 원샷으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청래 전 대표에게는 사실 결선 투표가 유리한데 아하. 그리고 지난번에 정청래 대표와 가까우신 뭐 조승래 사무총장이라든지 문정보 최고위원이 다 참여한 예. 가운데서 고민정 최고위원도 있었고 그런데 예. 왜 작년은 다르고 올해는 다른 건지 그래서 제가 그 생각한 결론은 예. 뭐냐면 예. 아 지금 정청래 대표가 말하고 싶은 이슈가 다 소모돼버리고 오히려 그 김민석 총리가 말하는 이 자기정치 프레임에 빠져있어서 그리고 거기에 또 이성윤 그 의원이 최고위원? 정청래 대표 또 돕는다고 뭐 감기약 얘기 꺼냈다가 망신당하고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이 룰 세팅 가지고 예. 선호 투표제와 결선 투표제를 가지고 조금 이슈를 전환해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 프레임에서 빠져 자기 정치 프레임에서 빠져나오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조심히 예상합니다.
4: 근데 이게 선호 투표냐 결선 투표냐 이게 뭐가 좋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예. 당규가 어떻게 돼 있느냐.
1: 다운 당규.
4: 그걸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1: 예. 보셨어요?
4: 봤죠? 제가 볼 때는 그 선호 투표하고 결선 투표가 대립되는 다른 개념으로 둘 다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호 투표라는 게 결선 투표 하나의 방식으로 전준이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우리가 옛날에 YS 김대중하고요. 김영삼하고 그때 이철성 할 때요.
1: 예.
4: 그때 대선에 결선 갈 때 역전돼 버렸잖아. 그때 김대중하고 이제 그분이 이철성 아마 손을 잡은 거예요. YS가 1등 했다가 밀려버렸잖아요. 그게 70년대 대선이었잖아.
1: 예.
4: 제 말은 송영 결선 투표를 한 일주일 뒤에 하죠.
1: 예.
4: 그럼 그 사이에 정청래가 송영이라고 손잡고 우리 어떻게 조각 나눕시다. 이렇게 협상할 수도 있잖아요.
1: 예. 예.
4: 그러니까 제 말은 그 사이에 얼마든지 운동도 하고 예. 변화가 있는데 이걸

0: 단칼에 그걸 끝나버려.
1: 예.
0: 그러면 대부분에게 뭐 김민석, 송영길 1, 2순위 서로 찍을 거 아닙니까?
1: 예.
0: 그거 저는 정청래 대표는 도저히 못 받을 것 같아. 아. 법으로 가면요. 당규가 중요하지. 어느 방식이 좋고 나쁘고 중요한 게 당규가 어떻게 되냐. 저는 당규는 결선 투표로 돼 있다 봅니다.
1: 이거 해석이 좀 다를 수
2: 있어요. 아니, 예. 당규 66조 1항 1호를 읽어드릴게요. 전준희가 정한 안을 최고위와 당무위가 의결해서 확정이에요.
0: 그러니까 결선투표의 방식은 전준희가 정해도 결선투표 하라고 돼 있잖아요.
3: 아니요, 이거는
2: 아니 근데 선호투표제도 결선투표의
0: 의미가 포함되는 거예요. 선호투표는 결선투표의 방법이 그럼에도, 아니고 그러니까 다른 제도다.
2: 다른 제도라고 생각하는 걸 전준희에서 치열하게 논의해가지고 결정을 하면 그렇게 가는 겁니다.
4: 아니 의뢰도 안 받으셨는데 뭘 그렇게 열띤
0: 병을
1: 깜짝 놀랐어요. 정청래 대표를 위해서 말씀하시는
2: 좋습니다.
1: 아, 좋아요. 아니, 균형적이에요. 좋아요.
3: 근데 이게 그 과반수가 돼야만이 당선자가 결정되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과반수 당선자를 결정할 거냐. 이 아이디어 중에 이제 당헌에는 결선 투표 실시 등을 당규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어쨌든 과반 득표자를 만들어 내야 되는 거예요. 후보자가 여러 명일 때.
1: 예.
3: 그 과정에서 결선 투표 등이라는 거는 어떤 방식으로든 만들어라.
1: 그 어제 그래서 송영길 전 대표는 거기 안에 이제 선호 투표제 포획된다. 이렇게 이제 변호사로서 그렇죠. 해석한다. 이렇게 얘기했고.
3: 그렇죠. 근데 이제 그 해석을 그럼 누가 하느냐?
1: 예.
3: 그 규정이 애매한 상황에서 해석 권한은 당무위원회가 하는 거예요.
1: 예.
3: 그래서 지난 전당대회 때 정청래 대표가 당선될 때
1: 11차 전준 그 당무위에서
3: 예, 이미 그때 해석을 그렇게 해서 통과가 됐고
1: 예.
3: 사실 후보자가 박찬대 정청래 두 분이었기 때문에
1: 할 필요가 없었다.
3: 할 필요가 그렇죠. 없어서 안 된 거지. 그때는 선호투표제였단 말이에요.
1: 예.
3: 근데 이번에 돼가지고 전준이가 저번에 선호투표제 한다고 결정될 때 그때 아무 문제 없었고 아무도 이견이 없었고 그 해석을 다 동의했고
1: 예.
3: 그래서 해도 괜찮겠지 뭐 결선 하면은 이거 비용도 많이 들고
1: 네.
3: 너무 또 네거티브 공방 막 심해지고 이럴 예. 테니까 또 화자 뭐 지난번에도 했는데
1: 예.
3: 그랬는데 갑자기 뭐 당원의 위반이니 이래버리면 됩니까?
2: 아 그리고 직전에 예. 그럼 국회의장도 선호 투표제인데 그럼 왜 그때는 반대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호 투표제 그 결선 투표 하잖아요.
1: 예.
2: 그러면은 그 사이에 문자도 예. 발송 많이 해야 됩니다.
1: 예.
2: 문자비도 많이 듭니다.
4: 2등이라도 주세요. 이렇게.
2: 예. 그리고 또 그 과정 속에서 네거티브 네. 아 그래 빨리 끝내야 됩니다.
1: 예, 예.
4: 참 그 당사자이 복잡하네요.
1: 아,
4: 바로 직전에 된 분이 또 그렇게 룰을 없고
1: 예. 그 제도 하에서 그때 이제 두 명이었고 지금은 이제 세 명, 네 명, 다섯 명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치열한 공방이 나도 이번 주 중에 결정이 되는 거죠.
2: 네.
1: 예, 결정이 어떻게 될지
4: 하루 남았네요.
1: 예, 내일 금요일이니까.
2: 네.
3: 아까
2: 예.
3: 뉴스에는 일단
1: 됐다. 네. 이제 가기로 됐다.
3: 전준이에서
2: 의결을 네. 그래도 아직. 안 했기 때문에
1: 예.
3: 다수 의견이
1: 좋아요. 자 이어서 이성윤 의원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성윤 의원이 그 김민석 총리 저격수예요. 아 지금 10시 반부터 12시 45분까지 뭐 했냐? 그러니까 이제 김호준의 뉴스공장 겸손 힘들다 해서 12시 45분에 국회 담을 넘었다. 그 이후에 이제 들어왔다. 들어온 자면 다 보였잖아요. 그래서 12시 45분 오케이. 그때부터 의심 안 할게. 그러면 계엄 선포 10시 반부터. 12시 45분 국회 앞 담장 오기 전까지 뭐 했냐? 이걸 막 말하라고 하거든요. 그 중요한 거예요. 근데 왜 이거 왜
4: 별로 중요하지가 않죠.
1: 왜 알아? 왜 알아? 예, 그러니까 얘기해 주세요.
4: 우리가 생각한 거는 김민석 네. 총리가 당시 의원이
1: 예.
4: 아예 그냥 국회도 안 왔고 그냥 190명 중에 빠진 110명 중에 한 명 정도로만 인식되면 안 되기 때문에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를 물어본 거 아니에요.
1: 예.
4: 그래서 본인이 명확한 해명을 안 했고 내가 본회의장 오긴 왔다는 말씀만 하셨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화면으로 봤어. 그리고 아주 아깝게 제가 볼 때 1초인지는 모르겠지만 예. 아주 아깝게
1: 투표 끝난 다음에 도착했어요.
4: 예. 예, 그렇게 됐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면 예. 그 전에 모르는지는 중요하지 않죠. 아예 들어오지도 않은 의원들이 110명인데.
1: 그죠.
4: 그렇죠. 저희 당 얘기 아까 했잖아요.
1: 예, 맞아요.
4: 당사냐 뭐냐 가지고.
1: 예. 예.
4: 심지어 본회의장 근처에 50m 근방에 있었던 분들도 다수 안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 그건까지는 오케이인데 제가 생각하는 본질은 이성윤 의원의 그 얘기가 아니라 계엄이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2차 특검 같은 경우는 스치기만 해도 막 다 기소하려고 그러고 뭐 혐의 가지고 뭐 소환하고 그러잖아요. 홍장원 국정원 저 국정원 맞죠?
1: 차장.
4: 국정원 예. 차장에게도 예. 소환 통보하고 뭐 했잖아요. 그러면 맨 처음에 우리에게 계엄이라는 단어를 상기시켰던 분이 이분이니 어떤 경로로 그런 정보를 접했고 그 정보를 접한 정황은 어땠는지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있을 정도의 조사나 수사가 있었어야 되지 않냐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 정도의 중요한 역사적인 상황을 이분이 경험한 거 아닙니까? 그건 밝혀야죠. 그건 CCTV 없잖아요.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2: 근데 이제 그러면 그 얘기는 제가 개인적으로 해드릴게요. 근데
1: 개인적으로
2: 아니, 시간이 없으니까.

0: 근데 진짜로
1: 그 이성윤 의원은 네. 뭐가 잘못됐냐면 네. 이거를 저희 당원과 지지자 사이에서는 제2의 대장족 음모론이라 그래요.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성윤 의원이 CCTV가 공개되기 전에는 김민석 총리가 네. 비겁하게 도망쳤

0: 우리의 당대표가 될 수 있고 나중에 대권 주자도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을 지금은 우리 전당대회에서 우리가 티격태격하지만 나중에는 국민의힘 사람들이 너희 당에서 나온 얘기야 하면서 과거에 이재명 대통령을 대장동으로 공격했던 것처럼 지금까지도 힘들게 하는 것처럼 예. 그렇게 공격할 거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금도를 넘지 마라 이거예요.
1: 이게 바로 이낙연 트라우마입니다. 이낙연 트라우마. 과거에 이낙연 트라우마. 예? 예, 있었던.
2: 이제 정청영 당대표가 1대 3, 1대 2 아픕니다. 하지만 당원들이 제일 싫은 건 네거티브이기 때문에 저는 가끔 정당박인 하겠습니다.
3: 정청영 대표 그 성정이 나오는 거예요. 꼭 한마디를 붙이잖아요. 지금까지 계속 그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예. 뭐 일부에서는 불출마 가능성도 있다고 아직도 말씀하신
2: 장성철 소장이 계속 불출마할 거라고 얘기하고 계시는데 어제도 우리 방송에서 불출마한다고 얘기했는데 근거는 뭐예요?
3: 근거가 없죠.
2: 근거 없어요.
3: 이렇게까지 얘기를
0: 아마도
3: 하는데.
0: 아마도 그러신 것 같아요. 예. 정청래 대표가 가지고 있는 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예. 이슈고 하나는 세력인데 예. 이슈는 뭐 1인 1표제 뭐 보안수사권 이거 싹 다 소모돼버렸잖아요. 예. 예. 그럼 세력인데 지금 상당히 보니까 김호준 씨도 비즈니스맨이에요. 딱 보니까 안 되는 것 같아. 예. 팔 빼는 것 같아. 예. 그것을 장성철 소장도 감지한 거죠. 그래서 해도 안 되는 거 괜히 찍히는 것보다는 예. 대승적인 차원에서 제가 포기하고 희생하겠습니다. 선당 오겠습니다. 이러면은 또 본인에게도 다른 정책이 열리니까 네. 그렇게 하지 않을까라고 예상할 수는 있죠.
2: 예. 근데 또 정청래 대표 같은 게 뒤에 또 세력이 있고 친정청래인 서정호 변호사 입장에서는 절대 사퇴하면 안 된다는 말씀인 거죠?
4: 제가 보기에 이거 문조털 네. 유가 빠진 건 맞아요. 아, 문조털 내 유 중에 레는 네. 원래 아니고 네. 문재인 대통령이 중립으로 돌아서고 네. 그다음에 조국 대표 자이코가 석자고 네. 그다음에 김호준 씨도 이게 중립 내지 돌아선 거고요. 예. 유시민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고립무원은 맞아요. 예. 그러나 제가 볼 때 끝까지 갈 겁니다. 왜? 진영을 대표하거든요. 거기 최고위원들도 놓잖아요. 예. 최민이나 한민수라 또 놓을 수 있거든요. 예. 저는 끝까지 완주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2: 아, 완주하게 바라시는.
1: 뭐 하든지 말든지 별 관심이 없습니다.
5: 이제 안 때려요. 아니 끝났어. 제가 봤을 때 거의.
2: 아, 누가요?
5: 그래, 자신감이 선거판이.
2: 아 전당대회.
5: 예, 근데 뭐 지금도 여전히 2대 1로 맞고 있어서 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나 저항 예. 이렇게 불쌍한 사람이지만 꿋꿋이 갈게요. 응원해 주세요. 예. 또 피해자 그 프레임으로 이렇게 접근하고 있는데 늘상 예. 이런 흐름이거든요. 근데 비판 받을 만한 것을 비판 받는지 이런 것들을 자성하는 목소리를 내면서 그렇게 하셔야지. 난 전혀 잘못한 거 없는데 용역들이 나를 철거해 그런 접근으로 가서는 대중들의 지지를 못 받습니다. 기존 지지층들은 뭐 결집될지 몰라도 근데 그 지지층들이 갈수록 얇아지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셔야 되겠다.
2: 고민정 의원의 출마 민주당 내에서
0: 어떻게? 저도 궁금한 게 이게 친문 세력이 전체가 움직이는 건지 아니면 친문 세력이 분화가 돼서 움직이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예.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거는
2: 분명한 거.
0: 고민정 의원이 출마함으로 인해서 예. 정청래 전 대표의 표는 좀 더 갈라질 것이다. 네, 그게 어쨌든 소모적일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지만 고민정 의원이 내세우고 있는 2030에 대한 고민 그리고 운동권 세대의 퇴장 이런 깃발을 드는 거는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2: 예, 민석 대변인도 20초.
3: 고민정. 예. 예.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이분이 본인도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제 독립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예. 정말 독자적인 정치 노선을 걸으려고 선언한지 그건 모르겠는데 뭐 예. 결과를 보셔야 되겠죠.
2: 알겠습니다. 네. 자 민주당 전당대회 레이스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까지 짚어봤습니다. 자 오늘도 치열하게 고품격 토론해 주신 네 분의 승부사들 감사드리고요. 2부에서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인터뷰 준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CBS
1: 1분 기상정보입니다.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는가 싶더니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다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에 수도권과 강원도를 중심으로 시간당 2, 30mm, 최대 50mm 안팎의 집중호우를 동반한 많은 비가 또다시 쏟아지겠는데요. 내일까지 경기 북부와 강원 중북부 내륙에 최대 200mm 이상, 그 밖에 수도권과 강원 남부 내륙에 최대 80, 충청도에 10에서 50, 남부 지방에는 오늘 밤까지 5에서 20mm 안팎의 비가 좀 더 이어지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오전에 이 비가 그치고 난 뒤에는 중부 내륙과 전북 북부 내륙을 중심으로 5에서 60mm 안팎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장맛비가 그치고 난 뒤에 내일부터 폭염과 열대야의 기세가 점점 더 강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강릉 청주 24도로 출발해서 한낮 기온 포항 35도

0: 33도, 청주, 광주 32도, 서울 29도로 오늘보다 한층 더 무덥겠습니다. 기상정보입니다.
1: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2: 수비 블로킹! 경기 후반 IH 인천도시공사가 빠르게 공격을 전환합니다. 인천 내 공공주택 건설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만들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이어가는데요. 빈틈을 파고드는 도시재생,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와 인프라 개선까지. 와하, 속공이 대단하네요. 남자 핸드볼 선수단의 힘찬 도약으로 지역 스포츠 발전까지.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한 스카이슛! 이렇게 인천이 승리합니다.
3: 인천이 새롭게 공간을 바꾸다.
4: IH 인천도시공사.
5: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집에서만 생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딱히 갈 곳도 없고 그러다 보니 우울증은 더 심해졌죠. 그때 서울 마음 편의점에 방문해 편하게 라면을 먹으면서 저의 힘든 마음을 위로받고 상담까지 받을 수 있어 공허했던 제 마음의 허기까지 채울 수 있었답니다. 외로울 땐 찾아주세요. 서울 마음 편의점. 관련 문의는 120.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6: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세우듯 시간을 멈춰 세우고 싶습니다. 피해자는 모르는 사이에 인터넷을 타고 급속하게 퍼지는 디지털 성범죄 불법 촬영물. 망설이지 말고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7: 1377 누르고 3번.
6: 피해자에겐 지옥입니다. 시간을 멈추고 디지털 성범죄 불법 촬영물을 지워야 합니다. 지우고 잊혀져야 살 수 있습니다.
7: 1377 누르고 3번.
6: 불법류의 정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안전한 미디어 환경을 만들기 위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항상 불이 켜져 있습니다.
8: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9: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8: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10: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예, CBS 박종희 한판 승부 이 부분을 열었습니다. 여당은 본격적인 전당대회, 야당인 국민의힘 징계 정치와 사퇴론으로 모두 혼란스러운 상황이긴 한데요. 아, 과연 한국 정치는 현재 무엇을 만들어내고 있는가, 우리는 어떤 미래를 얘기하고 있는가, 질문을 해야 될 시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는 또 이 시대 정치 큰 흐름을 말씀하시는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예.
0: 건강하시죠 요즘?
1: 뭐 괜찮아요.
0: 아, 예. 예, 예. 다행입니다. 일단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 그 대법원에서 그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에 대해서 징역 7년이 확정이 됐습니다. 요 재판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1: 아니 뭐 재판 결과라는 건 뭐 그저 지금 대법원에서 확정이 됐으면은 예. 종종 같으면은 뭐 그걸로 그걸 끝나는 거 아니에요?
0: 예. 예.
1: 근데 최근에 소위 그 국회에서 법을 새로 만들어가지고서 재판소원제도라는 걸 갖다가 예. 지금 가능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0: 예.
1: 그러니까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불복을 하고 또 한번 소위 재판소원제도를 아마 헌법재판소에다 내려고 지금 생각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0: 예. 이렇게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했다 하면서 검토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1: 아니,
0: 것 같은데.
1: 아니 그러니까 뭐 1심, 2심, 3심이 예. 사실 공정한 재판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은
0: 예.
1: 그 우리나라 사법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라고요.
0: 그런데
1: 그렇죠. 사실은 그와 같은 것을 가능하게 만든 게 지금

0: 민주당 국회에서 그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1: 네.
0: 재판소원 제도라는 것을 새롭게 만들어가지고서 결국은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죠.
1: 예, 법 왜곡죄라든지 예. 재판소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오히려
0: 과거 같으면 이미 오늘 판결로 끝나는 거죠.
1: 끝하고 승복하고 그냥 하는 건데 예. 이게 또 다른 논란의 소지를 만들었다. 그런 우려를 좀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이재명 대통령 잘하고 있나요?
0: 뭐 내가 보기에는 뭐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은 나름대로의 뭐 굉장히 적극적이고 열심히 잘하려고 애를 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 그게 과연 국민에게 제대로 좀 먹혀 들어가는 건지는 뭐 국민의 뜻에 그게 제대로 받아들여져야 되는데 예. 그게 실질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 같아. 그러니까 최근에 여론조사에 볼 것 같으면은 과거에 비해서 지지도가 상당히 내려가고 예. 있는 그런 현상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1: 예. 예. 3대 메가 프로젝트. 사실 이 부분을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요걸로 비교하면서 국가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0: 아니, 그러니까 예. 시대가 지금은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하고 예. 중화공업 하던 그런 시대하고 지금의 경제가 달라요. 예. 그리고 예. 우리나라의 경제 여건도 그때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1: 예.
0: 그때는 우리가 개발도상국에 있던 그런 상황이었고 예. 지금은 이미 선진국에 진입이 돼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1: 예.
0: 그때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지금의 경제를 다룰 것 같으면 내가 보기에 성공이 굉장히 어렵다고 봐요.
1: 그래도 투자 규모가 4,700조고 또 대한민국 제일 큰 대기업 총수도
0: 아니 그러니까 사실은 예. 4,755조 원을 갖다가 예. 앞으로 뭐 10년 동안 투자한다는 얘기인데
1: 그렇죠. 예.
0: 10년 동안 상황이 어떻게 변하실지도 모르고 기업의 상황과 국가경제의 상황이 그대로 갈 수가 없어요.
1: 예.
0: 그런데 지금 미리서 그런 숫자를 제시한다는 그 자체가 사실 별로 의미가 있다고 난 보질 않아요. 과연 국민이 4,755조를 투자한다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굉장히 뭐 감탄을 하고 야 그렇게 기대를 해보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다고 그런 것이 나와야 되는데
1: 예.
0: 일반 국민은 현재의 삶에 대해서 굉장히 팍팍하게 느끼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다 이런 얘기예요.
1: 예.
0: 난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그래도 성공을 하려고 생각을 하면은
1: 예.
0: 지금 근 20여 년 동안 계속되어 온 이 양극화 문제 그래서 상당수의 국민이 지금 소위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
1: 그렇죠.
0: 그 사람들을 어떻게 사실을 좀 나은 삶으로도 이끌어갈 것인가를 갖다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1: 예.
0: 그런 데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건사 모양상 건사하기는 재벌들 있고 그런 큰 숫자 노름을 하면은 기분은 당장에 좋을지 모르지만
1: 예.
0: 그 자체가 국민에게서 얼마만큼 반영되느냐 하는 것이 정치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는 거 아니에요?
1: 예.
0: 그런데 내가 보기에 별로 정치적인 효과는 뭐 나타나지 않은 것 같아.
1: 그러니까 이제 4,755조 투자하고 또 코스피 그 주식도 막 9,000포인트, 10,000포인트까지 가는데 과연 나의 삶은 나아졌는가 체감하는 국민들의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수 있다.
0: 많지 않은 거죠. 예, 예. 내가 보기에는 뭐 우리나라 국민의 절반 가까이는 지금 자기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1: 예, 예.
0: 그런 그와 같은 그 숫자 노름에 별로 그렇게 흥미를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1: 그렇군요. 그런 부분을 좀 정부가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고 당들 얘기해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지금 장동혁 당대표가 그 올림픽공원 너머지에 전국을 돌면서 참정권 수호 집회에 참가하겠다. 그래서 이제 선거 그 선관위의 관리 부실 문제에 대해서 뭔가 계속 전국적 캠페인 같은 거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위원장님은 지금 정상적인 정치인 아니다 물러났어야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0: 아니 그러니까 이 장동혁 대표의 경우에는 예. 사실은 지자체 선거에서 지금 패배했다는 거는 건 사실 아니에요.
1: 예, 예, 예.
0: 근데 그거를 인정을 할 것 같으면은 자기가 자리에서 물러나야 되겠으니까.
1: 예.
0: 자기가 물러날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 아니에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어떠한 그 명분을 찾기 위해서 지금 선관위의 잘못으로다가 투표용지가 모자란 걸 그걸 가지고서 지금 아마 예. 대대적인 지금 예. 자기 나름대로의 정치 행동을 전개하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1: 예.
0: 나는 그게 이렇게 자기에게 크게 유리하게 작용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1: 그런가요?

0: 근데 안 물러나니까 안 물러나지니까요. 사실은 원래 이런 상황이면 되게 당대표들이 물러나는데 이거 어떻게 또 유지될 수 있는 것이 일각에서는 그래서 국민의힘 내부 원내의원들이 너무 투쟁력이 약하다 혹은 이렇게 지적을 하거든요.
1: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0: 예.
1: 그만두 저 생각이 전혀 없기 때문에
0: 아, 원래 그런가요? 안
1: 뭐
0: 그만두면 끝나는 건가요?
1: 그만두지 않는 명분을 여기저기서 많이 찾으려고 그러는 거죠.
0: 예.
1: 당 내에서도 없고 당외에서도 찾고
0: 그렇죠.
1: 그러니까
0: 예.
1: 창의투쟁도 오고 당 내에서는 뭐 자기네 마음에 들지 않고 해당 행위로 했다고 그래가지고
0: 예.
1: 윤리위에 제소해가지고 징계하겠다고 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0: 예.
1: 이런 상황이 계속될 것 같으면 내가 보기에 2028년
0: 총선.
1: 총선을 과연 어떻게 치를까 하는 걱정이 돼요.
0: 사실은 장도혁 당대표의 머릿속에는 총선도 있지만 또 다음 대선의 주자로서 계속 그
1: 아니
0: 위치를 유지하고
1: 그러니까 이
0: 싶어하는.
1: 장동혁 지금 대표의
0: 예.
1: 경우에는 다음 대선의 주자도 자기 이름도 올라가 있으니까
0: 그러니까요. 예.
1: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아마 끝끝내 버틸려고 그럴 거예요.
0: 예.
1: 근데 그게 과연 그게 실현될 거라고 생각하는 나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0: 지금 또 이제 친한계 의원들에 대해서 징계 요청서를 본격적으로 심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무소속인 한동훈 의원을 도왔다. 당시에 이제 국민의힘 그 박민식 후보가 있는데 어떻게 국민의힘 의원의 자격으로 어떻게 무소속 의원을 도울 수 있느냐. 이게 징계 논리가 그렇거든요.
1: 글쎄요, 내가 그게 무슨 당헌 당규에
0: 예.
1: 위배된다고 그렇게
0: 예.
1: 판단할 수 있는지 그거는 난 모르겠는데,
0: 예.
1: 한동훈 무소속 후보에 대해서 좀 심정적으로 도움을 줬다고 그래서 그게 과연 당의 징계 사유가 되는지 난 그거는 좀잘 모르겠어요.
0: 아, 그런가요? 그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 이제 국회 부의장에 나갈 때 이제 박덕흠 후보에 대해서 뭔가 이제 잘못된 얘기를 했다 해서 또 해당 행위를 했다 해가 또 지금 징계에 올라와 있는데 이제 이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도 맞제소를 했습니다. 물러나야 될 것은 장동혁 대표다. 제명되고 출당시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당 상황에 지금 뭔가 중심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서로 징계해야 된다.
1: 그러니까 뭐 지금 국민의힘의 상황이라는
0: 예.
1: 거는 내가 보기에 정상적인 정치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거죠.
0: 예.
1: 뭐 한쪽에서는 당대표도 네가 책임을 지고서 물러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0: 예.
1: 당대표는 나는 죽어도 못 물러난다 해가지고서 까꿀로 또 그런 소리 하는 사람들은 제명을 해야 됐다고 하는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거
0: 예.
1: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장동혁 대표의 경우에는 그 민주당의 그 소장파 세 사람에 대해서 하여튼 이름을 거론해 가면서
0: 예. 예.
1: 그 사람들 갖다가 어떻게 제명을 해보겠다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0: 예.
1: 그건 나는 당을 끌고 가는 당 대표로서의 처신이 아니라고 봐요.
0: 어느 정도 갈수 있을까요? 현재 추세로 가면.
1: 모르겠어요. 지금 뭐 윤리위원회에서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지만
0: 예.
1: 뭐 윤리위원회라는 게뭐 장동혁 대표가 다 임명한 사람들이니까
0: 예.
1: 장동혁 대표의 편에서 뭐를 판단할 수 있겠죠.
0: 예.
1: 그런데 지난번 이 지자체 선거 전에 예를 들어서 배현재 의원이라든가 김종혁 전
0: 최고.
1: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
0: 예.
1: 윤리위에서 판단을 했는데 법원에서 가처분을 인용을 해가지고서 그게 무효화돼 버렸는데
0: 그렇습니다.
1: 또 다른 그런 판단을 갖다가 해가지고 과연 당의 모습이 정상적으로 보일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아마 좀 냉정하게 생각해야 할것 같아요.
0: 예. 자, 그럼 과연 이 당을 수습하고 치유하려면 누가 역할을 할수 있을 것이냐? 정점식 원내대표가 그래도 지금 현재 원탑이다. 그래서 이분이 어떤 장도혁 대표와 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고, 뭐 의원들 징계에 대해서 소극적이고 신중해야 된다.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긴 한데, 그 원내대표가 좀 수습할 수 있는 공간이 있을까요?
1: 아니 내가 보기에니까 지금 초기의 상황이니까 뭐 그런대로 장동혁 대표가 견딜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앞으로 시간이 감에 따라서 뭐 의원들의 생각,
0: 네.
1: 당원들의 생각이 막 지금처럼 그대로 있지 않으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사실은 국민의힘은 지난 2016년서부터 지금 연속해서 세 번의 총선에서 지금
0: 패배를 했고,
1: 패배한 정당 아니에요.
0: 예.
1: 그런 과정에서 결국은 국민의힘의 대통령이었던 두 사람이 탄핵을 받고 그런 정당이에요.
0: 예.
1: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만회로를 헐날 것 같으면 2028년 총선을 갖다가 승리로 이끌고 그렇게 해야만이 2030년
0: 대선.
1: 다시 집권할 수

0: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은 예. 지금 의원들이나 당원들의 생각이 지금과 같이 있을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1: 예.
0: 그렇게 되면은 결국 가서 장동혁 대표는 뭐 그 당원들의 힘과 국회의원들의 힘에 의해서 아하. 더 이상 자리를 유지한다는 게 나는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
1: 총선이 가까워 오면
0: 네, 그러죠.
1: 예, 네. 그렇군요. 그리고 시간이 문제다라는 말씀인데 한동훈은 복당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0: 한동훈 복당 문제는 뭐 제 당이 정돈이 돼야지 복당을 하든지 말든지 하는 거지.
1: 시간을
0: 그죠. 그 전까지는 복당이 되기가 힘들고 그리고 네. 한동훈 지금 의원 자세도 네. 복당에 대해서 너무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1: 아 그렇군요. 네. 어디에 집중해야 하면 될까요?
0: 그러니까 지금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거의 아마 국민의힘의 모양이 상당히 변화할 거예요.
1: 아.
0: 그건 내가 저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장을 하면서 경험한 건데
1: 예.
0: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서 그때도 뭐 탄핵 찬성한 사람들에 대해서 상당히 무슨 배신적인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1: 예.
0: 시간이 감에 따라서 그게 점차점차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정당이라는 것이 집권이 목표 아니겠어요?
1: 예, 그러니까.
0: 근데 집권이 목표인데 그때까지 왜 당의 지지도가 지금처럼 유지가 된다 할 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니까.
1: 예.
0: 당원의 생각과 내가 보기에 우리 의원님들 생각의 마음이 변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 장동혁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자기를 소위 내주는 결의를 하더라도 자기는 절대 안 물러난다고 그렇게
1: 그러니까요.
0: 얘기하잖아요. 예. 그러면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되면은 정치인으로서 굉장히 좀 비극적인 상황을 겪을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1: 아, 비극적이라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0: 예를 들어서 결국 가서는 당원이나 의원님들의 힘에 의해서 물러나는 그런 상황이 오는 거죠.
1: 당원 소환제라든가 네. 뭐 이런 상황들. 그러면 만약에 지금 국민의 비대위원장이 있거나 혹은 장도혁 당대표의 출구 전략이라고 할까요? 위원장님께서 조언을 하신다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0: 내가 보기에 장동혁 대표는 지금 뭐 장외에 나가가지고서 예. 무슨 참정권과 관련해가지고 여기저기를 돌아다닌다고 그러는데
1: 예.
0: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도대체 민심을 제대로 파악을 하고 그 민심이 자기 생각과 다르다고 생각하면은 본인 스스로가 판단을 하는 것이
1: 예.
0: 내가 볼 굉장히 현명한 조치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1: 민심을 파악해라.
0: 예,
1: 예. 민심 파악이 본인
0: 자기 나름대로 또 민심 파악을 엉뚱하게 해버리면 그거는 내가 보기에 더 이상 뭐 구제할 방법이 없다고는 생각을 해요.
1: 예, 그 민심 앞에 겸허하게
0: 예. 예.
1: 본인의 진퇴를 결정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전당대 레이스가 시작됐습니다. 정청래, 김민석 그리고 송영길, 고민정 의원까지. 아마 네 분이 거의 확정적인 것 같은데 한 분 더 있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민주당 어떤 당대표가 필요합니까? 현 시점에는?
0: 내가 보기에는 민주당의 당대표는 아직 임기가 4년이 남은 대통령이 업무 수행을 하는데 협조적인 그러한 당 시스템이 돼야 되기 때문에
1: 예.
0: 그게 협조적인 사람이 당대표가 돼야 되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1: 예, 네 명의 후보 중엔 있죠?
0: 아니 그 네 명의 후보를 중에서 보면은 예.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뭐 내심적으로 선호하는 후보가 있잖아요.
1: 언론상에 이미 드러나 있다.
0: 아니 그건 뭐 자기가 데리고 있던 총리가 지금 당 대표로 내가 나갔다는 것은
1: 예.
0: 이재명 지금 대표 대통령하고 사전에 좀 어느 정도의 소위 의견을 맞췄기 때문에.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1: 예, 예.
0: 그렇다면은 사실은 심정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지지하는 사람은 지금 김민석 후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라고.
1: 예. 그럼 실제 그럼 전당대회 결과에도 김민석 후보가 굉장히 유리한 결과.
0: 내가 보기에는 뭐 아마 그렇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1: 그렇군요. 근데 지금 이제 보면 뭐랄까요? 그래도 이제 집권 여당의 전당대회이기 때문에 중요한 정책 논쟁도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어떤 얘기를 좀 하면 좋을까 말씀 주시면.
0: 아니 그러니까 뭐 사실은 지난 1년 동안 지내면서
1: 예.
0: 당 대표와 대통령과의 관계가 그렇게 썩 매끄럽지 못했던 건 사실이라고요.
1: 예.
0: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에서 참 총리 하던 사람을 사퇴를 하게 하고 결국은 당 대표에 출마를 시킨 거 아니겠어요.
1: 예. 예.

0: 그렇다면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좀 가장 협조적인 사람이라고 김인석 대표를 갖다가 찍은 거기 때문에
1: 예.
0: 그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내가 보기에 뭐 지금 새롭게 출발한 뭐 송영길 전 대표나 예. 뭐 이런 사람도
1: 예.
0: 결국 가서 정청래 현 대표에 대한 공격의 사설을 갖다가 굉장히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1: 예, 예.
0: 결국 가서 김인석 후보에게 유리한 영향을 미치지 않나 이렇게 봐요.
1: 지금 투표제 얘기가 나오거든요. 선호 투표제.
0: 예.
1: 그러니까 최종 결선으로 가는 사람 50% 넘는 사람이 없을 경우에 이제 선호 1순위, 2순위, 3순위를 기록한 선호 투표제를 통해서
0: 예.
1: 최종 결선자를 뽑겠다. 이 얘기가 나오는데
0: 예.
1: 위원장님 이 제도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특정에게 유리할 수 있을까요?
0: 내가 보기에는 이제 그게 이제 정청래 후보 쪽에서는 자기에게 불리하다고 생각하니까 반대하는 거 아니겠어요?
1: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실제로 그렇게 작동될까요?
0: 내가 보기엔 무슨 그걸 자기 최고위원회에서 최종적인 결정을 한다고 그러는데
1: 예.
0: 그걸 두고 봐야 아는 거죠. 뭐.
1: 이게 실제로 이제 예. 진행돼 봐야.
0: 네네. 내가 보기에는 뭐 선호제를 하나 선호제를 안 하나
1: 예.
0: 내가 보기에는 결과는 뭐 거의
1: 이미...
0: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1: 아, 그런가요? 예, 현재 판의 흐름을 봤을 예, 때 예. 이미 특정 후보를 향해서 유리한 국면을 간다. 아, 이제 현재 이성윤 최고위원이 근데 김민석 후보의 그 계엄 당의 행적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밤 10시부터
0: 글쎄 나는 예. 그 자체가 그 예. 계엄 당일에 계엄 해제 표결을 쪽에 김민석 의원이 참석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
1: 예.
0: 자체가 무슨 저 당 대표를 선출하는데 별로는 큰 영향이 있다고는 보질 않아요.
1: 아, 예.
0: 그 하나의 구실을 삼기 위해서 이성윤 의원이 그 문제를 제기를 하는지 모르지만,
1: 예.
0: 그거 가지고서 무슨 지금 당 대표 선출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안 해요.
1: 그 뭐 계속 네거티브가 있을다 할지라도
0: 아니, 그런 거죠.
1: 네, 큰 영향 끼치지 않을 것이다. 아, 또 하나의 쟁점은 이제 보안 수사권 문제입니다. 사실은 오늘 이제 민주당도 그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내용을 좀 발표하긴 한 것 같은데 위원장님 어떤 입장이십니까?
0: 나는 그 보안수사권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검찰에게 가능하게 만들어줘야지 검찰이 경찰이 수사한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서
1: 예.
0: 기소를 할 수 있는 것이지
1: 예.
0: 그냥 경찰이 남겨준 거를 그리고 기소만 하라고 그럴 것 같으면 나는 그런 검찰의 기능이라는 건 내가 보기에 참 굉장히 이상하다고 생각을 해요.
1: 예.
0: 그리고 나는 본질적으로 지금 뭐 기소와 수사를 갖다가 분리한다. 이유는 뭐냐. 지금까지 검찰이 너무나 일방적으로 자기 멋대로 지금 수사를 해왔기 때문에 그걸 맺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1: 예.
0: 오늘날 검찰이 이렇게 된 거는 다른 게 아니라
1: 예.
0: 권력자들이 검찰을 이용해서 자기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기 때문에 검찰이
1: 예.
0: 그런 식으로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에요.
1: 예.
0: 그러니까 나는 늘 얘기를 하지만 검찰 개혁 이런 것도 사실은 제일 먼저 해야 할 사람이 누구냐면 대통령의 자세, 집권여당의 자세에 달려있다고 생각을 해요.
1: 예.
0: 그 사람들이 검찰을 자기네들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으려면 검찰이 정상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1: 예.
0: 그 사람들이 그걸 자기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검찰을 이용했기 때문에 검찰은 또 그거를 노리고서 그런 방향으로다가 변할 수밖에 없던 거라고요.
1: 예. 그러니까 제도개혁에도 그러한 어떤 정권의 검찰을 도구하고 싶은 유혹에서 벗어나야
0: 하는 그러니까 원래 예. 검찰의 본연의 임무를 할 수만 있게 그렇게 했으면은
1: 예.
0: 이런 문제가 전혀 발생할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1: 예. 근데 이제 오히려 그런 것들이 제도를 악용되게 됐다라는 건데 지금 이제 그 보안수사권 문제가 그럼 전당대 이후라도 좀 이 논의가 돼서 검사들에게 주는 방향으로 좀 필요하다. 논의가 좀 필요하다고
0: 판단하시는. 아니, 내가 보기에는 이재명 대통령 자신도
1: 그렇죠.
0: 일정 규모의 보안수사권은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1: 예.
0: 어?
1: 국민들의 피해를 예. 최소화하기 위한 방향으로.
0: 그리고 아마 장관도 그런, 법무장관도 그런 생각을 하는 건데
1: 예.
0: 워낙 당의 입장이 강경하게 보안수사권을 폐지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 어정쩡하게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1: 예. 어느 적절한 시점에 좀 결단도 필요하고. 판단도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이고요. 또 위원장 오셨으니까 경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지난 서울시장 선거에서 이제 정원 후보가 낙선을 하고 오세훈 시장이 당선이 됐는데 사실은 이 패배 안에는 부동산이 있었다 역시 이런 진단이 있는데.

0: 나는 그래서 내가 어디 가서 얘기를 했지만 오세훈 시장 당선의 1등 공신은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내가 얘기를 한 거예요.
1: 그럴까요? 왜 그렇습니까?
0: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과 세금 관계를 자꾸 잘 나는 역대 정권이 예. 이 부동산과 세금과 관계를 해가지고서 성공한 정권이 없어요.
1: 그러니까 부동산을 세금을 통해 잡으려고 하는 시도.
0: 그거는 불가능한 거를 가능한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해당된 예. 사람의 기분만 나빠지게 되니까 예. 이번에 선거 결과를 볼 것 같으면은 예. 오세훈 후보가 전부 다 한강변에 그 아파트 많은데
1: 재건축 라인
0: 그, 예. 그런 데서 표를 많이 얻어가지고서 당선됐다는 거 아니에요?
1: 예. 그럼 앞으로 그러면 이제 현 정부 입장에서는 2년 후에 총선을 준비하는 상황인데 그 다음 총선에도 역시 부동산 문제가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은데
0: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예. 더 이상 이 문제를 거론 안 하는 것이 대통령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현명하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1: 아 거론을 안 한다는 건 어떤 말씀일까요? 아,
0: 나는 내가 스스로 경험해본 사람이에요.
1: 예.
0: 노태우 대통령 때 아마 지금보다도 더 세금을 가지고 부동산에 대해서 아. 뭐 많은 일을 했어요. 그러나 예.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데서 결국 가서는 세금을 집어쳐버리고 다른 조치로다가 예. 부동산 투기를 갖다가 진정을 시킨 건데
1: 예. 예. 뭐 어떻게 잡아야 됩니까? 정부로서는 그러면 이제 부동산 문제를 잡겠다라는 정책 방향이 있는 것인데 시장에 맡겨야 됩니까?
0: 아니 우리가 최근의 경험을 보면은 네. 사실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1: 네.
0: 그때 사실은 민주당이 오세훈한테 형편을 비치게 된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과 세금이 잘못돼가지고서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1: 부동산 3법.
0: 아, 그래요.
1: 예. 그러면은 이재명 정부 역시 지금 총선이나 앞으로 향후 4년 후에 대선을 앞두고 그리고 또 무리한 세금 정책이라든가 이런 걸 절대로 하면 안 되니까
0: 아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실현도 못하면서 말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서 결국 가서 서울시장 선거를 망친 거지 뭐.
1: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이상 정책에 대한 얘기 어떤 담론 자체를 거론되지 않게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0: 아니 나는 사실 그래요. 예. 내가 지난 2021년 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지고 난 다음에 당시 정무수석이던 이철희 수석이 예. 날 찾아와서
1: 예.
0: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하더니 내가 그랬어요. 당신네들 그 잘못된 부동 세금 정책을 갖다가 다시 원점으로 해결시키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된다고 내가 그랬는데
1: 예.
0: 그거 못하고 나니까 대선에서 당시 이재명 후보가 서울에서 윤석열 후보한테 5% 치고 간 거 아니에요?
1: 예. 결국 부동산이다. 그리고 과하게 어떤 세금을 통한 잡으려는 정책은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까지 듣겠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안녕하세요.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잠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전?
3: 서둘러서 간다. 잠까지 가나.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잠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신선하고 맛있는 가마치 맛있는 치킨은 마치마치 가마치 가마치 통닭 복날에도 가마치 통닭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0: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뭐?

0: 예,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 함께 하셨습니다. 예, 라디오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유튜브로 이어가서 블루락커룸에 이어가겠습니다. 한판 승부 유튜브로 와주십시오. 여러분 고맙습니다. 한판 승부.
1: CBS. We could talk all night or sit in silence. 마음 나눌 친구가 필요한가요? CBS 라디오

0: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는 중소기업의 마케팅 비용 절감을 위한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인증 브랜드 보유 기업을 포함한 혁신형 중소기업이며 지원 혜택은 방송광고비 70% 할인 또는 정상가 구매 시 보너스 250% 송출입니다. 연중 상시 모집 중이니 자세한 사항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혁신형 중소기업에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2: 보르네오 원주민 출신의 가이드 베네딕트가 메란티 나무의 방근을 막대기로 힘껏 내리치는 소리입니다. 원주민들은 길을 잃었을 때 나무를 두드려 동료들에게 자신의 위치를 알립니다. 방근은 땅 위로 노출된 나무의 넓은 뿌리를 일컫습니다. 사람 키만한 이 방근을 막대기로 치면 저주파 진동이 발생해 사람의 목소리보다 더 멀리 전달되지요. 인간은 오래전부터 자연이 만들어 놓은 구조를 이용해 서로 소통해 왔습니다. 보르네오 원주민들에게 거대한 나무의 방근은 숲속의 이정표이자 부기였고 자연이 선물한 통신 장치였습니다.

0: 7시 30분입니다. 잠시 후 이강민의 잡지사가 방송됩니다.
1: 이강민의 잡다한 지식사전, 잡지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편집장 이강민입니다. 그럼 오늘의 페이지를 펼쳐볼까요? 이강민의 잡지사 7월호 7번째 페이지. 우주에 우주 배경 복사가 있듯 잡지사엔 지웅 배경 복사가 있습니다. 우주먼지 지웅배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2: 네, 반갑습니다. 빛을 발산하는 네, 지웅배 복사입니다.
1: 반갑습니다. 네. 저는 그 남아메리카 칠레가 네. 천문 관측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라고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2: 네,
1: 칠레가
2: 맞습니다.
1: 되게 좁고 길다 보니까 네, 네. 그만큼 좀 다양한 지형들이 있고
2: 그 예. 일단 지대 자체가 높아서 네. 구름의 방해도 덜 받을 수 있고요. 또 1년 내내 건조한 사막이 되게 많아요.
1: 그러니까 일부 지역은 그렇다는 거죠.
2: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특히나 그 천문대, 뭐 전파 천문대, 광학 천문대 온갖 천문대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 중에 하나가 그 칠레 아타카마 사막이라고 하는 곳이거든요.
1: 베라루빈 천문대도 칠레에 있는 거예요.
2: 맞아요.
1: 그렇죠. 그래서 천문 관측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셨던 기억이 나는데 말씀하셨던 그 칠레 아타카마 사막 해발 5,000m에 있는 이곳에 최근에 수년간 우주를 관찰한 아타카마 우주론 망원경
2: 네.
1: 영어 약자로는 ACT가 네. 새로운 데이터를 발표했다고 해서 오늘은 이 망원경이라는 연구 성과를 한번 먼지님과 파헤쳐볼까 합니다. 아타카마는 지명이고
2: 네.
1: 우주 망원경이 아니라 우주론 망원경이에요?

0: 코스몰로지 해서 C가 들어가 있죠.
1: 특이하네요.
0: 이게 이제 우주에 올라갔다면 우주 망원경이었을 텐데 허블처럼 네. 허블도 스페이스 텔레스코프에서 뒤에 ST가 붙잖아요. 네. 근데 이 아타카마 우주론 망원경 ACT는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하는 그러니까 빅뱅 직후 아주 뜨겁게 뭉쳐있던 우주가 빠르게 팽창하면서 골고루 우주의 열기가 식어 있는데 그 팽창하면서 우주 전역에 퍼져 있는 미미한 열기의 흔적을 찍는 망원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 그래서 빅뱅 직후에 퍼지는 열기가 지금 우리한테 오고 있는
0: 맞아요.
1: 거죠.
0: 네, 맞습니다.
1: 우주 배경 복사라는 것이
0: 네, 맞습니다.
1: 네, 네.
0: 그러니까
1: 네.
0: 이게 약간 그 우주에선 항상 네. 거리가 곧 시간이거든요.
1: 네.
0: 그래서 그거를 생각하시면 아주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아주 먼 우주를 보면
1: 네.
0: 뭐 가까운 우주에서는 100년 전의 우주를 보는 거고 더 먼 우주를 보면 1억 년 전의 우주를 보는 거고
1: 그렇지.
0: 진짜 극한까지 다다르면 네. 빅뱅 직후 한 130억 년 전까지의 우주를 볼 수 있겠죠.
1: 그렇죠.
0: 그러면 네. 그 빅뱅 직후에 얼마나 우주가 뜨겁게 뭉쳐 있었는지를 보고 싶다라고 하면 네. 그만큼 오래된 빛을 이제 거슬러 봐야 하는 거예요.
1: 네.
0: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 먼 거리에서 날아오는 빛이 우리한테 날아오는 그 사이에 우주가 이미 벌써 팽창해버렸잖아요.
1: 네, 그렇죠.
0: 그러면 태초에는 아주 뜨거웠겠지만 출발할 때는 네. 뜨거운 빛이었지만 지난 130억 년 동안 쭉 날아오면서 우주가 팽창하는 것과 함께 그 온도 자체가 낮아져버린 거예요. 지금은 차갑게 식어있는 아주 미미한 노이즈 수준의 빛으로 우리한테 날아오지만
1: 아, 예.
0: 그것이 이쪽에서만 날아오는 게 아니라
1: 네.
0: 여기서도 날아오고 위에서도 날아오고 오른쪽에서도 날아오고 온갖 모든 방향이 우주에서 고르게 날아오고 있으니까
1: 예.
0: 아 이거는 우주라는 공간 자체가 머금고 있던 열기였구나
1: 네.
0: 라는 걸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1: 그게 우주 배경 복사인데
0: 맞습니다.
1: 그러니까 천문학의 제가 느끼는 가장 큰 매력은 들을 때마다 재밌는데
0: 네.
1: 그걸 또 금방 까먹어요. 그래서 또 들으면 또 재밌습니다.
0: 아,
1: 예, 우주 네. 배경 복사를
0: 언제든
1: 다시 복습하게 됐는데
0: 언제든 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1: 네, 아타카마 우주론 망원경이 그럼 우주 배경 복사와 관련한 뭔가를 밝혀낸 건가요?
0: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1970년대 때부터 그때 이제 펜지아스와 윌슨이라고 하는 두 천문학자 물리학자가 그때 당시에 있었던 커다란 소라껍데기 모양의 전파 안테나를 가지고 처음으로 우주 전역의 어디를 보면 어디를 보던 상관없이 뭔가 일정한 온도의 배경 잡음이 나오고 있다 이거를 그때 알아냈어요. 근데 그때는 아직 관측 수준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1: 네.
0: 정말 하늘 전역이 매끈매끈하게
1: 네.
0: 정말 깨끗하게 모두 같은 온도로 퍼져 있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1: 예.
0: 그리고 오히려 그게 빅뱅 우주론의 명확한 증거처럼 여겨졌어요. 왜냐하면 우주가 이쪽 끝에서 이쪽 끝까지 어떻게 완벽할 정도로 온도가 균일하게 퍼져 있을 수 있을까? 이거는 태초부터 온도가 완벽하게 평형을 이루고 있지 않는 이상 말이 안 된다.
1: 네.
0: 그러면 아마도 우주가 처음에 하나로 뭉쳐 있다가
1: 네.
0: 그 우주가 비대하게 커지면서 골고루 고르게 식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해서 이제 빅뱅 우주론을 완성하는
1: 네.
0: 거의 스모킹건으로 이제 작동을 한 거죠.
1: 네.
0: 근데 이제 시대가 흘러가면서 이 우주가 매끈매끈한 건 좋은데
1: 네네.
0: 너무 지나치게 매끈매끈하다라는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결국에 우주 배경 복사에 퍼져 있는 그 온도가 뭘 대변하는 거냐면
1: 네네.
0: 어디 어디에 초기 우주의 물질이 더 뭉쳐 있었느냐 물질이 덜 뭉쳐 있었느냐 이런 거를 이야기하거든요.
1: 그렇죠. 예.
0: 이제 물질이 너무 많이 뭉쳐 있으면 그 물질 덩어리를 빛이 통과하다가 그만큼 에너지의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1: 네.
0: 사실은 우주 배경 복사가 완벽할 정도로 매끈매끈하다는 건 태초부터 여기나 저기나 우주가 어디 할 것 없이 다 같은 밀도로 물질이 퍼져 있었다라는
1: 그렇죠,
0: 뜻이
1: 그렇죠.
0: 되는 거예요.
1: 예, 예.
0: 근데 네.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1: 왜 문제가 돼요?
0: 왜냐하면 네. 만약에 우주가 정말 네. 우주 전역이
1: 네.
0: 초기 입자들의 밀도가 완벽할 정도로 다 고른 분포를 갖고 있었다.
1: 네.
0: 일정한 밀도를 갖고 있었다라고 하면 여기든 저기든 중력이 다 똑같았을 거예요.
1: 중력이
0: 네. 그러니까 오른쪽도 밀도가 똑같고 네. 왼쪽도 밀도가 똑같고 어디든 다 밀도가 똑같은 상황이 되어버리면 어느 하나
1: 네.
0: 중력이 조금이라도 더 강해서
1: 네.
0: 물질을 빼앗아오고 물질을 더 모으고 반죽되고 덩치를 키우고 할 수 있는 씨앗 자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름을 만들 때도
1: 네.
0: 응결핵이라는 걸 만들어야 그게 주변에 수증기를 모아서 구름을 만들고 비를 내리게 하거든요.
1: 네.
0: 마찬가지로 이 우주 공간 안에서
1: 네.
0: 어떤 더 큰 은하나

0: 우주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1: 네.
0: 응결핵 같은 게 아예 없게 되는 거예요.
1: 아.
0: 그러면 우주가 네.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1: 네.
0: 그냥 계속 같은 아무것도 없는 네. 그냥 입자들의 스프어 같은 상태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초기 우주에 조금이나마 밀도가 좀 더 강한 지역, 약한 지역 같은 아주 작은 밀도의 불균일이 있었다면
1: 네.
0: 그러면 밀도가 조금이나마 강했던 지역을 중심으로 물질이 더 모여들면서
1: 네.
0: 덩치를 키우고 그게 응결핵이 되고
1: 네.
0: 거기서 우주 거대 구조가 조금씩 만들어지고 자라나고 하는 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주 배경 복사를 처음 발견하고 나서
1: 네.
0: 많은 천문학자, 물리학자들이 아 근데 이렇게까지 매끈한 건 좀 과한데 그래도 혹시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이 안에 숨어있는 작은 스케일에
1: 네.
0: 어떤 밀도의 차이, 온도의 차이 같은 거를
1: 네.
0: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1: 그럼 일종의 우주 배경 복사 지도 같은 걸 만들려고 했겠네요.
0: 맞아요.
1: 예.
0: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지상에서 관측해서는 부족하다.
1: 네.
0: 그래서 우주에 올라가자. 라고 해서 처음에 뭐 코비, 그다음에 W맵, 그리고 가장 최근에 플랑크라고 하는 우주 망원경까지 올라가서
1: 네.
0: 조금씩 더 선명하게 우주 배경 복사의 지도를 그리게 됩니다.
1: 아, 그렇구나. 우주 배경 복사 지도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이해하게 됐는데 사실 이번 ACT, 아까 아타카마 우주론 망원경의 핵심 성과가 바로 우주의 가장 오래된 빛이라고 할 수 있는 우주 배경 복사의 정밀 지도를 완성한 거라고 합니다. 플랑크보다 그럼 더 정밀하게?
0: 네, 맞습니다.
1: 그게 이제 성과라고 하는데 그 성과를 통해서 우리가 좀 두 가지 난제에 대한 어떤 힌트를 얻게 됐다고 해요. 그래서 두 가지 난제를 차례차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첫 번째, 그동안 우주가 좀 평평한 종이 모양인지
0: 네.
1: 아니면 좀 구 모양으로 닫혀 있는지에 대한 오랜 난제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0: 네, 맞습니다.
1: 그거에 대한 좀 힌트가 이번에 나왔다고.
0: 일단 이 우주 시공간의 곡률이라는 개념이 조금 낯설 수 있어서 제가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리면
1: 네.
0: 우주의 모양과 우주의 곡률은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
1: 우주의 모양과 곡률은
0: 네.
1: 이제 굽어진 정도일 텐데
0: 네네.
1: 모양과 달라요 그게?
0: 그러니까
1: 네.
0: 모양은
1: 네.
0: 우리가 공 모양일 수도 있고 우주가
1: 네.
0: 도넛 모양일 수도 있고 뭐 다양한 모양의 우주가 가능할 거예요. 근데 이것과 별개로
1: 네.
0: 곡률, 우주의 곡률은 딱 세 가지만 가능해요.
1: 어떻게 해요?
0: 우주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평탄하거나
1: 네.
0: 혹은 우주가 닫혀 있거나
1: 네.
0: 우주가 열려 있거나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2D 평면을 가지고 한번 곡률을 이야기를 해보면
1: 네.
0: 평탄한 평면은
1: 네.
0: 정말 무한하게 그냥 쫙 뻗어 있는 납작한 종이 같은 세계라고 볼 수 있겠죠.
1: 예.
0: 반면에 닫혀 있는 평면은
1: 네.
0: 공 껍질 생각하시면 돼요.
1: 공의 껍질.
0: 네.
1: 예.
0: 공 껍질.
1: 예.
0: 그래서 가다 보면 다시 닫혀버리죠.
1: 닫혀요.
0: 네.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시공간의 곡률이라는 거를 어떻게 잴 수 있냐면
1: 네.
0: 그 무대 위에다가 나란하게 평행선을 그려보는 거예요.
1: 평행선을 그려요.
0: 네.
1: 예.
0: 그러면 만약에 납작하게 납작한 종이처럼
1: 네.
0: 평탄한 시공간이 있다고 하면
1: 네.
0: 우리가 쭉 평행선을 그렸을 때
1: 네.
0: 계속 간격이 일정하게 유지되겠죠.
1: 네,
0: 절대
1: 안 만나겠죠.
0: 만나지도 않고
1: 네, 네.
0: 벌어지지도 않을 거예요.
1: 그렇겠죠.
0: 계속 끝없이 이어지겠죠.
1: 네.
0: 근데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공 껍질처럼 닫혀 있는 시스템이라고 하면 그러면 평행선을 그렸을 때
1: 네.
0: 언젠가는 다시 만나게 될 겁니다.
1: 그렇겠죠.
0: 그렇죠.
1: 네.
0: 우리가 그 지구본 위에도
1: 네.
0: 그 경도선 쭉 여러 개 그려보면 결국에 극지방에서 만나잖아요.
1: 아, 그 원리네.
0: 네.
1: 딱. 예.
0: 그런 느낌이라고 예. 보시면 돼요.
1: 예.
0: 반대로 열려있는 그 시공간은 평면 세계에서는 보통 뭐라고 교과서에서 이야기를 하냐면 약간 말 안장처럼 이렇게 움푹하게 들어가 있다. 이렇게 휘어진 세계면 열려있다고 보시면 돼요.
1: 평행선이
0: 점점 벌어지겠죠.
1: 점점 벌어지는?
0: 네.
1: 아,
0: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열려있다, 시공간이 열려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1: 네.
0: 그래서 사실 우주 시공간의 곡률이라고 하는 개념은 그 우주의 각 지점, 포인트와 포인트마다
1: 네.
0: 그 주변 지엽적인 시공간이 얼마나 휘어져 있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지 우주의 전체 모양이 공 모양인지 도넛 모양인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1: 다른 거다. 근데 곡률을 아는 게 뭐
0: 네.
1: 곡률 긴장 이런 표현도 있는 것 같은데
0: 네네.
1: 우주론 연구에서 왜 중요한 거예요?
0: 이게 결국에
1: 네.
0: 우주의 곡률은 어떻게 결정되냐면
1: 네.
0: 우주를 팽창시키려고 하는 에너지 대비 우주에 얼마나 많은 물질이 또 채워져 있는지
1: 네.
0: 이런 걸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주 시공간의 곡률이 얼마나 닫혀 있는지
1: 네.
0: 평탄한지에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 우주가 어떤 식으로 더 진화해 나갈지 더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빠르게 팽창할지
1: 네.
0: 아니면 다시 뭐 수축할지 이런 다양한 우주의 어떤 미래를 아.

0: 내다 볼 수 있는 여단되는
1: 있겠겠네.
0: 지표 중에 하나거든요.
1: 우주 배경 복사랑도 관련이 있는 건가요?
0: 맞아요.
1: 어떻게 관련이
0: 이게
1: 있지?
0: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주가 정말 시공간 자체가 평탄한지 휘어져 있는지 어쩐지를 알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우주에다가 평행선을 그려보면 돼요. 그래서 가능한 오랫동안 가장 긴 거리를 날아온 평행선을 쓰면 좋아요.
1: 아, 우주 배경 복사.
0: 네. 그래서 빗줄기는 항상 곧게 날아가거든요. 단지 빛의 경로가 휘어지는 건 빛 자체가 드리프트를 했기 때문에 휘어지는 게 아니라 빛이 날아가는 시공간 무대 자체가 휘어져 있기 때문에 그 휘어진 무대 위를 일직선으로 날아가는 빛의 경로가 휘어진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 빛을 잘 활용하면 우리가 우주를 가로질러서 끝없이 날아가는 평행선을 빛으로 활용할 수
1: 제일
0: 있겠죠.
1: 제일 긴 평행선 그릴 수 있는 거죠.
0: 예. 특히나 그중에서 제일 오래된 빛, 우주 배경 복사를 활용하면 그러면 우주 시공간이 얼마나 휘어져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1: 그렇죠. 빛은 공간이 휘어졌을 때만 휘어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0: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주 배경 복사 지도를 그려보니까 온도가 살짝 낮고 온도가 살짝 뜨겁고 하는 그런 파랗고 빨간 얼룩들이 있잖아요. 미미한 온도의 요동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얼룩의 사이즈가 만약에 우주가 평평하다면 빛이 끝없이 날아나게 일정하게 날아올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냥 원래 보였어야 할 원래 크기로 보이게 될 거예요. 근데 반면에 닫혀있거나 열려있다고 하면 빛이 우리를 향해서 날아올 때 이렇게 휘어져서 날아오거나 할 테니까 우리는 그 빛을 거꾸로 외삽해서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 얼룩의 사이즈가 더 커져 보일 수도 있고요. 얼룩의 사이즈가 더 작아 보일 수도 있어요.
1: 그럼 지금까지의 어떤 일종의 결론은 어떤 상태였고 AST가 이번에 뭔가를 관측했을 때 결론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0: 사실 플랑크가 올라가기 전까지 그러니까 앞서서 코비랑 W맵 정도가 올라갔을 때만 해도 우주는 거의 완벽하리만큼 평탄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평탄한 우주의 이제 에너지 밀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 중에 뭐 70%가 암흑 에너지고 나머지 20%가 암흑 물질이고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었죠. 근데 플랑크가 올라가서 이전보다 더 선명한 눈으로 이제 우주의 배경 복사 지도를 그리다 보니까 조금 이상한 게 보이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끝없이 먼 그 우주 끝자락에 날아온 배경 복사의 빛을 가지고 우주의 시공간의 곡률을 잰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현실적으로 우주 공간이 텅 비어 있진 않아요.
1: 그럼요.
0: 우리가 보는 배경 복사 빛이 그 머나먼 거리 우주 끝에서 우리에게까지 날아올 때까지 아무것도 통과하지 않고 원래대로 날아오긴 어렵거든요. 그 중간중간에 크고 작은 은하단, 은하 같은 걸 다 거쳐서 지나오게 되겠죠.
1: 그렇죠.
0: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은하단, 은하들도 자기만의 영역에 자신의 중력만큼 또 시공간을 크고 미세하게 휘어놓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보고 싶은 건 깨끗한 우주 배경 복사인데 지금 중간중간 장애물들이 있단 말이죠. 그럼 그것 때문에 또 빛이 미세하게 휘어지고 하는 효과들이 다 반영돼서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1: 왜곡이 생기고
0: 맞아요.
1: 플랑크는 이전 것들보다 그걸 더 잘 잡아낸 거예요?
0: 맞아요. 그래서 이게 되게 재미있는 게 물론 우주 배경, 그러니까 우주 시 공간 자체의 곡률과 비교했을 때 우주 공간 안에 존재하는 은하단들에 의한 세세한 중력 렌즈 효과는 사실은 되게 작아요. 근데 이 중력 렌즈가 너무나 사방에서 한꺼번에 벌어지다 보니까 이거를 무시하기가 어려운 거죠. 실제로 우리가 관측을 해보니까 이론적으로 완벽하게 평탄하다고는 보기 어려울 정도로 조금 우주가 닫힌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이제 일부 천문학자들은 이게 우주가 닫혀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우주에 생각보다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보다 그 중력 렌즈를 일으키고 있는 은하단들이 좀 더 많아서 그래서 실제 우주 공간이 휜 건 아니지만 우리가 관측하는 우주 배경 복사의 빛이 조금 안쪽으로 굽어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오랫동안 그 플랑크의 커버처 어노멀리라고 불렀거든요. 렌징 어노멀리.
1: 렌즈 이상.
0: 네, 렌즈 이상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나중에 다시 ACT 이번에 우리가 아타카마 사막에 설치한 망원경으로 다시 관측을 해보니까 다행히도 우주가 평탄한 게 맞는 것 같아요.
1: 아, 그래요?
0: 네. 이게 왜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 우주 배경 복사는 어쨌든 빛이다 보니까 네. 먼 거리를 날아올 때 빛이 진동하면서 날아와요.
1: 네.
0: 그래서 그 빛의 진동 방향을 우리가 이제 분석하는

0: 기법을 편광이라고 하는데 빛은 위로도 진동하고 옆으로도 진동하는데 네. 그 빛의 진동 방향 자체가 중력 렌즈를 거치게 되면 네. 그 방향도 꼬여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편광을 함께 관측을 하면 우리가 단순히 얼룩의 사이즈만으로 유추하기 어려웠던 네. 실제 그 중력 렌즈의 양이나 분포 같은 거를 좀 더 정교하게 알 수 있습니다.
1: 아.
0: 그래서 실제 우주 공간에 중력 렌즈가 많은 게 맞나? 아니면 중력 렌즈가 많지는 않고 실제 우주가 닫혀 있는 게 맞나?
1: 아,
0: 이거를 확인해 본 거예요.
1: 중력 렌즈가 줄 수 있는 효과를 좀 걷어낼 수가 있게 된
0: 맞아요.
1: 거죠.
0: 예, 예, 예. 그래서 앞서 플랑크가 관측했던 네. 조금 지저분해 보였던
1: 장애물들이 없어진 거죠.
0: 맞아요. 예. 그 닫혀 있는 우주인 것처럼 보였던 그 데이터에서 그 실제 중력 렌즈 효과만 한번 싹 걸러낸 거예요.
1: 예.
0: 그랬더니 다시 우주가 평화롭게
1: 평평해졌다.
0: 평탄하게 된 거죠.
1: 네, 다시 평평한 쪽으로 갔습니다.
0: 네.
1: 우주 공률 논쟁에 대한 어떤 좀 그래도 중요한 힌트를 이번에 ACT가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난제에 대한 힌트인데요. 현대 우주론의 가장 오랜 라이벌전이라고도 하는 암흑물질과 수정역학, 이 수정역학을 몬드라고도
0: 네,
1: 하나 봐요.
0: 맞습니다.
1: 그 대결에 있어서 또 강력한 판정승을 내렸다, ACT가. 이런 네. 얘기가 있는데 이게 뭐 어떤 대결이었으며 ACT가 뭘 밝혀냈는지 알려주시죠.
0: 예. 제가 최대한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1: 필요합니다.
0: 네. 그 암흑물질이라는 게 우주에 왜 필요할까? 간단하게 말하면 네. 우주가 보기보다 힘이 세 보이기 때문이에요.
1: 그렇죠.
0: 제가 네. 우주라는 친구를 만났어요.
1: 네.
0: 근데 우주가 되게 덩치도 작고 몸도 가늘고 되게 만만해 보였어요.
1: 네.
0: 근데 팔씨름을 했는데 네. 저를 완전히 그냥 뒤집어 버린 거예요.
1: 예, 겉으로 봐선 믿기지 않는 힘이 나왔다.
0: 그렇죠. 그래서 이 우주가 그럼 어떻게 해서 보기보다 힘이 세냐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어쩌면 우주의 보이지 않은 근육이 더 있었던 게 아닐까. 우주에서 중력을 만드는 더 많은 원천이 있었던 게 아닐까. 이런 의심을 할 수가 있는 거고.
1: 네.
0: 그래서 보기보다 더 힘이 세 보이는
1: 네.
0: 보기보다 더 무거운 우주를 설명하기 위해서 빛을 내지 않고 빛에 아무런 흔적을 남기지 않는 투명한 물질을 우주에 가정을 하게 된 거예요.
1: 네.
0: 그게 이제 암흑물질인 건데 문제가 뭐냐면 네. 이 암흑물질이 뭔지를 도통 모르겠는 거예요.
1: 암흑물질은 뭐 빛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0: 맞아요.
1: 예, 뭐 아는 게 없다고
0: 했잖아요. 아예 그랬잖아요. 흔적이 안 나오니까
1: 예,
0: 예, 예. 천문학 자체가 빛을 보는 과학인데 빛이 안 나오잖아요.
1: 예.
0: 그러니까 도무지 그 정체를 알 수가 없는 거죠.
1: 예.
0: 그래서 이제 일부 지치고 지친 물리학자들이
1: 네.
0: 암흑물질 개념에 대해서 약간 좀 회의적으로 달라진 거예요. 이거 애초에 우리가 방향을 잘못 잡은 거 아닐까? 허상을 쫓고 있었던 게 아닐까? 암흑물질 같은 거를 가정하지 말고
1: 네.
0: 좀 다른 방식으로 이 부족한 중력을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1: 그 친구의 믿기지 않는 힘을 설명할 새로운 게 필요하다.
0: 맞아요.
1: 네네네.
0: 그래서 이제 어떤 방식으로 대안 가설을 만든 거냐면 의외로
1: 네.
0: 중력이 아주 큰 스케일에서 그러니까 거리가 멀어지면 중력은 되게 빠르게 약해지는데
1: 네.
0: 그것보다는 좀 덜 가파르게 중력이 약해지고 있는 게 아닐까.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우주가 전체적으로 좀 더 힘이 세 보였던 게 아닐까.
1: 아, 먼 우주에서 중력이 생각보다 덜 약해져서
0: 맞습니다.
1: 그게 상대적으로 좀 세게 느껴졌다.
0: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거를 떠올려 보시면 중력은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서
1: 네.
0: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해서
1: 맞아요, 맞아요.
0: 거리가 두 배 멀어지면 힘은 네 배 약해지고 세 배 멀어지면 아홉 배 약해지고
1: 네.
0: 되게 빠르게 약해지는 힘이란 말이에요.
1: 네네.
0: 근데 그 정도까지 가파르지 않게 좀 완만하게 중력이 약해지는 거였지 않았을까.
1: 예를 들어 뭐 거리의 제곱 대신에 뭐 거리의 1.5승이라든지
0: 네. 뭐 1.5제곱, 1.2제곱의 반비라는 거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1: 네.
0: 그럼 단적으로 만약에 중력에 딱 1제곱의 반비라는 힘이었다라고 해버리면
1: 네.
0: 거리가 두 배 멀어지면 네 배 약해지는 게 아니라 두 배만 약해지는 거예요.
1: 그럼 비례해서.
0: 그렇죠.
1: 예.
0: 또 세 배 멀어지면 아홉 배까지 약해지는 게 아니라 세 배 약해지는 거죠. 그러면
1: 네.
0: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먼 스케일에서 중력이 더 강하게 작동하고 있었더라가
1: 네.
0: 되는 거죠.
1: 그럼 근데 지구에서의 뭔가 현상을 설명 못하는 거 아니에요?
0: 근데
1: 네.
0: 이 몬드, 그러니까 모디파이드 뉴턴 다이나믹스라고 해서 우리가 수정 뉴턴 역학이라고 부르는데
1: 네.
0: 이 몬드에서 말하는 건 중력이 아주 아주 먼 스케일,
1: 네.
0: 그러니까 애초에 중력 가속도 자체가 아주 작은 스케일, 그런 큰 우주적인 스케일에서 중력 법칙이 다르게 작동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1: 그러니까 거의 우주 정도 되는 곳에서.
0: 네, 맞습니다.
1: 예, 예.
0: 그러니까 사실은 둘 다
1: 네.
0: 서로 자기적이다라고 비판할 수 있어요.
1: 그러니까 지금 설명이 안 되는 걸 설명하기 위해 약간 끼워 맞춘 느낌이라는 건가요?
0: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아, 예. 암흑물

법치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네. 뭔데 당신 들도 결국에 중력 법칙이 갑자기 특정한 스케일에서부터 다르게 작동한다라고 네. 자기적으로 설정한 거 아니냐 이게 더 엉터리다라고 할 수 있는 거고 네. 또 몬드를 주장하시는 분들은 아니 우리는 중력 법칙만 바꾸면 모든

0: 은하단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은하단을 또 지나갈 때 그 네. 우주 배경 복사의 빛들이 또 여러 영향을 받게 돼요. 그래서 우주 배경 복사 빛이 통과하는 은하단이 우리 지구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는지 네. 아니면 멀어지고 있었는지에 따라서 네. 그 빛이 당하는 효과도 네. 그 속도가 반영돼서 달라지게 되거든요.
1: 그 삐요삐요 그거 아니에요?
0: 어 맞아요. 그렇죠? 도플러 효과랑 네,
1: 자주
0: 같습니다.
1: 하시는 거.
0: 네. 네. 그 효과를 우리가 관측을 할 수 있는 거죠.
1: 구급차 사이렌은 똑같은 사이렌이지만 네. 거리에 따라서 좀 다르게 오는 건가 파장이?
0: 어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향해 다가오면 네, 네, 파장이 네. 더 짧아지고 에너지가 더 높은 빛으로 변해버리고 네. 우리를 향해서 멀어지면 네. 파장이 더 길어지고 우리가 봤을 때 더 낮은 에너지의 빛으로 변해버리는 거죠.
1: 예, 예, 맞습니다.
0: 그럼 그거를 네. 보면 예. 그 우주 배경 복사가 통과해온 네. 그 우리 앞에 있는 은하단들이 하나하나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지를 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은하단들 중에도 네. 혼자 있는 애들 말고 네. 서로 또 충돌하거나 서로서로를 향해서 다가가고 있는 은하단들도 있거든요. 그럼 이런 커플 은하단들의 움직임을 재면 네. 엄청나게 거대한 스케일에서 그 은하단들이 실제로 어느 정도의 중력을 서로 주고받고 있는지를 우리가 재볼 수가 있는 거죠.
1: 그렇겠네요.
0: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번에 분석을 해본 거예요.
1: 예.
0: 해보니까 예.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느냐 네. 거리의 1의 제곱에 반비례하느냐 그 지수를 재본 거죠.
1: 네.
0: 재보니까 네. 거리에
1: 그러니까 거리의 제곱이 암흑물질파고
0: 네.
1: 거리의 1 제곱이 몬드파죠.
0: 네. 네. 네. 근데 재보니까 네. 1은 확실히 아니었어요.
1: 몬드파 네. 심으룩.
0: 거의 2 정도가 나왔습니다.
1: 거의 2가 나왔어요?
0: 네.
1: 암흑물질을 방증하는 건가?
0: 그렇죠. 그래서 예. 뭐 이 정도면 이제 예. 몬드 그만
1: 빠이빠이
0: 빠이빠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1: 몬디 죄송합니다. 선킴 씨 때문에 그래요.
0: 아 네네. 예, 예, 예. 그
1: 네. 많이 당황하신 것 같은데. 몬드 이제 그만해라.
0: 네. 몬드 이제 그만해라. 라고 할 수도 있는 되게 유력한 증거가 아니냐라고 네.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죠.
1: 볼 수도 있는 거죠 정도구나.
0: 그러니까 사실 저도 몬드가 되게 흥미로운 그 가설이라고 생각하고 네. 여전히 들여다볼 가치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네. 몬드가 제일 잘 작동하는 이슈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은하가 얼마나 빠르게 돌고 있느냐. 그러니까 은하 하나하나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은하 중심에서부터 은하 외곽까지 별들이 얼마나 빠르게 속도를 그리면서 돌고 있는지 그 속도 분포 곡선이 있거든요. 근데 암흑물질을 빼고 네. 몬드만 가정해도 네. 은하들의 회전 곡선은 되게 잘 설명돼요. 사실 몬드가 본격적으로 물리학자, 천문학자들 사이에서 주목받기 시작했던 계기 중에 하나가 이 은하들의 회전을 너무나 깔끔하게
1: 설명하기 때문에.
0: 한 큐에 설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목받기 시작했던 거거든요.
1: 네네.
0: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은하단 규모로 나가기 시작하면 이 몬드가 잘 작동하지 않는 구석구석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전히 이제 몬드에 집착을 좀 버리지 못하는 물리학자들은 네. 네. 계속 은하들의 회전을 연구하면서 혹은 짝을 이루고 있는 그 쌍성 별들의 움직임을 연구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걸 좀 더 발전시킬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지만 이번 연구를 비롯해서 네. 뭐 부딪히는 두 은하단에서의 암흑물질의 분포라던가 이런 다양한 관측들을 보면
1: 네.
0: 암흑물질이 그래도 좀 더 말을 잘 듣는 것 같긴 해요.
1: 몬드한테 약간 좀 치명타가 되긴 한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1: 그렇죠?
0: 네.
1: 그 정도의 성과를 ACT가 이번에 또 밝혀낸 거네요.
0: 네.
1: 예. 아타카마 우주론 망원경의 최신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또 우주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본 시간이었습니다. 우주먼지 지용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Walk it.

0: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1: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 가구입니다.
0: 삼익 가구 더 좋아졌네요.
2: 가구의 명품 삼익 가구.
3: 어디까지 가시나요?
4: 살아서 장까지요.
3: 혹시 닥터 캡슐 전?
2: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4: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2: 닥터 캡슐.
4: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0: 항해사이자 탐험가였던 마젤란은 남아메리카 남단에서 대서양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해협을 찾아냈죠. 이게 현재 칠레 영토에 속해 있는 마젤란 해협입니다. 해협을 지나 태평양을 본 마젤란은 이쪽 바다는 매우 평온하구만 이렇게 생각하며 평화로운 바다라는 뜻의 파시픽 오션, 태평양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남반구 하늘의 대표적인 천체 중에도 마젤란 은하가 있죠. 이 마젤란 은하를 가장 잘 관측할 수 있는 곳 역시 칠레의 아타카마 사막일 테니 칠레는 바다 위의 마젤란과 하늘 위의 마젤란을 모두 볼 수 있는 곳이네요. 지금까지 편집장 이강민이었습니다. 좋은 밤 보내시고요. 잡지사 이만 셔터 내립니다.
1: CBS
2: 경기도가 드릴게요.
3: 예술을 계속할 기회요?
2: 드릴게요.
4: 예술인 기회소득.
3: 창작에 몰두할 기회는요?
2: 드릴게요.
4: 예술인 기회소득.
3: 무대를 선보일 기회도요?
2: 당연히 드립니다.
4: 예술인 기회소득.
2: 당신의 가치가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 경기도가 드립니다.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4: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2: 기회가 예술이 되고 문화가 일상이 되는 세상, 경기도. 이 캠페인은 경기도와 경기아트센터가 함께합니다.
5: 집은 단지 머무는 곳이 아니라 삶의 안정을 지키는 공간이라고 하죠. 소중한 집, 환경까지 생각하면 어떨까요? 소음과 먼지, 낭비되는 폐기물은 과감히 덜어내고 블록을 쌓아 올리듯 단숨에 완성하는 혁신적인 건축. 경기도의회가 마련한 모듈러 주택 공급 활성화 지원 조례가 그 시작을 엽니다. 오랜 기다림은 줄이고 변함없는 품질은 굳건하게 지킵니다. 모두를 위한 주거 혁신.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6: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줄기 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7: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8: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침묵하지 않는 언론 한겨레와 함께하는 CBS 녹화뉴스입니다. 12.3 비상계엄 이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우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당시 경호처장의 승낙 거부에도 공수처가 수색영장을 집행한 것이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경호처장이 영장 집행 거부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고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승낙 거부는 부적법하다며 영장 집행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안수사권은 폐지하되 보안수사 요구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안수사 요구를 받은 경찰은 한 달 이내에 보안수사를 완료하도록 하고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한 사건 등 검사가 시급하다고 판단할 경우 1개월보다 더 짧은 기한 내 보안수사를 끝내도록 규정했습니다. 민주당은 사실상의 당론인 이 법안을 이르면 내달 중순 이전에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국민의힘은 장윤기 사건을 통해 검찰의 보안수사 필요성이 입증됐다면서 보안수사권 존치에 상응하는 대안 마련을 담은 자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내겠다는 입장입니다.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가 경찰 수사기관에 현직 경찰관인 아버지와 총 3차례 접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장윤기의 아버지인 장모 경감은 아들이 경찰에 긴급 체포된 지난 5월 5일부터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 같은 달 14일 사이 아들을 3번 만났습니다.

0: 장경감과 담당 수사팀 간 유착 의혹을 조사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팀은 접견 녹음 파일을 확보해 분석 중입니다. 또 접견 직전 수사팀과 장경감이 통화한 것을 파악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권주자들이 당의 핵심 지지 기반인 호남을 연이어 찾으며 당심 구애에 나섰습니다. 광주에서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김민석 전 총리는 목포에 이어 고흥, 순천, 여수 등 전남 광주를 흩었고 송영길 의원은 오늘 전남 광주, 광주청사에서 재차 출마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당대표 연임 도전이 유력한 정청래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전남 고흥으로 워크숍을 가는 서울시당 민주뿌리위원회를 배웅하는 사진을 올리고 당대표가 되고 나서 최초로 호남발전 특위를 만들어 예산을 엄청 편성했다고 적었습니다. 당권 경쟁에 뛰어든 고민정 의원도 어제 출마 선언 직후 국립현충원에 김대중 전 대통령과 이희호 여사 묘역을 참배하기도 했습니다. 한국과 몽골이 이재명 대통령 국빈 방문을 계기로 재생에너지 개발 등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늘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몽골에너지부와 에너지전환협력 양해각서를 교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국장급 에너지협력공동위원회를 설치하고 한몽에너지비즈니스포럼도 개최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 지방의 현재 기온은 24.7도, 습도는 84%입니다. CBS 뉴스 김은영이었습니다.
1: CBS 매년 한국교회 성도들과 은혜로운 성지순례를 떠나온 CBS가 오는 11월 1일 10박 12일간의 일정으로 그리스 로마 순례 여행을 떠납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지인 그리스와 마지막 순교지인 로마의 동선을 그대로 따라가는 이번 순례 여행은 2000년 전 바울의 땀과 눈물 그리고 순교의 정신을 온몸으로 마주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갈릴리 여행사 02-775-5400, 02-775-5400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8시 5분 여러분의 CBS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디오 세바시 아나운서 송인찬입니다. 라디오 세바시는 CBS의 대표 강연 콘텐츠인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세바시를 오디오로 듣는 시간입니다. 세바시는 오늘을 사는 많은 이들에게 더 좋은 세상을 위한 지식과 경험을 전하기도 하고요. 마음을 보듬는 방법,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 같은 세상의 다양한 이야기를 명쾌하고 따뜻한 시선으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세바시에서 소개된 명강연들 뽑아서 라디오 세바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라디오 세바시, 오늘 준비한 주제는요, 우리 다시 시작하다입니다. 오늘 첫 번째 준비한 강연, 외로움을 설렘으로 바꾸는 방법인데요. 책 외로움 수업의 저자이자 세명대 저널리즘 스쿨 대학원 특임 교수인 김민식 씨의 강연 준비했습니다. 자, 광고 듣고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전?
3: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혈황을 한눈에 쉬

0: 함께 볼 수 없을까?
1: 격리 위한 프로그램 격리나라 쉽고 편한 격리 업무 격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격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격리회계 프로그램
1: 격리나라
2: 건설을 위한 금융 전문건설 공제조합 KPIN컴

0: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1: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0: SM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2: 얼음이 왔어요. 얼음이 왔어요.
3: 싱싱하고 알찬 쿠쿠의 제철 얼음이 왔어요.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 얼음 정수기 최소 사이즈 19cm에 넉넉한 얼음까지. 작아도 얼음은 아낌없이 주는 쿠쿠니까.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로 날마다 얼음을 제철로 즐기세요.
4: 현대!

안녕하세요. 외로움 수업의 저자 김민식입니다. 제가 세바시 맨 처음에 강연 나왔을 때요, 막 이렇게 막 춤췄었어요. 저는 나이 50에도 여전히 춤춥니다. 저 요즘 줌바 댄스예요. 제가 나이 20에 춘 춤은 연애를 잘하기 위해서 제가 췄다면, 나이 50에 추는 줌바 댄스는 살기 위한, 생존을 위한 몸부림입니다. 제가 2020년 11월에 신문 칼럼에 글을 한편 썼다가 욕을 좀 많이 먹었습니다. 아, 내가 글을 잘못 썼구나. 내 글이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구나. 제가 이걸 깨닫고 용서를 구했는데요, 이미 때는 좀 늦었어요. 이 사과문에 다시 또 이렇게 비난의 댓글이 달리는 걸 보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아, 이렇게 잘못을 저질렀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 사람이요, 용서를 구하는 길은 자기 스스로에게 벌을 주는 건데요, 자신에게 줄 수 있는 벌 중에 최고는 자기가 좋아하는 일들을 다 그만두는 거예요. 24년을 다닌 MBC에 사표를 냈고요. 10년간 이어오던 블로그 글쓰기 폐했고요. 3년 이상 해오던 신문 칼럼 연재 그만뒀고요. 유튜브도 그만두고 철저하게 외로워지기로 했습니다. 바깥 외출 삼가하고 사람도 안 만나고 집에서 혼자 지내다 보니까 정말 외롭더라고요. 그 시절에 제가 신문 기사를 하나 봤는데요. 외로움은 하루 담배 15개비 피우는 정도로 건강에 해롭다라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저 그 기사 보고 완전 배신감에 시달렸어요. 왜냐? 저는 어렸을 때부터 건강 신경 쓰느라고 술, 담배 안 했거든요. 외로움이 하루 담배 15개비 피는 것처럼 건강에 해롭다, 이런 젠장, 나도 그냥 담배 피고 술을 하고 그랬어야 됐나? 제가 이 외로움이 건강에 해로운 이유가 뭘까 고민을 해보니까요, 자, 우리의 몸은 생존과 번식에 유리한 행동을 할 때마다 그걸 기쁨이라는 보상으로 해주고요, 생존과 번식에 불리한 행동을 할 때 고통이라는 벌을 줍니다. 근데 우리는 수십만 년 동안 수렵 채집을 하고 살았어요. 사냥을 할 때 여러분 혼자 하는 것보다 여럿이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겠죠. 동물 몰기도 쉽고, 사바나 초원에서 이렇게 혼자 사는 어떤 유인원이라고 생각한다면 혼자 살면 위험해져요. 맹수

한테 갈 수 있고 사자법이 될 수도 있잖아요. 여럿이 뭉쳐 살아야 덜 위험해진단 말이죠. 외로울 때 자칫 잘못하면 나 이거 이러다가 죽을 수 있겠다. 생존과 번식의 불리한 행동인 이 외로움을 우리가 느낄 때마다 그걸 고통으로 우리는 느끼는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우리 이제 정보화 시대에 고령화 시대예요. 정보화 시대에는 특히 코로나 터지고 난 다음에 집에서 혼자서 재택근무하는 경우 많았잖아요. 재택근무한다고 혼자 일한다고 생산성 그렇게 크게 떨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출퇴근 스트레스가 없어서 더 좋았지. 일도 잘 된다고 하는 사람도 많았어요. 그리고 이제는 연애, 결혼, 출산을 기피하고 그냥 나 혼자 행복하게 살 거야 라는 선택을 해서 혼자 사는 1인 가구도 많단 말이죠. 자, 무엇보다 이제 고령화 시대예요. 100세까지 사는데 100세까지 여럿이 다 같이 아니에요. 사실 정보화 시대, 고령화 시대는요, 혼자 살아도 생존에 아무런 지장이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시대에 외로움을 고통으로 느끼고 스트레스로 느끼고 산다면 이것은 개인의 정신적 건강에도 해로울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저는 큰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는 외로움을 새롭게 정의해야 합니다. 여러분, 고령화 시대에 가장 무서운 병이 뭘까요? 여러분은 어떤 병이 제일 무서워요? 와, 혹시 이거 원고 어디서 보셨어요? 저도 치매가 제일 무섭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다른 병은 아프면 그냥 혼자 아프고 말면 그만인데 치매는요, 주위 사람들 힘들게 하거든요. 제가 이제 나이가 55, 50대가 되잖아요. 그러면 제 주위 친구들 중에 치매 걸린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친구들이 많아요. 자녀가 부모님을 모시고 병원에 가야 되거든요. 자, 문제는 치매 걸린 이 부모님 모시고 병원 다니느라고 연차 휴가를 다 써요. 정작 50대 본인은 힘들고 지치고 아파도 휴가가 없어서 병원을 못 가는 친구들이 제 주위에 있어요. 제가 그걸 보고 깨달았어요. 우리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몸과 마음이 건강한 노후로구나. 문제는 뭔지 알아요? 여러분, 치매를 부르는 가장 이 심각한 위험 요인 중 하나가 바로 외로움입니다. 사회적 고립이 치매를 부르는 요인이거든요. 외로운 사람이 치매에 잘 걸려요. 아니, 문제는 뭐냐면 나는 53세 이미 회사를 퇴직하고 갈수록 더 외로울 일밖에 없는데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럼 난 뭘 해야 될까? 치매 예방에 좋은 게 뭘까? 하다 보니까 이 연구자들이 밝혀낸 바에 따르면 치매 예방에 탁월한 행동 하나가 뭐냐? 춤을 추는 거랍니다. 춤을 추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춤을 추면 일단 사람들하고 이렇게 어울려야 돼요. 방에서 혼자 추기 쉽지 않아요. 일단 여럿이서 같이 춰야 되고 그리고 정해진 안무를 해야 돼요. 그 안무 동작을 외워야 돼요. 자, 그리고 무엇보다 몸을 이렇게 격렬하게 움직이면서 뇌로 가는 혈류 개선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치매 예방에는 춤이 최고랍니다. 자, 근데 제가 나이 55에 그래 치매 예방을 위해서 나는 나이트클럽에 가야겠어 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마침 제가 다니는 헬스클럽에 줌바 댄스 수업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줌바하러 갔어요. 그래 나는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 줌바 댄스를 해야겠어. 다 여성 회원들. 남자는 나 혼자. 약간 이렇게 여성 회원들 저 아저씨는 뭐지? 혼자 가서 이렇게 막 뻘쭘하게 추는데 한참 헤맸어요. 특히 이게 처음 가니까 이거 동작도 모르고 민망하고 막 한참 헤맸어요. 저 춤을 추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마 이 줌바 댄스를 하는 50대 남자는 나밖에 없지 않을까, 전국에. 난 왜 항상 이렇게 어딜 가나 이렇게 외로운 걸까? 왜 항상 난 이렇게 외로운 걸까? 자, 이때는요, 정신 승리가 필요합니다. 나는 외로운 사람이 아니라 용감한 남자인 거야. 용감한 사람인 거야. 건강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 있으면은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가서 배우는 거야. 나는 그래서 용감한 사람인 거야. 이런 새로운 시도도 하는 멋진 사람인 거야. 자, 이렇게 나 자신에 대한 관점을 바꿔봅니다. 여러분, 외로울 땐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저는 일단 한번 나가 보시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일단 몸을 움직여야 합니다. 방구석에 이렇게 틀어박혀 있으면요, 건강에 해로워요. 헬스클럽도 좋고요, 동네 문화센터도 좋고요. 정숙스러우시면 집에서 그냥 줌바 댄스 연습부터 그냥 하셔도 돼요. 외로울 땐 춤을 추세요. 자, 즐거우니까 춤을 추는 게 아니라
춤을 추니까 즐거운 겁니다.

치매를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두 번째 활동, 무언가 새로운 취미를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 한 일만 반복하잖아요. 그러면 뇌가 게을러집니다. 팔이든 다리든 안 쓰고 이렇게 집에 가만히 누워 있잖아요. 노인 한 70, 80대 노인이 사고 나서 다치고 또는 수술받고 집에 이렇게 딱 한 6개월 누워 계시잖아요. 몸이 급속도로 쇠약해집니다. 우리의 몸의 근육은 쓰지 않으면은 금세 줄어들어 버립니다. 뇌도 일종의 근육이에요. 자극이 없으면 아 이제는 별로 머리 쓸 일이 없나 보다 하고 쉬고요. 뇌 기능이 저하됩니다. 새로운 취미를 배우면 나이 60, 70에도 새로운 신경세포가 만들어집니다. 뇌 뉴런이 이렇게 서로 연결이 되고요. 나이 70에도 뇌는 성장할 수 있어요. 새로운 무언가를 배우기만 한다면. 자, 근데 새로운 취미를 배울 때 뭘 배우면 좋을까요? 가장 손쉽게 배울 수 있는 건 주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가 퇴사하고 집에서 혼자 이렇게 놀다 보니까 우리 집에 나처럼 노는 애가 또 하나 있더라고요. 피아노. 딸들이 어렸을 때는 학원 가서 배우고 열심히 치다가 입시 준비하고 공부하면서 바빠지면서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아서 몇 년 가도록 한 번도 이렇게 뚜껑도 한번 열릴 일이 없는 그 피아노. 제가 피아노를 보고 심하게 감정이입을 했습니다. 너도 나처럼 외롭겠구나. 그리고 제가 열심히 피아노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초보가 막 진짜 열심히 막 피아노를 막 이렇게 치기 시작했는데 우리 딸들이 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 피아노를 제일 못 치는 사람이 왜 피아노를 제일 열심히 치는 거야? 여러분, 아름다운 세상은 어떤 게 아름다운 세상인지 아세요? 못하는 사람이 열심히 하는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제가 이게 그 가족들은 제가 그걸 하겠는데 이게 아르비집 그 이웃집에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열심히 치면 칠수록 이 소음 공해가 너무 심하니까 민폐가 심할 것 같아서 피아노 팔았습니다. 여러분 한 10년 된 이 그 좋은 피아노 팔잖아요. 몇백만 원 주고 산 피아노를 파니까 한 30만 원 나오더라고요. 30만 원 주고 디지털 피아노 샀어요. 저가형 디지털 키보드. 저가형 디지털 키보드 요만한 거 하나 사고요. 거기다가 이제 헤드폰 꽂고 이제 합니다. 자, 이제는 저는 낮이나 밤이나 소음 걱정 없이 피아노 연습을 할 수 있어요. 피아노를 배우니까요. 정신 건강에는 이게 진짜 좋아요. 제가 이게 명퇴하고 혼자 집에 이렇게 가만히 있다 보잖아요. 그러면 가끔 우울해집니다. 막 생각이 머릿속에 온갖 생각이 나오는데 한때 제가 스타 PD를 꿈꿨으나 직장 생활의 말년은 제가 유배지를 전전하면서 보냈고요. SNS로 독자와 소통하는 작가가 되기를 꿈꿨으나 온 국민에게 지탄받는 계저씨가 되어버렸어요. 물론 이 외로운 지경에 처한 사람은 처음에는 반성을 합니다. 내가 뭔가 잘못했으니까 외로워졌지. 자, 문제는 반성은 계속되면 자책이 되고요. 자책을 멈추지 못하면 자학이 됩니다. 사람이 미쳐버려요. 혼자 가만히 있다 보면 머릿속에서 온갖 생각이 미치는데 자 문제는요 피아노를 치잖아요 잡생각이 들 수가 없어 내가 잠깐 딴 생각하면 삑사리가 나요 띠 아 내가 또 딴 생각했구나 집중을 하게 되거든요 피아노를 처음 배우는 초보는 무조건 이 열 손가락과 내 눈앞에 줄지어 있는 수십 개 건반에 집중하게 됩니다 피아노 연습은 몰입의 즐거움을 안겨줍니다 이게 제가 이렇게 막 피아노 칠 때마다 가족들은 괴로워하는데 제가 헤드폰 쓰니까 이제 나만 괴로우면 되잖아요. 재밌는 건 뭔지 알아요? 나는 안 괴로워요. 남들이 들으면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은 불협화음이고 막 그 소음 공해인데 저는 느껴요. 어제보다 오늘 더 잘 쳐요. 그리고 내가 오늘 연습을 하잖아요. 내일 나는 더 잘 칠 거예요. 저는 피아노 연습을 하면서 깨달았어요. 나는 나이 50에도 55세도 하루하루 성장할 수 있구나. 여러분 외로울 땐 새로운 취미를 배워보세요. 그러면 매일매일 성장하는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자, 치매 예방에 좋은 세 번째 알려드릴게요. 새로운 길을 찾아가는 겁니다. 늘 가던 길만 가지 말고요. 이를테면 우리 집에서 전철역까지 있잖아요. 늘 가는 제일 빠른 경로가 있을 거예요. 거기 말고 집에서 5분, 10분 일찍 나가보세요. 그래서 옆 동네 이렇게 산책로로 해서 또는 저쪽 다른 아파트 놀이터로 해서 여기 어디 저쪽으로 가면은 봄에 이렇게 꽃이 예쁜 길이 있어. 그런 길을 한번 찾아서 이렇게 10분, 20분 이렇게 해보는 겁니다. 그 회사 친구랑 이제 점심 약속을 하잖아요. 그러면 점심시간에 딱 맞춰서 집에

하지 않아요. 남들 출근할 때 같이 나갑니다. 한 8시 반쯤 집에서 출근해요. 그리고 한 10시쯤, 그러니까 점심시간 12시라면 한 2시간 전에 미리 도착을 하는데요. 제가 상암동 MBC가 이제 디지털 미디어 시티 역에서 내리면 한 10분 거리거든요. 디지털 미디어 시티까지 안 가요. 전철 미리 내려요. 월드컵 공원역에서 내립니다. 그리고 노을공원 걸어요. 하늘공원 걸어요. 그 산책로가 아주 잘 돼 있어요. 거기 따라서 산 타고 이렇게 넘어가가지고 한 12시 정도 이제 회사에 도착해서 친구랑 점심 먹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딱 사진을 보여줘요. 야, 지금 말이야. 하늘공원 갈 때가 얼마나 이쁜지 아니? 야, 매봉산에 진달래가 너무 예뻐. 막 이렇게 보여주고 막 그러면요. 애들이 막 이제, 으아, 좋겠다. 야, 나도 좀 그런데 좋은 길 있으면 나도 좀 데려가 주라. 막 이제 그럽니다. 아, 제 이제 그러면은 제가 서울시 도보 여행 가이드가 됩니다. 친구들 데리고 이제 제가 발견한 그 멋진 장소들로 데려가요. 이를테면 제가 이제 뭐 친구하고 이제 약속을 합니다. 아, 오늘 그러면 저기 나랑 같이 점심 먹을 거면은 우리 3호선 동대입구역에서 만나자. 내려서요. 그 신라호텔 뒷길 따라서 한양도성 순성길을 걸어요. 한양도성 순성길 남산 구간 너무 좋습니다. 그 500년 전에 우리 선조들이 막 그 고생해서 그 쌓아올린 그 성벽을 쫙 보면서 남산타워까지 올라가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남산타워에서 쭉 내려가다가 한양도성 유적 전시관 보고요. 그리고 남대문 시장 가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만두집에 가서 같이 이렇게 밥을 먹죠. 자, 저는 처음에는 퇴직하고 나서 너무너무 심심하고 할 일이 없어서 약속 시간 되면 미리 한 2시간 전에 미리 도착해서 그 근처를 걷는 게 저의 취미였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예쁜 길, 멋진 길 또는 맛집을 찾아내고 거기를 이제 친구들을 제가 데리고 가는 겁니다. 이제 이게 모임이 돼요. 이거 해보고 좀 좋은 친구들은 저보고 야 이거 우리 매달 한 번씩 하자. 그래서 어떤 모임이냐면 저는 이제 수요 미식회 같은 방송에 나온 맛집 찾아다니는 모임 있고요. 그리고 이 독보적인 만남이라 그래서 독, 독서의 독자고요. 도보 여행할 때 보. 걷고 책 읽고. 그러니까 이 한 시간이나 두 시간 정도 걸으면서 지난 한 달, 두 달 동안 읽은 책 얘기하는 모임도 있어요. 너무 좋죠. 자, 여러분. 이렇게 친구들과 저는 다양한 그 활동들을 이제 하나하나 가는데요. 미국의 노후 전문가가 그랬어요. 노후의 절친은 가족이라고. 여러분, 인생에서 남는 것 중 최고는 역시 좋은 사람과의 인연입니다.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혼자 있는 것을 견디기 어려워해요. 그럴 땐 친구에게 연락해서 밥 한번 먹자고 하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내가 외로운 만큼 누군가도 외롭습니다. 나이 들면요, 외로워집니다. 이때 잘 외로워져야 돼요. 잘못 외로워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자칫 그 중독이나 의존에 빠질 수 있어요. 외로운 게 싫어서 막 나는 외로운 사람 아니야. 나는 재미난 뭔가를 하고 있어. 막 하다 보면 거기에 과하게 빠져들 수가 있어요. 과몰입할 수 있어요. 외로울 때 그 외로움을 잘 한번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는 이 진화 과정을 통해서 외로움을 고통으로 벌로 우리는 인식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고령화 시대 우리는 외로움을 다시 정의했으면 좋겠어요. 외로움은요, 우리가 스스로에게 준 상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퇴직은요, 내가 20년, 30년 평생 열심히 일을 한 내가 나 자신에게 준 상이에요. 내가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직장에서 나와서 혼자가 되는 이 외로움이라는 상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다 커서 독립해서 더 이상 엄마 아빠 안 찾잖아요. 그거는 내가 자녀를 잘 키웠다는 그 양육을 잘했다라는 그 증거인 거예요. 우리는 결국은 인생의 성공의 결과 외로워지는 거예요. 외로움이 찾아오면 반갑다고 해주세요. 이제 나를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이 온 겁니다. 다른 사람 눈치 살피고 세상의 평가에 휘둘리느라 그동안 나를 잊고 살았는데 그런 내가 나를 찾아온 겁니다. 이젠 나를 좀 돌봐줘 하고요. 외로울 때 적극적으로 외로워지십시오. 노후에는 더 외로워야 덜 외로워집니다. 나 자신과 좋은 친구가 되어야 나를 좋아할 수가 있고요. 내가 나를 좋아해야 다른 사람도 나를 존중할 수 있습니다. 매일 춤을 추고 새로운 취미를 배우고 새로운 길을 찾아 걷다 보니까 저는 이제 은퇴 후에 하루하루가 다 설레는 일상이 되었습니다. 매일매일 설레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외로움 수업의 저자 김민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라디오 세바시, 오늘은 우리 다시 시작하다라는 주제로 만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강연, 외로움을 설렘으로 바꾸는 방법, 김민식 교수였습니다. 이어서 보내드린 음악은 장필순이 부른 나의 외로움이 널 부를 때, 장철웅의 서울 이곳은 감상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로 보내드릴 강연은요, 게임에서의 즐거운 실패, 회복 탄력성을 키운다. 박성욱 대전대학교 아동심리학과 교수의 강연 준비했습니다. 박성욱 교수는 아동 상담을 하다 보면 자녀 때문에 힘들어하는 부모님을 많이 만나게 된다고 합니다. 대다수의 부모님들은 무조건 게임하지 마! 이렇게 통제하려고 들고 아이는 부모님 말씀을 잘 안 듣게 된다고 하는데요. 심지어는 가출하는 경우도 생긴다고 합니다. 아이들을 상담하면서 박성욱 교수는 통제하지 않아도 아이들의 게임 문제를 해소할 방도를 새삼 깨닫게 됐고 그만의 노하우를 알려드린다고 하는데요. 많은 학부모들의 고민을 해결해 줄 이 이야기 함께 들어볼까요?
1: 안녕하세요. 대전대 아동교육 상담학과 교수 박성욱입니다. 감사합니다. 전 게임을 주 도구로 활용하여서 발달을 촉진시키고 교육도 심리치료도 할 뿐만 아니라 게임 개발과 연구를 함께하는 게임놀이 교육 상담 전문가로 활동하기도 합니다. 요새 방학 중인 요즘에 아이들이 몇 시간이고 방 안에서 앉아서 게임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마 전쟁 중인 여러 가지 가정들도 참 많이 보게 되는데요. 아이들하고의 갈등도 있게 되기도 하고 게임 때문에 죽겠다라고 얘기하시는 이런 말씀하신 분

오늘 없으세요? 저는 여러분들 오늘 이 촬영을 위해서 서울에 올라올 때 기차 안에서 내내 한 시간 내내 게임을 했어요. 아마 근데 사실 어쩌다가 뭐 짜투리 시간 했겠지라는 게 아니라 저는 하루에 요즘 한 두세 시간 정도는 기본으로 심지어 제가 어떨 때는 밤을 이틀, 3일까지 샌 적도 있어요. 링핏으로 체력 단련을 해요. 치매 예방을 위해서도 저한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는 게임을 하고 있고요. 힐링의 시간을 보내면서 제 마음을 좀 다스리기도 하고요. 그에도 시간이 조금만 짜투리 시간이 되면 저는 색채 게임이나 또 추리 게임, 제가 좋아하는 게임들로 즐기고 있어요. 처음에 왜 이렇게 게임을 하게 됐냐라고 생각했을 때는 저는 아동학자예요. 한 몇십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인터넷 중독, 게임 중독이란 말이 굉장히 심각하게 등장을 했을 무렵에 게임 중독 연구를 위해서 아이들이 즐겨하고 있는 게임들이 대체 뭘까? 점점 제가 게임을 분석하면 할수록 게임에 대한 주변에서 많이 얘기하고 있는 우려나 문제점, 이런 것보다는 강점이나 가능성, 가치, 이런 것들을 훨씬 더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는 오히려 제 연구의 방향을 바꿨습니다. 아이들이 하고 있는 게임에 대한 심리적 욕구는 뭘까? 또는 게임을 통해서 아이들이 경험하고 있는 바로 그 심리적 역동은 대체 뭘까? 이런 것으로서 제 연구의 방향이 바뀌면서 요즘은 무엇보다도 이 가장 큰 변화는 게임으로 인해서 제 삶이 완전히 바뀌고 활력을 주는 이런 환경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가끔 제가 부모님들 강의하러 나가면 원래 게임을 안 해요. 몰라요.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어릴 때 혹시 운동장에서 오징어 게임 안 하셨어요? 그리고 골목에서 자치기나 깡통차기 안 하셨어요? 어릴 때 함께 아이들하고 어울려서 운동장에서 놀았던 그런 놀이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미를 두는 반면 요즘 아이들이 주로 하는 온라인 게임에 대해서는 과도한 몰입성, 뭐또 공격성, 폭력성, 뭐 이런 얘기 하면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너무 클 뿐만 아니라 어른과 아이들의 생각이 다르고 지도하는 과정에서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이러한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엄격하게 게임은 놀이의 연장선이며 확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게임을 하고 있는 주체, 아이들한테 직접 물어봤어요. 왜 게임을 하는지, 또 게임을 통해서 무엇을 느끼는지. 아이들에게서 나온 1순위의 응답은 재미있다였어요. 네 재미있다라는 말 안에 얼마나 많은 욕구가 반영되어 있을까요? 현실에서 맛볼 수 있는 새로운 경험을 가능하게 해주더라. 다양한 과제의 수행으로 성취감이 쑥쑥 자라요. 학교에서 못했던 학습하고 다른 여러 가지의 세상과 문제 해결의 과정들을 재밌다고 느끼는 거죠. 사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몰라요. 게임을 하다 보면 이길지 질지도 모르는 이런 결과에 대해서 다소 불안해는 해요, 아이들이. 그러면서도 다가올 많은 일들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다양한 과제에 도전하면서 성취감을 얻고 문제 해결해 나가는 과정 그 자체가 바로 아이들에게는 재미라는 요소를 느끼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어른들이 시키는 일만 하게 돼요. 이게 중요하다, 이거 해야 된다, 이게 의미가 있다. 그렇게 강요당하다가 어느 순간 우리가 신체적인 독립을 뛰어넘어서 심리적으로 독립해야 되는 청소년기가 되면은 어른들이 하는 말이 꼭다 맞을까? 내가 스스로 뭔가를 선택해서 내가 뭔가를 도전해보고 그 과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자기 주도성을 발달시키고 무엇보다도 자아 정체성에서 아, 나는 이런 게임 잘해. 이런 게임 재밌어. 아, 근데 이거는 뭔가 좀 재미없어. 아, 너는 이런 거 좋아하는구나. 아, 나는 이런 거 잘해. 아, 그거 잘 못하는데 나좀 배우면 안 돼?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아이들은 자기가 주인공이 되면서도 또래하고 관련해서 여러 가지의 발달의 과업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소통하는 중요한 채널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전히 눈앞에 닥쳐있는 해야 될 숙제나 공부나 입시 이런 것들로 뒷전으로 미루면서 게임에 지나치게 몰입하는 아이들을 보면 열린 마음으로 아이들에게 다가갈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지금은. 자연스럽게 교육이나 상담 현장에서 게임에 빠진 아이 문제로 힘들어하는 부모님들을 많이 만나게 돼요. 그래서 이때 대다수의 부모님들은 게임 때문에 그러니까 게임을 차단하면 된다고 생각해서 강압적인 통제를 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았어요. 이제 이럴 경우에 어떻게 될까요? 좋은 결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게 안 돼요. 오히려 아이하고 관계를 해칠 뿐만 아니라 소통도 어려워지면서
아이들의 경우는 이로 인해서 받은 부모하고의 스트레스를 다시 게임으로 풀

하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아이들은 게임에 더 집착하게 된답니다. 심지어 가출하는 애도 있고요. 도망가 있고 싸우고 공부 안 하는 경우도 있고요. 제 주변은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참 많이 봐요. 이런 악순환의 고리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선순환의 방향으로 가려면 어떻게 지도해야 될까요? 무조건 하지 마라는 행동을 통제하기에 앞서 우리는 먼저 게임에 하는 자녀의 심리를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단순히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게임을 통해서 무엇을 얻게 될 것인가? 애들은 그걸 통해서 뭐를, 어떤 요소로 성장하게 될까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해 보시고 이해하려는 마음을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하고 얘기해 주고 싶어요. 자, 첫 번째로 제가 얘기하는 내용은 바로 실현 가능한 나예요. 자신이 바라는 목표, 또 내가 뭐가 되고 싶은지 바람, 또 그것을 할때 오는 불안, 또 긴장, 이런 걸 어떻게 극복해야 될 거야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나 동기를 어떻게 긍정적으로 끌고 이끌어 갈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아이들은 게임을 하다가 이겼어요. 그냥 재수가 좋았어요 라고 말한 아이가 있는가 하면 어떤 애들은 저 이런 비슷한 게임 집에서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기는 줄 알아요. 자신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자존감이 있어요. 이겨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이 가늠한다는 거는 그냥 단순히 공부만 해서는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 아니에요. 게임을 통해서 이 방법, 이거 아니다. 다른 방법, 안 되겠다. 저렇게 해봐야 되겠다.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내가 뭔가를 할수 있는 실현 가능한 나를 키워나가는 능력에 대한 디딤돌이 됩니다. 마치 우리 어른들이 봤을 때 아이들은 아무 생각도 없이 게임만 하는 것 같지만 게임을 하는 과정 안에서 아이들은 자신이 가진 자원을 어떻게 활용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지, 또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에 대해서 나름대로 아하를 배우게 되는 이 과정이 바로 실현 가능한 나예요. 정서적인 발달의 측면에서 보면은 아이들이 게임을 하다 보면은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해요. 근데 졌을 때 어떨 때는 기분이 나빠서 화를 내거나 막 불편해하거나 심지어 어떤 애들은 욕도 하기도 해요. 또 어떤 경우에는 내가 졌다고 막 불편해하니까 사실 그 에너지를 내가 그 다음으로 가야 되는데 이 불편한 감정 때문에 남아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아요. 결과가 더 나빠지기도 해요. 이 과정에서 아, 내 감정을 다루고 분노를 조절하는 힘은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거를 저절로 배우게 돼요. 인지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어려운 게임도 만나고 쉬운 게임도 하는 거 과정 안에서 내가 하다가 잘안 되면 남들은 어떻게 하는지 보게 될 기회를 가져요.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들의 전략과 전술을 배우게 되면서 나한테 유리하게 적용하는 것을 배우게 되기도 해요. 마지막으로 사회적인 발달 측면에서 본다면 제가 공감, 소통, 협동 이런 사회적 관계 기술이 자연스레 익히게 돼요. 유명한 철학자 중에 칼 그로스라는 사람이 약 130년 전에 얘기했던 내용이에요. 리허설 시오리라고 얘기를 하면서 연습 이론이죠. 놀이는 아동들에게 미래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사회적 기술을 연습하고 발달시키는 기회를 제공하는 측면을 매우 강조했어요. 비슷한 맥락으로 정신의학자 그 리차드 카보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의 조건 중에 네 개를 얘기해요. Able to play, 뭐 Able to love 뭐 이런 것도 얘기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Able to play라고 얘기를 해요. 놀줄 아는 능력이죠. 어릴 때이 게임이라는 거는 아이들이 게임들을 하면서 사람들하고 교류는 이 과정, 놀면서 즐기고 소통하고 공감하는 이 과정은 진짜 중요한 able to play, 정신적으로 건강한 조건 중에 하나예요. 제가 만났던 대다수의 아이들, 게임에 빠진 아이들을 상담하다가 만나니까 이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는 스트레스였어요. 저는 상담하면서 아이들하고 게임을 얘기하고 게임만 했어요. 부모님들이 의아해요. 한몇주 동안 계속 이 상담 선생님이, 교수님이 계속 게임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한달 뒤에 아이가 바뀌어 있어요. 변화해요. 공부를 한대요. 책을 들여다본대요. 그리고 뭔가 하고 싶어 하는 게 생겼어요. 놀라운 변화죠. 성장 과정에서 누구나 잘하고 싶고, 나 잘못되면 어떡하지? 부모님을 실망시키지는 않을까? 누가 나를 흉보지지는 않을까? 긴장되고 불안한 마음을 느끼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이때 게임이라는 안전한 놀이 환경에서 아이들은 실수나 실패를 했어도 잘안 되네. 어떻게 해야 될까? 아, 좀 짜증은 나지만 내가 재도전하면서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라는 걸 알아차리게 되고 새로운 가능성에 대해서 도전하는 힘을 얻게 됩니다.
회복

탄력성이라는 얘기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죠? 최근에 핫한 얘기예요. 그죠? 회복 탄력성. 예를 들어서 게임에서 캐릭터가 죽었어요. 아, 내가 적절한 무기나 뭔가 길을 잘못 들었구나. 돌아가서 다시 새로운 시도를 해봐요. 아, 그러니까 되네. 이런 실패를 바탕으로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아이들은 깨달아요. 그리고 실수를 바로잡고 다시 시도하고 포기하지 않고 꾸준하게 노력하게 되는 이 끈기를 배우게 돼요. 자,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아이들은 실수나 실패는 지극히 정상적인 과정으로 인식하게 되고 목표를 재설정해보고 또 숙달을 해보면서 아이들은 회복 탄력성을 키워나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아이들은 게임 놀이를 통해서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튼튼한 감정이 형성이 되어서 더 오래 버티고 더 힘든 일을 해내고 더 복잡한 문제를 다룰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바로 이게 회복 탄력성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좀 구체적인 게임의 지도의 팁을 드리면서 오늘의 강연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말과 행동을 바꿔주세요. 무조건 하지마가 아니라 그랬구나, 그런 마음이었구나, 그래서 그렇구나. 아이들이 하는 게임들을 어른들은 잘 몰라요, 당연히. 그럴 때 잘 모르면 궁금해하고 물어보세요. 이건 어떤 게임이니? 어떻게 하는 거니? 너는 이걸 통해서 뭘 배우니? 그리고 게임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거죠. 발휘되는 숨겨진 자녀의 재능을 격려하고 칭찬해 주세요. 그 어려운 걸 해내다니 정말 대단하다. 질책을 하지 마시고 의견을 나눠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저는 게임 많이 하는 날은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제가 아까 밤 꼴딱 한 이틀 샌다 그랬죠? 자, 그럴 때는 제가 이렇게 얘기해, 우리 가족들한테. 내가 요즘 학교에서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 그래서 내가 이거 빨리 좀 이거를 카타르시스를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게임하는 거 좀 이해해줘.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 마음으로 이해해 주세요. 아이들이 게임에 좀 더 매달리면은, 아, 네가 요즘 힘든 일이 있구나. 네가 하려고 뭔가 잘하는데 뜻대로 안 돼. 속상하구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아이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결과적으로 뭔 줄 아세요? 절대 오래 안 해요. 그 부모의 말에 이미 해소가 됐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아이들을 믿고 인정해 줄 때 아이는 스스로 안전을 지키고 자신감을 갖고 자신의 내면의 욕구에 귀를 기울이게 돼요. 그리고 새로운 가능성에 도전하면서 자신의 행동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지는 성숙한 어른이 될 준비를 하게 된답니다. 성공하는 어른이 되게 하고 교육하기 위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게임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게 되는 강의 내용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세바시를 오디오로 듣는 시간, 라디오 세바시. 오늘은 우리 다시 시작하다라는 주제로 준비했고요. 첫 번째 강연, 외로움을 설렘으로 바꾸는 방법, 김민식 교수의 이야기 듣고 왔습니다. 두 번째 강연은 박성호 교수의 게임에서의 즐거운 실패, 회복 탄력성을 키운다 였고요. 라디오 세바시,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송인찬이었습니다.

0: CBS
1: 집은 단지 머무는 곳이 아니라 삶의 안정을 지키는 공간이라고 하죠. 소중한 집, 환경까지 생각하면 어떨까요? 소음과 먼지, 낭비되는 폐기물은 과감히 덜어내고 블록을 쌓아 올리듯 단숨에 완성하는 혁신적인 건축. 경기도의회가 마련한 모듈러 주택 공급 활성화 지원 조례가 그 시작을 엽니다. 오랜 기다림은 줄이고 변함없는 품질은 굳건하게 지킵니다. 모두를 위한 주거 혁신.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2: 안녕하세요. 배우 김석훈입니다. 쓰레기를 줍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우리가 바뀌지 않으면 지구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겠구나. 그래서 저는 물을 바꿨습니다. 200개의 엄격한 수질 검사를 통과하고 24시간 모니터링 되는 물, 바로 깨끗한 인천 하늘소로요.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는 물, 지하수 고갈을 예방하는 물,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는 물. 작은 습관 하나가 나무 한 그루가 되고 지구를 위한 숲이 됩니다. 지구의 환경을 지키는 인천 하늘소. 본 캠페인은 인천광역시 상수도 사업본부가 함께합니다.
3: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4: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3: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5: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6: 세상을 보는 맑은 창, 동아일보 제휴 CBS 노코뉴스입니다. 충청권과 전북 등을 중심으로 내린 집중호우로 시설 피해가 256건 발생하고 주민 662명이 일시 대피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어제 0시부터 오늘 오후 5시까지 충남 천안에 266.6mm의 비가 내린 것을 포함해 충청권에 20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경북 영주시에서는 70대 남성이 하천에 빠져 떠내려갔다는 신고가 접수돼 소방과 경찰이 수색 작업 중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윤호중 본부장은 수도권과 강원도를 중심으로 내일까지 강한 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산사태, 홍수 경보 발령 지역에 대한 현장 예찰과 주민 선제 대피를 철저히 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기 위한 이른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특검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특검은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대한변호사협회가 각 한 명씩 후보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한 명을 임명하는 방식으로 선임됩니다. 특검 조사 대상은 투표용지 축소 인쇄 지침 결정 과정의 위법성, 선거 당일 보고책의 고의 누락과 은폐 의혹, 불법 개표와 투표시간 연장 등 선거관리 전반의 위법 행위 등입니다. 선관위 고위 관계자들의 외유성 출장 등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으며 이 밖에 수사 과정에서 인지하는 관련 사건과 특검 수사 방해 행위도 수사 대상으로 규정했습니다. 서울 은평구 빌라에서 불이 나 초등학생 2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어젯밤 10시 57분쯤 은평구 가련동 빌라 3층에서 불이 나 남녀 초등학생 2명이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습니다. 이들을 홀로 양육 중인 아버지는 개인적인 용무로 외출해 남매만 집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거실에서부터 전기적 요인으로 인한 발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방과 합동 감식을 마친 경찰은 에어컨 등 화재 현장에서 발견된 물품을 국립과학수사원에 감정 의뢰했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 소속 간부가 성비위 의혹으로 인해 인사조치됐습니다. 경찰청은 강남서 소속 A 경정을 오늘자로 대기 발령 조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본청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한 뒤 후속 징계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강남경찰서 관계자는 해당 경정의 개인적인 비위 행위로 본청에서 조사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당 윤리위원회를 통한

0: 징계 정치에 들어간 가운데 국민의힘이 윤리위원 1명을 추가로 임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윤민우 윤리위원장을 비롯해 총 6명으로 구성됐던 윤리위는 7명으로 늘었습니다. 새로 임명된 윤리위원은 과거 당내 법률 자문 활동을 한 적이 있는 변호사 출신의 외부 인사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두고 당내에서는 지난 3월 윤리위의 징계 결정이 법원의 가처분 신청 인용으로 무효가 된 사례의 재발을 막으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과 몽골이 이재명 대통령 국빈 방문을 계기로 재생에너지 개발 등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늘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몽골에너지부와 에너지전환협력 양해각서를 교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국장급 에너지협력 공동위원회를 설치하고 한몽 에너지 비즈니스 포럼도 개최한다는 계획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서울의 지금 기온은 24도, 습도는 89%입니다. CBS 뉴스 김용신이었습니다.
1: CBS 사람 많고 복잡한 여름 성수기. 그렇다면 9월의 보라카이는 어떠세요? 인파는 빠지고 바다는 가장 투명해지고 세계 3대 석양을 제대로 즐길 수 있는 보라카이 최고의 골든타임. 오성 리조트, 호핑 투어, 선셋 세일링, 해변 요가까지 CBS 시투어 올인원 패키지로 온전한 휴식을 선사합니다. 노팁, 노옵션, 노쇼핑. 이 모든 혜택이 단 97만 원. 타 여행사와 꼭 비교해보세요. 9월 9일 출발,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문의전화 꿈꾸는 여행 02771-1932, 771-1932입니다.
0: 9시 5분입니다. 새롭게 하소서. 한 신앙인의 진솔한 간증으로 믿음의 뿌리를 좀 더 깊이 내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어떤 건가요? 라는 제목으로 본월드 미션 최복이 이사장입니다.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안녕하세요. 새롭게 왔어서 주영훈입니다.
2: 안녕하세요. 송지은입니다.
3: 안녕하세요. 박요한입니다.
1: 우리에게 고난이 닥치면 피해가고 싶지만 겪고 나면 유익하다라고 느끼는 순간이 있죠. 오늘 초대 손님도 그런 경험을 하셨다고 합니다.
2: 네, 맞습니다. 전 국민이 다 아실 텐데요. 저도 여기 음식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네. 본죽과 본도시락을 개발하신 분이십니다.
3: 네, 오늘 특별히 지금 힘든 길을 걷고 계신 분들에게 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인생 역전할 수 있다. 라는 네. 귀한 희망을 주실 것 같습니다. 본 월드 미션의 최복희 이사장님 모셔보겠습니다.
1: 어서오세요.
3: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3: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2: 최복희
1: 네. 감사합니다. 아유, 우리 이사님 덕분에 저희 내시경 끝나고 죽 잘 먹고 있습니다.
2: 맞아요.
1: 며칠 전에 내시경 했거든요. 예.
3: 구체적으로 감사합니다.
1: 아, 그럼요, 그럼요. 예.
2: 아유, 감사합니다.
1: 병원에 입원했을 때나 네, 감기 걸렸을
3: 네,
1: 때.
3: 네, 맞아요.
1: 어떻게 보면 뭐 대표님 덕분에 죽이 이렇게 좀 대중화돼서 네. 어머님이나 할머님이 끓여주시던 죽에서 쉽게 접하게 먹을 수 있는 죽으로
2: 네, 네.
1: 국민 대중화가 된 것이 네, 아닌가 생각이
2: 맞습니다.
1: 들어요. 저희가 보통 이제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참 오래 녹화를 했는데 중간에 점심시간이 있거든요. 점심시간마다 저희가 이렇게 오늘도 본죽 도시락을 먹었다는 네. 증거를 제가 이제 혹시
2: 네.
1: 또
2: 예.
1: 오늘도 이거
2: 아유 예. 감동입니다.
3: 예. 양복 안 주문해서 그 나오신 걸 몰랐네요.
2: 손수건인 줄 알았어요.
1: 네. 이렇게 본죽을 네. 잘 본죽 도시락을 잘 아, 본 도시락
2: 너무
1: 네.
2: 감사드려요.
1: 예.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한솥 쪽에서 또 크리스천 성도님들이 섭섭하실 수 있으니까 네. 다음 주는 한솥으로.
3: 네. 오늘은 뭐 대표님이 주인공이시니까요.
2: 네. 맞아요.
1: 아니 그 몇 주 전에 저희가 이제 도시락을 먹으면서
2: 네.

0: 박영 목사님께서 네. 여기 대표님 되게 신실하신 크리스찬이고 존경받을만한 분이라고 모시고 싶다고 그래서 저희가 또 이렇게 초대하게 됐습니다.
1: 아, 그러니까요.
0: 예. 그러니까 원래 회사가 이제 본 월드 본 월드 대표님으로 계시다가 지금 이제 본 미션 아 본 월드 미션 이사장님인데 좀 소개해 주시세요. 네. 어떤 사역을 하시는 건지.
2: 네, 저희 지금도 제가 해외 사업 네. 주식회사 본월드도 맡고 있고요. 네. 또 본사랑이라고 구제재단도 맡고 있고 예. 지금 이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저희 기업의 목적일 수도 있는데 네. 본월드 미션이라고 이제 선교재단이 세워졌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서는 이제 선교사님들 케어 미션. 머리 둘 곳은 성장의 숙소, 예. 또 자녀들, 예, 장학금, 또 아프신 네. 성교사님들 이렇게 섬기고, 예. 또 오늘도 지금 예배 드리고 제가 같이 성교사님들이랑 식사하고 왔는데요.
0: 예, 예.
2: 성교사님들하고 함께 이 굉장히 외롭고 그렇죠. 지치고 그렇죠. 막 곤고하시거든요.
1: 그럼요.
2: 한국 오면 머리 둘 곳 진짜 없고
1: 그래요.
2: 외로우세요.
1: 그럼요.
2: 그래서 그럼. 그분들 섬기고
1: 그럼요.
2: 그분들이 기도를 더 많이 듣죠, 사실은. 저희가.
0: 그렇겠네요. 왜냐면 네. 그 땅에서 얼마나 네네. 많은 일들을 겪으셨고
2: 그럼요. 그렇죠.
0: 또 얼마나 이 대화를 하시고 싶으셨을 것이며
2: 맞아요.
0: 체험한 은혜가 얼마나 많겠어요.
2: 그렇습니다.
0: 예, 들어주는 또 일도 있고
2: 네.
0: 또 진짜 여기 왔을 때 머물 곳도 없으실 텐데
2: 네네네.
0: 큰일 하고 계시네요.
2: 아유, 아닙니다.
0: 예.
2: 뭐 축복받고 하나님 주신 기업이니까 아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쓰이니까 저희가 영광이죠.
0: 아유, 감사합니다.
2: 네.
0: 우리 작가 인터뷰 보니까 우리 대표님께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끌으셨던 모든 인생이 은혜의 손길이었다라고 고백을
2: 네,
0: 하셔서
2: 네, 네.
0: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의 손길로 우리 대표님이 네. 이끌으셨는지 저희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2: 네.
0: 보니까 그 지금의 남편분,
2: 네.
0: 당신 이제 남자친구였겠죠.
2: 네.
0: 남편분 덕분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셨나 봐요. 어떻게?
2: 저는 지금 저희 남편 첫사랑입니다.
0: 네네네.
2: 그래서 네, 제가 20살 때,
0: 네.
2: 남편 21살 이렇게 네. 만나서 첫사랑 연애를 했는데요.
0: 20살 때, 21살 때.
2: 네, 예. 1학년 대학교 1학년, 대학교 예. 2학년 선후배로.
0: 예.
2: 꽉 커플로요.
1: 예. CC였네요, 그죠?
2: 네네네.
0: 예.
2: 그랬는데 저희 남편이 모태신앙.
0: 아.
2: 그리고 저희 어머님이 기도로 36 혼자 돼서 자녀, 예. 딸 넷의 아들 하나를 키운 게 이제 저희 남편
0: 예.
2: 가족이고요. 저희는 한 200년 된 종갓집인데요.
0: 네.
2: 불교교 샤머니 집이 막 섞인
0: 아.
2: 우상 집에서
0: 예예.
2: 자랐습니다.
0: 예예.
2: 그 사람 만나고
0: 예.
2: 예. 그 사람하고 헤어지지 않으려고
0: 예.
2: 그 어머님이 예.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0: 아, 만나는 걸 반대요?
2: 네, 제가 예수도 안 믿고 쪼맣고 까무잡잡하고 뭐 어머님 마음에 안 드셨던 거죠.
0: 네.
2: 특히 이제 예수를 안 믿으니까요.
0: 아.
2: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 남자친구를 안 헤어지려고
0: 네. 네,
2: 제가 3학년 때
0: 네.
2: 교회를 가요. 네. 세례도 받아요.
0: 아. 네. 오직 남자친구 때문에.
2: 네.
1: 사랑의 힘이네요.
0: 네. 네.
2: 근데 그렇지.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보면은요 여러 네. 형태로.
0: 그럼요, 그럼요.
2: 예, 기회를 그럼요. 주시는 것 같습니다.
0: 네,
2: 저에게는 지나고 보니까
0: 네.
2: 그것도 하나님 은혜였구나.
0: 예.
2: 근데 사실은 저의 남편 때문에 예수 믿은 건 아니고요.
0: 예.
2: 전도를 안 했어요, 저희 남편은.
0: 아, 한 번도 교회 가자는 얘기를 안
2: 했어요? 예, 저희 어머님. 그때 당시 남자친구 엄마.
0: 예.
2: 예, 그분이 저에게는 신앙의 아주 출발점이 되고 신앙의 유산이 주셨죠.
0: 아, 그러니까 처음 만나러 갔을 때는 어떠셨어요? 어떤.
2: 그러게요. 그 우리 어머님은 중학교 때부터 우리 남편 예. 남자친구 중학교 때부터
0: 예.
2: 며느리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0: 예.
2: 왜냐하면 홀어머니 외아들이니까요.
0: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아들이에요.
2: 네. 그랬대 효자였고.
0: 네.
2: 그랬는데 이제 여자친구 생겼다고 하니까.
0: 아, 배로 이제 간 거예요?
2: 네, 오라고 호출이 예. 있어서 갔었어요.
0: 예? 호출이 있어서.
1: 호출.
0: 그때 당시 어디 계셨는데?
2: 근데 저는 이제 대전에서 둘이 학교를 다니고 있었고
0: 예.
2: 저희 어머니는 서천이 고향이었어요.
0: 서천. 아. 예. 예.
2: 그래서 거길 내려갔는데.
0: 네네.
2: 그 어머님이 이제 우리는 중매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나
0: 네.
2: 당신이 원하는 며느리를 얻고 싶다 이러시더라고요.
0: 네.
2: 그래서 제가 좀 상처가 됐는데
0: 네.
2: 그래서 그냥 헤어지려고 생각을 했었어요. 네. 사실은
0: 네.
2: 그랬는데 그날 못 오고
0: 네.
2: 그 어머니하고 자게 됐어요.
0: 네? 그 집으로 못 오고?
2: 네. 거기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아주 아니, 구체적으로
0: 나 싫다는 어머니랑 같이 자게 됐다고?
2: 네.
0: 싫다는데?
3: 어떡해요?
0: 우리 아들은 중요할 거다 그러는데?
2: 네, 그날 자고 저는 이제 끝나려고 했죠.
0: 아, 끝내려고. 네. 늦게까지 계시구나. 네,
2: 근데 그날 예. 밤에 하나님의 역사를 하시죠.
0: 예. 아니 시골에 갈 때 버스에서
2: 네, 그날 그것도 예. 희한한 일이 있더라고요.
0: 예, 예.
2: 우리 어머님이 장사를 5일장을 돌면서 이렇게 장사를 하시는데
0: 예.
2: 물건을 대전에 와서 떠가시는 거예요.
0: 아. 네.
2: 그리고는 저희 남편은 이제 시골에 가 있었는데
0: 예.
2: 남자친구죠. 그때는 엄마 보자고 해 네. 첫차 타고 내려와 이렇게 하더라고요.
0: 예.
2: 그래서 제가 첫차를 탔어요.
0: 예.

0: 제가 탔는데 누가 이렇게 올라오는데 어제 본 얼굴?
1: 네.
0: 보니까 그 남자친구 여동생들을 제가 봤거든요. 어. 네. 가족들이 얼굴이 많이 닮았어요.
2: 아, 남자친구하고?
0: 네, 어머니하고 다 닮았거든요, 식구들이. 근데 그분이 헐레벌떡 탔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2: 아, 어머님은 모르지만 어머니라고 생각하고
0: 저는 알아본 거예요.
2: 알아본 거예요. 똑 닮았구나.
0: 인사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2: 어떻게 아, 난감하죠.
3: 네. 어떻게 버스에서 만났냐고요.
1: 그러니까
0: 첫 차예요.
2: 첫 차에서.
0: 아. 네. 아. 그래서 부여증까지 참다가 부여증 가가지고 예. 제가 복입니다. 라고 해서 예, 그. 또 우리 어머니 깜짝 놀라면서 예. 잘 왔다고 그러면서 시골까지 같이 가고
1: 어머 그런 일이 또
0: 네 그랬어요. 그리고 결국 그 어머님이 예. 그 같이 자는 날 예. 예, 기도하는 걸 봐요. 새벽 기도하는 걸 그리고 찬양하는 것도 보고
2: 홀로?
0: 네
2: 홀로 기도하시고 찬양하시고
0: 네 시골장 가셔야 되니까 새벽에 혼자 기도하시는 거였어요.
2: 어머나
0: 자녀들 기도 쫙 하고 제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영향이 있어요. 아니,
2: 별로 원치 않는 여자친구인데도.
0: 그러게요. 그래서 그날 어머님이 그분이 기도해 주시고 예. 또 제가 들은 크리스찬의 기도와 찬양 소리 처음 듣고 제 예. 마음이 막 엄청 감동이 됐어요.
2: 어머나.
0: 하나님이 막 은혜를 부으셨던 것 같아요. 그때는 네. 몰랐는데. 그리고 우리 어머님도 특이하게 만져가면서 기도하시더라고요.
2: 예?
0: 만져가면서. 손도 만지고 등도 만지고 발도 만지고.
2: 아, 자녀들을?
0: 저를요.
3: 기도하시는
0: 네. 그러니까
3: 분명히 마음에 안 드시는데도 할 건 다 하시네요.
0: 네.
3: 기도도 해주시고 만지고
0: 지나고 보니까 그때 안수하신 것 같아요.
2: 그렇네요.
0: 제가 너무 마음에 그날 제가 이거 이 여인의 삶이 저 기도와 찬양으로 견디시는 거구나.
2: 그렇죠.
0: 36세 혼자 되셨으니까요. 청상이셨잖아요.
2: 그렇죠.
0: 그게 너무 와닿아서 근데 제가 크리스천이 되어야 되겠다라기보다는 기도하는 어머니 아름다워. 기도하는 아내가 되고 싶다는 열망이 그때 생겼어요. 그리고 제가 와서 크리스천이 되는 걸 3학년 때 실행을 하고 예, 교회가 호세를 받고 그리고 그날요 예. 제가 진짜 그만 두려고 그랬었어요.
2: 아, 이제 마음을 접으려고요?
0: 네. 네네. 근데 아침에 우리 어머님 새벽 장사 가시고 예. 저희 남자친구 이제 딴 데서 잤으니까 네. 부르니까 없어요.
1: 네.
0: 근데 제가 그 우리 어머님 집이 시골 개딱지 같은 집이라고 우리 어머님 예. 옛날 표현했는데 시골집
2: 네.
0: 다 그렇죠.
2: 네.
0: 근데 텃밭이 이렇게 있었거든요.
2: 예.
0: 근데 그 저희 그 남자친구가 그쪽에서 네. 소리를 내는 거예요.
2: 네.
0: 가봤더니 시골은 다 푸세식이잖아요.
2: 네, 네, 네. 네.
0: 거기서 그냥 죄송해요. 네. 똥을 퍼서 이렇게 텃밭에 주고 있는 거예요.
3: 걸음을.
0: 네. 네. 그래서 제가 뭐 하냐고 그랬더니 네. 아 여자들은 왜 이렇게 오줌을 많이 넣냐 물이 많다고 화장실에
2: 아니 그 양을 보고 여자가만 있었는지 남자만 있었는지 어떻게 알아
0: 아니 저희 집에 우리 어머니하고 여동생만 있으니까
2: 아 그렇지 남자
0: 그리고 남편 남자친구는 어쩌다 한번 내려와서 똥을 푸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 어이가 없어서요 아니 제가
3: 뭔가 필터링 전혀 없이 그냥 쭉 네, 말씀하셨네요
0: 네. 제가 여자친구인데 네. 좋은 걸 보여줘도 시원찮고 어머니한테도 또 퇴짜도 맞았는데
1: 네.
0: 제가 그러고 보니까 어이가 없어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2: 이런 똥
0: 생각이
2: 크고 있네 이러고
0: 싶어요 근데 딱 했는데요
2: 네.
0: 하늘 은혜가 있었습니다 제 안에 갑자기 이거 이 사람 진국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너무 진솔한 거 아니야 볼 거 안 볼 거 다 보여주고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제가 그날은 왔는데요
2: 예.
0: 그게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그 모습이.
2: 예.
0: 그리고 저희 어머니 새벽 기도와 어머니 말에 순종하면서 이 똥을 푸고 있는 남자친구.
2: 그래.
0: 근데 그게 저한테는 이 사람에 대한 이미지나 또 더 좋아지는, 오히려 퇴짜받고 더 좋아지는 계기가 되었고요.
2: 예.
0: 그게 이제 지금까지도 남편의 신뢰로 이제 오고 있죠.
2: 그 이후로 이제 교회도 가고 하나님을
0: 네, 3학년
2: 되죠.
0: 때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어머님이 대차세요.
1: 네.
0: 그냥 저냥 이렇게 오고, 뭐 교회도 갖고 했으니까 헤어질 염려는 없었잖아요.
2: 예.
0: 근데 우리 어머님이 그냥 우리 집에 가서요. 4학년 때
2: 네.
0: 집에서 우리 아버지한테 둘 다 객지 생활하는데 묶어줍시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저도 몰래 가셔가지고
1: 아 결혼시킵시다 이렇게
0: 네. 둘 다 객지 생활하니까
1: 네.
2: 예.
0: 저도 청양이 고향이거든요. 집에 이제 청양에 살고 여기 서천에 사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노발대발 난리가 나가지고요.
2: 네.
0: 저희도 이제 양반집이고 종갓집이고 막 이러니까 절대 연애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2: 아, 그래요?
0: 그 연애하고 남자 엄마가 우리 집을 찾아왔으니까 우리 아버지는 기절하시는 거예요. 화나시니까 그냥 데려가라고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고 몸만 데려가라고 네. 이렇게 하신 거예요.
2: 네.
0: 그게 우리 아버지 말이 빌미가 돼가지고

0: 잡았군요.
1: 네. 아. 어느 날 볼까 제가 결혼식장에 서 있어요.
0: 아, 그렇죠. 네. 결혼은 원래 그래요.
1: 아버님, 어머님이 이제 쭉쭉쭉 밀고 가시고.
2: 그래서
3: 그게 상견례가 된 거네요.
0: 그렇죠.
3: 네.
0: 자연스러운 상견례가 된 거죠. 그렇죠.
3: 아, 근데 신기하네.
1: 진짜. 와. 예, 하나님 은혜인 것 같아요. 그러네요. 저는 이걸 만약에 오래오래 품고 있으면 결혼 못할 수 있습니다.
0: 그렇죠.
1: 친정이 너무 세기 때문에.
0: 예.
1: 화난 김에 얼떨결에 결혼했어요.
0: 제가. 예. 그때 가시길 잘했죠?
1: 잘했죠. 인생에 제일 잘했어요. 처음에는 좀 천연고생이 있어서 좀
0: 예.
1: 그거 봐라 소리 들을까 봐 참 예. 힘들었죠. 가난해가지고.
0: 예.
2: 그래도 이렇게 첫사랑이랑 결혼을 네. 하시게 되셨고 네. 또 진국인 남편분이 생기신 거잖아요. 예. 근데 그냥 예상해보면은 되게 행복하셨을 것 같은데 네. 결혼 생활은 어떠셨는지도 또 궁금해요.
1: 그러게요.
0: 그러게요. 해서 답을 다 들은 네. 것 같아요.
1: 아~ 가자마자 아기 낳는데요. 네. 105만원짜리 주방도 없는 이제 그 월세방에서 이제 시작을 해야 돼서 결혼 반지도 뭐 별로 없지만
0: 네.
1: 다 팔아 쓰면서 이제 돈 끌어 다니는 애기였고 남편도 학교 다닐 때 학자금 용지가 바로 날라오기 시작하더라고요.
2: 네.
1: 그리고 둘 다 국문과를 나왔어요.
2: 네.
0: 아~
1: 취업 안 되는 과죠. 그때 당시 우리 선배들이랑은 니네들 굶는과에 왔다 이렇게
3: 굶는과
0: 굶는과
1: 굶어 죽는과에 왔다 이렇게 우리한테 했는데 정말 네. 취업도 안 되고
0: 아.
1: 거기다 대고 애는 안 놓고
0: 네.
1: 초년에 고생했었죠.
0: 예.
1: 그래서 그러다, 제가 예. 남자친구 때문에 교회를 갔고요.
0: 예.
1: 가난해서 열심히 이제 예. 그 개척교회 가서 기도 생활을 하는 저에게는 이제 계기가 돼요.
0: 예.
1: 보면 우리의 어려움들 문제들은 하나님 앞에 바짝 가는 계기가 되더라고요.
0: 맞아요.
1: 저에게 두 번 다.
0: 맞아요.
1: 그 열심히 교회 가서 막 전도지도 돌리고
0: 예.
1: 뭐 이렇게 철야 기도도 가고 막 이렇게 하면서 신앙이
0: 예.
1: 좋아지기 시작했고요.
0: 예.
1: 그러면서 한 5년 만에 성령 세례를 받고 그때 이제 복음이 제대로
0: 예.
1: 저에게 실제가 되고
0: 예.
1: 십자가 예수님이 정말 저희 구세주로 고백되는 시간이 오죠.
0: 예.
1: 그게 한 5년 걸립니다.
0: 그랬더니 그 후에 이제 또 사업이 좀 번창.
1: 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열심히 하나님 사랑하고 이렇게 하는 중에 이제 남편 하는 일이
0: 예.
1: 누구 동업자를 만나가지고요.
0: 예.
1: 30대 초반쯤에
0: 네.
1: 예, 잘 돼서 저희가 순식물성 화장품이라고요.
2: 네.
1: 그 기능성 화장품, 의료용품이에요.
0: 아.
1: 외국에서
0: 예.
1: 수입해. 미국이나 뭐 유럽 뭐 이런 데서 수입해온 화장품들인데
0: 네.
1: 그게 이제 올림픽 끝나고 이렇게 굉장히 떴어요.
0: 네.
1: 매장에 400개 정도 대리점이라고 했죠.
0: 와.
1: 그때 당시는 대리점이라고 표현을 했었죠.
0: 그렇죠.
1: 일종의 프랜차이즈죠, 그것도.
0: 그렇죠.
1: 네, 그래서 그걸 하면서 저희가 잘 나가게 됐어요.
0: 예.
1: 남편이 막 방송에도 나오고 아침에 아침 방송에 그 유망업종으로 막 소개도 되고요.
0: 와.
1: 네, 그것도 일을 이제 저도 같이
0: 예.
1: 네, 그 일에 좀 돕기도 하고.
3: 전공이랑 사실 전혀 상관없는 건데도
0: 예.
2: 그러네요.
1: 네, 네, 네.
0: 우리가 사실 전공대로 사는 사람이 별로 안 돼요.
3: 그렇죠.
1: 맞아요.
0: 전공과
1: 맞아요.
0: 상관없는 맞아요. 사람들을 많이 틀잖아요.
1: 네, 근데 저희 남편을 가만히 보면요,
0: 예.
1: 어머니 밑에서 장사하는 집에서 자랐잖아요.
0: 아, 그래.
1: 사업 수완이 좀 있어요.
3: 그렇죠. 아.
1: 국문과 나오긴 했어도.
0: 예.
1: 그래서
3: 국문과가 아니었네.
1: 국문과. 네. 그리고 우리 어머니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0: 그럼요. 그 기도가.
1: 네, 저도 그렇게 할 때 어머니의 기도를 받은 남자친구에 대해서는 저도 모르게 좀 뭔가 있을 거란 생각이 기대가 있었던
0: 네.
1: 것 같아요.
0: 맞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1: 그리고는 30대 이제 저희가 부자가 돼서
0: 네,
1: 네 그 가난을 좀 면했는데
0: 네.
1: 아 제가 서울 그때 이제 부천에서 이렇게 살았었어요.
0: 예.
1: 근데 이제 강남으로 저희가 이사를 오게 돼요.
0: 아 이거 이제 벌었으니까.
1: 네.
0: 그 강남 있었죠. 강남에 와서 강남 엄마로 살면서. 강남 엄마들의 삶을 사셨겠네요.
1: 네. 그리고 네. 제가요, 그렇게 가난한 데서 살다가 이렇게 그쪽에 와서 빌라에 살게 되었어요.
0: 예.
1: 근데 그 빌라에 사는데, 베풀고 나눠줘 이런 건 다 잊어버렸고요, 이미.
0: 예.
1: 이게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0: 네?
2: 아, 이게 만족이
1: 그 큰 빌라가 만족이 안 돼요.
0: 아.
1: 그리고 그 동네 건너편에는, 박 목사님 아실 것 같아요. 건너편에는 단독주택들이 고급.
2: 아,
0: 방배 쪽이었어요?
1: 네.
0: 아,
1: 네. 방배동이었는데요.
0: 예.
1: 건너편 쪽에 언덕구의 집들.
0: 아, 예.
1: 이렇게 쳐다보면
0: 졸리,
1: 예. 졸리 옮겨가고 싶다.
0: 아, 맞아요, 맞아요.
1: 우리의 이 욕망은
0: 예.
1: 끝이 없습니다.
0: 끝이 없죠.
1: 네. 그걸 감사하면서 나눌 생각을 못했어요.
0: 예.
1: 아직 부자란 생각도 안 들었고요.
0: 예.
1: 더 좋게 되고 싶었어요.
0: 더.
1: 네, 아직 부자란 생각 못했던 것 같아요.
3: 신경이 무슨 공식처럼 이게 이렇게
1: 네, 맞아요.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딱 그런 남들 얘기 들었을 때는 예. 왜 저래 이랬는데 제가 닥치니까 저도 그러고 있더라고요. 예.
0: 그럼 어떤

0: 그 교만하기가 이럴 데가 없었죠.
1: 그 이후 사업은 어떻게 더 번창했어요?
0: IMF 터져가지고요. 저희가 얼마 이게 날아가는 데는 정말
1: 순식간이죠.
0: 순식간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막 파산이 일어납니다. 건강
1: 파산.
0: 뭐 집안이 다 파산나고 연쇄부도를 일으켜요 저희가. 예. 저희만 망하게 된 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연쇄부도.
1: 도미노.
0: 네. 힘드셨겠어요. 막 연합하던 데까지 다 망하고요. 예. 저희는 수영기로 도망 다니고. 저는
1: 도망 다녔어요.
0: 빚쟁이, 생후체납자, 연쇄부도자, 뭐 은행빚 막 줄줄 있었고요. 저희가 정말 요만 5일 목욕제 타면 5일 하나 타면 이렇게 욕조가 다 그 욕조가 진짜 좋은 물 향 나는 입욕제가 되거든요. 그런 게 막 비쌌거든요. 근데 그게 다 쓰레기처럼 바뀌더라고요. 왜 해외 제품인지 안 쓰기 운동도 하고 외환 위기니까요.
1: 그렇죠.
0: 그렇게 되면서 이제 저희는 살 길이 없는 대로 빠졌고요. 저는 거기다 신경정신과 병을 세게 앓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우울증으로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막 수면을 잠을 못 자고 막 계속 빚쟁이들이라서 밖에 소리 지르고 막 이러니까 죄책감, 불안 증세, 그렇죠, 우울증, 그렇죠. 불면증 막 종합적으로 와가지고요. 자살 충동도 막 느끼고
1: 그렇겠죠.
0: 동작대가 막 올라갔다고 제가 고백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신경정신과 병원에 입원도 하고 호떡 장사도 하고 요리학원에서 설거지도 하고 이런 이제 시간이 와요. 근데 저는 지나고 보면 그 시간이 저를 하나님 자녀로 만들고 고치시고 치료하시는 시간이었다는 생각이 나중에 들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좀 망해서 고생했다, 망해서 광야 진짜 내쳐졌다 막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냥 제가 단순하게 생각을 했었어요. 망했고 하나님 뜻에 어긋났고 물질을 준 건 축복을 잘 관리 못했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나고 봤더니 하나님이 처음에는 자녀로 잘 이렇게 잘못된 거 막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 단계로 이제 또 하나님이 축복도 하시고 사명도 주시고 이렇게 쓰시는 것 같아요 저한테. 근데 제가 워낙 저는 제 자신을 가시나무 같았었다고 표현을 요즘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안으로 밖으로 이렇게 상처도 많고 특히 저는 안으로 가시가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성장 과정상 그러다 보니까 그 고난 기간이 너무 이렇게 아프고 힘들었었는데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제 안에 있던 가시들 아픈데 수술하고 치료하고 이러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1: 시어머님도 함께 사셨어요?
0: 네, 그때 망하니까 제가 병이 나니까 시골에서 대충 빚 갚아주고 합류했어요.
1: 어머님까지?
0: 네, 그리고는 아이들이 셋이었어요 그때.
1: 애 갚아줄 테니까 또.
0: 작은 아이가 4살이었습니다. 제가 신경정신과 병원에 입원이 되어 있으니까 애를 봐줘야 되잖아요. 우리 어머님이 그 혼자 하시던 그나마 자식이 잘 돼서 가게를 하나 내드렸어요. 그걸 접고 올라오셨어요.
1: 그럼 어머님도 뭐 일도 하셨어요?
0: 그럼요. 아니 오셔가지고는 우리 아이들 돌보시고 저는 신경정신과 병원 있을 때 애들 돌보시고 우리 어머니는 새벽기도 다니는 빈병 폐지를 주수시더라고요.
1: 새벽기도 다녀오시는 길에 빈병 폐지 주셨어요.
0: 네, 저희가 죽게 생겼으니까 애들 키워야 되니까
1: 내가 몇 푼이라도
0: 이렇게라도 해야 된다고 하셨어요.
1: 그때 증상들이 어땠어요? 그 신경정신과
0: 아르셨어요? 제가 병원에 있을 때 가장 두렵고 죄책감을 많이 느끼고 회개를 많이 했었고요. 근데 약을 먹으면 바보같이 돼요.
1: 어떻게 돼요?
0: 신경을 막 죽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막 안 나요. 그리고 이렇게 몽해져요. 바보같이 돼요. 그래서 가끔 이제 약을 조금 안 먹고 이게 정신이 좀 들고 싶으면 또 자살 충동이 일어나고 또 순간순간 거기 있는 분들을 보게 되면 재발이 돼서 계속 들어와 계시고 그냥 거기서 돌아다니는 얘기를 들으면 신경정신과 병원은 낫지 않는다. 나가도 또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일평생 가는 병이다. 이 얘기가 막 절망이 너무 거기서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성경책을 달라고 하는데 안 주더라고. 노트 달라고 해도 안 주.
1: 왜요?
2: 왜요?
0: 이제 제가 뭐 막 찬송가도 막 들리고 환청도 들리고 막 이렇게 제가 신경이 예민했으니까.
3: 이 프로그램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협찬입니다.

0: SBS의 대표 신앙 간증 프로그램 새롭게 하소서 내일 후속편이 이어집니다.
1: CBS
2: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3: 파크로슈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4: 사랑을 하고 그리고 했다면 이미 충만한 삶을 살았고 살고 있는 거야. 영화 If Only 중에서 폴 니콜스 이 안의 대사였습니다.
5: 5분 메시지. 오늘 말씀에 서울 강서구 화곡 순복음교회 김성호 목사입니다.
6: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세상의 흐름을 거스르는 용기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참 빠르게 흘러갑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새로운 소식들이 쏟아지고 우리는 그 속도에 맞추어 숨가쁘게 살아갑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늘 비슷한 길을 제시합니다. 나 자신의 편안함과 유익을 먼저 챙기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라고 속삭입니다. 남들이 가는 안전해 보이는 길을 따라가야만 뒤처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세상의 목소리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어서 아무런 질문도 던지지 않은 채 그 거대한 물결에 몸을 맡기며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어느 순간 이 흐름에 조용히 물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보다는 당장 내 삶의 문제를 해결받고 마음의 위안을 얻기 위한 시간으로 신앙을 바라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의 파도에 그저 휩쓸려 가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방향을 바라보며 걷는 삶을 부드럽지만 분명하게 도전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을 통해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에게는 세상이 당연하다고 말하는 것들 앞에 잠시 멈추어 서서 정말 그것이 옳은가를 질문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나만 잘 살면 된다는 마음을 조용히 내려놓고 이웃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모두가 누군가를 탓할 때 먼저 다가가 화해의 미소를 지어주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내 삶의 작은 선택 하나하나를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가는 거룩한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이 아름다운 용기는 주일에만 또한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진짜 신앙은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잔잔하게 흘러가야 합니다. 선교는 특별한 사람만 멀리 낯선 땅으로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능력을 마음에 품고 내 가정에서 직장에서 하나님의 따뜻한 성품을 드러내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선교적 삶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익숙한 방식에 휩쓸리지 않고 조용하지만 묵직하게 사랑을 실천하는 일상의 선교사로 부름받았습니다. 누군가의 아픔을 진심으로 공감해주고 정직하게 내게 맡겨진 일을 성실히 감당하는 평범한 하루가 바로 가장 위대한 선교의 현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 걷는 이 길이 때로는 외롭고 힘겹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매일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참된 평안을 주실 때 우리는 세상을 품고 사랑할 힘을 얻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서 있는 일상의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고 사랑을 흘려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작은 발걸음일지라도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친 삶을 다시 굳건하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5: 5분 메시지. 지금까지 말씀해 서울 강서구 화곡순복음교회 김성호 목사였습니다.
0: CBS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선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7: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8: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대한성서공회에서 보내드린 개역개정판 오늘의 성경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9: 라디오 강단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조용히 되돌아보는 시간. 오늘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산정현 교회 김관선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10: 디오드레베와 데메드리오라는 두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 3서의 말씀이에요. 요한 사도가 가이오 장로에게 편지를 하면서 교회 안에 있던 두 사람을 특별하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 두 사람이 오늘 디오드레베 그리고 데메드리오입니다. 그런데 디오드레베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나오지만 교회 생활을 하는데, 신앙 생활을 하는데, 예수 믿는데, 그런데 못된 모습으로 교회 안에 여러 사람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에도 나오지만 항상 알곡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라지가 있어요. 쭉정이가 있어요. 그리고 물을 흐리고 그리고 교회 안에 문제를 만드는 자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대표적인 사람이 디오드레베, 그렇게 되어 있어요. 디오드레베. 열심히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누구보다도 특별하게 앞장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앞장서기만 하면 시험에 드는 사람이 많아요. 그 사람이 앞장서고 그 사람이 말 한마디 하면 상처받는 사람이 많아요. 심지어 그 사람 때문에 교회 안에서 쫓겨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사람들 다 쫓아내버리면 그 교회는 최악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한사도가 그 부분을 콕 집어서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9절에 교만한 자예요. 으뜸되기를 좋아한다. 여러분 이런 욕망이 어떤 공동체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성향 지어진 사람도 있어요. 어디에 가든 내가 꼭 으뜸돼야 되고 드러나야 되고 돌출 행동을 하면서라도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또 그걸 알아요. 저 사람은 저렇게 나대는 사람이고 저렇게 해서 으뜸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안다고요. 조용하게 성실하게 그리고 말 한마디 없이 섬기는데 또 그것도 알아요. 대부분의 멤버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존중.

사랑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박수를 쳐줘요. 앞에 나서고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 어쩔 수 없이 웃어주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것, 으뜸되기 좋아하는 가장 대표적인 존재가 사탄이잖아요. 하나님을 대항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자기가 으뜸되고 싶어 했기 때문에 결국은 사탄이 된 겁니다. 원래는 천사였던 것으로 성경은 짐작하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천사와 악마의 차이가 별로 나지 않습니다. 천사가 악마가 되는 거예요. 교만해지면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존재가 누굽니까? 교만한 자예요, 교만한 자. 열심히 섬기고도 내 할 일을 다 했을 뿐입니다. 아무도 그 이름 기억해 주지 않아도 주님이 기억하는 것으로 감사하면서 섬기는 그런 사람들. 그런데 여러분, 사탄은 조금 교회 안에서 일 좀 한다 싶으면 그 마음속에 침투해서 교만해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일 열심히 할 때 누구보다도 헌금도 하고 교회를 위해서 일할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사탄이 나를 쥐고 흔들고 나를 타겟으로 삼을 수 있다.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부추기는 거예요. 야, 너만한 사람이 어디 있냐? 그렇게 부추겨줘요. 그래서 그래, 내가 제일이지. 나 같은 사람 없어. 나만큼 섬기는 사람이 어디 있어?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사탄이 그 충성스럽고 열심히 섬기는 사람을 무너뜨리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섬기고 앞장서고 일했던 것을 완전히 무효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대적처럼 여기는 것이 교만이거든요. 그래서 잠언에도 구약에도 많이 나옵니다.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고 한다. 망령된 자.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자도 있지만 여러분, 교만 자체가 하나님을 망령되게 섬기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친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대적이라는 뜻이에요.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겸손한 자는 더 겸손해져요. 겸손한 자는 더 겸손해지면서 더 아름답게 섬깁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덕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겸손한 자도 덕을 세우지만 교만한 자도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는데 덕이 아니라 그것은 교회 안에 유익되지 못한 결과를 만듭니다. 주님의 대적, 하나님의 대적이 되면 어떻게 살아남겠어요? 교만하면 하나님의 대적이 됩니다. 누가 으뜸일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주신 말씀들이 으뜸이 되고자 하면 저 바닥에서 섬겨라, 이걸 강조하시죠. 으뜸으로 세워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내가 으뜸이 되겠다고 설쳐서 되는 일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10절에 보면 디오드레베는 사도를, 요한 사도를 악한 말로 비방했어요. 최악의 모습이에요. 사탄이 뭘 잘해요? 고소하는 일, 비방하는 일을 잘해요. 그런데 여러분, 요한 사도를 악한 말로 비방했다. 교회의 지도자를 뒤에서 비방하는 거예요. 이런저런 말을 만들어내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나쁜 말은 굉장히 빨리 퍼져요. 그 교회의 지도자를 흠집내고 악한 말로 비방을 하면 교회 전체가 위험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조심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교만하다 싶으면 교제하는 것을 삼가셔야 돼요. 그 사람 만났더니 자꾸 누군가의 비방을 한다. 여기까지, 오늘까지 만나고 더 이상 안 만나겠다라고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친구가 없어야 돼요. 친구까지 끌어들여서 같이 무너지게 해요.

그런데 상당히 많은 경우에 죄성을 지닌 인간들은 누군가가 비방하는 말을 하고 헐뜯는 말을 하면 동조합니다. 같이 시험에 빠지고 같이 함정에 빠집니다. 거기다가 여러분 선한 형제들은 쫓아내버렸어요. 교회 안에서. 선한 사람들을 쫓아내니까 남아있는 자들은 선하지 않은 사람이 남는 거예요. 선한 사람들을 쫓아낸다는 말은 사실은 아주 적극적으로 쫓아내진 않아요. 그런데 선한 사람들이 붙어 있을 수 없는 환경이 되는 거예요. 그 불행한 일이죠. 그래서 아이고 여기 있다가는 나도 망가지겠다 싶어서 떠나버리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 그런 형편을 만들어버리는 것. 그래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뭐예요? 나 때문에 누군가가 실족하지 않을까.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굉장히 강조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에서 교회를 말씀하시면서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실족한다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깊은 바다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예수님께서 굉장히 순화해서 주신 말씀이지만 차라리 죽어라 그 말이에요.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실족할 수 있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실족시키고자 하는 생각 전혀 없이도, 그리고 선한 의도로,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했는데도 누군가는 걸려 넘어져요. 그래서 우리들이 조심해야 될 것은 내가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내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가장 조심하셔야 돼요. 조그만 돌뿌리에 걸려 넘어져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게 나를 넘어뜨릴 수 있어요. 내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애쓰셔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로 인해서 시험에 드는 사람이 없도록,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시험에 들까 봐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그래서 그것을 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덕을 세우는 것.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내 말 한마디 때문에 누군가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은혜로운 말만 한다. 덕을 세우는 말만 한다. 여러분, 에베소 4장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4장 23절, 24절이 옛사람 버리고 새사람을 입어라. 25절부터 29절까지 새사람이 되면 어떻게 사는가? 거기서 가장 중요하게 강조한 게 말이에요. 거짓말하지 않는다. 그리고 덕을 세우는데 필요한 말만 한다. 사실도 패태예요. 그런데 이게 덕이 안 되면 입을 다물라는 거예요. 지어낸 게 아니에요. 그런데 혹시라도 은혜가 안 되면 말하지 말라. 그만해요.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말만 하라. 이걸 분명하게 말씀하고, 그게 세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내가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이 됐다는 것은 내가 하는 말이 교회 안에 덕을 세우는 말이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 덕을 세울 수 있는 말을 하는 것. 출애굽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지은 죄 중에 가장 많은 죄가 뭐예요? 말이에요, 말. 말로 모세를 비방하고, 말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말로 시험에 들게 한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모세의 누이는 모세를 비방하다가 나병에 걸려요. 모세의 누이는 나이가 훨씬 많은 누이예요. 선지자였어요. 그런데도 그런 실수를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나병에 걸려서 진영 밖으로 쫓겨나 있다가 하나님이 치유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옛사람의 모습을 여전히 가지고 교회 안에 있으면 나의 옛사람된 부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어지럽힐 수 있다. 그걸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쫓아내는 것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주신 말씀이거든요. 전도하러 나갔는데 너희를 영접한다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건 거꾸로 말하면 거절하면 예수님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영접이 아니라 쫓아내는 모습은 예수님을 쫓아내는 것,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굉장히 조심해야 될 일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니다. 오늘 12절에서 언급되고 있는 데메드리오, 디오드레베와 데메드리오, 이름이 익숙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디오드레베와 데메드리오가 있었다. 헷갈릴 수도 있어요. 디오드레베 그리고 데메드리오. 디오드레베는 악한 말로 형제를 비방하고 쫓아내고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데메드리오는 이렇게 돼 있어요. 무사람에게 칭찬받는다. 그 사람을 칭찬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칭찬받으려고 하면 교만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칭찬받을 의도가 전혀 없이 섬기고 나누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여러분 칭찬 원하지 않아도 칭찬을 받습니다. 무사람이 칭찬합니다. 사실은 칭찬도 조심해서 하셔야 돼요. 칭찬을 자꾸 해가지고 교만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우리들의 여러분 자세가 필요해요. 그러나 칭찬해야 될 사람들에게는 칭찬해 줘야 돼요. 여러분, 좋은 말 그리고 칭찬, 격려, 위로, 이건 주님이 하시는 역할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떠나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하는 일을 우리가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위로하신다, 성령께서 만져주신다. 근데 그걸요, 하나님은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만져주시고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역할을 하면 좋아요? 성령의 역할, 위로자의 역할. 요한복음 14장에서 성령은 보혜사로 돼 있어요. 파라칼루멘, 곁에 가까이 불러주신다라는 의미예요. 그게 거기서 위로라는 말도 나와요. 그러니까 가까이 가서 등을 두들겨주고 따뜻한 말을 속삭여주고 이게 위로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걸 내가 하면 나는 성령이 사용하시는 거룩한 도구가 되는 거예요. 지쳐있는 사람 등 두들겨주고 따뜻하게 말 한마디 해주고 손잡아주고 그래서 더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 맺어가도록 하는 역할, 이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데메드리오, 디오드레베는 악한 자였지만 오늘 데메드리오는 칭찬을 받기에 충분한 사람이었습니다. 겸손한 모습으로 섬겼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러니까 사탄의 특징이 교만이라면 예수님은 겸손, 그래서 낮은 곳으로 오시잖아요. 겸손한 태도로 교회를 섬기고 겸손한 태도로 말을 하고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나라를 섬겨가는 것. 그래서 바울사도는 빌립보서 2장에서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이 이 마음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뭐예요? 저 높은 보좌를 버리고 낮은 곳에 오셔서 종의 형체를 가지신 그분, 그게 바로 겸손이고 그렇게 겸손하게 나 자신의 짐을 최고로 높이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크고자 한다면 섬기는 자가 되라. 으뜸이 되고자 한다면 종이 돼야 된다. 마태복음 20장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디오드레베라는 못된 사람과 그리고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착한 사람을 두 사람을 요한 사도가 소개하면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너는 어느 편에 서 있냐? 디오드레베냐? 데메드리오냐? 나를 점검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위로받고 힘을 얻고 나를 통해서 더 기도하게 되고 나를 통해서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게 되고 나를 통해서 교회 안에 덕을 세우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면 데메드리오처럼 무사람에게 칭찬받는 건강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어차피 교회 생활을 똑같이 하는데 행복하셔야 되잖아요. 행복한 교회 생활, 제가 이거 늘 강조합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행복하지 않다면

깊이 나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아, 여기서도 시험에 들게 하고 저 사람도 나를 힘들게 하고 그렇게 생각된다면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근본적으로 나에게서 문제를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생활이 행복합니다.

0: 내가 밝게 웃어주는 미소만 가지고도 주님이 손을 대주신 것 같은 놀라운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돈을 많이 쓰고 시간을 많이 쓰고 그리고 힘을 많이 써서만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밝게 웃어주는 것만으로도 데메드리오 같이 할 수 예수님처럼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제게도 힘을 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아주 쉽게 힘을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문자 한마디로, 톡으로. 근데 그게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렇게 조그만 격려, 위로, 칭찬 이런 것들이 서로에게 있으면 교회가 천국 되는 거예요. 아, 그분이요? 그분 정말 늘 웃고 다녀요? 아,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아, 그분이요? 그분은 늘 따뜻하게 내 손 잡아주셨어요. 아, 그분이요? 뭐가 굳은 일만 생기면 앞장서서 뛰어들어서 일하시는 분이잖아요? 아, 이렇게 인식 지어진다면 얼마나 행복한 삶이겠습니까? 좋은 사람, 사람이 희망입니다. 박노해가 말한 대로 사람만이 희망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사람에게 주는 상처가 얼마나 큽니까? 그리고 자기만, 여기 디오드르베 같은 사람은 교만함이잖아요. 자기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교만함이에요. 자기 말에서 틀리면 전부 다 잘못된 것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어요. 교만함에서 벗어나서 당신이 나보다 낫겠군요, 저 말이 내가 한 말보다 더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데메드리오 같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나의 손 동작 하나, 발걸음 하나, 말 한마디, 작은 미소, 이런 것들로 천국은 만들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처럼 뭐 낮은 곳에 오셔서 고난당하고 십자가 지고 그러지 않더라도, 우리가 그렇게까지 못하더라도 아주 쉬운 걸 하십시오. 내가 행복해지려면 말할 때도 막 신나요. 누군가를 칭찬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말할 때는 나도 신나고 나도 기쁘고, 그러고 나서 돌아서면 얼마나 내가 잘했다 싶고 오랫동안 그 여운이 미소로 남게 되고, 그 모습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 돼야 하니까 끊임없이 연쇄적으로 행복해지는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지요. 여러분들로 인해서 산정인 교회가 에덴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1: 지금까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산정현 교회 김관선 목사였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을 받기 원하는 분은 가까운 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산정현 교회에서 보내드린 라디오 강단이었습니다.
2: CBS 휴식 같은 라디오, 여기는 CBS입니다.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0: 번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1: 7월 2026 산업안전 보건의 달이 시작됩니다. 안전한 일터를 위한 이번 행사는 안전보건 세미나를 통해 정책과 기술을 공유하고 산업 현장 우수 사례 발표로 현장의 경험을 나누며 AI 안전보건 박람회를 통해 안전한 일터는 현실이 됩니다.
2: 7월 6일 기념식을 시작으로 10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중앙행사가 진행됩니다. 이후 한 달간 전국에서 지역 특성화 행사가 이어집니다.
1: 7월은 산업안전보건의 달과 함께하세요.
2: 내 일터 안전하게, 내일 더 행복하게.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3: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4: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음악은 오늘의 것, 메시지는 영원한 것. 안녕하세요. CCN 캠프 김은영입니다. 영화 굿윌 헌팅에는 짧지만 오래 남는 대사가 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상처를 오래 품고 살아온 한 사람에게 누군가가 반복해서 건네는 말이죠. 오늘 우리의 곁에도 괜찮은 척 웃고 있지만 사실은 오래된 상처를 안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럴 때 충고보다는 따뜻한 위로의 한마디가 더 필요한 거겠죠. 모든 게 당신 탓은 아니라는. 그리고 다시 시작해도 늦지 않았다는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죠.

꽃들도라는 곡으로 알려지신 선교사님이시죠. 이준석. 오늘 괜찮다 괜찮아 첫 곡 전해드렸습니다. 생각해보면 그 충고라는 이름으로 참 이렇게 쉽게 말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충고보다 훨씬 더 좋은 거 공감이고 위로잖아요. 충고 잘한다고 하는데 듣다 보면 기분 나빠진단 말이에요. 자, 오늘 기분 좋은 웃음으로 여러분을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토닥토닥 해드릴게요. 저는 충고 잔소리 잘 하지 않습니다. 잔소리하다 보면 제가 약간 좀 잔소리했나? 이런 반성을 잘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자 오늘도 잔소리와 충고보다는 공감하며 토닥토닥하는 그런 시간으로 근데 공부방에는 약간 잔소리가 필요할까요? 목요일에는 공부방이 열리죠. 오늘도 열심히 CCM 새로 나온 곡 어떤 곡일지 들으시면서 공부할 수 있는 아주 즐거운 시간 마련돼 있으니까요. 오늘도 많이 참여해 주세요.

여러분은 지금 김은영의 CCM 캠프를 듣고 계십니다. CCM 캠프는 역대 수많은 DJ와 함께한 전통의 찬양 프로그램으로 매일 밤 10시 CBS 표준 FM 라디오와 인터넷 CBS 레인보우로 동시에 방송되고 있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하늘의 메시지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노래에 담는 CCM 최신곡과 오랜 시간 사랑받아온 국내외 찬양들을 골고루 선곡해서 전해드립니다. 나누고 싶은 사연과 기도 제목, 듣고 싶은 찬양 신청곡은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CBS 레인보우 앱과 CBS 만나잇 게시판으로 오시면 됩니다.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특급 호텔들이 선택한 윈세프에서 세턴 에어 헤어드라이기, 피부가 살아나는 시간 레스케미의 비건 화장품, 만성염증 면역력에 좋은 하심정 횡성더덕에서 만든 발효 흑더덕 진액, 마실수록 깔끔하고 가볍게 주식회사 부성의 제로 곰취 미세차, 원조의 품격 팡파미우 강릉 6종 마늘빵, 본고장 특별 양념 소스의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 간장 닭갈비 세트, 커피빵과 감자빵의 명가 강릉 BNC에서 수제로 빚은 강릉 초당 커피빵, 대한성서공회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 출간한 새한글 성경을 보내드립니다.

0: GCN 캠프에서 마련하는 목요일 코너입니다. 오늘 새 앨범 공부방 문 열겠습니다. 문 활짝 열었습니다. 우리 김쌤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잘 컥 문 열고 들어왔습니다.
0: 아 정말. 네 선생님 오셨으니까 저희가 이제 학생의 바른 자세로 네. 허리 쫙 펴고 그렇죠. 눈 동그랗게 뜨고 밤에 이제 졸릴 수 있단 말이에요.

0: 거죠.
1: 메모할 준비도 하시고.
0: 네네네 준비도 하시고. 네. 아 근데 정말 그 굉장히 모범생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1: 네네네. 네, 네.
0: 제가 진행을 하고 추천해주신 곡들 있잖아요. 네, 네. 거의 그 다음 날부터 그 신청곡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이거 네. 공부방에서 들었던 네. 곡이다. 이러면서 굉장히 바람직하게.
1: 아, 좋습니다.
0: 네. 그래서 아주 반응이.
1: 이렇게 보면은 좋습니다. 이제 뭐 그렇게 신청을 하신 건지 제가 이제 방송은 다 못 들어서.
0: 아니 어제도 말이야 네, 네. 그 방송하는데 갑자기 게시판에 난입하시고 네.
1: 아 저희 청취자들이 너무 네. 그리워서 네, 와서 네. 같이 좀 스킨십을 하느라고
0: 네, 네.
1: 근데 그러면서 이제 어떤 분들이 또 이렇게 채팅을 하시고 열혈 청취를 하시는지 좀 네. 이렇게 보려고 왔는데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네. 수준이 굉장히 높으시더라고요.
0: 그러니까요. 네. 다른 날보다 더 제가 모르는 찬양도 신청하신 분도 그러니까요. 많이 계시고. 네. 아우 막 칭찬을 해주시니까 더 신나서 다들 적극적으로 하신 것 같아요.
1: 네, 여기서도 네. 계속 좀 신청해 주시고
0: 네.
1: 타 프로그램 하루 종일 계신 분들도 계신 것 같거든요.
0: 많이 계신 네, 것 같아요.
1: 다른 프로그램에도 네. 이렇게 신청해 주시면 이렇게 CBS에서 널리 널리 네. 퍼져나갈 것 같습니다.
0: 맞습니다.
1: 네.
0: 자 오늘은 이제 혼자
1: 네. 네. 혼자 충분하죠.
0: 아 이제 번갈아 가면서 좀 오셔도 되니까.
1: 아니 뭐 주로 네. 같이 오실 건데요. 네. 이제 저 약간 고령이셔서 주쌤이 오늘 살짝 쉬어 가시고
0: 안 계시다고 이렇게
1: 제가 이제 젊은 피라 젊은 선생님.
0: 그럼 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고령이시라. 네.
1: 네. 그래서 감기 네. 걸리신 거 아니에요?
0: 그러게 오늘 좀 코가 맹맹하게 네, 네. 아 비가 와서 근데 비를 뚫고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자 네. 우리 이제 서두가 좀 길었는데 네. 오늘은 세 곡을 네. 소개를 해주실 텐데
1: 네, 세 곡 들고 왔는데요
0: 네.
1: 앞에 두 곡을 좀 새로운 한 팀의 두 네. 곡으로 좀 연이어 소개하려고 하고요 네, 그래서 소개글을 조금 이제 짧게 들려드리고 노래를 좀 빨리 들어보려고 합니다
0: 네.
1: 오늘 들려드릴 그 팀은 첫 번째 곡은 지난주에 나온 곡인데요. 이 팀의 이름이 1491 무브먼트라는 팀이에요.
0: 그 팀 이름이 굉장히 궁금해요.
1: 네, 1491 무브먼트는 시편 149편 1절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그 말씀이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이 말씀인데 이제 할렐루야를 외치며 하나님께 새 노래를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 운동이라고 합니다.
0: 네.
1: 그리고 그 새 노래가 좀 이렇게 다양한 각 세대의 어떤 그 다양한 표현들 그래서 좀 다채로운 음악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운동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지난주 화요일이었나요? 그 6월 30일 날 발매된 노래를 따끈따끈한 걸 들고 왔습니다.
0: 네.
1: 곡의 이름은 Set Me Free, Set Me Free라는 곡이고요. 이 팀이 약간 뭐 팀명도 그렇고 곡명도 계속 좀 말씀을 가지고 좀 기반으로 해서 쓰시는 것 같은데 Set Me Free는 요한복음 8장 36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는 참으로 자유롭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천유빈, 김지인 두 분이 작사하시고 천유빈님께서 작곡하신 곡입니다. 아주 에너지가 넘치는 듣기만 해도 자유케 되는 것 같은 그런 에너지가 넘치는 곡입니다. 함께 또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0: 네. 네. 1491 무브먼트의 Send Me Free 오늘 첫 곡이니까요. 자, 다 받아 적으셨죠? 자, 들어보시겠습니다.
1: 네.

0: 네, 제가 중독이라는 표현은 좋지는 않지만 세미프리 맨 마지막에 이 부분은 같이 이렇게 해서 따라 부를 수 있을 것 같은 용기 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딱 드네요. 세미프리 1491 무브먼트 곡을 첫곡 전해드렸는데
1: 너무
0: 목소리가
1: 멋지죠.
0: 굉장히 네.
1: 보통 이제 워십팀 하면은 좀 이렇게 매끈한 목소리, 은혜로운 목소리가 많잖아요. 근데
0: 그렇죠.
1: 살짝 허스키함이 섞이는 약간 긁는 목소리인데,
0: 스크래치
1: 네,
0: 목소리.
1: 그런
0: 네.
1: 목소리인데, 그래서 약간 일반 인디 아티스트 같은 느낌
0: 맞아요.
1: 나고, 좀 이제 이 다음
0: 세련된
1: 곡때
0: 느낌도
1: 좀
0: 있어요.
1: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약간 그 우수에 젖은 듯한 목소리가 있어요.
0: 네.
1: 그래서 요 신나는 노래도 너무 좋았지만, 사실은 이 팀의 정말 첫 데뷔곡, 사실 그첫 번째 곡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0: 네.
1: 바로 이어서 소개를 해드릴 텐데, 자, 이 곡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우수에 젖은 뭔가 긁히는 목소리, 그
0: 네.
1: 스크래치 목소리인 그 신의섭님이 직접 작사, 작곡하신 곡입니다. 지난 3월 18일 날이 팀의 첫 데뷔곡으로 발매를 했었는데요. 머나먼 수평선에 가도라는 곡입니다. 이 곡은 시편 139편. 사실 이 예배곡들 중에서 시편 139편으로 만들어진 곡이 되게 많아요. 뭐 제이어스도
0: 네.
1: 그렇고 뭐좀 예전 분들은 주의 신을 내가 떠나 해서 이제 많이 불렀잖아요.
0: 네.
1: 예, 그 말씀으로 지어진 곡인데요. 야, 이게 느린 노래인데

0: 자꾸 머릿속에 떠올라서 좀 전에 이제 신나서 떠오르지만 네네. 이 노래는 그 감성이 너무 좋은 곡이에요. 그래서 네. 아 139편으로 이런 느낌도 낼 수 있구나라는 걸 맛보실 수 있는 보컬 신의성님의 자작곡입니다. 데뷔곡인 머나먼 수평선에 가도 한번 만나보시죠.
1: 네. 네.

0: 머나먼 수평선의 가도. 제목도 멋있지만 오, 굉장히 보컬이 역시 너무, 너무 세련되고 들으면서 약간 굉장히 우리나라 정서의 워십 같지 않고 외국 정서의 워십을 네. 듣는 것 같은 듣는.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목소리도
1: 일단 그렇고. 목소리 자체가 차별성이 있고요.
0: 네.
1: 사실 이런 목소리에 일반 CCM 보컬도 잘 없는 것 같아요.
0: 특히 워십 쪽에 더 없죠. 더 없죠.
1: 그렇죠. 예. 그냥 약간 은혜로운 목소리가 많으니까. 그런데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귀가 번쩍했어요.
0: 네.
1: 그래서 이 팀을 찾아서 팔로우도 했지만
0: 네.
1: 보컬 누구야? 그래서 약간 보컬 분을 따로 또 인스타 네. 팔로우 할 정도로 굉장히 멋진 목소리고 앞으로가 굉장히 기대가 되는 그런 목소리라서 올해 3월 그리고 6월에 나왔는데 이렇게 나오면 아마 9월, 12월 뭐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0: 네. 예,
1: 그래서 나중에 또 나오면 제가 소식을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0: 이분들 총 몇 분이 한 팀이신 거죠?
1: 7명이신 것 같아요.
0: 네.
1: 사진을 보니까.
0: 네.
1: 근데 이제 영상을 찾아보세요. 저희는 이제 얼굴도 안 나오고 화면이 없으니까. 근데 뮤비를 찾아보시면은 아까 첫 번째 곡도 굉장히 신나게
0: 네.
1: 이제 연주하면서 그런 풍경 나오고
0: 네.
1: 조금 전에 들었던 머나먼 수평선의 가도는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한 명 한 명 화면 전환이 되면서
0: 아,
1: 연주하는 게 나오거든요.
0: 네.
1: 야, 이런 감각으로 영상을 또 찍는구나.
0: 네네.
1: 그래서 영상 꼭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0: 네, 아 네. 우리 젊은 층에 굉장히
1: 네.
0: 다가갈 수 있는 그런 팀이 아닐까 싶네요.
1: 그러게요. 지금 나온 지 얼마 안 된 따끈한 팀이니까
0: 네.
1: 우리 CCM 캠프 청취자분들이 1491 무브먼트를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아마 교회 가서 얘기하시면 그 누구야? 무슨 팀이야? 넌 어떻게 알아? 뭐 아마 이런 이게 소리를 들으실 거예요.
0: 네. 네 아주. 아, 이 정도면 네. CCM 날 앞서가는 누리더야.
1: 네.
0: 좋네요.
1: 네.
0: 자, 아, 오늘 네. 지금 굉장히 반응을 뜨겁게 해주시는 여러분께
1: 네.
0: 우리 김쌤께서
1: 네.
0: 선물을 주신다고
1: 네.
0: 네, 두 분을 선정을 하셨죠?
1: 네. 아, 이렇게 반응해주시는 분들을 이렇게 천천히 보다가 예, 좀 두 분이 눈에 띄어서 좀 선물을 드릴까 하는데요. 먼저는 김형기님, 팽이아범,
0: 네. 팽이아범님,
1: 네, 요 네. 분들이고요. 그리고 오정민님,
0: 네.
1: 오정민님 요즘 또 열심히 반응해 주시는 것 같아서
0: 피아노 전주부터 우와
1: 네, 이렇게 반응해 주셔야 또 이렇게 맛이
0: 네,
1: 나죠.
0: 네, 네. 예. 자 그러면 팽이아범님께는 저희가 준비한 부성의 제로 곰취 미세차 보내드리고요. 우리 오정민님께는 레스케미 비건 화장품 보내드리겠습니다. 두 분은 비공개로 받으실 수 있는 주소 남겨주시면 저희가 선물 보내드릴게요.
1: 축하드립니다.
0: 자, 1491 무브먼트 기억하시고요. 자, 오늘 두 곡 들어보셨고 이제 마지막도
1: 네.
0: 한 곡은 좀
1: 네.
0: 분위기를 바꿔서.
1: 네. 청년들의 아주 뜨거운 노래를 들어봤는데요.
0: 네.
1: 아이들의 목소리를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0: 네, 네.
1: 근데 아이들 노래를 들으면 그냥 귀염귀염만 하다 끝나는 느낌이 보통 많거든요. 근데 이 곡은 어른들도 들으면서 되게 감각적으로 들리는
0: 네.
1: 좀 그런 이렇게 음악 장르적으로도 너무 좋았고 가사가 이제 말씀으로 이렇게 되어진 곡인데 이렇게 부르다 보면 이제 요 노래 안에서는 학교에서도 교회에서도 뭐 이런 게 나오거든요.
0: 네.

0: 이제 어른들도 회사에서도 뭐 이런 거를 해야 될 것 같은. 아 근데 네. 너무 아이들 노래 치고 너무 좋아요. 네네. 그래서 원천 침례교회 어린이 연합 찬양팀인 지키즈라는 앨범에서 하나님을 생각해라는 노래 5월 27일 날 발매된 곡인데요.
1: 네.
0: 최지은님께서 작사 작곡하셨고요. 전정우님께서 편곡하신 곡입니다. 근데 이게 가사가 많지 않아요. 근데 이게 한번 듣다 보면 귀에서 이렇게 맴도실 겁니다.
1: 그래서 네네.
0: 어린이 찬양이지만 뭐 각자 교회에 있는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셔도 좋고
1: 네.
0: 어른이지만 들으면서 같이 좀 묵상하고 곱씹어도 좋을 만한 그런 네. 가사라고 생각합니다.
1: 네. 방학하면 보통 여름 수련회 특히 네. 아이들
0: 성경학교
1: 네, 성경학교 많이 네. 하잖아요. 그때도 또 이런 찬양 또 새롭게 배워서 아이들과 네. 함께 부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1: 지키즈의 하나님을 생각해 전해드리면서 오늘 혼자서 너무 애쓰셨어요.
0: 아, 뭐 껌이죠.
1: 잘했다.
0: 신난다.
1: 오늘 김쌤과 함께한 네. CCM 공부방 지키즈의 찬양 들으면서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0: 네, 안녕히 계세요.

주 영광의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손승연의 너무 늦은 건가요? 찬양도 전해드렸습니다. 이 곡은 신청하신 분 계셨어요. 뭉치님 여러 신청곡 남겨주셨는데 그중에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를 전해드렸어요. 오늘 유빈빈님, 라닌의 등불님, 새싹으로 오셔서 새 앨범 공부방에 열심히도 참여를 하셨습니다. 감사드려요. 이소은님도 갈망하는 모든 이들에게 영혼의 부흥을 역사해 주시기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인사 나눠주셨는데 역시 새싹이시네요. 새싹으로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자, 오늘 1부 끝곡은 그 사연을 써주셨는데 응원 사연을 남겨주셨거든요.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리 놓는 사람들, 곽병훈, 이기루, 주 예수의 이름, 높이새인데요. 어린이 찬양 준우님께서요. 잠실중앙교회 중고등부 여름수련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찬양팀

잘 다녀온 것 응원하는 마음으로 사연 남기신다고 이 곡도 써주셨어요. 함께하고요. 저는 2부에서 또 사연 신청곡 전해드리겠습니다.

CBS 당신 곁에 CBS 라디오

0: 지금 자연은
1: 보르네오 원주민 출신의 가이드 베네딕트가 메란티 나무의 판근을 막대기로 힘껏 내리치는 소리입니다. 원주민들은 길을 잃었을 때 나무를 두
2: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많은 것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 흘린 눈물의 기도와 굳건한 신앙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보배로운 믿음이 우리의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신앙을 물려주세요. 자녀를 위한 최고의 유산입니다.
0: 이 캠페인은 건

0: 1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1: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2: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3: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4: CBS 교계 뉴스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씨와 공모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과 관련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이들에게 금품을 건넨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오늘 대법원 3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씨에 대해 징역 5년과 1억 8천여만 원 추징, 윤영호 전 본부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에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전 씨는 김 씨와 공모해 2022년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샤넬 가방과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8천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이 같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윤 전 본부장은 전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로 형이 늘었습니다.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구속된 신천지 이만희 교주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합수본은 어제 이만희 교주를 정당법 위반 등 혐의 피의자로 구속 후 처음 소환했습니다. 이 교주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국민의힘 대선과 총선 경선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신도들을 강제 입당시킨 혐의를 받습니다. 합수본은 신천지 코로나 사태 당시 이만희 교주의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에서 비서 역할을 하는 등 신천지의 각종 행정 업무를 담당한 김평화 씨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합수본은 지난달 29일 공소시효가 임박한 이 교주의 대선 경선 개입 의혹부터 재판에 넘긴 뒤 수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군 선교 활성화를 위해서는 장병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외에도 돌봄을 함께하는 디아코니아 신학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선교와 디아코니아 연구소 이범성 소장은 오늘 군선교 종합 세미나에서 군선교 현장은 위로의 말과 보살핌이 그 어느 곳보다 필요한 곳이라며 군선교가 특정 집단의 이념에 조달되는 신앙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실천신대 선교와 디아코니아 연구소는 올해 봄 학기에 효과적인 군선교를 위해 연속 군선교 세미나를 진행했으며 현역 장병과 군종 장병, 군선교사 등의 입장을 정리해 군선교를 위한 디아코니아 신학을 제안했습니다. 백석대학교가 200여 명의 외국인이 참가한 가운데 지난 6일부터 오는 27일까지 3주 동안 여름 캠프를 진행합니다. 참가 학생들은 한국어 수업과 함께 태권도, 한국 요리 만들기 등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에 참여합니다. 이와 함께 천안 시내 탐방을 비롯해 부산을 방문하는 등 한국의 도시와 자연도 폭넓게 경험할 계획입니다. 백석대 송기신 총장은 새로운 배움과 도전의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다양한 문화체험을 통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CBS 교계 뉴스 지금까지 장세인이었습니다.
5: CBS
6: 매년 한국교회 성도들과 은혜로운 성지순례를 떠나온 CBS가 오는 11월 1일 10박 12일간의 일정으로 그리스 로마 순례 여행을 떠납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지인 그리스와 마지막 순교지인 로마의 동선을 그대로 따라가는 이번 순례 여행은 2000년 전 바울의 땀과 눈물 그리고 순교의 정신을 온몸으로 마주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갈릴리 여행사 02-775-5400 02-775-5400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5: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오.

0: 도우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1: 11시 5분 여러분의 CBS입니다.

이란 곡이었어요. 드림싱어즈가 부른 그 누가 나의 괴로말며 함께 하셨어요. 자, 2부에서는 보내주신 사연 신청곡 만나볼게요. 2부에서는 새 노래 소개받으셨어요. 공부방 열공하셨나요? 2부는 편안하게 귀 기울여주세요.

우리의 사랑스러운 자녀들을, 미래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사의 찬양 두 곡을 잔잔하게 들어보셨어요. 꿈이 있는 자유의 하연이에게, 그리고 조찬미의 음성으로 들어본 요게벳의 노래였습니다. 찬양을 듣다 보니까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엄마의 마음을 노래하는 곡들도 있죠. 그리고 내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사를 가지고 있는 곡들도 있는데, 오늘 이렇게 두 곡 들어보셨으니 이왕이면 쭉 이어서 함께 보셔도 좋을 것 같아서 김순주 엄마의 마음으로 부르는 노래죠. 우리 모두가 행복하기를, 그리고 이정님과 이현덕이 함께하는 찬양입니다. 눈물의 기도 전해드릴게요. 그리고 조주홍님께서 예수 하나님의 공의 손영진 찬양으로 신청곡 써주셨는데 함께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성현님께서 임내 예배하는 자 되어 찬양을 써주시면서 교회에서 우즈베키스탄 선교 다녀오신다고 기도 제목 남겨주시며 선교팀원들 건강과 또 사고 없이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응원해 주세요 하는 기도 제목 남겨주셨습니다. 찬양 이어서 쭉 전해드릴게요.

선교지로 향하는 발걸음을 생각하며 우리나라에 선교를 위해 그 청춘으로 오셨던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떠올려 봅니다. 언더우드의 기도를 들어보셨는데요. 축복의 사람의 찬양이었고요. 앞서 위러브 임내에 예배하는 자 되어 손영진 예수 하나님의 공이 신청곡으로 전해드렸어요. 이번 한 주 곳곳에 너무나 큰 비가 내려서 많이 무섭다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비 피해를 입은 곳도 많습니다. 주님 우리를 지켜주세요. 이 비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준비하시는 이도 또 고치시는 이도 모두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기도하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심형진의 비 준비하시니 끝곡으로 전해드리면서 물러가겠습니다. 오늘은 마침표, 내일은 물음표. 모두 모두 행복하세요.

0: CBS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4: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5: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4: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아침에 딱 눈을 떠서 머리가 맑고 개운할 때 우리는 푹 잤다 이렇게 말합니다. 푹 자고 일어났다. 참 감사한 일이죠. 잠이 들긴 했는데 선잠을 자기도 하고요. 새벽에 갑자기 깨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보통 수면에는 단계가 있다고 하는데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 중에 3, 4단계일 때 뇌에서는 대청소가 일어난다고요. 환기도 하고 묵은 먼지를 툭툭 털어내고 걸레로 깨끗하게 닦는 것처럼 우리의 복잡한 뇌 속에 쌓인 찌꺼기들이 사라지는 시간이 바로 이 3, 4단계일 때죠. 이 좋은 시간이 쌓이고 쌓이면 나이가 들어서도 건강하게 보낼 수 있다고 하죠. 오늘이 그 하루였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을 향한 노래 최정원이에요.

이렇게 뇌에서 3, 4단계일 때, 뇌 청소가 일어난다고 하니까 좀푹 자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이 당신을 향한 노래 2시간은 마음 청소를 하는, 찬양으로 마음 청소를 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히즈윌 앨범에서 조소연이 부른 마음 청소 들려드렸고요. 커피향기님이 억수 같은 비가 쏟아지는 이 시간, 기분은 좀 시원하긴 해요. 내 마음의 복잡한 생각들도 쫙 씻겨 내려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고민 없는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신 은혜 감사하며 살아야죠. 아멘. 오세연의 목소리로 들을까요? 산다는 것은.

희와 그림 앨범에서 바람을 따라서 들었고요. 오세연 산다는 것은 커피향기님과 같이 들었습니다. 차이님이 꽃말이처럼 이 곡도 좋네요. 네, 제가 또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곡이기도 하고요. 네, 너의 민기뉴님께서 듣다 보니까 오히려 슬퍼지는 거 있죠. 요새 눈물도 많아지고 그냥 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눈물이 나요. 이럴 때는 그런 생각 해보세요. 뭐 곡에도 나왔지만 다들 다 이렇게 살고 있구나. 산다는 건 다 그런 거구나. 순간의 행복을 잘 잡고 감사하며 사는 거 다 그렇게 살고 있구나. 별거 없구나. 그런 게 가끔은 위로가 되더라고요. 나만 힘든 건 아니구나 라는 그런 마음. 가브리엘님, 비 내리는 당양로 이 시간 너무 잘 어울리는 곡이라고. 이 갱년기 되면서 가장 힘든 게 수면이더라고요. 당양로에서 행복한 기운 받고 마음도 뇌도 청소가 되길요. 아멘입니다. 블루딱따구리님, 은혜의 물결 속으로 합류합니다. 네, 잘 오셨고요. 원성남님의 신청곡 이어서 들려드릴게요. 이길승이 부르는 지금 제주에도 비가 내리겠죠? 네, 제주 비.

늘 기도 김진아님과 함께 들었습니다. 너는 내게와 편히 쉬어라. 진리가 불렀어요. 리브가님 오늘 끝까지 함께합니다. 아유 좋습니다. 에스프레소님 컨디션이 좋진 않지만 당향로 배경음악으로 힘내보겠습니다. 서늘한 바람도 불고요. 비도 제법 내리고요. 만만치 않은 날씨예요. 그러니까요. 요즘 날씨가 변덕도 심하고 비도 자주 내리고 도저히 맞출 수가 없습니다. 패스하자님 잔뜩 흐려있는 파주하늘 당양로와 함께 마음 청소 중입니다 하셨고요. 이쁜아님 목요일은 5시 퇴근이고요. 금요일은 12시 퇴근인데 그래서인지 목요일이 많이 힘든 것 같아요. 아침에 발주 넣으면서 녹음해둔 찬양을 듣는데 저녁 시간에 듣던 당양로에서 녹음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 속에서 또 은혜를 누렸는데 본방에서 또 은혜 온팡 받겠습니다. 이쁜아님은 또 이렇게 예쁘게 얘기를 하세요. 고맙습니다. 이춘수님 오늘 출근이 좀 늦으시네요. 비가 와서 집콕하고 있는데요.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예, 그럼 좀 여유 있게 들으시면 좋겠네요.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G2G 앨범에서 들려드립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찬송가 199장 줄라이 장혁재가 함께한 곡은 다빈치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제주는 비 안 와요? 진짜? 주안의 별빛 은정님이 예, 알려주셨어요. 햇빛이 쨍쨍하다고. 그렇구나. 예, 정정희님도 출석 체크하셨고요. 보라미님. 교회 가는 날이 많아서 이 시간에 자주 못 왔었는데 다음 주부터 8월까지는 좀 자주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다고 제가 티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 가시는 일인데 대신 또 당향로를 들으실 수 있다. 이걸 어떻게 기뻐해야 될지 제가 기쁜 티를 어떻게 내야 될지를 잘 모르겠어서 근데 너무 좋아요. 보라미님 그 시간 될 때 예, 자주 와주시고요. 지니920님께서 오늘도 회사지만 즐거운 귀호강 시간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좋은 하루 감사한 하루로 보내시고요. 달콩님께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다고요.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길 기도해 주세요 하셨어요.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 내가 이렇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을 봐주세요. 주님, 지켜주세요. 라는 기도 저희도 함께 하겠습니다. 나의 부르심 클래식 화이어 앨범에서 신청하셨는데요. 지금 들려드릴게요.

소피 주 내 안에 있네 에스프레소님과 같이 들었고요. 달콩님 그 힘든 시간 속에 주님이 지혜를 주시고 일하심을 보여주시길 동행하시길 함께 기도하며 들었습니다. 나의 부르심 클래식 콰이어 앨범에서 들었어요. 살랑살랑님 역시나 습하고 또 습합니다. 날이 흐려서인지 몸도 처지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움직이는 게 나을 것 같아. 당양도 들으면서 감자로 빵 만들려고요. 오, 첫 도전인데 만나게 되길 기대해 봅니다. 네, 저도 기대해 봅니다. 맛있게 되겠죠? 화이팅!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 이정림과 다윗과 유나단이 부르고요. 멋쟁이님의 신청곡이에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 들으셨고요. 뿡뿡이의 꿈님. 저희가 녹음 방송으로 자정에 방송되기도 하는데 방송 듣기가 일하시면서 쉬운 시간은 아니에요. 근데 또 기억하고 찾아주셔서 제가 이 아이디 기억나거든요. 뿡뿡이의 꿈. 반갑습니다. 하인준맘님도 오셨네요. 시간대가 바뀌었네요. 네. 6월부터 바뀌었는데요. 시간 될 때 자주 봬요. 청소하는 영배씨님이 신청하신 99마리 양 잔치공동체 앨범에서 들려드립니다. 잠시 후 당신을 향한 노래 2부에서 봬요.

0: CBS
1: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 본사며 관람 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2: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은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시편 1편 1절과 2절 말씀이었습니다.
3: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당신을 향한 노래 2부로 오셨고요. 행복의 주문 커피소년 앨범에서 들었는데 마라나타 선삼런 선리 제가 이거 언제 한번 씹을 것 같더라고요. 마라나타 선삼선리님의 신청곡 그리고 딸기님의 신청곡을 함께 들었습니다. 이름과 좀 연관 있게 아이들을 지으셨는데 다음엔 더 잘 소개하겠습니다. 김정임님께서 강릉 옥수수 찌면서 당양노와 함께합니다. 요새 옥수수가 맛있어요. 예, 냄새부터가 딱 찌는 순간 그 냄새부터가 야 손유나와 김인식이 함께 부르는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내 진정 사모하는 연속곡이죠.

우리 다시 한번 힘차게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힘차게 성격

아멘. 온 기장이 온 땅이여 우리 주의 성령이 연속곡으로 역시 들었습니다. 스티브님께서 신청하셨는데요. 내일 열리는 야시장 준비하며 듣고 있어요. 여름에 계획하고 있는 행사와 일정들 주 안에서 원활하게 착착 진행되길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레이스님이 어제는 중부지방, 오늘은 경기권 호우경보까지 떴어요. 큰 피해 없길 바랍니다 하셨는데요. 네, 제 왼쪽에 큰 창이 하나 있거든요. 방송 중에 번쩍번쩍 번개도 치는 게 보이고요. 비가 세차게 내리는 것도 보여서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괜찮으신가 염려도 됩니다. 다니실 때 조심하시고요. 운전도 조심하시고요. 이 와중에 이병희님은 겁나게 내리는 빗속을 뚫고 꽃시장에 가는 중이라고 하셨어요. 조심조심 아시죠? 상하이 곰돌이님. 퇴근길에 동행했던 당향로를 생각하고 계셨군요. 예, 충분히 제가 그 마음 알고요. 저도 같은 생각할 때가 많거든요. 다행인 건 그 퇴근 시간 프로그램에 대한 고민들을 형편이나 상황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 방법들을 지금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도 들리지 않을까 저도 기대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 감사합니다. 통오빠님께서 제가 복지 관련 사무실인데요. 동료 중에 신앙을 쉬는 분이 있습니다. 이름 좀 불러주시겠어요? 정지원님, 정은화님.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바빠서 또 교인들에게 상처받아서 말씀이 와닿지 않아서 교회가 멀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것들로 인해서 무엇보다 가장 큰 이유인 하나님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그 마음에 믿음의 불씨가 남아있으니까 곧 또 찾지 않으실까 또 이렇게 기도해도 해봅니다. 데이비드님 여기 의정부인데요. 한바탕 비가 내리기 전에 폭풍 전야 같은 분위기예요. 당직이라 편안하게 듣고 있습니다 하셨네요. 하나님의 부르심 신청하신 곡 피아워십 앨범에서 들려드립니다.

피아원 씨,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지니님이 오셨어요. 비를 무척이나 좋아하는 저와 저를 닮은 아들 김기태 군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먼 나라로 대학을 가게 돼서 아쉬운 두 달인데요. 아들이 미국에 가서도 주님 안에서 행복하고 멋진 한 해 한 해로 보내길 기도합니다. 늘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실 줄 믿고요. 오늘 내리는 이 비처럼 은혜의 비가 충만하길 바라고 또 축복합니다. 그동안 고생했고 애썼고 훌륭히 잘 커줘서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요. 쑥스러워서 문자로 이렇게 보내봅니다. 지니님, 그 마음이 잘 아드님에게 전달됐길 바랍니다. 잘 커줘서 고맙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히 쓰이는 자가 되길 바라고, 그러리라 믿고, 사랑을 받은 만큼 또 전하는 자가 되리라 믿습니다.

건강하고요. 어떤 곡이 좋을까 생각을 했는데 두 분 모두 비를 좋아한다고 하셔서 은혜비 준비했습니다. 이대헌이 부릅니다.

지니님께서 방금 아들이 사연을 들었는데 활짝 웃으니까 제가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은혜비 찬양에 맞춰 덩실덩실 춤추는 다큰 주의 자녀 축복해 주셔서 감사해요 하셨어요. 요게벳의 노래까지 들었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을 담아 김영미의 목소리로 들었고요. 하경숭주님께서는 출장지에서 듣고 있습니다. 화요일부터 안성 평택에 출장 와 있는데 비가 너무 내려요. 그래도 오늘은 집으로 돌아가니까 신나고요. 일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 찬양 들으면서 잠시 기도합니다. 아멘. 위에서 함께 기도할게요. 또 안전하게 집으로 가실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1058번님, 출근하는데 폭우가 쏟아져서 앞이 안 보여서 회사에 연차 쓰겠다고 보고하고 집으로 왔는데 덕분에 당양노와 이렇게 함께 할수 있어요. 듣고 싶은 곡 오랜만에 신청해 봅니다 하시면서 나의 믿음 죽게 있네 신청하셨어요. 이 곡, 예, 준비해 놓겠습니다. 오늘 하이샬롬님의 생일이신가요? 예, 생일 축하 고맙습니다. 먼저 이렇게 적으셨는데.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오늘 잘 태어나셨고요. 하루하루 주님께 감사드리는 기쁜 삶이 되길 바라고요. 애니 김미라 님께서 오늘 영심이조 님의 생일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있어요. 늘 챙김의 여신입니다. 교회에서 새신자 섬김도 앞장서는 우리 권사님 건강과 축복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심이조님 건강하시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늘 전하는 이 삶을 축복합니다. 먼저 소울의 날 세우시네 하이 샬롬님과 함께 듣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사랑받고 있구나. 더 행복한 날로 보내세요. 영심이조님, 좋은 씨앗이 부른 생일 축하까지 들었습니다. 1058번님 기다리셨죠? 라이프로드 싱어즈 앨범에서 들려드립니다. 나의 믿음 죽게 있네. In Christ Alone.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라이프 로드 싱어즈였습니다. 빗소리 들으면서 찬양 듣고 부르며 일하고 있는데 복된 곳에서 일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진희준이님 함께하고 계시고요. 하나비님은 사무실에서 오늘 혼자 근무하신대요. 그래도 당향로가 있어서 외롭지 않으셨죠. 마마 3258번 쓰시는데요. 잔잔한 찬양이 너무 좋습니다.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는 기분이고 열심히 청소하고 있는데요. 자주 오겠습니다. 네, 자주 봬요. 희민 희승마음님께서 아들과 같이 방송 듣고 있는데 아들이 방금 이 한마디를 합니다. 왜 이렇게 평화롭지? 투생딸 같은 눈웃음을 지어요. 아, 그래서 엄마가 좋아하는구나. 이 말에 저도 웃었습니다. 은혜롭게 평화로운 찬양 감사해요 하셨어요. 엄마가 좋아하는구나. 아니, 저는 이 글을 보는데 왜 이렇게 뭉클한 거 있죠? 아,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있는구나.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평안함을 누릴 수 있게 찬양으로 또 평화를,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게 그 역할을 내가 지금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니까 저도 감사하고 뭉클한 거 있죠? 예. 아드님이 또 이걸 알게 해줘서 고맙네요. 행복한 히코코님, 부산은 햇볕 쨍쨍이라고 한여름의 햇살입니다 하셨고 지원님이 아랫지방은 해가 쨍쨍해서 오랜만에 걸어서 또 움직이는데 땀이 줄줄 흐릅니다. 그래도 정원님 덕분에 입가에는 미소 가득해요 하셨어요. 이렇게 날씨가 달라요. 제가 있는 곳에 이렇게 비가 많이 내리는데 어디 계시든 오늘 안전하게 하루 보내시고요. 기도 제목 나누면서 마무리하려고요. 최선을 다하자 태연님께서 출혈로 검사를 받고 오셨대요. 다음 주 수요일에 검사 결과 보러 가는데 가벼운 일이길 그냥 약만 먹고 나을 수 있는 가벼운 일이길 기도해 주시고요. 안젤라님도 왼쪽 가슴 위쪽이 가끔 아파서 엑스레이를 찍고 확인하니까 엑스레이 상으로는 잘 안 보인다고 계속적으로 아프면 큰 병원에 가서 촬영해보세요 라는 얘기를 들으셨대요. 아무 이상 없길 기도드립니다 하셨어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무 이상 없기를. 그레이스님이 신청하신 그 사랑 얼마나 이지은의 목소리로 들려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려요. 내일도 당향로에 오실 거죠. 최정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여러분의 CBS입니다.
1: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원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고린도 후서 5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2: 찬송의 향기. 오늘 함께 하실 찬송은 찬송가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입니다. 이 찬송은 크리스천들이 가장 즐겨 부르는 애창곡 가운데 하나입니다. 장엄하면서도 아름다운 이 찬송가의 원작자는 스웨덴의 정치가이자 목사였던 칼 보베르크입니다. 1885년 어느 여름날 칼 보베르크 목사가 스웨덴 동부 해안에 있는 한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그때 그는 울창한 삼림, 호수, 초원 등 아름다운 자연에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천둥 소리와 함께 소나기가 세차게 쏟아져 내렸습니다. 잠시 후 소나기가 그치자 찬란한 태양이 온 천지를 비추고 때마침 숲속의 새들도 기쁘게 재잘거렸습니다. 이 전경에 감격한 칼 보베르크 목사는 너무나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에 감격하고 독생자 예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때의 감동을 표현한 시가 바로 이 찬송입니다. 이 찬송은 여러 나라 말로 번역돼 세계적으로 애창되고 있는 장중하면서도 아름다운 찬송입니다. 찬송가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감상해 봅니다.

0: CBS
1: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희영입니다. CBS는 1954년도 한국전쟁 직후에 국민의 마음이 가장 상처입고 힘들고 어려울 때 세워진 방송입니다. 70년 동안 CBS가 붙잡아온 사명이 있는데요.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입니다. CBS는 왜 팝송을 틀고 왜 뉴스를 틀고 시사 예능을 할까요? 라디오 청취자의 한 70% 가까이가 넌크리스찬들입니다. 그 사이사이에 성경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래서 그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매개체를 CBS 라디오 주파수로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2: 방송 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 지금 전화 주세요.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이 시간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신앙의 기쁨과 영성을 깨웠던 은혜로운 찬양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2시간 동안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남기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내 삶의 비타민과 같은 찬양으로 함께하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국내외 찬양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올해는 슈퍼 엘니뇨가 다가오고 있다는 관측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엘니뇨는 전 세계적인 극한 기상과 식량 문제까지 일으킬 수 있어 염려되는데요. 바다의 불편한 진실의 저자 인하대 김태원 교수는 지난해 노벨 화학상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1: COF, MOF라는 물질입니다. 이 특징 중에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이산화탄소를 빠르게 흡착을 해서 가두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0: 그런 물질이 있다면 얼른 쓰고 싶은데요. 너무 비싸지 않을까요?
1: 지금 주목해야 될 점이 저는 갯벌을 들 수가 있겠는데 갯벌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블루카본의 역할을 하거든요. 제가 실제로 계산을 해봤어요. 인공지능을 가지고 MOF, COF로 이산화탄소를 포집할 때 킬로그램당 500불 정도의 가격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이산화탄소를 갯벌이 흡수하기 위해서 가격이 얼마나 필요할까를 계산을 해봤습니다. 한 3조 7천억 정도의 비용을 들여서 만들어야 되는 그런 물질을 자연상에 그대로 두고 갯벌이 이산화탄소 포집을 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할 수 있겠죠.
0: 갯벌을 구하는 것이 생명과 우리를 구하는 것입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의 하루하루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2: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분은 우리가 온갖 환난을 겪고 있을 때 우리를 풍성히 위로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위로로 우리도 역시 온갖 환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의 삶 속에 넘치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는 우리의 위로도 넘치도록 풍성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낸 바울의 두 번째 편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3: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찬양하라 내 영혼아. 2부에서도 여러분의 신청곡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준 바로 그 찬양 지금 신청하세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CBS 중앙방송입니다. CBS는 전국을 잇는 14개의 방송망을 통해서 청취자 여러분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CBS는 기독교 복음 전파와 민족의 통일, 지구촌 공동체의 발전과 평화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CBS의 편성 책임자는 변희철 콘텐츠 본부장이며 광고 책임자는 최승진 마케팅 사업 본부장입니다. CBS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지키고 있습니다. 표준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1: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샬롬.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7월 10일 금요일 새아침입니다. 김용신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주님께 드리는 기도로 새 아침의 문을 열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새 일을 나타내리라.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을 내어 여호와의 백성, 주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스라엘의 창조자,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심령의 깊은 곳에서 주의 노래가 흐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생각의 끝, 영혼의 중심에서 소망의 찬양을 붙잡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흑암이 나를 덮치고 헤어날 수 없는 무력감으로 몸도 마음도 쓰러져 갈 때, 뱃속 창자의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찬송의 소리는 어둠을 뚫었습니다.

신랄보다 더 가느다란 한 줄기 찬양은 여호와의 능력을 부르고 절망과 낭망의 영을 몰아내었습니다. 회생하였습니다. 무덤에서 생명으로, 죽음에서 부활로 날아오르게 하였습니다. 찬송은 능력이고 찬양은 생명입니다. 이 새벽 주의 백성에게 찬송의 영을 부으소서. 절망과 낙심의 밤을 지새우는 자녀들에게 찬송의 영으로 임하소서. 지쳐 쓰러져 잠들어 있는 주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노래가 흐르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믿음 없는 자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태초부터 하나님은 여호와이십니다. 여호와의 일하심은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일하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마음껏 일하도록 믿음의 그릇을 넓히소서. 믿음의 역량을 키워주옵소서. 새 일을 행하시고 새 일을 나타내시는 나의 하나님, 반드시 광야의 물을, 반드시 사막의 강을 내어 마시게 하시는 우리의 하나님, 깊이 잠든 주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여호와의 광대하심으로 친히 일하시옵소서. 삶의 현실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증인으로 찬송하고 찬양하게 하옵소서. 새벽 미명의 하늘을 믿음과 찬송의 영으로 덮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새 아침의 기도. 서울시 도봉구 주사랑교회 정성일 목사였습니다. 7월 10일 금요일 아침 새 아침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김형미가 부르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에필로그의 찬양 너 근심 걱정 말아라. 김인수가 부르는 찬송가 362장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0: 성경 낭독 시간입니다. 시편 21편 성우 손정아 권사가 낭독해 드립니다.
1: 시편 21편 주님께서 우리 왕에게 힘을 주심으로 왕이 기뻐하며 주님께서 승리를 주심으로 왕이 크게 즐거워합니다. 왕이 소원하는 바를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왕이 입술로 청원하는 바를 주님께서 물리치지 않으셨습니다. 셀라. 온갖 좋은 복을 왕에게 내려주시고 왕의 머리에 순금 면류관을 씌워주셨습니다. 왕이 주님께 생명을 구했을 때 주님께서는 그에게 장수를 허락하셨습니다. 오래오래 살도록 긴긴 날을 그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승리를 안겨주셔서 왕이 크게 영광을 받게 하셨으며 위엄과 존귀를 그에게 입혀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영원한 복을 왕에게 내려주시고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 왕의 기쁨이 넘칩니다. 왕이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가장 높으신 분의 사랑에 있다 있으므로 그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임금님의 손이 임금님의 모든 원수를 찾아내며 임금님의 오른손이 임금님을 미워하는 자를 사로잡을 것입니다. 임금님께서 나타나실 때 원수들을 불구덩이 속에 던지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진노하셔서 그들을 불태우시고 불이 그들을 삼키게 하실 것입니다. 임금님께서는 원수의 자손을 이 땅에서 끊어버리실 것이며 그들의 자손을 사람들 가운데서 씨를 말리실 것입니다. 그들이 임금님께 악한 손을 뻗쳐서 음모를 꾸민다 해도 결코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임금님께서 그들의 얼굴에 화를 겨누셔서 그들이 겁에 질려 달아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 힘을 떨치시면서 일어나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힘을 기리며 노래하겠습니다.

성경 낭독 시편 21편 성우 손정아 권사의 낭독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조원섭의 찬양, 부드러운 주의 음성, 국립합창단이 부르는 험한 시험 물속에서, 홍혜진의 찬양입니다. 찬송가 482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0: 새아침의 말씀입니다.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 장로교회 김용관 목사입니다.
1: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창세기 37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꿈은 정말 이루어집니까?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잠을 자면서 꾸는 꿈은 여러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장 흔한 꿈은 일상적인 꿈이지요. 친구를 만나는 꿈, 직장이나 학교에 가는 꿈, 가족과 대화하는 꿈 등 주로 낮 시간에 경험한 일들, 생각, 감정들이 뒤섞여 꿈으로 나타납니다. 또한 꿈 중에는 악몽도 있습니다. 두려움, 불안, 공포를 느끼고 살 때 그것이 악몽으로 나타나죠. 스트레스나 불안한 일이 많이 생길 때 자주 꾸는 꿈입니다. 꿈 중에는 미래에 일어날 일을 꿈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꿈도 있습니다. 그래서 꿈을 통해서 앞으로 되어질 일을 예측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당신의 뜻을 알리신 사례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꿈이라는 단어가 7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이 꾸었던 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어느 날 밤에 꿈을 꾸었는데 들에서 가족이 곡식단을 묶고 있었는데 갑자기 요셉이 묶은 단이 우뚝 일어서고 형들의 단이 요셉의 단을 둘러서서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자기가 꾸었던 꿈 얘기를 해주자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말하면서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그를 미워하였습니다. 요셉은 그 후 또다시 꿈을 꾸는데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그를 꾸짖으며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형들도 그의 꿈과 그가 한 말 때문에 그를 더욱 시기하였습니다. 그러면 요셉이 꾼 꿈은 어떤 꿈이었을까요? 하나님은 사람을 불러 사용하실 때 먼저 꿈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을 보존하시고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도록 하기 위해 요셉을 사용할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꿈을 통해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비전은 단순한 꿈이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미래의 삶의 방향과 목적을 보는 것을 말합니다. 요셉이 꾼 꿈은 비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앞으로 이루어질 그의 앞날을 선명하게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한평생 살아갈 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 꿈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꿈은 반드시 실천해야 할 사명, 인생의 목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선조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서 큰 민족이 되게 하시겠다는 비전과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는 비전, 만민에게 주실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겠다는 비전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평생 그 비전을 바라보며 그 비전을 품고 살았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비전은 하나님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께 받은 비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온 세상에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렇게 빌립보서 2장 13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은 당신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 꿈을 심어주십니다. 그 꿈은 단순한 인간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미래를 보여주시는 비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십니까? 요엘 2장 28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어를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늙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날 때, 성령 충만 받을 때 하나님은 비전을 심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실 때 받은 비전을 끝까지 붙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가슴에 새기고 기록에 두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박국 2장 2절에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라고 말씀합니다. 비전을 기록하고 기록된 비전을 잊지 않기 위하여 언약의 말씀과 기도로 되새겨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보여주신 꿈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혹독한 시련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는 형들의 미움을 받았습니다. 형들에 의해 입은 옷이 벗겨지고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은 20에 팔렸습니다. 그 요셉은 애굽으로 내려가 노예시장에서 바로왕의 시드장인 보디발의 종으로 팔렸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인의 신임을 받아 집안의 모든 일을 맡게 되었지만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자 누명을 쓰고 왕의 죄수들이 갇혀있는 감옥에 던져짐으로 인생의 가장 낮은 밑바닥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심어주신 비전을 품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꿈을 어떻게 이루셨습니까? 어느 날 바로왕이 이상한 꿈을 꾸는데 그 꿈을 애굽의 점술과 술객 현인들에게 해몽을 요청했으나 아무도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과거에 요셉과 감옥 생활을 했던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왕에게 요셉을 소개하였고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 주므로 요셉은 막강한 권세를 가진 애굽의 제2인자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흉년이 들어 가나안에 살던 형들이 곡식을 사러 애굽에 내려왔을 때 총리가 된 요셉 앞에 엎드려 절을 하므로 밭에서 곡식단을 묶을 때 요셉의 곡식단은 일어서고 형들의 단이 둘러서서 자기의 곡식단에 절하는 꿈은 성취되었고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은 흉년으로 인해 야곱의 온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하여 고센 땅에서 살면서 요셉의 보호를 받고 양식과 목초지를 공급받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시간이 걸릴 수는 있어도 폐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취됩니다. 그러므로 비전을 품고 믿음으로 기다리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전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나의 미래이며 내가 살아있는 이유와 목적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비전을 끝까지 간직하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이미 하나님이 주신 꿈을 품고 포기하지 않았다면
여러분이 죽

0: 이전에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꿈이 없이 소중한 인생을 허비하고 있다면 바로 지금 살아있는 나에게 꿈을 심어주시기를 간구하여 그 꿈을 이루고 주님 앞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새아침의 말씀,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 장로교회 김용관 목사였습니다. 예양기획 프로젝트 찬송가 621장 찬양하라 내 영혼아, 트루바가 부르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박신아 콰이어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들으면서 7월 10일 금요일에 함께한 새아침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0: CBS
1: CBS 교계 뉴스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씨와 공모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과 관련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이들에게 금품을 건넨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어제 대법원 3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씨에 대해 징역 5년과 1억 8천여만 원 추징, 윤영호 전 본부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에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전 씨는 김 씨와 공모해 2022년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샤넬 가방과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8천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윤 전 본부장은 전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로 형이 늘었습니다.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검경합동수사본부가 구속된 신천지 이만희 교주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합수부는 지난 8일 이만희 교주를 정당법 위반 등 혐의 피의자로 구속 후 처음 소환했습니다. 이 교주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국민의힘 대선과 총선 경선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신도들을 강제 입당시킨 혐의를 받습니다. 합수부는 신천지 코로나 사태 당시 이만희 교주의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에서 비서 역할을 하는 등 신천지의 각종 행정 업무를 담당한 김평화 씨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군 선교 활성화를 위해서는 장병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외에도 돌봄을 함께하는 디아코니아 신학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선교와 디아코니아 연구소 이범성 소장은 어제 군 선교 종합

세미나에서 군선교 현장은 위로의 말과 보살핌이 그 어느 곳보다 필요한 곳이라며 군선교가 특정 집단의 이념에 조달되는 신앙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백석대학교가 200여 명의 외국인이 참가한 가운데

0: 상쾌한 하루 보내세요. CBS 라디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과 23절 말씀이었습니다.
1: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2: 감사의 마음 전하는 소리 CBS
1: 생명을 살리는 방송 CBS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날마다 주님과 함께 오늘 말씀에 서울 대치 순복음교회 한별 목사입니다.
1: 말씀은 말씀으로 열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자동적으로 저절로 툭 하고 실상전환될까요? 한 가지 단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열 수 있는 말씀이 필요해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말씀을 캐는 말씀이 있다. 여러분의 자녀는 다 몇 가지씩의 재능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심으신 것입니다. 특별한 달란트가 있죠. 엄마 아빠의 고민은 아이가 어떤 전공을 할 겁니다. 왜? 그 전공에 따라서 아이의 재능이 캐질 수 있고 열릴 수도 있고, 여러분 상관없는 전공을 하면, 재능과 상관없는 전공을 하면 좀 어렵게 힘들게 진행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마치 그런 것과 똑같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어느 날 실상이 되는 하나님의 때가 임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 타이밍을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하나님은 말씀을 열 수 있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뜻을 주셨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할렐루야.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사건마다, 케이스마다, 경우마다, 상황마다, 감사 그때마다 이렇게 조목조목 감사하다 그러는데, 여러분 통으로 보셔야 돼요. 여러분 기쁘는데 뭘 기쁜 거예요? 여러분 감사함으로 기쁜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감사가 있어야 돼요. 원망, 불평보다는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감사, 찬양을 할 때 감사함으로 찬양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교회를 이렇게 나가는데 초등학교 어린이가 목사님 핸드폰 좀 빌려주세요. 왜? 우리 어머니에게 전화하려고 그래요. 그래? 제가 했더니 띠띠띠띠 하고 엄마한테 전화하면서, 엄마 좀 일찍 끝났어요? 엄마 픽업을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예요. 다 끝나고 저한테 주면서, 목사님 감사해요. 근데 목사님 뭘 좋아해요? 나야 뭐 냉면하고 빈대떡, 만두 뭐 이런 걸 좋아하지. 그래요? 엄마한테 얘기해 줄게요. 끝나요. 제 마음속에 근데 뭐가 생각났냐면 또 빌려줘야지. 제 만나면 또 빌려줘야지. 우리는 감사를 성숙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지요? 그런데 감사는 나이가 들어 어느 정도 많은 세월을 겪은 중년의 남자, 중년의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어린이에요. 여러분, 어린이가 감사하잖아요. 감사는 나이를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요, 그 마음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잘 풀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0: 풀립니다. 세상에서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러면 잘 풀리려면 고마워할 줄 아는 사람에게 베풀라. 그래야 기회가 찾아온다 그래요. 일견 어떤 면에서 나도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비극적인 인생이 뭔지 아세요? 꿈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꿈이 있어요. 심지어 꿈이 많았어요. 그러나 마지막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인생이 나는 가장 후회가 되는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왜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꿈이 있는데, 꿈이 많았는데 감사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감사가 넘치길 예수를 들어 축원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과 22절의 말씀은 그 키를 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1: 하나님을 알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하라 어리석게 되어.
0: 감사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어리석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모든 인생에 감사가 넘치는 인생이 되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멀리 있는 사람 찾아내서 감사하는 것도 좋지만 구만리장천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먼저 감사하겠어요?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사람부터 한번 감사하면 어떨까요? 내 옆에서 오늘 같이 예배해서 감사합니다 하고 우리 앞뒤 전원자와 얼굴을 웃으면서 한번 얘기할까요? 여러분, 같이 예배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생은 이렇게 굴곡이 있잖아요. 밑바닥을 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밑바닥을 쳤다고 몰락을 갖고 오는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그 밑바닥에서 그 고통이 고난이 영광으로 되는 경우가 있어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내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있다 없다? 없도다. 할렐루야. 감사에 달린 것이에요. 아무리 밑바닥을 치고 굴른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감사하면 밑바닥을 치고 발판 삼아 디딤돌 삼아 솟구쳐 높은 담을 뛰어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에베소서 5장 4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다같이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아멘. 여러분 입에서 여러분 감사의 말이 터지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감사의 말이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뭐 앞에 붙는 게 너무 많은 경우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심플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전하고자 앞에 기승전결을 얘기하고자 말이 꼬여버렸어요. 그래서 반어법을 사용하고 꼬이서 얘기해요. 뭐 그랬는데 생각하면 이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 본론부터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말이 꼬이면 인생이 꼬이는 거예요. 심플해야 돼요. 감사할 때 정말 감사합니다. 그때 고마웠습니다. 그때 당신의 감사가 나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면 제가 먼저 달려가고 저도 당신 옆에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심플하고도 담백한 감사가 전해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원망과 불평이 끊어버리고 감사로 바뀌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더 받을 응답이 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몰락과 어떤 실패 어떤 잘못된 상황에서도 반드시 그 상황 속에는 하나님의 받을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고통이 고통 속에서 여러분 진주를 캐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이야기는 신유의 이야기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을 때 예수님이 그 옆을 지나갑니다. 이들이 때는 이때다 이구동성으로 합창을 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를 돌봐주세요. 예수님은 한마디로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라. 그러니까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어깨 동무를 하고 어디로 가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에 제사장을 만나러 갑니다.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고 갑니다. 왜요? 발가락이 없어요. 이쪽에서 뼈가 다 뭉그러졌어요. 밸런스를 잡을 수가 없어요. 서로 어깨동무해야지 갈 수 있어요. 그리고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죽어도 예수님 말씀 따라가자 하면서 이런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들 10명이 어깨동무라고 가는데 한 사람이 나온 거예요. 야, 너 어떻게 이게 제대로 걷냐? 너 어떻게 뛸 수 있냐? 네 얼굴이 어떻게 이렇게 펴졌니? 오, 어떻게 됐니?

청소를 하는데 열 명이 싹 다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자 그 중에 한 명이 가던 길을 돌려서서 예수님께 달려가 예수님께 쫙 엎드리면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내가 나왔으니 감사합니다. 할 때 예수님이 나머지 아홉은 어디 갔느냐? 모두 다 나왔는데 나머지 아홉은 어디 갔고 오직 너만 와서 내게 감사를 전하냐? 그랬더니 그 한 명이 제 길로 갔나이다. 아홉 명은 제 길로 갔나이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이 나병 환자 한 명에게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신유가 임했지만 그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는 구원까지 이르게 되는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할 때 더 받을 응답이 있다. 더 받을 응답이 있다. 아멘. 여러분, 더 받을 응답이 있다 한번 해보실래요?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는 상황을 초월해버립니다. 초자연적인 흐름이 생길 수 있어요. 여러분, 불평을 하는데 초자연적인 흐름이 생겨요? 여러분의 그냥 이상일 뿐이에요. 영계의 세계의 법칙을 아셔야 돼요. 감사는 엄청난 영적인 에너지를 뿜어내는 것이에요. 음악가가 기가 막힌 테크닉과 기가 막힌 뮤지션십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거기에 감사가 없고 거기에 짜증과 원망으로 가득해서 컨디션이 저하된 상태에서 연주를 하면 어떤 연주도 사람의 영혼을 울리지 못해요. 그냥 테크닉만 볼 뿐이에요. 감동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기도할 때 감사하고 찬양할 때 감사해보세요. 누구한테 인사할 때 감사의 한마디를 전해보세요. 여러분 감사하는 얼굴로 해보세요. 그 사이에 그 관계, 심지어 여러분 비즈니스에도 여러분 초자연적인 흐름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굉장히 나쁜 상황으로 몰려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죽고 싶어요. 그런데 죽어야 되는데, 죽어야 마땅한 상황인데 그 상황 속에 기쁨이 넘쳐난다. 감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방법은 기가 막혀요. 하나님은요, 어떤 여러분의 고통 속에서도 진주를 끄집어내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수많은 응답과 수많은 보물을 찾았는데 그 모든 것들은 고난 중에서 발견된 것이고 고난 중에서 깨달은 것이에요. 다윗, 그가 발견한 푸른 초장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발견이 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혈류병 여인의 12년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에요. 사자굴과 풀무불, 여러분 아들과 장작을 이고 모리아산으로 아브라함이 올라갑니다. 하지만 그 고난 속에서, 그 고통 속에서 정상에 올라갔을 때 여호와 이레를 만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여자아이가 하나 있어요. 그런데 이 여자아이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수영을 하세요? 수영을 하면은 입수할 때 수영을 하는 사람의 특징은 다이빙을 하면서 입수를 합니다. 그런데 깊은 줄 알고 다이빙을 쫙 했는데 여러분 그만 바닥에 머리를 빵 치고 전신이 마비가 된 겁니다.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다이빙을 할 때 손 먼저 들어가잖아요. 그렇지만 손이 부욱 올라가면서 머리부터 딛게 돼 있어요. 그래서 머리가 닿은 것입니다. 이 아이는 윌체어 신세를 졌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아이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목사님, 저는 언젠가 천국에 갈 때 내 윌체어를 가지고 갈 거예요. 윌체어? 목사님이 알다시피 저는 윌체어 신세입니다. 저는 17살에 이렇게 엄청난 사건을 만나서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시련 중에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목사님, 저는 윌체어 안에서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었고 포기하고 끝내고 싶을 때마다 하나님이 날 붙잡아 주셨어요. 비록 지금은 고통스러운 인생이나 그러나 목사님, 나 이 윌체어 아니었다 그러면 이런 예수님을 깨닫지도 이 보물을 발견하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 이 윌체어를 갖고 가서 하나님께 감사드릴 것이에요. 그리고 그 감사 기도가 끝난 다음에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예수님, 이 윌체어는 이제 다 됐으니까 지옥에 던져버려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의미가 쫙 다가오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팩트입니다. 실제로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을 고난 가운데 홀로 버려두지 않는다. 할렐루야.

0: 지금 현재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 당하는 어려움은요, 단지 고난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 고통이 고통으로 종결되지 않아요. 반드시 열매를 맺고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권사님은 나한테 항상 기쁘다 그래요. 근데 제가 볼 때 그 권사님이 기쁠 이유가 별로 없어요. 목사님, 저는 우리 아들 때문에 기뻐요. 그 아들이요, 전신 마비예요. 얼굴 한 번도 움직이지 못하고 누구를 알아보지도 못하는 겁니다. 평생 그렇게 누워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집은 그 내 아들이 기쁨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 볼 때마다 감사를 드리고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들을 감사합니다. 이런 아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에요. 저는 그 권사님이 그 고통에서, 그 고난에서, 그 아들의 환난에서 막 초월하는 것을 많이 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감사하는 자를 자유하게 합니다. 상황을 초월해요. 문제를 초월해요. 여러분, 질병이 있지만 감사해 보십시오. 질병을 초월하는 애가 있을지어다. 가난을 초월하는 능력이 있을지어다. 지금 생각해 보면요, 지난날에 어려운 일이 저에게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지난날의 어려움 가운데 나에게 도움 준 사람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그들의 응원과 격려를, 기도를 많이 받았어요. 아, 맞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내게 보내주셔서 나를 붙잡아 주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의 가장 중요한 건 복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 복음 중에 복음이 있다. 복음 중에 복음은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것이다. 이 모습 이대로 내가 여건이 나아지면, 상황이 좋아지면, 좀 더 깨끗해지면, 좀 더 때묻지 않으면, 좀 더 의로워지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할 자를 지금 찾아다니고 헤매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을 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신다. 사랑할 만하니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변함없는 사랑. 당자는 집에 있을 때도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지만 나갔을 때도 하나님은 사랑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 그 증거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난 과거의 모든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이 날 붙잡고 계셨음을 깨닫게 되는 애가 있을지어다. 이것이 축복이에요.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 악한 사람, 부유하고 능력이 많고 모든 것이 잘 나가고 모든 것이 건강해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붙잡고 계시진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어도 하나님은 날 여전히 붙잡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망해도 안 망해요. 죽어도 안 죽어요. 부활의 소망이 있을지어다. 우겨쌈을 당해도 난 안 당해요. 왜? 하나님이 날 붙잡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에너지, 세상에 어떤 자원, 세상에 어떤 것을 갖고도, 보물을 갖고도 여러분, 하나님이 날 붙잡는 것과 바꿀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게 중요한 하나님의 영적인 현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당신을 사랑하사 그의 전능한 오른손으로 지금 당신을 붙잡고 계시다. 그래서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타이밍이 많은 애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타이밍이 많은 애가 있을지어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여러분, 제가 선창할 때니까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안 망한다 하세요. 또 안 죽는다, 또 안 당한다, 이렇게 한번 해보실래요? 자막 한번 줘보시세요. 거기서 자, 제가 먼저 할게요. 다 망해도 안 다 죽어도
1: 안
0: 우겨쌈을 당해도
1: 안
0: 다 망해도
1: 안 망한다
0: 다 죽어도
1: 안 죽는다
0: 우겨쌈을 당해도
1: 안 당한다.
0: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당신을 붙잡고

0: 계십니다. 형제여 자매여, 여기 하나님의 평강의 소식이 있습니다. 사람이 기쁜 소식이 들리면 자기의 육신적인 컨디션, 상황적인 컨디션을 초월해요. 마치 그냥 발이 뚱뚱 떠서 피곤치 않고 2, 3일의 일을 그냥 단 몇 시간 만에 해낼 때도 있죠. 왜? 기쁜 소식이 들린 것입니다. 여기 복음 중에 복음의 소식이 들렸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당신을 지금 붙잡고 계시다. 골로새서 4장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다 같이
1: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0: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를 계속할 때 반드시 기도에 감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나온 날들에 감사하라. 감사할 때 새날이 열린다. 솔직히 얘기해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감사 기도가 있었으면, 감사의 예배가 있었으면, 감사 찬양이 많았으면 여러분, 그들의 40년의 삶은 달랐을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똑같은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했어요. 하나님이 날 지금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 모습 이대로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새날이 열릴 것입니다. 성령 받은 걸 감사하세요.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예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에게 성령 세례가 임했어요? 어떻게 성령의 불이 임했어요? 어떻게 성령의 역사가 나와 함께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성령의 인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성령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를 들어 축원합니다. 어떤 문제이든지 원점으로 갖고 와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여러분 영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상황에 어떤 재정적인 문제, 관계적인 문제, 어떤 법적인 문제, 어떤 나라와 나라 간의 문제, 자기 어떤 사생활의 문제, 모든 문제가 많죠. 가족사도 있고.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것에서는 여러분 영적인 사람은 원점으로 갖고 와서 봐야 돼요. 그 원점이 뭐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골고다 십자가 아래 내려놓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골고다에서 할 말이 뭐가 있겠어요? 감사밖에 더 있겠어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글로 돌아오는 거예요. 감사밖에 더 있겠어요?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베풀어 주셨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내게 임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여러분 새날이 열린다. 지금 아무리 망치고 자기의 인생의 전반전이 죽을 썼다고 하더라도 당장 감사를 시작하십시오. 불평을 끊고 감사를 시작하라. 더 받을 응답이 있다. 하나님이 당신을 위하여 예비한 응답이 쌓여 있어요. 하나님은 이것을 당신에게 쏟아부어 주기를 원해요. 오병이어의 열두 광주를 남기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칠병이어의 일곱 광주를 남기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새날이 열린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다같이 주여를 세 번에 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영혼아 깨어라. 영혼아 깨어나라. 아멘. 감사하라. 아멘. 엉망진창 상황이라도 감사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정리해서 짝을 맞아 돌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무리 우겨쌈을 당해도 감사하십시오. 희망이 1도 안 보여도 감사하십시오. 그 고통 속에, 고난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당신을 통해 진주를 꺼내 주실 것입니다. 아멘.

0: SBS
1: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희영입니다. CBS는 1954년도 한국전쟁 직후에 국민의 마음이 가장 상처입고 힘들고 어려울 때 세워진 방송입니다. 70년 동안 CBS가 붙잡아온 사명이 있는데요.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입니다. CBS는 왜 팝송을 틀고 왜 뉴스를 틀고 시사 예능을 할까요? 라디오 청취자의 한 70% 가까이가 넌크리스찬들입니다.

0: 사이사이에 성경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래서 그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매개체를 CBS 라디오 주파수로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1: 방송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 지금 전화주세요.
2: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원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0: 5시 30분입니다. 이어서 성서 강해가 방송됩니다.
1: 성서 강해.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도록 도움을 드리는 성서 강해. 오늘은 서울시 영등포구에 자리한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2: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불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3: 오늘 전 여러분과 함께 계시록 3장 15절로 20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진정한 예배자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예배자. 진정한 예배자.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는데 우리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을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우리의 존재 목적이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43장 21절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 살아가는 동안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와같이 권면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러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 앞에 예배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사사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배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모든 자리,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학생은 학생의 자리에서, 선생님은 선생님의 자리에서, 의사는 의사의 자리에서, 간호사는 간호사의 자리에서, 예술인은 예술인의 자리에서, 사업가는 사업가의 자리에서, 정치인은 정치인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출신인 여자 프로골프 선수 유혜란이라고 하는 선수가 있는데 지난주에 KPMG 세계 여자 골프대회에서 15차로 치다가 마지막 라운드에서 잘 쳐서 우승을 했어요. 15차로 치다가 우승한 것은 이 대회 60년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0.2% 우승 확률이라고 그러는데 부모님과 함께 저한테 와서 기도를 받았는데 기도를 받은 시간이 꽤 지났어요. 그런데 언제 우승 소식이 돌려라 했는데 이번에 우승 인터뷰를 하면서 오늘 드디어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우승 상금만 195만 달러. 요즘 환율이 높아갖고 30억 원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모든 일에 감사와 찬송과 영혼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자의 참모습은 내 삶의 첫 번째 순서에 하나님을 두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명예, 권세, 내가 가진 모든 물질, 내 자녀, 내 자신까지도 하나님보다 앞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첫 번째 순위로 두고 살아갈 때 우리들은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불행이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본인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의 모습에서 떠나서 자기 중심, 자기 만족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예배자로 지음을 받았는데 마귀의 꾀임을 받아갖고 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자기 신분을 망각하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으므로 말미암아 그 죄가 인류 가운데 뿌리를 내리게 된 것입니다. 이 내가라고 하는 죄가 우리 평생 우리를 얽어맵니다. 하나님이 그래야 되는데 내가 뭐가 잘 돼도 내가 잘나서 잘 되고, 내가 사업수단이 좋아서 사업이 잘 되고, 내가 손 재수가 좋아서 병을 잘 고치고,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그것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자가 되어서 한평생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찬양과 감사가 우리 일생 동안 우리 삶 가운데 차고 넘쳐나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08편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이다.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언제까지 찬양하느냐? 우리 호흡이 다는 그날까지. 10편 150편 6절입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 야훼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찬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고난에 처해서도 찬양을 멈추면 안 됩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가서 보물 자르다가 억울하게 붙잡혀서 매를 맞고 재판도 치르지 않고 감옥에 던져졌을 때 온몸이 피성이가 됐는데 그날 밤에 어떤 일이 났습니까? 사도행전 심장이 오져 보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들의 찬송은 감옥에 있는 모든 죄수들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감옥을 흔드셔서 옥문이 열리게 하시고 손과 발이 맨 끝이 풀어지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찬양과 감사는 우리의 매일 모든 것을 풀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임하게 하는 놀라운 축복의 도구인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은 지상에서 천국에 이르는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가지고 있던 모든 걸 다 놓고 갑니다. 우리의 좋은 집도 차도 내 부귀 명예

영화 모든 거 다 내려놓고 가는데 우리 예수님 사람이 딱 한 가지 가져갑니다. 찬양을 갖고 갑니다. 할렐루야. 찬양을 갖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찬양은 지상에서 천국에 이르는 징검다리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천국은 완전히 찬양으로 뒤핀 나라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곳곳에서 천국에서의 찬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5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기가리를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게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게 합당하도다 하더라. 요 부분을 따서 헨델 메시아의 맨 마지막 아멘 코러스 전에 이 가사가 나옵니다.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세도록 돌릴지어다 하니. 계시록 15장입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원하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에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여러분, 찬양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내가 진정한 예배자로 찬양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어 있는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예배자로서 늘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야 되는데 웬일인지 우리의 삶 속에 기쁨과 감사 사라지고 알게 모르게 사소한 일에 원망 불평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린 철저히 회개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 내 마음에 염려, 근심, 걱정이 나를 짓누르고 기쁨과 평안함이 없으면 우리가 예배자의 모습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무슨 일을 많아도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그저 감사하고 기뻐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이 나의 문제인지 내 자신을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내 자신의 문제를 발견해야 됩니다. 오늘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우리는 풍요로움 속에 부족한 것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나 실제로 풍요로움 속에 영적인 빈곤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설명합니다. 계시록 3장 17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풍요로움을 느끼고 있으면서도 영적으로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것 같이 된 라오디게아 모습인 것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넘치는 기쁨, 감사, 감격이 우리 삶 속에서 사라졌다면 라오디게아 교회와 다른 것이 없는 것입니다. 사선 것에 원망 불평하고 남 얘기하고 남 탓하고 살았던 우리들이 아닌지.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고 말씀했는데 하나님 앞에 영으로 성령으로 진리로 말씀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정말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불이 내 마음속에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까? 내 마음에 늘 주명한 뜨거움 열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이게 순복음이라면 뜨거움인데 뜨거움이 미직지근해졌어요. 라오디게아처럼 미직지근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신앙의 열정을 회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권면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가 자칫 주님 앞에서 영적으로 회복해야 됩니다. 회복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재무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8절에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그 부유롭게 하라는 것은

환난 속에 모든 환난을 통과하고 이겨낸 그 순수한 믿음으로 영적 재무장을 하고, 흰옷을 입으라는 것은 예수의 보혈로 우리 죄를 씻어 구원의 은혜의 흰옷을 입고 눈에 안약을 바라는데, 성령의 안약을 바라서 우리가 영적으로 어두워진 눈이 밝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주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다시금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게 하여 주옵시고, 보이지 않는 것이 잘 보이는, 영적으로 잘 보이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 앞에 변화받고 치료받고 회복되면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9절을 말씀합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기 서 있는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든 성과 다 같이 하나 앞에 열정을 잃어버린 걸 회개하고, 최선을 다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주님을 기쁘게 생각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주님 명관에서 산다고 하면서 나나나 나밖에 모르고 내 길을 갔던 것을 회개하고,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높여주셔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철저히 깨어지고 낮아지면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로 넘치게 채워주십니다. 계시록 3장 20절 21절을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 앞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주님이 우리 마음을 열고 들어줘서 우리 삶에 풍년을 불어주시고 하늘에 귀한 상급과 귀한 자리를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우리가 변화돼서 이제는 날마다 주님의 가운데 첫사랑을 회복하며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두 번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 살에 한 번 사는 인생 정말 귀하고 아름답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희대의 살인마에서 하나님께 예배자로 변화되어서 세상을 떠난 고재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이 60대 이상의 대부분은 이분 이야기를 다 잘 압니다. 자기를 감옥에 놓은 부대 대대장을 복수심을 갖고 도끼를 들고 들어와서 온 가족을 다 도끼를 쳐서 죽인 이 사람인데, 그 한국을 충격으로 넣었던 사건입니다. 이 고재봉은 초등학교 2학년을 중퇴한 다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거친 생 살았습니다. 그래서 손버릇이 나빠서 자주 남의 것을 훔치고 그랬는데, 24살에 1961년 10월 달에 육군에 입대합니다. 그 다음에 12월 29일 날 제301 병기대대 박병희 중령관사에 넘어들어가가지고 명태와 구두 두 켤레를 훔쳐서 달아났다가 그 가정부가 그걸 보고 중령에게 얘기를 해서, 박중령이 처음에는 그를 용서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상습적인 이 도범이에요. 여기서 뭐 훔치고 여기서 뭐 훔치고 해서 이번에 버릇을 고쳐야 되겠다 해서 육군 교도소에 집어넣어서 7개월 동안 감옥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내가 좀 몇 개 뭐 훔쳤다고 날 감옥에 넣었다고 마음속에 미움과 분노로 가득했는데, 감옥에서 나와서 탈영을 했어요. 탈영을 해갖고 자기 애인을 찾아갔더니 벌써 소문이 나서 난 전과자 안 맞는다고. 그러니까 자기 애인한테도 버림받고 이제 내가 이 원한을 갚아야 되겠다. 그래서 철모점에 가서 도끼를 사가지고 박정희에 살던 관사를 몇 동안 살피다가 술 잔뜩 먹고 1963년 10월 19일 새벽 2시에 그 담요를 넘어 들어가서, 그 집 구절 잘하니까 넘어 들어가가지고 자고 있는 이 중령 부부와 세 자녀와 가정부까지 다 도끼로 쳐 죽였어요. 근데 죽고 나서 보니까 자기가 원래 죽이려고 했던 사람은 자기를 감옥에 있는 그 박병희 중령인데, 박병희 중령과 같은 그 동기로 아주 절친한 그 이덕주 중령이라는 사람이 새로 부임돼서 왔어요. 새로 부임돼서 온 지 얼마 안 되니까 그걸 모르고 들어가서 박중령인 줄 알고 다 죽여놓고 나서 뉴스에 나가 보니까 딴 사람을 죽인 거예요. 그래갖고 이 고재봉이 박병희 중령을 죽였다고 도끼를 품고 다니다가 한 달 만에 붙잡혔어요.

그래갖고 군사재판에 해부돼가지고 사형선고를 받습니다. 얼마나 사람이 포악한지, 어차피 죽을 몸이니까 뭐 감옥에서 보이는 게 없습니다. 막 제사들을 둘 패고 난리를 치고 너무나 거치니까 아무도 가까이 가려고 한 겁니다. 저 살인마 거처럼 아무도 가지 마라. 하루는 구치소장이 순찰하러 왔다 이렇게 들여다보려니까 손가락으로 막 이름을 다 찔러가고 눈을 찔러서 안경이 다 깨지고, 그래서 완전히 저 사람 근처도 가지 마라. 그런데 당시 성경을 보급하면서 전도하던 대한성서공의 안국선 집사님이 계신데, 나중에 이제 목사님 되시고 소천하셨는데요, 신문 기사를 보고 나서 내가 이 사람 전도해야 되겠다, 매일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고제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해달라고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구치소를 찾아가는데, 찾아가면 문전박대 당합니다. 막 소리를 지르고 죽을 놈을 찾아왔냐고, 성경을 집어넣어주면 본 앞에서 찍고 던지고, 근데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니까 내 평생 나같이 버림받은 인생을 사랑한 사람이 누가 있나, 예수가 누구길래 저 사람이 나한테 예수를 전하는가. 그래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를 믿게 되고, 어느 날 성경을 읽는데 성령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 체험을 하고 방언이 터져나고 눈물 콧물 쏟으면서 통성으로 더 큰 소리로 기도하는데, 그가 통곡하는 소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소리가 온 구치소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때부터 구치소에 소문이 났습니다. 그 살인마 고재봉이 예수행가 됐다고. 그는 교도소에 있는 다른 재수자들에게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일찍이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믿었다면 깊은 밤 단잠에 취해 있는 죄 없는 여섯 명의 생명을 절대로 죽이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이토록 죄 많은 나에게도 하나님은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나는 이제 죽어 천국에 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망설일 여유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성경을 직접 읽으시고 내 말이 옳은지 그런지 판단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가 1964년 3월 10일 사형 집행을 당했는데, 사형 집행 당할 때까지 석 달 동안 2,000명 재정 중에 1,800명을 전도해서 예수를 믿게 했습니다. 할렐루야. 사형장에서 마지막으로 할 말이 없는가 했더니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 앞에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더니 그가 저들 앞에 마지막으로 함께 큰 소리로 찬송을 불렀습니다.

이 찬송을 부르고 총살을 당해 그 자리에서 숨을 쥐고 숨을 거둔 후 천국에 갔습니다. 정말 흉악한 범죄였지만 예수 믿고 예배자가 되어 마지막 순간 찬송을 하늘경을 돌리며 그 생애를 마무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보혈로 정결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 이제 의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볼 때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 의인으로 우리를 보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남은 여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0: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 번뿐인 인생 진정한 예배자로 살다가 찬양 가운데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내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1: 성서 강해. 지금까지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렸습니다. 신앙상담 문의 전화는 02-6181-9191번입니다.
2: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이었습니다.

0: 크리스찬 칼럼.
1: 태풍은 예고가 됩니다. 인생의 태풍도 불어오기 전에 징후가 있습니다. 태풍은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인생의 태풍도 불어오기 전에 미리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춧돌을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태풍이 불 때는 공중에 날아다니는 위험한 물건들에 맞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인생의 태풍이 불 때에도 세상에 떠돌고 있는 위험한 생각들에 당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 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태풍은 지나갈 때까지 실내 안에서 버텨내야 합니다. 인생의 태풍도 지나갈 때까지 하나님 안에서 버텨내야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태풍은 피해를 남깁니다. 인생의 태풍도 피해를 남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태풍이 지나가면 바다, 하늘, 대기가 깨끗해집니다. 인생의 태풍도 지나가고 나면 마음의 바다, 생각의 하늘, 삶의 대기가 깨끗해집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의 법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한마음예담교회 이정택 목사였습니다.
2: CBS
3: 당신 곁에 CBS 라디오.

극단주의 이슬람 조직 보코하람의 공격으로 부르키나파소 기독교인들의 집과 교회, 성경이 불탔습니다. 이들에게 성경은 믿음을 지킬 최후의 보루가 되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하고 신앙을 세우는 성경을 보내주세요.

0: 노아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국민일보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1: FM 98.1 MHz, AM 837 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산티아고 순례길에는 노란 화살표가 곳곳에 그려져 있습니다. 벽에도 돌에도 전봇대에도 길을 잃지 않도록 누군가 미리 남겨둔 표시인데 덕분에 처음 걷는 사람도 이 화살표만 따라가면 무사히 목적지까지 도착할 수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 막막할 때 주께서 심어놓으신 표시들을 바라봅니다. 돕는 손길, 다정한 얼굴, 코끝을 스치는 시원한 바람까지도 모든 것들이 안전하게 하루라는 길을 가도록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 걸음씩 따라 걸으며 오늘 금요일까지 왔네요.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하이어 그라운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메들리 김경애님 신청곡이었습니다. 앞에 흐른 곡은 Leaning on Jesus,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뒷자리 5284, Amazing Grace 즐겁게 청취하면서 성경 시편 필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란초님도 성경 필사를 시작한 지 한 달이 다 되어 간대요. 마음의 얼룩이 하나 둘 지워지고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 성경 필사하는 분들 많으시죠? 저는 최근에 이제 필사는 아니고 시편 150편 전편을 낭독해야 할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예, 여러분께도 들려드릴 그럴 날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 이제 제안을 받았을 때 굉장히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했거든요. 그냥 하루에 한 30분 정도 성경 읽기 시간을 갖는다. 이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게 시작하고 나니까, 전혀 가볍지 않더라고요.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150편을 딱 끝마칠 때 든 느낌은, 이렇게 표현하면 좀 부족하지만, 정말 이롭다.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데 참 이롭다. 고란초님은 이렇게 표현하신 것 같아요. 마음의 얼룩이 하나 둘 지워지고 있다. 네. 7월 10일 금요일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우선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참여 방법입니다. 문자는 샵 939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CBS 레인보우 앱을 스마트폰에 다운받고 게시판 오세요. 고란초님 신청하신 곡은 I Know Who My Believed, 아 하나님의 은혜로입니다.

좁은 길이라는 아이디 쓰시는 이정도 님께서는 2019년부터 어머나 9시부터 11시까지 매일 말씀을 읽고 있는데 13번 이상 통독한 것 같은데요. 읽으면 읽을수록 달고 오묘한 말씀에 빠집니다. 올해까지 계약인데 39년 동안 한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퇴직 후에는 필사를 할 예정인데 벌써부터 두근거립니다.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매일매일 말씀을 읽으시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번 통독하실 수 있었던 게 아닐까. 쉬운 일이 아닌데 진짜. 그렇죠? Wonderful Words of Life.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이었습니다. 제주 스노우맨님 참으로 일주일

일이 너무너무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치 장마철, 시냇물 흘러가듯 말입니다. 하셨는데, 그러게 말이에요. 제마님의 지난 30여 년의 시간, 세월은 어땠나요? 제마님은 37년간 공직 생활을 마치는 마지막 출근 중입니다.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인생 2막은 주 안에서 멋지고 더 행복하게 그릴 것을 기대하며 설렙니다. 그동안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출근길 동반자였는데 이제는 집에서 여유롭고 편안하게 들을 수 있겠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저와 그리고 이 시간 잊지 말아주세요. 좀 가끔은 이제 늦잠도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실 때마다 계속 찾아주시면 좋겠어요. 빙수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래된 유럽의 한 수도원에는 Watch well이라는 문구가 깊이 새겨진 큰 돌이 놓여 있습니다. 깨어서 잘 지키라는 뜻인데요. 이 문구는 멕시코 혁명 당시에는 미국과 멕시코 국경을 지키던 군인에게 졸지 말고 깨어 적군의 움직임을 살피라는 경계의 구호로도 쓰였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깨어 지켜야 할 건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성도는 말세 가운데 시험에 들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둘째는 우리의 구주이자 친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것도 예고 없이 도적같이 임한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발걸음 소리가 점점 더 가까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언제 울려 퍼질지 모르는 말세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믿음의 등불을 더욱 밝혀야 할 때입니다. 최후의 5분, 마지막 때에 깨어있는 성도를 찾는 주님께 믿음을 끝까지 지키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 그날 주님을 영접하는데 실패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인도해 주시길 힘써 기도합시다. 아멘.

국민일보와 함께하는 아침 묵상. 여의도 순복음교회 국제신학연구원장 김민철 목사님의 깨어 예비하라.

가면은 처음이시래요. 코 파는 곰돌이님. 하루의 시작이 정민아의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믿음이 부족하고 교회를 다니지 않아 복음성가와 찬송가 제목을 몰라 신청곡을 잘 올리지 못하지만 나오는 곡으로 하루를 차분하게 시작합니다. 예, 방금 흐른 이 곡들은 종교와 상관없이 최소한 멜로디만으로도 익숙하지 않나요? 가사를 모르더라도 따라서 허밍으로 부를 수 있는 곡들 Blessing Song, 축복송, 그리고 Peace Like a River, 내게 강 같은 평화였습니다. 9330번 문자 주셨어요. 부모님이 새벽기도 다녀오시면 부모님과 저 그리고 반려견과 함께 듣는 어메이징 그레이스로 복된 아침 맞이합니다. 저는 출근길이 1시간인데 차 안에서도 감사히 듣습니다. 네, 이제 6시 45분을 향해 가고 있는데 93

0330님, 출근길 출발하신 건지요? 와,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우리 청취자분, 또 강아지까지. 정말 온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이네요. 2603님은, 이런 사연을 주셨어요. 카페에서 이 방송 얘기를 우연히 듣게 됐습니다. 한 아주머니 목소리가 너무 커서 나에게 들으라고 설명하는 것처럼 들려서 처음에는 거슬렸는데 아주머니 열렬히 설명하는 거에 감동받아 방송이 궁금해서 들어봅니다. 여기는 영주입니다. 그 아주머님이 누구실까? 참고로 저희 엄마는 아니신데. 아니, 얼마나 좋길래, 얼마나 괜찮은 방송이길래 저분이 저렇게 열혈 청취자일까, 저렇게 열심히 홍보이자 설명을 하는 걸까 궁금해서 오신 거죠. 2603님, 첫인상이 괜찮아야 할 텐데. 빙수 쿠폰 보내드릴게요. 뒷자리 0458, 오늘 휴무라서 편안히 듣고 계신다고요? Amazing Grace 신청곡 띄웁니다.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2: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1: 서울사이버대학교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2: 피부가 그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2: 엄마!
3: 우리 아이 도드람
4: 나왔어.
3: 우리 남편 도드람,
5: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1: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3: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6: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7: 레인보우 아이디 이순꿀 쓰시는 최병진님. 오늘도 일어나 라디오를 켠다. 오래된 루틴이다. 그리고 일상이 시작된다. 좋아하는 진행자들이 하는 프로그램. 공감에 감동을 매일 느끼며 오늘은 시작이 분주하다. 라디오, 스마트폰, 안경. 좋은 블루투스 스피커를 라디오에 연결. 감동의 느낌이 두 배다. 오늘도 8시까지 고고씽 할렐루야. 어제 미나 진행자가 CBS를 많이 듣는 이유를 설명했는데 나도 한마디 하자면 정제된 언어를 절제하여 진행하는 진행자와 좋은 음악을 고르는 제작진의 재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생각. 우리 이순꿀님의 정체가 궁금합니다. 전문 프로그램 평론가 같으시고 전문 모니터 요원 같으셔요. 예, 제 주변에서 CBS 라디오를 많이 듣는 이유를 그렇게 말한다고 했죠. 좋은 노래가 많이 나온다. 진행자들이 말을 많이 하지 않는다. 네, 생각보다 끝말이 저도 길어진 것 같지만 얼른 끝곡을 올리면서 아바 치키티타 1부 끝곡입니다. 예, 치키티타는 스페인어로 어린 소녀란 뜻이에요. 소녀야, 고민이 있으면 내게 말해줄래? 하는 그런 친절하고 따뜻한 메시지.

0: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수비 블로킹. 경기 후반 IH 인천도시공사가 빠르게 공격을 전환합니다. 인천 내 공공주택 건설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만들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이어가는데요. 빈틈을 파고드는 도시재생,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요. 도시개발 사업으로 주거와 인프라 개선까지, 와하, 속공이 대단하네요. 남자 핸드볼 선수단의 힘찬 도약으로 지역 스포츠 발전까지,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한 스카이슈, 이렇게 인천이 승리합니다.
2: 인천의 새롭게 공간을 바꾸다 IH 인천도시공사.
3: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많은 것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 흘린 눈물의 기도와 굳건한 신앙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보배로운 믿음이 우리의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신앙을 물려주세요. 자녀를 위한 최고의 유산입니다.
4: 이 캠페인은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5: 장희관의 지금 자연은.
6: 보르네오 원주민 출신의 가이드 베네딕트가 메란티 나무의 방근을 막대기로 힘껏 내리치는 소리입니다. 원주민들은 길을 잃었을 때 나무를 두드려 동료들에게 자신의 위치를 알립니다. 방근은 땅 위로 노출된 나무의 넓은 뿌리를 일컫습니다.

삼키만한 이 방근을 막대기로 치면 저주파 진동이 발생해 사람의 목소리보다 더 멀리 전달되지요. 인간은 오래전부터 자연이 만들어 놓은 구조를 이용해 서로 소통해 왔습니다. 보르네오 원주민들에게

0: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2: 박성태의 뉴스 쇼.
3: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성태의 뉴스쇼 박성태입니다. 이란과 미국 간의 무력 충돌이 다시 격화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 양해각서에 대해 끝난 것 같다라고 말하면서 연이틀 대규모로 이란을 공격했고요. 이란도 대규모로 보복 타격에 나섰습니다. 끝날 듯 끝나지 않는 이란 전쟁.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전쟁이 재개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만 국제사회의 우려는 커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얘기 오늘 성일광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이 보안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사실상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 당 안팎에서 나오는 신중론에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건데요. 당의 이번 결정이 가져올 파장, 금요일의 코너 뉴스락에서 집중 분석해보겠습니다. 7월 10일 금요일 박성태의 뉴스쇼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3: 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네,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 연구소.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또 김준일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3: 네, 박순봉 기자, 오늘 첫 뉴스 뭐부터 볼까요?
4: 전국의 물폭탄.
3: 예, 어제 낮에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특히 충청 지역에 피해가 컸다고요?
4: 네. 지금 전체적으로 비가 많이 왔는데 말씀하신 대로 충청권에 특히 많이 왔고요. 전북 지역에도 꽤 많이 왔습니다. 특히 충청 같은 곳은 예를 들면은 뭐 충남 계룡, 세종, 대전 이런 식으로 해서 6개 지역에서 200mm 이상 비가 내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 피해가 꽤 심각했고요. 특히 공공시설 피해 같은 것들이 많았는데 뭐 도로가 침수된다거나 토사가 유출된다거나 싱크홀이 생긴다거나 이런 사고들이 한 250여 건 정도 있었습니다.
3: 예.
4: 다행히 아직까지 인명피해가 확인된 건 없는데 그 경북 영주에서 70대 남성 한 명이 실종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아직 찾고 있는 상황이라서 어떻게 되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3: 예. 네, 비 피해. 비가 쏟아질 땐 갑자기 많이 오더라고요. 서울도 그렇게 비가 왔었는데 오늘 예보는 어떻습니까?
4: 오늘도 비가 많이 올 건데 오늘은 수도권하고 강원도 쪽에서 비가 많이 올 거라고 지금 기상청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비가 그 서울, 인천, 경기 그리고 서해 5도 이런 데는 50에서 150ml 정도 올 것 같고요. 강원도도 50에서 150 그리고 이제 특히 많이 오는 지역 강원 북부 내륙 같은 데는 200ml 이상 올 거라서 좀 대비가 필요할 것 같고요. 기온이 많이 오를 거라 그래요. 최고 기온이 30도 이상으로 올라갈 건데 체감 온도는 31도 안팎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습하기까지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더울 걸로 예측이 됩니다.
3: 예, 요즘 비는 갑자기 한꺼번에 많은 비가 오는 것이 많기 때문에 밖에 있을 때는 특별히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피해 입으신 분들 복구가 속히 되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뉴스 보죠.
4: 선호투표제 두고 힘싸움.
3: 예, 당헌 당규의 이 선호투표제가 위반이다. 이게 이제 이른바 친청계 주장이었는데 어제 전준위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좀 정리가 됐습니까?
4: 어제 방송을 할 때 그 어제 방송에서 어제 전준위를 하면은 결론이 좀 날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해드렸었거든요. 예. 왜냐하면 이제 당 대변인이 전준위하고 최고위하고 당무회해가지고 의결해서 결론을 낼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론을 못 내렸습니다. 일단 전준희의 결론은 다시 논의를 해봤지만 이건 당헌당규 위반이 아닌데 이렇게였어요.
3: 예.
4: 물론 이제 만

0: 일치는 아니고 다수 의견이 그랬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의결 순서가 전준위에서 결정을 하면 최고위로 갔다가 당무위로 넘어가야지 마무리가 되는 거거든요.
1: 예.
0: 근데 지금 최고위에서 제동을 걸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친청계 쪽 특히 최고위원들이 다 이게 당헌당규 위반이라고 제동을 걸고 있기 때문에 최고위를 넘어가지 못한 상황입니다.
1: 예.
0: 어제 최고위를 열지 못했고요. 오늘 최고위가 예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논의를 해보게 될 텐데 근데 지금 흐름상으로 보면 구조로 보면 최고위 구성이 친청계 최고위원들이 많아요.
1: 예.
0: 지금 최고위원들이 원래는 민주당이 9명인데 지금 당대표는 거리가 돼 있고 그다음에 이현주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이거 선거 우리가 패배한 거야 하면서 사퇴를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7명이 있는 상황인데 친청계 쪽이 4명이 있습니다.
1: 예.
0: 그러니까 만약에 친청계 쪽에서 기존 입장대로 계속 반대를 한다라고 하면은 최고위에서 부결될 수도 있는 거예요.
1: 잠시만요. 지금까지 정리를 해보면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전준희는 선호투표제가 당헌당규 위반이 아니다. 이렇게 결론 냈는데 그건 전준희의 결론이고
0: 네.
1: 의결되려면 그 다음 단계가 최고위인데 최고위는 현재 친청계가 아무래도 많기 때문에 오늘 열리는데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안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군요.
0: 일단 기존 입장으로 보면 부결 가능성도 있는데
1: 예.
0: 지금 친청계 최고위원들도 이게 좀 합의는 가능하다 그래서 논의를 해볼 수 있다라는 여지도 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1: 예.
0: 그래서 이제 분위기는 봐야 되지만 기존 입장대로라고 하면 이제 부결될 가능성이 꽤 높고요. 그리고 오늘 최고위에서 결론이 안 날 가능성도 지금 전준희는 대비를 하고 있어요. 왜냐면
1: 예.
0: 이제 워낙 이견이 치열하다 보니까 그래서 만약에 결론이 안 난다라고 하면은 주말에 비상최고위도 소집을 하겠다 이렇게 좀 예고를 해두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흐름을 좀 더 봐야 되고요. 김민석 의원이 좀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어제 기자들하고 만나가지고 이 상황을 전형적 집단적 자기정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1: 예. 그러니까
0: 누구한테 불리하고 불공정하게 되는 게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이거 룰 가지고 시비 거는 거는 자기들 이익 때문에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한 겁니다. 그리고 어제 전준위에서 또 하나 결정을 한 게 예비경선 당대표 숫자를 3명, 최고위원은 8명으로 의결을 했거든요.
1: 예.
0: 그러니까 지금 결선 투표를 하든 아니면 선호 투표를 하든 당대표 후보로 올라오는 사람은 3명을 가지고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좀 이례적인 건 아니고 원래 민주당이 그간에 쭉 이렇게 해왔거든요.
1: 예.
0: 그래서 어제 제가 좀 선호 투표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뭐 5명의 후보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좀 오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건 배제하는 게 좋을 것 같고 3명을 놓고 선호 투표를 한다라고 하면은 한 번만 꼴찌를 3등을 탈락시킨 다음에
1: 예.
0: 그 표를 1등하고 2등한테 나눠주면 되는 그런 구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1: 만약 결선에 가게 된다면 그게 이제 선호투표제 방식이든 아니든 한 명은 탈락되고 1위와 2위가 붙는다 이거군요.
0: 맞습니다.
1: 현재 출마를 밝힌 사람이 4명인데 일단 한 명은 본선에 못 올라가는 컷오프가 있겠네요, 그러면.
0: 네, 그리고 뭐 4명 외에도 좀 많이 알려지지 않은 후보도 이제 출마 선언을 하겠다라고 하는 후보들이 있으니까 4명 이상 될 수 있습니다.
1: 예. 예, 청년 최고위원제 도입 얘기도 나왔습니다. 근데 친청계는 좀 반대 입장이라고요?
0: 네, 이게 친청계에서 반대를 했어요. 그제 최고위원 회의에서 친청계 최고위원들이 반대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어제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에서 이거 선출해서 뽑기로 의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최근에 뽑혔던 청년 최고위원들 뭐 박성민 전 최고위원이나 아니면 뭐 이동학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지명직이었거든요.
1: 예.
0: 그냥 대표나 지도부가 지명을 하는 그런 방식이었는데 이번에는 리그를 하나 따로 열어가지고 이 선거를 거쳐서 선출하도록 그렇게 바꿨습니다.
1: 국민의힘이 지금 그런 방식이죠?
0: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최고위원이 5명인데 그중에 한 명은 청년으로 하기로 했고요. 지금 기존에는 45세까지인데 요거 좀 낮추자라고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이건 아직 확정이 안 됐고요.
1: 그러니까 예.
0: 39세로 할 건지 확정은 안 됐는데 좀 낮추겠다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정치권에서 만 45세는 좀 너무 청년치고는 나이가 많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잖아요.
1: 그러게요. 중이 딱 중간 나이가 46세라는데 청년 45세 애매하긴 해요. 예.
0: 네. 그리고 이 취지가 뭐냐면 그 민주당이나 청와대 정부 지금 다 2030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거든요. 청와대도 거의 뭐 전 지금 그 실들이 다 관심을 갖고 있고요.
1: 예.
0: 최근에 제가 그 6월 29일에 법무부에서 게시물을 하나 올리는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그 배우 오정세 씨가 영화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긴 머리로 하면서 뭐 네가 좋아 이렇게 노래 부르는 그거를 패러디 해가지고
1: 예.
0: 나온 그런 것도 올려요. 근데 그거 올리면서 뭐라고 하냐면 2030들한테 뭐가 안 바뀌면 나한테 직접 문자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내용이거든요.
1: 예.
0: 그럼 뭐 이런 것들을 포함해가지고 지금 전부처가 다 나서고 있는 상황이라서 당도 청년 최고위원 선출해가지고 이거 청년층 소구하자. 지난 지방선거 결과를 좀

0: 그 바꿔보자 이런 의도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친명계 쪽에서 그러면은 그 반대를 했었느냐? 그러니까 사실 요거 때문에 친명계 쪽 기류는 어땠냐면은 어제 우리가 막 얘기를 오전에 들어보니까 우리가 오늘 대대적으로 기자회견도 하고 공세를 좀 펼칠 거니까 이게 좀 안 되면은 상황들을 좀 바꾸도록 노력을 할 거다 이런 얘기들을 쭉 하더라고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되긴 됐는데 그래서 이제 전은수 의원이라든가 더 좋은 미래 이런 쪽에서 입장문도 내고 기자회견도 했었는데 이게 왜 쟁점이 됐냐면은 친명계 쪽에서 보기에는 일단 친청계 쪽 후보가 없다라는 거예요.
1: 예.
0: 지금 청년 최고위원 후보 중에 좀 정민철 후보 이런 인물은 이재명 대통령이 X에서 언급한 적도 있었거든요.
1: 정민철 후보 이제 청년 최고위원에 나간다는 거죠?
0: 네.
1: 01년생이죠?
0: 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주목을 받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후보가 좀 적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뭐 유시민 작가라든가 이런 기존의 정청래 전 대표, 정청래 의원 쪽을 이렇게 좀 지지하는 그룹들이 청년들한테 인기가 없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좀 보고 있어요.
1: 예.
0: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 흐름은 좀 바뀌지 않아서 청년 최고위원은 선출직으로 뽑기로 그렇게 이제 정리가 됐습니다.
1: 그것도 그러면 혹시 최고위원회를 넘어야 되면 친청계가 주축인 최고위원회에서 혹시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을지?
0: 아니에요. 요거는 이제 전준위에서 봤을 때 최고위에서 제동을 거는 사항들은 따로 분류를 한 건데 예. 요 문제는 정리가 됐기 정리가 때문에 됐다. 전준위에서 의결을 했고요.
1: 확정이 됐군요. 그러면.
0: 네, 맞습니다. 요건 확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 예, 알겠습니다. 김준일 평론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선호 투표제 예. 어떻게 될까요?
2: 일단 청년 최고위 청년 최고 먼저 얘기를 하면은 예. 그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뭐 대략적으로 한 만 45세 이하를 이제 청년으로 보고 청년 가산점도 줘요. 그래서
1: 예.
2: 청년 뭐공 이렇게
1: 지방 선거에 출마할 때
2: 지방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가산점을 줬습니다.
1: 예.
2: 그래서 뭐 친청계 쪽에서 사람 없다고 하는데 만 44세에서 좀 찾아보면은 있지 않을까. 20대가 예. 없어서 지금 그런 거겠지. 예. 그래서 이런 것까지 하나하나 이렇게 시비를 걸어야 되나 사실.
1: 예.
2: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본인 유불리 따질 수도 있는데 조금 뭐 속 좁아 보인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뭐 이게 만드는 데는 또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1: 예.
2: 하도 이제 2030한테 외면받으니까. 그래서
1: 사실 뭐 당대표가 청년 최고위원을 이전처럼 지명해버리면 큰 의미가 없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당대표 측 인사가 한 명 더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선출이라면 또 얘기가 달라지잖아요.
2: 그렇죠. 예. 네. 네. 그래서 뭐 그전에도 청년 최고들의 반드시 청년을 지명한 게 아니었어요. 그거는 당대표 맘입니다. 그러니까 이낙연 당대표 때 뭐 박성민,
1: 예.
2: 뭐 송영길 당대표 때 뭐 이동학 이렇게 지명을 한 거는 그냥 그 당대표의 의지였어요.
1: 예.
2: 그래서 그냥 만드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국힘은 뭐 있고 국힘이 한다고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은 뭐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이게 전준위에서 어쨌든 선호 투표제가 이게 뭐 문제가 없다라고 했는데 결국 이거 최고위원회하고 핑퐁 계속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1: 예.
2: 최고위원회는 박순봉 기자도 얘기했지만은 지금 강득구하고 황명선 정도만 이제
1: 친명
2: 쪽으로 좀 분류가 되고
1: 또는 뭐 친석
2: 예 네. 나머지 뭐 선출직이나 4명 뭐 포함해서 이쪽은 다 친청 쪽으로 돼서 여기에서 이거 문제 있는데 다시 돌려보내면은 전준이가 다시 검토해야 되거든요.
1: 예.
2: 전준이는 그러면 또 문제 없는데 그럼 이쪽에서는 또 막 이렇게 왔다 갔다 지금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래서 이게 주말 사이에 이 결론이 어떻게 날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좀 약간 민감한 문제라서 청년 최고위원은 그냥 사실 뭐 도입하나 뭐 도입 안 하나 당대표 선거하는데 어마어마하게 영향을 주진 않잖아요.
1: 그렇죠. 당대표랑은 다르죠. 최고위원이. 예.
2: 그래서 이게 서로 약간의 유불리를 이제 이거가 가장 크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친정청래계 언론 보도에 따르면 친정청래계에서도 뭐 너무 이거 발목 잡으면 문제가 있으니 수용을 하고 이게 생각보다 안 나쁠 수도 있다.
1: 예.
2: 뭐 이런 얘기를 해. 왜 그러냐면은 이게 각자의 셈법이 다른데 예를 들면은 김민석 총리 같은 경우에는 2위 표를 뭐 비호감도가 상대적으로 김민석이 낮다라고 보고 2위 표를 많이 흡수할 거다.
1: 예.
2: 송영길 후보는 이제 단일화 압박이나 그런 거 압박 없이 그냥 본인의 얘기하면서 완주할 수 있다. 뭐 이런 거가 이제 좋은 거고. 그 정청래 후보 측에서는 오히려 송영길 김민석이 그러면 치열하게 싸울 수도 있겠는데 일부에서 이제 그 생각 일단은 반대 포지션은 예. 있지만은 두 사람이 치열하게 싸우면은 어부질이 얻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1: 치열하게 예. 싸우다 보면 네거티브도 나올 수 있고 그러면 지지층 간에 약간 반목도 생기면
2: 예.
1: 나중에 이제 결선 투표를

0: 많이 하게 된다면 뭐 서로 정청래 대표 측이 뺏어올 지지층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거군요.
1: 예, 뭐 그렇게 이제 뭐 동상이몽이죠. 그러니까 예. 그런 식으로 또 해석이 좀 나오고 있고 정청래 대표는 지금 어쨌든 약자 포지션을 지금 취하고 있어요.
0: 당하고 있다.
1: 예, 그러니까 뭐 많이 아프다. 2대 1, 3대 1로 맞으면 많이 아프다. 뭐 이런 것도 페이스북에도 예. 올리고 나는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남탓과 네거티브다. 때리면 맞겠다. 가끔 정당방위만 하겠다. 이런 것도 올렸거든요.
0: 예.
1: 그리고 본격적으로 행보를 하지 않고 출마 선언도 하지 않고 근데 이게 지난번 전당대회 때도 정청래 대표가 압도적으로 이겼지만은 그때 상당히 단기 필마로 약자의 포지션을 가지고 했어요.
0: 명심은 박찬대 후보에 있었다. 뭐 이런 얘기가 많았었죠.
1: 그러니까 왜냐하면 의원들이 일단 한 100명 정도가 박찬대 후보를 지지했으니까.
0: 예.
1: 그런데 결국은 이겼잖아요. 그래서 해볼만하다. 오히려 지금 오히려 이렇게 두드려 맞는 게 결과론적으로는 도움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들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0: 알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 윤석열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0: 예,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금 재판을 8개를 받고 있는데 그중 하나 가장 먼저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 게 체포방해입니다. 징역 7년이 확정됐습니다.
2: 네.
0: 정리를 해보죠.
2: 이 체포방해 혐의가 뭐냐면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집행하려고 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시에 현직이었었거든요. 이제 경호처를 동원해가지고 막았습니다. 그래서 예. 1차에서는 막았고 2차에서는 결과적으로 경호처가 문 열어주면서 체포가 됐었거든요. 이 과정에서 이렇게 방해한 혐의에 대해서 어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징역 7년 확정이 됐고요.
0: 예.
2: 그리고 이거 외에도 다른 혐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국무위원 일부만 소집해가지고 회의를 했던 게 국무위원들의 이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거다. 이 혐의도 있었는데 이것도 역시 유죄로 판단을 했습니다.
0: 예.
2: 이게 좀 의미가 어떤 거냐면은 그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공수처가 수사하는 게 맞지 않다. 그러니까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은 없다. 이게 한 가지 논리였고요. 또 하나는 현직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이 있는데 왜 수사를 받아야 되느냐. 이 두 가지 논리가 있었거든요.
0: 예.
2: 이걸로 반박을 해왔었는데 어제 대법원이 둘 다 아니다라고 정리를 한 겁니다.
0: 아 그러고 보니까 기억납니다. 당시에 윤석열이 관저에 체포영장을 막을 때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으니 나를 체포할 수 없어. 이 논리였잖아요.
2: 맞습니다.
0: 근데 대법원에서 그거 아니야라고 한 거군요.
2: 네. 원래 대법원이 보통 이 취지를 잘 설명을 안 하거든요. 그런데
0: 예.
2: 선고 여지를 어제 설명을 했는데 일단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인정된다 이렇게 또 정리를 했고요. 그다음에 대통령이 소추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수사까지 금지되는 건 아니다.
0: 예.
2: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기소는 안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수사는 받아야 된다 이런 취지로 다 설명을 했습니다.
0: 예.
2: 이렇게 좀 정리가 됐고요. 좀 이례적인 장면이 뭐가 있었냐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판이 여러 개가 진행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외에도 7개가 더 진행 중인데 어제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심 재판을 받고 있었어요.
0: 예.
2: 근데 그 재판을 받고 있는 중간에 선고가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 쪽에서 우리 이거 선고 내용 봐야 되는데요. 이렇게 이제 재판부에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재판부가 예. 그럼 보세요라고 해가지고 변호인 휴대폰을 가지고 봤거든요.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고가 나오는 과정에서 이제 유죄가 확정이 되니까 이제 쓴웃음을 짓는 그런 모습도 있었고 또 변호인들이 뭐 욕설을 한다거나 반발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0: 예.
2: 그럼 변호사들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 결과적으로는 이게 한 가지 다 정리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간에 법률가들이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었었거든요.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의 이 그 불소추 특권에 대한 입장 이런 것들도 다 달랐었는데 이게 정리가 됐다라는 거에 대해서 많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0: 이게 사실 내란죄 수사권이 공수처에 있냐 없냐 그다음에 현직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이 있는데 그럼 수사도 못 받는 거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 대법원이 나중에 내란 재판 이것도 다 3심에 올렸을 때 보게 되잖아요.
2: 네.
0: 그러니까 대법원의 입장은 정리가 된 겁니다.
2: 맞습니다.
0: 네, 이 부분도 짚어보도록 이 내용 같이 한번 보죠. 안철수 의원이 추경 의원 재판에서 지난 8일 날 계엄 당일 당사에 모이라고 한 거는 그러니까 국회가 아닌 당사에 모이라고 한 건 한동훈 당시 전 대표가 먼저였다. 이런 증언을 내서 한동훈 전 대표 지금 한동훈 의원이죠. 계속 진실 게임처럼 공방을 벌이고 있는 것 같아요.
2: 이게 좀 내용이 그 시간대별로 나눠지다 보니까 복잡해가지고
0: 예.
2: 이걸 다 이 시청자들이나 국민들이 알아야 되나 이게 좀 제가 고민이 됐었는데 일단 어쨌든 양쪽 얘기들을 쭉 들어가지고 그래서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면은
0: 예.
2: 한동훈 의원 쪽의 얘기는 뭐냐면은 이제 11시 5분쯤 그날 11시 5분쯤에 당사로 가가지고 영상을 찍어요. 이제 개헌 반대한다라는 그런

0: 영상을 찍게 되는데 그 전 과정에서 최고위원들을 당사로 오라고 이제 소집을 하긴 합니다. 예. 근데 이게 당시에 국회로 갈 수 없었기 때문에 1차적으로 당사로 불렀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최고위원들을 소집했다라는 거예요. 의원들이 예. 아니고. 그러니까 결국 요 얘기는 뭐냐면은 문제가 되는 시간대는 12시 이후거든요. 근데 그 전 시간대에 당사로 최고위원들을 부르고 말고는 전혀 쟁점과 상관이 없는 거다. 예. 왜냐하면 이제 계엄 해제를 표결하는데 방해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 문제니까 요거는 자신과의 상관이 없다라는 이런 입장인데 안철수 의원 쪽 얘기를 들어보면은 자기들은 그냥 이제 가가지고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한동훈 의원이 당시에 대표 시절에 뭐 당사로 소집한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냥 그런 식으로 증언을 한 거지 이게 어디가 잘못이 된 거냐 이런 식으로 좀 반박을 하고 있거든요.
1: 그러니까 당사로 모이라고 한 거는 한동훈 전 대표가 먼저라고 얘기하는데 그 한동훈 전 대표는 최고위원회들 일단 국회가 11시경에 막혔으니 일단 일시적 조치로 모이라고 한 것이다 라는 얘기고 안철수는 그냥 뭐 사실 그대로 사실이라기보다는 그냥 기록 그대로 먼저 오라고 한 건 맞잖아요. 뭐
0: 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예. 한동훈 의원 쪽의 또 하나의 주장은 그 11시 시간대는 계엄 해제 표결하고는 관련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12시 이후에 벌어졌던 그 다른 데로 소집하고 이런 과정들이 문제가 되는 거니까 이건 시간대도 관련이 없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 안철수는 나는 거짓말한 게 아니에요라고 하지만 맥락으로 따져보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정리하다 보면.
0: 그리고 이게 계속 커지고 있는 이유가 결국에는 이제 한동훈 의원 쪽에서는 이게 어떤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이 이런 것들을 계속 그 문제화 시켜가지고 정치 쟁점화 시켜가지고 한동훈 의원의 어떤 좀 약점으로 만들려고 한다라고 그렇게 좀 의심을 하고 있고 안철수 의원 쪽 얘기를 들어봐도 아 이거 별 문제 아닌데 우리는 키울 생각이 없었는데 그냥 그때 그렇게 기억이 나가지고 진술을 한 건데 한동훈 의원 쪽에서 계속 이렇게 받아치니까 오히려 키우는 건 한동훈 의원 쪽이다 뭐 이렇게 예.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 예. 알겠습니다. 하나하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일 평론가가 볼 때는 먼저 대법원 판결 윤석열의 체포방해 징역 7년이 확정됐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2: 그러니까 어제 저는 눈여겨봤던 게 이제 쟁점도 이제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예. 헌법상 불소추 특권을 가진 현직 대통령. 근데 그거는 이제 당시에는 윤석열 대통령이었죠. 그래서 수사가 가능하냐라는 거를 이제 대법원이 가르마를 타줬습니다. 예. 수사 가능하다. 그러니까 헌법상 불소추라는 거는 소추를 안 당하는 거 쉽게 얘기를 하면은 기소되고 재판 예. 나가고 이게 아니지 수사는 가능하다. 그러면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해서 대통령들도 이제 수사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수사.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불소추 특권이 어디까지냐를 가지고 많은 논쟁들이 있었잖아요. 하나는 아예 수사도 안 받는다. 하나는 재판만 안 받는다. 아니면은 뭐 하나는 기소만 안 되는 거다. 예. 막 이런 식으로 논쟁이 있었는데 어쨌든 수사는 가능하다. 라고 판례가 나왔다.
1: 대법원이 확실한 판례를 만들어줬군요.
2: 예, 예. 뭐 이거는 또 판례들이 또 바뀔 수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이게 하나의 이제 가이드라인이 되는 거군요.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뭐 그 이후에 대통령도 수사는 받을 수 있다.
1: 수사는 받을
2: 수 있다.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은 물론 이제 정치적으로 뭐 많은 파장들이 있겠지만은
1: 뭐 물론 예. 뭐 내란과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불소추 예. 특권이 있다 이렇게 돼 있지만 지금 8개 재판 중에 지금 받고 있는 거는 체포방해이기 때문에 요상 자체는 이제 내란과 외환이 아니기 때문에 현직이 수사받을 수 있냐? 대부분이 네, 있어요라고 한 겁니다.
2: 예, 이게 이제 수사를 받을 수 없다라고 불소추 특권에 그 수사를 받는 것까지 포함시키면은 받을 수 없다라고 해버리면은 이게 다 위법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윤석열 쪽이 이제 계속 그 주장을 했는데 수사 받을 수 있어. 두 번째가 이제 공수처 수사 범위. 예. 이것도 좀 의미가 있는 게 왜 그러냐면은 공수처는 직권남용에 대해서는 수사를 할 수가 있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서 내란죄에 대해서는 그냥 수사할 수 없다. 근데 공수처의 주장은 그동안은 우리는 먼저 직권남용에 대해서 먼저 인지를 해가지고 수사를 하고 예. 근데 문제가 있다라는 거 하고 그거를 확대한 거다. 내란 범죄까지 이런 주장 예 이런 주장을 해왔는데 공수처의 주장을 다 받아들여진 거고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때 공수처한테 영장을 다 법원이 내줬잖아요. 예. 만약에 이거를 공수처 수사권 없어 이거 불법이야 파기 완송해버리면은 그동안 법원이 했던 것도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고민을 했겠죠. 예. 그래서 어쨌든 공수처가 앞으로 수사를 광범위하게 할 수 있게 됐다. 물론 광범위하게 할 능력은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 조직이
1: 예. 원래 이제 수사 대상이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범죄 수사 중에 알게 된 관련된 범죄 나오는데 그래서 하게 됐다는 건데 그거를 대부분이 인정해 준 거네. 거네요.
2: 예, 그게 있는 거고 이 한동.

0: 박지원 의원하고 지금 안철수 의원 거는 왜 싸우는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1: 저도 그래서 어제 찬찬히 봤거든요. 네. 도대체 둘이 왜 이러는 거야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0: 일단 추경호 의원이 세 번을 바꿨죠. 그래서 총 네 번이 이제 공지가 예. 됐잖아요. 장소가 12월 3일 날 11시 3분에 국회에 모여라. 예. 그러다가 11시 9분에 당사 3층으로 와라. 그리고 11시 12분에 한덕수 총리랑 7분 통화, 11시 22분에 윤석열 1분 통화, 그다음에 11시 33분에 국회로 와라. 그리고 자정 넘겨서 3분에 0시 3분에 당사 3층으로 와라. 이렇게 됐거든요.
1: 예.
0: 근데 지금 11시 3분이 최초 추경호 이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아까 얘기했지만 박순봉 기자가 논쟁을 벌이는 거는 그 전 시간대예요. 그러니까 이게 요 네 번이 바뀐 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왜 싸우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한동훈 의원이 참고인으로 수사를 받을 수도 있겠다. 이거 다시 한번 이거를. 이거 왜냐하면 이 책을 또 증거로 조경태 의원이 제출했을 거야 아마 이거를. 그래서 다시 한번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겠다.
1: 예, 알겠습니다.
2: 그 한동훈 의원 쪽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문제를 삼는 이유가 이렇게 이제 이런 것들이 기사가 나왔어요. 안철수 의원이 그때 증언을 하고 나서 기사가 나오니까 그 다음에 그 당권파 쪽 인사들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뭐 주현철 대변인이라든가 이런 인물들이 아, 거 봐라. 한동훈이 당사로 오라 그랬네.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하면서 좀 유튜브 쪽에 많이 확산이 되고 있나 봐요.
1: 예. 그러니까
2: 이런 것 때문에 좀 적극 대응하는 걸로 보이긴 합니다.
1: 그러니까 사실 이게 추경호 지금은 대구시장이죠. 네. 대구시장의 재판은 당시 이제 의총 소집 장소를 국회가 아닌 당사로 여러 번 변경하면서 바꿔서 얘기해서 계엄 해제 표결을 막으려고 한 거냐. 지금 이걸로 기소가 돼 있잖아요.
2: 네.
1: 여기에 대해서 안철수 의원이 아닌데 당사로 오라고 한 건 한동훈 전 대표가 먼저였는데 이렇게 그냥 추경 의원은 그래서 죄가 없어라는 증언을 한 거죠.
2: 죄가 없다고까지 하지는 않았고
1: 그런 내용
2: 그런 얘기도 있었다라고 얘기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대화 내용을 보면은요.
1: 근데 이제 그때. 맥락상 이게 당시 한동훈 전 대표가 당사로 최고위원들 오라고 한 건 계엄 해제 표결과는 관련이 없는 거고 맥락이 다르다. 이게 이제 한동훈 전
2: 그렇죠.
1: 대표
2: 시간과 대상이 다르다는 거죠.
1: 예, 알겠습니다. 사실 저도 막 시간대를 쭉 봤는데 상당히 복잡한데 왜 싸우는지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안철수는 그럼 그 얘기를 과연 왜 했고.
2: 그래서 저도 이걸 시간대별로 설명을 할까 하다가 그렇게까지 아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그냥 예. 간략하게 전달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사실 뭐 한동훈 의원이 그렇다고 해서 무슨 계엄 해제 표결을 막으려고 했다. 이렇게 볼 수는 지금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2: 큰 흐름에서 그렇게 보기 어렵죠.
1: 네. 다음 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 안규백 국방부 장관 탈영 의혹.
1: 예, 국민의힘 측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옛날에 그러니까 아주 과거죠. 방위병 복무 시절에 탈영을 했다.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네요.
2: 네. 이게 사실은 국민의힘에서 시작했다기보다는 그 김영수 청렴사회를 위한 공익신고센터장이 예. 지난 6일에 기자회견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탈영 의혹 제기하고 또 경찰에 고발도 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쟁점이 되니까 국민의힘에서 좀 뒷받침을 했다? 도와줬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의혹이 다시 제기가 되니까 국민의힘도 좀 총력 비판을 하는 그런 그림이었는데요. 이게 지금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은 완전히 새로운 내용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안규백 장관이 인사청문회 할 때 다 제기가 됐던 내용이거든요.
1: 예.
2: 그러니까 안규백 장관의 그 병적 기록을 보면 좀 의아한 지점이 처음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방위로 근무를 했는데 14개월 동안 복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소집이 된 게 1983년 11월 5일이에요.
1: 예.
2: 그리고 이제 14개월 근무를 하고 나면은 원래는 1985년, 그러니까 1년 뒤에 1월 4일에 소집이 해제가 돼야 되는데 이 결과적으로 보면은 8월 31일에 소집 해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7개월 정도를 더 복무를 한 것처럼 그렇게 병적 기록이 되어 있어요.
1: 기록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2: 네. 그래서 당시에도 이게 뭐냐, 왜 이렇게 오래 복무를 했느냐, 중간에 뭐 탈영을 했다라거나 문제가 돼가지고 더 오래 복무한 게 아니냐 이렇게 야당 쪽에서 문제 제기를 했던 거고요.
1: 예.
2: 그랬더니 안구백 장관의 설명은 뭐였었냐면은 그때 이미 복무는 1월 달에 끝났고 이후에 더 복무해야 된다라고 연락이 행정착오가 있어서 연락이 와가지고 며칠 더 복무해야 된다라고 해서 가서 며칠 더 복무를 했던 게
1: 예.
2: 마무리가 됐던 게 8월 달이라는 거예요. 이게 중간에 이미 복학을 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었거든요.
1: 예, 그러니까 2월에 나와서 그냥 복귀를 했는데 그런데 무슨 뭐 조사반이라고 며칠의 복무가 안 된 거니 그걸 받아라
2: 네.
1: 그래서
2: 어머니가 8월... 뭐 점심을 제공하고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됐다고 조사를 받은 게 있는데
1: 예.
2: 이 기간이 복무 기간으로 산정이 안 됐으니까 다시 와서 며칠 더 복무하세요라고 해가지고 8월 달에 가서 복무를 했고
1: 예.
2: 그러다 보니까 소집 해제일이 8월 달로 밀린 거지 그 사이에 7개월 내내 복무를 더 했던 건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1: 8월에 며칠 더 했다는 게 이제 안규백 장관의 반박이네요.
2: 네. 예. 그랬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김영수 센터장이 기자회견에서 뭐라고 하냐면 7개월 동안 탈영을 해가지고 이게 헌병대에서 체포가 돼서 30일 동안 구금이 됐다. 이렇게 의혹 제기를 한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다시 한번 이 의혹은 직접 해명을 해라 이렇게 좀 압박을 한 거고요. 다만 국민의힘 쪽에 제가 국방위 쪽의 분위기를 좀 들어봤는데 새로운 팩트는 지금 국민의힘에서 확보한 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 이제 김영수 센터장도 그렇게 연락이 잘 되거나 그쪽에서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거나 이런 건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하고 좀 상황은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 그러면 뭐 새로 나온 의혹은 아니고 이미 인사청문회 때 다 나온 얘기인데 물론 이제 탈영을 해서 과연 구금됐었냐 여기에 대한 병적 기록부를 달라고 하는데 그건 아직 확인이 안 된 상황이고요.
2: 이 병적 기록부를 네. 본인이 공개를 해야 되는데 그걸 네. 하지 않는 이상은 변화가 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뭐 잘 안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하고더라고요.
1: 예, 요즘 만규백 장군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특히 야당이나 또 군 인사들에서 많이 나오는데 아무래도 육해공군사관학교 통합 이걸 추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것 때문이 아닌가라는 목소리도 있더라고요.
2: 네, 이게 지금 그 해석들은 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 삼사관학교를 통합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는데
1: 그러니까 육사회사 공사를 하나로 하겠다 이거죠?
2: 맞습니다. 뭐 서울, 진해, 청주 다 떨어져 있는데 국군사관학교로 합치겠다라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군 내부에 반발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더 증폭되는 것 같다라고 야당에서는 좀 보더라고요.
1: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어떻게 혹시 추진되고 있습니까? 통합은?
2: 통합은 지금 단계별로 추진한다라고 하는데 각 군사관학교의 교육과정을 통합한 다음에 그다음에 국방부 직속으로 전환을 하고 그 마지막에 통합사관학교를 출범하겠다라는 건데 예. 근데 아직 구체적인 계획들이 나오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반발이 좀 심하기 때문에 예. 그리고 지금 나와 알려져 있는 내용대로 되진 않을 거다 이렇게 국방부 쪽에서 설명도 하고 있어가지고 좀 조율 과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김준일 평론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예. 일단 안규백 장관의 탈영 의혹 어떻게 보시는지요?
0: 뭐 새로운 내용이 없기는 해요. 지난번에. 근데 본인이 안규백 장관이 병적 기록부를 보여주면은 이게 굉장히 깔끔하게 해소가 되는 거고 야당에서도 요구하고 있는데 뭐 그거는 장관으로서 그런 건 할 수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예. 이게 지금 고발도 같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위증, 국회 위증 혐의로 고발이 들어가서 경찰이 지금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뭐 현직 장관에 대해서 경찰이 잘 수사를 할 수 있겠느냐 예. 이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그러면 이제 강제 수사니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진실이 드러 당장은 아니더라도 추후에라도 드러날 수는 있겠다.
1: 예.
0: 뭐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는데 뭐 김영수 소장 같은 경우에는 딱히 정파성은 없는 사람이다. 뭐 이런 그 이거를 기자회견을 주도한
1: 예.
0: 뭐 그래서 이거는 좀 더 이제 뭐 봐야 되겠지만은 어쨌든 지금 당장 막 논쟁이 확산될 것 같지는 않다. 왜냐면 뭐 제자리 걸음할 것 같고 삼사관 통합은
1: 예.
0: 정답이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미국은 따로 있고요. 예를 들면 캐나다나 일본은 합쳐 있습니다.
1: 예.
0: 그래서 나라마다 각자 이제 필요성이 있는데 이제 이게 지금 육사 출신들이 많이 반발하고 있어요. 현재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나라 장성 숫자를 보면은 육군이 한 270명. 별들
1: 예.
0: 그리고 공군이 한 50명, 해군이 한 50명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점점 이제 군의 현대화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만은 육군 중심으로 돼 있는 건데 이거를 통합해 버리면은 육군들이 조금 이 불이익을 보는 거 아니냐.
1: 예.
0: 그리고 좀 더 육사가 뭐라고 해야 되나 대한민국 군의 정통이다, 주류다 이런 인식들이 좀 있는 거예요.
1: 우리가 핵심이었는데 예. 통합하면 희석된다 뭐 이런 얘기네요.
0: 게다가 이번에 이제 비상계엄 때 주로 육사들이 많이 뭐 선후배 관계 이런 거 따져가지고 지휘체계 움직였거든요. 지휘체계에 따라서 좀 비상계엄에 많이 가담을 했거든요. 내란에. 예. 그래서 정부에서는 그런 것도 좀 고려를 한 것 같아요. 얘네 조금 좀 흐트려놔야 되겠다. 근데 그런 것도 이제 반발의 요소라서 뭐 이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순봉 기자, 김준일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7월 2026 산업안전 복원의 달이 시작됩니다. 안전한 일터를 위한 이번 행사는 안전보건 세미나를 통해 정책과 기술을 공유하고 산업현장 우수 사례 발표로 현장의 경험을 나누며 AI 안전보건 박람회를 통해 안전한 일터는 현실이 됩니다.
4: 7월 6일 기념식을 시작으로 10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중앙행사가 진행됩니다. 이후 한 달간 전국에서 지역 특성화 행사가 이어집니다.
3: 7월은 산업안전보건의 달과 함께하세요.
4: 내 일터 안전하게, 내일 더 행복하게.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0: 오늘을 여는 질문, 내일을 바꾸는 대답. 박성태의 뉴스쇼.
1: 네, 오늘 일부에서는 중동 소식을 좀 보겠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60일간 종전 60일간 이제 싸우지 않고 종전 양해각서를 체결한다 이렇게 했었는데 다시 지금 사흘째 공방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서로 뭐 80곳, 90곳 또 매일 이 정도씩을 공격하고 있는데요. 다시 그러면 미국 이란 전쟁이 다시 확대되는 거냐 궁금하고 또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크기 때문에 이 부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일광 서강대 유르메나 연구소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십니까?
1: 예. 일단 처음에는 뭐 이란이 그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카타르의 LNG 선을 공격했다. 네. 이러면서 이제 미국이 왜 공격해? 그래서 이란을 또 80여 곳을 공습했고 네. 이란이 또 그러니까 반격으로 또 공습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2: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란이 이제 오만 측으로 향하는 오만 수역을 통해서 통과하는 선박,
1: 예.
2: 사우디하고 카타르 유조선
1: 예.
2: 두 척하고 또 하나 한 세 척 정도로 공격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미국은 약속하지 않았냐 MOU를 통해서
1: 어쨌든 공격 안 하기로
2: 네 60일 동안은 좀 자유롭게 통과를 시켜주기로 동행을 하기로 했는데 왜 공격을 했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진절머리가 난 거죠.
1: 예.
2: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복 공격으로 뭐 지금 이틀째 공격을 하고 있고 처음에는 한 80여 곳 정도 공격을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란도 걸프 지역에 있는 국가들을 한 80여 곳 정도 했고 두 차례 또 어저께는 미국이 한 100여 곳 정도를 또 추가적으로 공격을 했습니다.
1: 예.
2: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란 역시도 조금 공격을 했는데 첫날보다는 그렇게 많이 공격을 하지 않았어요. 이란은 조금 자제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양측 간에 한 두 차례씩 지금 주고받은
1: 예.
2: 그런 상황이고 그 이후에도 어저께 오늘 밤이죠. 우리 시간으로는 그러니까 뭐 현지 시간으로 오늘 새벽인데 이란 남부에서 또 공격을 받았습니다.
1: 예.
2: 그래서 근데 미국 측은 우리가 공격하지는 않았다. 근데 이란 쪽에서는 한 10여 곳이 또 폭발음이 들렸다. 공격을 예. 받았다 얘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네.
1: 그러면 이게 처음에 그러면 이란이 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던 뭐 유조선 상선 이 세 척을 공격하면서 시작이 된 건데
2: 네.
1: 미국 주장대로 공격 안 하기로 했는데 왜 했냐 이란의 주장은 뭡니까 이에 대한
2: 이란의 주장은 이제 MOU를 보시면 예. MOU 14개 포인트 중에 5개 항을 보시면 다섯 번째 항을 보시면 호르무즈 해협 개방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어떤 식으로 개방을 하냐면 이란이 어쨌든 오만과 합의하고 그다음에 걸프 지역 국가들과 합의를 해서
1: 예.
2: 어떤 어레인지먼트라는 단어가 용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합의를 통해서 이거를 우리가 개방을 하도록 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 부분에 이제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죠.
1: 예.
2: 그러니까 미국은 그렇게 니네가 합의를 하는 거는 뭐 우리가 문제 삼지 않는데 어쨌든 통행은 돼야 되지 않냐.
1: 예.
2: 그런데 이란 입장에서는 그거를 이제 아주 최대한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이 합의라는 것은 어쨌든 이란하고 오만하고 가장 중요한 국가들 중에서 두 국가가 합의를 했을 때 이란 입장에서는 어쨌든 자기들이 원하는 항로를 통해서 선박들이 통과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1: 예.
2: 그러니까 뭐 근데 오만 쪽으로 해서 계속 미국이 선박들 통과하도록 부추기고 있다. 그러면 이제 이란의 통제력이 상실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란에서는 이것을 좌시할 수 없다.
1: 예.
2: 여러 차례 경고를 했어요. 그리고 협상을 통해서 카타르 도하에서 최근에 협상을 하지 않았습니까? 협상을 통해서 미국 쪽에서 한 얘기는 이란이 계속해서 이제 호르무즈 해협 통제를 하고 더 나아가서 통행료를 받으려고 하는데
1: 예.
2: 그러지 마라.
1: 그러면
2: 우리가 뭘 해줄 수 있냐? 니네들이 원하는 동결 자산 해제해 줄게.
1: 예.
2: 한 번에는 안 된다. 행동도 행동으로 협상이 잘 진전되고 하면 차차차차 모든 걸 다 해결해 줄 텐데. 그러니까 자금이 니네 재정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냐 그렇게 설득을 했는데 이란 쪽에서 그걸 받지를 않았어요.
1: 예.
2: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돈이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으면 이제 또다시 오만 쪽으로 통과하면 우리는 어떻게 할지 모른다. 공격할 수도 있다고 경고를 했는데 미국이 또 통과를 시킨 거죠.
1: 예.
2: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공

0: 공격을 했다. 이란 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 아, 그러면 네. 서로 간에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을 저희가 그냥 크게 볼 때는 아 이제 자유롭게 통항 60일간은 최소한 통항이 가능하구나라고 네. 생각했는데 네. 그 이면에는 네. 이란은 우리가 정해준 항로로
0: 그렇죠.
1: 호르무즈 중에서도 우리가 네. 정해준 대로만 가라. 미국은 그러면 자꾸 호르무즈를 이란이 통제하게 되니까 아니야 이쪽도 갈 수 있어.
0: 그렇죠.
1: 이렇게 갈등이 누적되다가 이란이 공격을 한 거군요.
0: 그렇습니다.
1: 네. 예. 저희가 누가 옳다라고 보기엔 좀 그렇고
0: 네.
1: 어쨌든 서로 기싸움이 좀 있었다.
0: 그렇죠.
1: 크게 보면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과연 뭐 종전 이후에도 이란이 혹시 갔냐 안 갔냐 이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네요.
0: 그렇죠. 네네. 네. 이란 입장에서는 지금 여기서 밀리면 60일 지나고 나서 호르무즈 해협 통제력을 회복하기 힘들다고 보는 것이고
1: 예.
0: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기를 쓰고 싸우는 것이죠. 그리고 나아가서는 뭐 동행료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걸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1: 예.
0: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양측 간의 첨예한 대립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 지금 그러면 이 사건으로 볼 때 이란은 전쟁이 끝나더라도
0: 네.
1: 어떻게든 호르무즈를 본인들의 전략무기와 또는 돈줄
0: 네.
1: 이걸 만들 생각을 확고히 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군요.
0: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이 문제를 사실 국제사회도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데
1: 예.
0: 사실 국제사회는 초반에는 이란이 그냥 협상력을 위해서 그냥 하는 얘기 아니냐. 왜냐하면 전 세계를 지금 적으로 돌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1: 예.
0: 국제법상도 맞지 않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전쟁 전에는 무료 항행 통행이 자유롭게 했었는데 갑자기 거기 자기가 가까운 데 있다 그래서 자기 수역 지난다 그래서 거기 돈을 받는 것은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1: 예.
0: 행위거든요. 그런데 그걸 계속 밀어붙였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 미국으로부터 재건 자금을 더 뜯어내기 위해서 아마 동결 자산 해제를 또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지렛대로 쓰려는 거 아니냐
1: 예.
0: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이란은 돈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자기가 이제 체제 안정, 체제 안정, 체제 보장을 위한 정권 보장을 위한 하나의 지렛대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돈보다도 더 중요하다.
1: 예.
0: 그러니까 미국과 협상, 재건 자금 다 중요한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호르무즈 해협일 수 있다. 아마 이렇게 지금 인식을 하는 것 같습니다.
1: 아 그렇군요.
0: 네.
1: 이란으로서는 사실 호르무즈 해협의 전략적 중요성을
0: 네.
1: 이번에 새삼 깨달았으니
0: 네.
1: 절대 이건 놓지 않겠다. 이건 우리한테는 그냥 말 그대로 핵무기다.
0: 그렇죠.
1: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봐야 되겠고요.
0: 네, 그렇습니다.
1: 그리고 이게 해협 개방이 중요한 게 만약 이란이 전쟁 이후에도 호르무즈 해협을 계속 통제하겠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 대만 해협이 있고
0: 네.
1: 말라카 해협이 있고 우리도 혹시나 이렇게 되면은 국제 해상 운송에서 상당히 영향이 뭐 타격이 좀 있을 것 같아요.
0: 그렇죠. 파장이 크겠죠.
1: 예.
0: 다른 해협들에서도 이제 이게 이제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문제는 이제 지금 이란 쪽에서 얘기하는 거는 원유 같은 경우는 배럴당 1달러 정도를 통행세를 받겠다 뭐 얘기들 한 적도 있고
1: 예.
0: 그다음에 페르시아만 해협청도 지금 만들었고 주무관청도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뭐 단순히 던져보는 게 아니라는 게 확실해졌고요. 그렇다면 이제는 지금까지 무료로 통과해왔는데 유조선 하나 200만 배럴이면 그럼 30억
1: 예.
0: 그걸 내고 통과를 해야 된단 말이죠.
1: 유가도 올라가는 거죠.
0: 그렇죠.
1: 예.
0: 그러니까 이 부분을 지금 국제사회가 어떻게 용납할 수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나 이란은 계속 고집을 하고 있고
1: 예.
0: 그리고 이란은 거기서 얼마든지 지나가는 선박들을 해코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자기 신들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1: 예.
0: 지나가는 선박을 공격할 수가 있어요.
1: 그럼 뭐 네. 만약 호르무즈 해협을
0: 네.
1: 이란이 그렇게 장악하지 못하게 하려면 미국이 정말 이란을 전체 다 지상전까지 투입해가지고 완전 장악을 해야 되는데
0: 그렇죠.
1: 그건 사실 불가능에 가까운
0: 그렇죠.
1: 일이기 때문에
0: 네. 네.
1: 아 그러네요.
0: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딜레마죠.
1: 이게 들으면 들을수록 대체 왜 공격을 해서 긁어부스럼을 만들었냐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근데 이게 부스럼 정도가 아니고.
0: 네.
1: 예, 알겠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도 아니니까 지금 뭐라고 할 수도 없고. 네, 그런데 이제 또 관심은 어쨌든 이란과 미국이 종전 MOU를 체결한 뒤에 국제유가는 크게 떨어졌는데
0: 네.
1: 최근 며칠 새 공방이 오가면서 이게 다시 MOU는 정말 트럼프 말대로 깨지는 거냐.
0: 네.
1: 그러면 이것도 세계 경제에 나쁜 흐름이어서요.
0: 타격이죠.
1: 어떻게 보십니까?
0: 그렇지는 않죠.
1: 이게 신경전하는데 네. 신경전하다가 서로 기분 나쁘고 에이씨 나 몰라 다 안 해
0: 네.
1: 싸워. 이럴 수도 있잖아요.
0: 그러다가 이제 또 지금 카타르와 파키스탄이 열심히도 뛰고 있잖아요. 중재국들이 뛰고 있기 때문에
1: 예.
0: 뭐 최소 한두 번 정도는 더 협상 테이블로 나올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충분히 있고 지금 미국이 또

0: 추가적인 공격을 안 하고 있고 우리가 예. 공격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결국 협상 테이블로 나오라는 거기 때문에
1: 예.
0: 다만 이제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잖아요. 뭐 추가적으로 협상을 한다고 해도 예를 들어서 이란이 호르몬 제협을 포기를 한다.
1: 예.
0: 그러면 이제 문제 해결 될 수가 있죠. 그리고 미국이 예를 들어서 반대로 그래 너 가져 이러고 양보를 한다. 그러면 해결책이 되는데 양측이 전혀 그게 물러설 조짐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1: 예.
0: 추가적인 협상을 한다 그래서 어떤 확실한 해결책이 나올까 돌파구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 예.
0: 지금과 같은 지지부진한 그리고 평화도 전쟁도 아닌
1: 예.
0: 그러니까 제한적인 무력 충돌이 계속 이어지는 그러니까 제한적인 무력 충돌은 더 이상 전쟁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1: 예.
0: 그러니까 휴전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휴전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1: 네. 알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이제 공방 서로 공습을 공습과 타격을 주고받은 뒤에 이란과 통화 이란 측과 통화를 했다.
0: 네.
1: 뭐 취지는 그런 것 같아요. 이란이 잘 지내보자.
0: 네.
1: 에이 때리지 마. 뭐 이런 느낌인데 사실관계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0: 알 수가 없죠. 그거 아마 파키스탄이나 카타르를 통해서 아마 중재국을 통해서 살살 해라. 협상 테이블 나갈 테니까 이 정도 선에서 그냥 마무리하고 다시 협상해보자. 이렇게 뭐 전화했을 가능성 뭐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전혀.
1: 예.
0: 그러나 뭐 트럼프 대통령의 말의 진위를 저희가 지금 파악하기는 어렵고 그러나 어쨌든 본인은 계속해서 자기가 우위에 있다는 걸 이제 보여주고 싶은 거죠.
1: 예.
0: 이란이 원하기 때문에 다시 내가 협상 테이블로 또 갈 수 있다. 뭐 이런 거를 과시하기 위한
1: 예.
0: 하나의 그런 반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 성일관 교수님은 이제 양측이 부담되기 때문에 네. 이번 공방이 다시 전쟁. 그러니까 MOU가 완전히 깨질 가능성은 현재로선 낮다라고 보는데
0: 네.
1: 한 가지 위험 요소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또 끼어들었어요. 우리는 이란 내 군사작전을 위한 준비를 다 마쳤다. 이게 이제 밤사이에 이스라엘이 발표한 겁니다.
0: 네.
1: 이스라엘이 이걸 다시 불씨를 키울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0: 뭐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1: 지금
0: 통화를 했대요 이미.
1: 예.
0: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했고 더 재밌는 것은 이란이 트럼프 대통령을 암살하려는 정보를 공유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앙카라까지 올 때는 카타르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에어포스 원 하나를 선물을 줬잖아요.
1: 예.
0: 예. 비행기를
1: 전용기를
0: 예, 전용기를 선물을 줬고 그걸 타고 왔거든요. 근데 거기서 갈아탔어요. 과거에 자기가 타던 에어포스 원을 다시 가져와서
1: 예.
0: 앙카라에서 갈아타고 다시 유럽 쪽으로 갔습니다. 미국 쪽으로 가든지 그렇게 한 이유는
1: 암살 위험.
0: 예, 시큐리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얘기가 많아요.
1: 이스라엘에서 얘기한 대로 네. 암살 위험이 있으니
0: 네.
1: 조심해 봐야 되겠군.
0: 네.
1: 그러면 이스라엘에 일단 이 귓속말이 통했다는 거잖아요.
0: 통했다는 거죠. 통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만 얘기한 건 아니겠죠.
1: 예.
0: 다른 얘기도 했겠죠. 이란 얘기도 했을 수도 있고 지금 튀르키예가 F-35 최신 전투기를 또 미국이
1: 공급하기로 했죠.
0: 공급하기로 했기 때문에 거기를 또 반대하는 얘기도 했을 거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을 텐데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아무리 이제 네타냐후 총리가 설득을 하더라도
1: 예.
0: 트럼프 대통령이 꼭 필요하다고 한다면 뭐 전쟁을 다시 할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트럼프 대통령 역시 여러 가지 많은 압박감이 있잖아요. 유가도 있죠. 지금 벌써 유가가 오르기 시작했고
1: 예.
0: 중간선거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지지도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 나서 미국 내 여론도 지금 이란과의 전쟁 지지하지 않잖아요.
1: 예.
0: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다.
1: 쉽지 않다.
0: 네, 이렇게 뭐
1: 특히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
0: 네, 네.
1: 미국 내에서 의원들을 다 바꾸는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트럼프로서는 전쟁을 키우기가 부담이다.
0: 큰 부담이죠.
1: 이게 이제 전략적 네. 판단을 하면 이게 당연하다고 보는데
0: 네.
1: 최근 나토에서 트럼프가 보여준 행동, 그래서
0: 네.
1: 뭐 일본과 이란을 이란 이슬람 국가라고 해야 되는데 일본 이슬람 국가,
0: 네.
1: 우리 말로는 이응이 비슷해도. 저편이 다르잖아요.
0: 네. 실수도 많이 했죠.
1: 그런 실수도 있고 보니까
0: 네.
1: 이게 전략적으로 애매한 거지 아니면 네. 그냥 본질적으로 애매한 건지 이게 좀 헷갈리긴 해요.
0: 그 실수는 젯렉이다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합니다. 비행기를 너무 오래 타셨어요.
1: 아.
0: 예.
1: 예.
0: 연로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비행기를 장시간 비행기를 타고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예. 여러 가지 실수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예. 이것은 뭐 좀 이해해야 될 측면이 있지 있다. 않냐. 예, 그렇게 예. 봅니다. 예.
1: 일단 뭐 제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본다면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전쟁을 키우지 않는

0: 게 상식적인 판단이라고 다들 보고 있는데
1: 그렇죠.
0: 트럼프가 감정적으로 대응하기가 만약 쉬워진다면 네. 이런 실수들을 봤을 때
1: 할 수 있죠.
0: 그럴 위험성이 또 네.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1: 어저께 이란에 대해서 얘기하는 단어들을 보시면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0: 예.
1: 쓰레기라는 말이죠. 예, 안 좋은 단어들을 계속 썼기 때문에 저 정도까지 뭐 얘기해서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협상 테이블을 앉으려고 하는지 그건 아주 심한 말들을 많이 했어요.
0: 예.
1: 그러면서 지금 아주 신경질적인 반응인데 진절머리가 났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을 우리의 사고의 틀로 가두기는 어렵다. 아시지 않습니까?
0: 아, 우리가 그러니까, 판단하기
1: 네,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0: 예.
1: 그렇기 때문에 저도 다시 전쟁이 안 날 것 같지만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0: 예.
1: 그렇기 때문에 그거 항상 마지막 보류는 남겨놔야 된다. 전쟁 가능성이 낮지만 할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0: 트럼프가 예. 어떤 트럼프가 자주 썼던 표현이 무슨 일이 나는지 좀 지켜보자 이거였는데
1: 예.
0: 역시 우리도 지켜봐야 되겠군요.
1: 그렇습니다.
0: 트럼프가 무엇을 할지 네. 지켜봐야 된다. 사실 가장 권력이 큰 지도자가 상식의 밖을 자꾸 왔다 갔다 한다는 거는 정말 리스크한 일인 것
1: 예,
0: 같아요.
1: 예, 위험하죠. 이거 뭐 트럼프 리스크라는 표현도 있지 않습니까?
0: 예.
1: 네.
0: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이제 지루한 가끔 공격도 있지만 그렇다고 휴전도 하는 이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교수님은 전망하셨는데 그러면 60일 협상 기간이 끝난 뒤에 또 이어질까요? 아니면 다시 전쟁을 좀 하게 될까요?
1: 그거는 이제 달려 있죠. 60일 동안에 모든 것이 합의가 될 가능성은 거의 뭐 저는 제로라고 봅니다.
0: 예.
1: 뭐 왜냐하면 핵 협상 아직 시작도 안 했고요. 핵 협상하기도 전에 지금 호르무즈 해협 가지고 협상을 했는데 그것조차도 지금 아직 합의가 안 된 상황이어서 예. 그러면 이제 협상을 계속 해야 될 거고요.
0: 예.
1: 협상을 계속하면 어차피 60일 내에는 아무것도 결정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0: 없다.
1: 저는 없고요.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해서도 이란이 큰 양보를 할 가능성이 있을까. 예를 들어서 뭐 미국이 뭐 동결 자금 바로 해제해 주고 그다음에 재건 자금을 3천억 불을 준다 그랬는데 더 줄게. 뭐
0: 예.
1: 5천억 불을 만들어 줄게. 그러면 과연 이란이 양보를 할까.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0: 예.
1: 그렇기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 관련해서 서로가 답을 찾지 못한다면 결국 공회전할 수밖에 없는 거고 제한적인 무력 충돌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0: 그러면 60일 뒤에도 네. 이제 8월쯤에 될 텐데
1: 네.
0: 60일 뒤에도 지금같이 휴전도 아니고 그렇다고 막 아주 뜨거운 전쟁도 아닌 상태.
1: 그렇죠.
0: 이게 쭉 이어질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1: 그게 첫 번째 시나리오고 두 번째 시나리오는 말씀드린 대로 최악의 시나리오.
0: 그냥 서로 다시 공격하는
1: 네,
0: 전쟁으로 들어가는.
1: 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 그래 난 뭐 이제 중간선거 포기할게.
0: 예.
1: 이런 사람 치고 그냥 이란을 잡는 거를 내 일세 남은 임기 동안 내가 잡겠다. 뭐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0: 예.
1: 때문에 물론 그런 가능성 그렇게 높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할 가능성도 있고 그다음에 이스라엘은 지금 어쨌든 전쟁을 재개하고 싶은 거고
0: 예.
1: 준비돼 있다고 얘기를 하고 트럼프 대통령 설득을 할 겁니다. 그러나 그걸 이제 얼마큼 통할지는 알 수는 없으나
0: 예.
1: 반대로 또 이란이 지금 요르단을 최근에 공격했기 때문에 미국의 공격에 대해서 또 뭐 불통이 또 이스라엘로 튈 가능성도 충분히 있긴 합니다. 그러나 뭐 이란이 먼저 이스라엘 공격할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는데
0: 예.
1: 어쨌든 미국의 지금 공중 급유기들이 이스라엘의 벵구리온 공항에 지금 거기
0: 예, 대기하고,
1: 대기하고 있습니다.
0: 예.
1: 그래서 그쪽을 공격할 가능성은 낮습니다만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0: 알겠습니다. 핵 문제는 지금 가장 큰 쟁점은 뭡니까? 그 농축우라늄을 반출하는 문제인지.
1: 그렇죠.
0: 예. 이란은 안 된다 그러고.
1: 안 된다 그럴 거고. 사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사실 조금씩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0: 예.
1: 사실 그걸 60일 내에 다 얘기하기로 했잖아요.
0: 예.
1: 근데 지금 시작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0: 사실
1: 이미 보름이 지났는데.
0: 오바마도 몇 년 걸렸던 문제죠.
1: 그렇죠. 1년 반에서 2년 동안 협상을 했기 예. 때문에. 시간은 더 걸릴 겁니다.
0: 짧게 한 30초 남았는데
1: 네.
0: 11월 중간 선거 이후에 트럼프가 돌변할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그때 이제 선거도 없고 내 마음대로 하겠어.
1: 훨씬 홀가분해지겠죠. 그러면 이제 뭐 전쟁 가능성이 더 높아질지 않을까.
0: 예.
1: 그러니까 뭐 그때까지 지지부진하게 가다가 어쨌든 선거에서 결과를 그냥 수용하고 그러면 남은 기간 나는 이제 마이웨이 하겠다
0: 예.
1: 하는 더 불안해질 수 있죠.
0: 알겠습니다. 뭔가 큰 위협은 계속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성일광 교수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2: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0: 워킷 안전한 모델 주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1: 안전화.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

0: 퀵퀵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퀵퀵퀵퀵 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1: 얼음이 왔어요. 얼음이 왔어요.
2: 싱싱하고 알찬 쿠쿠의 제철 얼음이 왔어요.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 얼음 정수기 최소 사이즈 19cm에 넉넉한 얼음까지. 작아도 얼음은 아낌없이 주는 쿠쿠니까.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로 날마다 얼음을 제철로 즐기세요.
3: 네, 광고 듣고 잠시 뒤 2부에서 또 알찬 내용으로 뵙겠습니다.
4: 대한민국 가골번지 인천 2026 인천 가구박람회 7월 23일부터 7월 26일까지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립니다. 가구, 소파, 테이블, 홈리빙 제품들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는 인천 가구박람회에 여러분의 많은 관람 바랍니다. 보행사는 인천광역시가 후원합니다.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3시간 강우량이 60mm가 넘는 호우특보 상황. 이건 꼭 기억해두세요. 저지대, 상습 침수지역, 산사태 위험지역 또는 개울가, 해안가에 계신가요? 가급적 빨리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주세요. 침수된 도로나 지하차도 교량엔 진입하시면 안 됩니다. 가로등이나 신호등, 고압전선이나 공사장 근처는 위험합니다. 농촌의 논둑 점검이나 물꼬 조정도 나중으로 미뤄주세요. 외출 대신 안전한 실내에서 TV, 라디오, 인터넷을 수시로 확인합니다. 재난신고 전화는 119입니다.
1: 7월 2026 산업안전보건의 달이 시작됩니다. 안전한 일터를 위한 이번 행사는 안전보건 세미나를 통해 정책과 기술을 공유하고 산업현장 우수 사례 발표로 현장의 경험을 나누며 AI 안전보건 박람회를 통해 안전한 일터는 현실이 됩니다.
2: 7월 6일 기념식을 시작으로 10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중앙행사가 진행됩니다. 이후 한 달간 전국에서 지역 특성화 행사가 이어집니다.
1: 7월은 산업안전보건의 달과 함께하세요.
2: 내 일터 안전하게, 내일 더 행복하게.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3: 안녕하세요. 배우 김석훈입니다. 쓰레기를 줍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우리가 바뀌지 않으면 지구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겠구나. 그래서 저는 물을 바꿨습니다. 200개의 엄격한 수질 검사를 통과하고 24시간 모니터링 되는 물, 바로 깨끗한 인천 하늘소로요.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는 물, 지하수 고갈을 예방하는 물,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는 물. 작은 습관 하나가 나무 한 그루가 되고 지구를 위한 숲이 됩니다. 지구의 환경을 지키는 인천 하늘소. 본 캠페인은 인천광역시 상수도 사업본부가 함께합니다.
4: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줄기 세포 임상 3상진.

0: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도 민주당은 기존 입장을 고수하겠다는 방침이고요. 사실상 당론인 형수법 개정안을 어제 발의했습니다. 이 내용 짚어보고요. 뻔하고 지루한 정치평론에 저항한다. 뉴스락. 오늘도 김종혁 전 최고위원, 노영희 변호사, 서정욱 변호사 그리고 하은기 전 민주당 부대변인과 함께 보안수사권 논란부터 민주당 전대 룰을 두고 벌어지는 진통 그리고 안철수 의원과 한동훈 의원의 이야기 등 정치판의 속사를 하드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로 보내시면 되고요. 레인보우와 유튜브 라이브까지 열어놓고 박성태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엄마 손은 약손, 엄마 마음 마더스.
1: 건강하고 행복하게 엄마 마음 마더스. 연구도 기술도 모두 진심에서 시작됩니다. 엄마처럼 한결같이

0: 핑크.
1: 건설에 필요한 다양한 금융 서비스는
0: 전문건설 공제조합 K핑크.
2: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3: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0: SM 신용정보
2: 1600-9300 1600-9300.
4: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산재보상 전문
0: 노무법인 폐
4: 1544-7575.

0: 진보와 평론에 저항한다. 답답한 정치판을 흔들어 깨울 평론 샤우팅.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노영희 변호사, 하은기 전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서정욱 변호사 네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세요.
0: 예, 먼저 이 얘기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엄선포 583일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상고심, 그러니까 대법원의 최종 확정 판결 하나가 나왔습니다. 재판이 8개인데 그중 체포 방해에 대해서 징역 7년이 확정됐습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눈여겨본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2: 아, 저는 이거 너무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왜 웃으세요?
0: 서정욱 변호사님 기분이 좋으셔서 웃으시네요.
2: 이게 대법원에서 이제 확정 판결이 남으로 인해서 네. 이 공수처의 수사권이라든가 특히 이제 대통령에 대한 수사?
0: 불소추 특권.
2: 네, 그 특권의 범위 이런 것들 정확히 어디까지인지 정확히 알려줬고 그다음에 각 기관별 영역 이런 것들이 이제 명확하게 좀 확인이 좀 된 부분이 좀 있어요. 예. 그래서 이번에 물론 이게 소부에서 이루어진 판결이긴 한데 이 판결이 사실 좀 상당히 의미가 있는 판결이다. 그리고 진짜 너무너무 윤석열 등등등은 윤석열과 같은 내란 세력들은 그때 진짜 정말 정신이 어디 안드로메다가 있었나 보다 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윤석열뿐만 아니라 이 체포방에 관련된 상황은 수많은 이 또 의원들이 많이 관련돼 있지 않습니까? 예. 국민의힘 쪽에 그분들이 과연 정말로 그 당시에 이 윤석열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이 정말로 잘못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반응을 했었던 것인지 그거 진짜 정말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한 것인지 이번에 좀 제대로 밝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0: 예, 그런데 대법원 이제 확정 판결이니까. 변호사님들께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3: 아주 잘못된 변호사님. 게요. 예. 우리 형사사법의 역사는 소추기관과 재판기관의 구분입니다. 옛날 원님은 소추에서 재판해요. 그런데 예. 지금 소추는 검사가 하고 재판은 판사가 해요. 소추라는 건 수사 플러스 기소를 소추합니다. 예. 그래서 옛날에 검사가 수사의 주체고 기소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대통령한테 소추 특권이 있잖아요.
0: 예.
3: 그러면 대통령은요 재판을 해야 돼요.

0: 근데 수사는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지금 경찰이 이재명 대통령 보고 당신 직권남용 수사할 테니까 빨리 와.
1: 예.
0: 대통령 보고 현직 대통령 직권남용 수사는 할 수 있어. 우리가 기소만 못해.
1: 예.
0: 헌법에. 이래가 수사하면 나라 꼴이 어떻게 돼요?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해야 돼, 기존에. 왜? 소추특권만 있잖아. 재판을 해야 되고 직권남용 수사는 못해, 현직 대통령. 근데 어제 판결 보면 야, 현직 대통령도 직권남용으로 수사할 수 있어.
1: 예.
0: 뭐 앞으로 계속 이재명 대통령 불러서 직권남용이 얼마나 많아요. 이러면 이게 헌법의 취지가 그겁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직권남용을 수사가 공식하니까
1: 예.
0: 어, 수사도 안 했지만 하다 보니까 내년째 너가 관할로 있다. 이게 말이 되느냐고요. 아마 헌법 소원으로 갈 겁니다. 재판소원.
1: 재판소원으로 이제 국민의힘에서
0: 봐야죠. 이거는 아, 변호인들이 진짜 법리대로 보면 이게 도저히 납득이 안 돼. 우리가 소추와 재판에.
1: 알겠습니다. 일단 뭐 의견이니까 대법원 판단에 대한 의견은 변호사님들이
2: 잠깐만.
1: 그러면 잠시만요. 여기서 이건 논란을 가져갈
2: 건 아니어서. 이건 논란해야 돼. 왜냐하면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제가 그냥 원래 서정욱 변호사는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그러면 대통령이라고 하는 직위에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그 특히 대통령 절대 저지르면 안 된다. 재판 대통령이라 자리에 있더라도 특별히 저에 대해서는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했던 그 부분도 그 체포영장과 관련해서 그 집행과 관련해서는 무조건 다 이 사람은 다 빼줘야 된다 이런 주장입니다.
0: 그게 아니고 내란하고 외환을 수사할 수 있고 소추도 되는데
2: 네.
0: 지금 직권남용을 수사할 수 있다고 이제 판결이 넣었잖아요.
2: 네.
0: 그러니까 직권남용 수사하다가 네. 내란을 관련 사건으로 인지했다는 거예요.
1: 예.
0: 자 그러면 지금 이재명 대통령 불러서 경찰이 계속 직권남용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우리 고소해랑 많아 이재명 대통령.
2: 예, 예.
0: 그럼 어느 동안 매일 대통령 수사만 하자고 직권남용 이게 말이 되냐 말이야.
1: 알겠습니다.
2: 여기서 말하는 직권남용이 뭐든 상관없다.
0: 예.
2: 직권남용이 뭐든 상관이 없다.
0: 그냥 저는 내랑 외양 빼고는 수사하면 안 된다.
2: 제명으로만 들어가면 무조건 상관이 없다. 어떠한 종류의 직권을 남용하든 그 얘기예요.
0: 현직 대통령은 기초로 그러니까 기소도
1: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단에 대해서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비판하신 거고요.
0: 그치.
1: 물론 비판은 자유인데 이제 만약 변호사로 가게 되면 판례가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건 따르셔야 될 것 같아요.
0: 네,
1: 판례가 대법원 판례잖아요. 이게
0: 예,
1: 1심도 아니고 그러니까 변호하실 때는 염두에 두셔야 될 것으로
2: 그래서 승소율이 낮은 걸로 알고 있어요.
0: 헌법소원 책을 하나 냅니다.
1: 아 예.
0: 재판 책을 냅니다.
2: 책네.
0: 처음입니다. 우리나라.
1: 아, 예.
0: 제 이름으로
3: 사회가 시끄러워지게
0: 3명 3인 공자.
1: 네. 그 출판사 광고할 건 나중에 PPL 하시고 유튜브에 하세요. PPL 내시고. 알겠습니다. 네. 저희 뭐 이건 간단한 의견만 들어보려고 했고요. 저희가 보안수사권 역시 또 법적인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보안수사권 폐지. 이번에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민주당이 주도해온 전면 폐지에 대한 우려가 좀 커졌는데 민주당이 어제 형소법 개정 TF에서 폐지를 유지하는 쪽. 그러니까 보안수사권 폐지 기존 입장의 법안을 확정해 발의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시는지 이건 김종현 최고위원이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4: 장윤기 사건을 통해서 온 국민들이 이게 보안수사권이 폐지됐을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를 명백히 봤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명백한 사안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본인들이 생각하는 대로 밀어붙이겠다. 이건 국민들 아무런 생각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1: 예.
4: 아니 보안수사권이 문제가 있다는 것은 그 다른 사람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대통령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었고 총리도 법무부 장관도 다 문제가 있다고 하고 아마 여기 계신 우리 패널들도 민주당을 그 지지하는 패널들도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그게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소수의 사람들만 그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민주당에 있어서 그 강성파라는 사람들만 그렇게 주장하면서 그 일방적으로 법을 밀어붙이고 있는데 이걸 국민들이 그냥 지켜보고만 있어야 됩니까?
1: 예.
4: 아니 도대체 민생 얘기하면서 민생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소수의 어떤 정치인들을 위한 법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그 뒷감당을 도대체 어떻게 하려는지 저는 참 큰일 났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1: 하은기 부대변인님.
3: 어제 TF에서 낸 법안 발의 내용을 봤는데 이게 장윤기 사건 같은 것을 방지하는 것 그러니까 그 사건이 일어나는 걸 방지하는 게 아니라 경찰이 은폐하는 걸 방지하는 데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법이더라고요.
1: 예.
3: 그러니까 이 사건의 내막을 보면 사실 경찰이 증거인멸하거나 아니면은 수사팀 내에서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폐했고 검찰이 직접 그 장윤기 씨의 부친
1: 예.
3: 휴대전화를 포렌식 해보니까 뭐 윗선의 이렇게 이 지시 이를테면 당신이 경찰인 걸 알리지 마라 했던 거 막 그런 정황들이 나왔던 건데
1: 예.
3: 이거는 전부 다 보안 수사를 통해서 검찰이

0: 직접 밝혀낸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 낸 법안에 따르면 이제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1: 보안수사를 요구할 수 있게 하는 거죠?
0: 요구를 했는데 그러면은 그 사건을 직접 은폐한 사람들이 재수사할 때는 그러면 그걸 다 갖다 준다는 얘기인가요?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랬을 경우에는 담당 수사관을 바꾸는 것을 해결한다는데 담당 수사관 누구로 바꾼다는 겁니까? 그건 수사팀 전체가 그 은폐 조직에 가담했다는 건데. 그래서 저는 이 법이 전 이게 왜 대안이 되는지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최근에 이 보안수사권을 폐지해야 된다고 강하게 주장하시는 분들의 방송이나 이런 것들을 봤는데 보니까 대안이 전혀 준비가 안 돼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최강욱 전 의원께서는 뭐 그 보안수사권을 우리 박성태 의원님께 주자라고 주장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아, 도저히 안 되면 뭐
1: 뉴스쇼가 안 되고 있다는 걸 알리면 된다.
2: 언론 알리면 된다.
0: 제보하지 뭐 이렇게 사실상 좀 정신이 나가신 발언을 하더라고요.
1: 아니, 예. 네,
0: 그리고
1: 아니 표현은
0: 뭐
1: 좀
0: 이거는 근데 뭐 표현은 그렇지만 욕설은 아니니까요. 그리고 한 뒤에 두 번째는 피해자한테 직접 뭐 보안수사 할 수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 국선 변호사를 뭐 좀 선임할 수 있게 해서 아니 그것도 말이 안 되죠. 사실상 그 폭행을 당해서 입원해 있는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미 살해당해 버렸는데
1: 예.
0: 어떻게 그 수사 과정에 참여한다는 얘기인가요? 그냥 보통의 경우에도 생활인들은 아침 9시면 출근해서 저녁 6시면 퇴근해야 되는 바쁜 사람들인데 그걸 쫓아다니면서 압수수색은 됐는지 피해자 신문은 했는지 이런 걸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전문성이 없어서.
1: 예, 일단 이제 보안수사권 그다음에 보안수사 요구권 지금 민주당 안에 나온 거는 보안수사권은 폐지하고 보안수사 요구권을 주겠다는 건데 이게 중요하게 질적으로 다른 건 수사 주체가 누구냐의 문제죠.
0: 네.
1: 보안수사권은 경찰이 수사한 걸 검찰이 보안수사하는 거고
0: 네.
1: 요구권은 검찰이 경찰한테 보안해서 수사해라고 다시 그러니까 수사는 경찰이 하는 거예요. 근데 장윤희 사건처럼 경찰이 맘먹고 왜곡하려던 사건을 다시 보안수사해라고 얘기해봐요. 거기서 다시 왜곡해서 보면 도리가 없다는 게 지금 하은기 대변인의 얘기였습니다.
0: 두 분 법률가 분 계시지만 보안수사냐 보안수사 요구권이냐 이 용어를 삭제하고 보면은 경찰이 넘겨온 그 어떤 증거나 이런 것들을 검찰이 직접 다시 한번 볼 수 있게 하느냐 아느냐의 문제인
1: 예.
0: 거잖아요. 그런데 예. 지금 보안 수사 요구권으로는 검찰이 직접 들여다보지 못하니까 다시 가져와라 이거잖아요.
1: 예, 뭐. 알겠습니다.
3: 그럼 이게 공소시효가 중요한데요. 공소시효가 일주일 남았어요. 그런데 한 달 기간 정해서 보안 수사를 해라고 요구하면 공소시효 지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공소시효가 임박한 예외적인 경우는 두이 된다. 이게 뭐가 문제예요? 며칠 안 남았는데 공소시효가.
1: 예.
3: 이 문제 하나. 두 번째 이 보안 수사란 게 뭐냐. 이걸 개념을 잘 이야기 안 하는데 이거는 뭐냐 하면 새로운 별개 수사가 아니고 기본적 사실이 동일한 범위 내에서 하는 거예요. 이 기본적 사실 동일이라는 게 뭐냐. 기팔력의 범위예요.
1: 예.
3: 예를 들어 장윤기 그분이 그냥 보통 사진을 왔잖아요. 그런데 처벌대가 징역 20년 받았다. 나중에 보니까 강간살인이더라.
1: 예.
3: 무기징역을 했는데 기팔력이 미쳐서 처벌 못해요. 왜? 기본적인 사실이 동일한 범위이기 때문에.
1: 예.
3: 이게 기팔력 범위예요. 그러면 영원히 처벌 못해요. 왜? 사소한 거 처벌돼버리면
1: 예.
3: 예를 들어 강간범이 강제추행으로 처벌됐다. 그것도 기팔력이라는 게 있어요. 일사구재리.
1: 예.
3: 이런 걸 이게 그 범위 내에서만 보완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걸 왜 막냐고. 이거는 판사들도 재판할 때 더 좀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판사들도 하고요.
1: 예.
3: 검사들도 그 공소유지 범위 내거든요. 따라서 이게 전혀 별개 수사도 아닌데 이것까지 없애겠다는 거는 저는 납득이 안 돼요.
0: 아까랑 달리 설득력이 확 올라가네요.
1: 예, 가장 변호사다운 순간이었습니다. 예,
4: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려운 문제 확실히 검찰에게 보안 사건을 주냐 마냐가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에 이제 법조인들 누구나 실무를 해보면 경찰이 맘먹고 사건을 덮거나 방향성을 왜곡시켜놨는데 검사가 그거를 본인이 들여다봐서 확인할 수 있지 않는 한 뭐 다시 한번 찾아보라라고 한다고 해서 그 경찰이 그거를 제대로 다시 뒤집어서 갖다 줄 것도 아니고
1: 예.
4: 결론적으로는 해결 방법이 없다는 게 일반적인 그 법조인들의 시각이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단순히 그냥 보안사 요구권만으로는 해결이 안 될 수 있는 부분들도 사실은 많아서 이게 제대로 된 대책이 아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대책도 없이 그냥 계속해서 검찰이 뭐 너무 무능했고 너무 못됐으니까 검찰에게 아무것도 주지만 이렇게 감정적으로 가면 안 되겠다. 그래서
1: 예.
4: 실질적으로는 뭐 그 명칭이 뭐든지 간에 정말로 예외적인 아주 특수한 경우에는 정말 그 이제 대통령이 상정하는 것도 그런 거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검찰이든 혹은 제3의 기관이든 이 견제와 균형을 할 수 있는 또 다른 수사기관이든 이런 곳에서 어쨌든

0: 이걸 건드려가지고 이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뭔가 망가뜨려 놓는 거를 다시 이제 끄집어낼 수 있는 안전장치가 필요하지 않냐. 그런 측면에서 보안수사권 얘기가 사실은 필요한 것 같고 예. 그 부분이 마음에 안 들면 용어가 만약에 마음에 안 들면 용어를 바꾸는 안이 있더라도 현실성 있게 실제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건 좀 필요하지 않겠나.
1: 예. 지금 용어가 이제 워낙 민주당의 열성 지지층 내에서는 이거 폐지하는 목소리가 높으니까 용어를 바꿔 사는 것도 한 방법이다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2: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진짜 궁금한 게 그 폐지를 주장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들어보면 검사는 악마니까 검사는 나쁜 놈들이니까 그거잖아요. 예. 왜 폐지를 주장하십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 그게 뭐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 아니잖아요. 그냥 검찰은 나쁜 놈들이야.
0: 검사 못 믿으니까 이런 거죠.
2: 그거 봐봐. 계속 우리들 수사했었어. 민주당 의원들. 민주당 의원들만 수사한 것도 아니거든요.
1: 예.
2: 그러니까 그 목적이 기본적인 목적이 뭔지에 대해서 얘기를 못해요.
1: 혹시 불달린 검사 사진 있으면 한 장만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3: 예. 보안수사가 아니고 보충수사권이
0: 어쨌든 중요한 건 뒷부분이에요. 수사권이라고 하는 그 부분인 거죠. 그 부분 수사와 때문에. 기소를 분리시켜달라고 했기 때문에.
1: 예. 김민석 전 총리는 경찰의 증거 은폐를 막을 시스템을 마련하겠다. 이제 보안수사권이 폐지되더라도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번 형수법 개정안 민주당 TF에서 올린 안을 보면 이게 이제 보안수사 요구권 경찰이 요구를 해도 잘 안 한다 이럴 때는 한 달간의 기간을 주고 그때까지 안 하면 뭐 징계나 수사관 교체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게 이런 장치들이 지금 민주당 법안에 내놨는데 앞서 하원기 부대변인 얘기는 그게 별 효과적인 건 아니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예.
4: 지금처럼 하면 그냥 하는 둥 마는 둥 하면 징계는 피할 수 있는 것이고 그걸 검찰이 직접 들여다보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테면은 장윤기 씨 이 문제에 대해서 CCTV를 직접 확인하지 않으면 차량 뒷문이 열려 있었다든지 뭐 케이블 타이라든지 이런 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지금 개정안으로는 이게 약간 변죽 수준인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 대통령실이나 법무부 장관도 왜 고민을 안 했겠어요?
1: 예.
4: 사실은 수사 기소를 분리한다는 게 원칙이고 어떻게 해서든 대안을 찾아봤겠죠. 근데 대안을 모색해봤으나 없기 때문에 도대체 방법이 없기 때문에 사실 굳이 정치적 부담을 지어가면서 제한적 보안수사권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설득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논리적으로 논박할 수 있는 대안이 정당에선 있어야 되는 거예요.
1: 예.
4: 근데 그게 무슨 신문에 보도하죠. 그러니까 피의사실 공표하자는 얘기예요 심지어는.
1: 그건 이제 최강욱 전 의원이
4: 최강욱 전 의원 얘기인 것이고 또 한쪽에서 박은정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장윤기 씨 사건이 또 뭐 검찰의 언론 플레이예요. 자기들끼리 말도 안 맞아요 심지어는. 뭐 언론 플레이를 하자는 건지 아니면 언론 플레이를 하지 말자는 건지.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도 안 된 상태로 막 밀어붙이잖아요.
1: 그러면 예.
4: 사실 이분들 다음에 총선 때 배지가 다 상실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법안 발의를 했지만 상임위에서 법안 소위 과정 전체 회의 과정에서 틀림없이 조정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보안 수사권이 유지되는 쪽으로 정리될 거라고 전망합니다.
0: 그리고 여기에 이거는 좀 약간 상관없는 얘기긴 한데 공소시효 문제도 저는 좀 숨겼으면 좋겠어요. 공소시효가 사실 다 있거든요.
1: 예.
0: 근데 정말로 다행스럽게 그래도 살인죄에 대해서만 이제 지금 없어지는 거잖아요.
1: 근데 상관없는 얘기면 유튜브에서.
0: 근데 이게 왜냐면 보안 수사권이 왜 필요하냐?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이 이렇게 말을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제 연결해서 한 말인데 이게 생각보다 되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1: 죄송합니다.
2: 한기 청년 최고위원으로 나가셨으면 좋겠네요, 민주당.
4: 그러면은 영역 활동에 무리가 생기기 때문에
0: 촉법이라는
2: 누군가는 좀 제대로 된 얘기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1: 네. 근데 지금 뭐 전망은 민주당에서 이건 어차피 보안수사권 유지 쪽으로 결정이 날 거다라고 한기 대변인이 얘기했는데 김종인 최고위원은 어떻게 보세요?
2: 그럴 것 같아요. 그냥 밀어붙이려고 하잖아요. 저는 김민석 총리
1: 유지할 거다인데
4: 폐지 못할 거라고.
2: 아 폐지 못한다고. 네. 그거는 저는 김민석 총리가 그 입장을 좀 바꿨잖아요. 그냥 뭐 당에서 하는 대로 가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나중에 두고두고 본인한테 발목 잡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 계속. 자, 원래대로 입장대로 이건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고쳐야 됩니다. 책임 있는 정당으로서는 혹은 책임 있는 정치인은 그런 모습 보여야 됩니다. 라고 한다면 더 큰 정치인이 될 수 있었을 텐데 선거를 앞두고 입장을 딱 바꿨어요. 그래서 다음에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받게 될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보안수사권은 무슨 대한민국에 있는 어느 집단도 악마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검사가 됐든 경찰이 됐든 국회의원이 됐든 뭐 언론인이 됐든 그렇게 어떤 특정 직업군에 있는 사람들을 악마로 만들려는 그 사람들이 악마예요. 그렇게 상대방을 악마로 만들고 공격을 하고 그건 잘못된 거여서 그렇게 갈라치기 좀 그만하셨으면 좋겠다. 지긋지긋하다. 이제 그만 좀.

0: 해라.
1: 예,
0: 이런 얘기 하고 싶어요.
1: 사실 이번 장윤기 사건 같은 경우도 해당 검사가 제가 듣기로는 해당 검사가 근처에 트럭에 블랙박스 네. 보통 이제 경찰들이 수사할 때 장소 인근에 차량에 있는 블랙박스를 봐서 보고는데 그걸 뭔가 찜찜해서 이것 좀 사건이 이상한데 해서 다 봤더니 보다 이제 납치하려고 한 정황들이 보다 나오더라 이렇게 되는데 그냥 경찰에 보내준 기록만 보고 네. 이거 좀 찜찜한데 다시 해봐 이러면 이제 못 밝히는
2: 의미가
1: 거죠.
2: 없는 거죠. 네.
3: 심지어 뭐 우리 뭐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많은 사건들 있지 않습니까? 계곡살인 사건이라든지 부산 돌려차기 뭐 김창 그런 것들이 다 보안 수사를 통해서 이제 조정이 된 사례들이잖아요. 제도 자체를 그냥 뭐 악마화 해가지고는 이제 합리적인 토론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전당대회에서 이걸 의제로 설치하는 것을 조금 피한 거라고 좀 봅니다.
1: 예.
3: 이게 어쨌든 전당대회 선거 과정에서는 표를 놓고 하는 어떤 경쟁이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제도에 대한 토론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까 전에 김민석 총리께서 뭐 기본적으로는 보안수사권 폐지에 뭐 찬성한다라고 한 게 논쟁에 있는 그 목록에서 빼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비판을 받을 수는 있겠으나 대신 국회에서는 또 다른 문제이거든요.
1: 예.
3: 이거 이런 식으로 처리했는데 뭔가 유사한 사건이 날 때마다 아마 한동훈 의원이 SNS나 방송에 나가서 얘기할 겁니다.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1: 예.
3: 뭐 이런 거 있을 거예요. 그러면 한동훈 의원 지지율 올라가는 거고 민주당 의원들은 이제 계속 위축되는 건데 여기에다가 보안 수사권 폐지 관련해 가지고 법안 개정한 이름에 그 의원들 이름 박는다고 생각은 한번 해보십시오. 이거 김용민법이다 이거 이렇게 딱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1: 예.
3: 그러면 이거 감당 못 하거든요. 그럼 정치의 생리상 권력의 생리상 막상 이렇게 추진하다가도 이게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 싶으면은. 합리적인 방향으로 조정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 이름을 붙인다면 누구 이름을 붙이고 싶습니까?
3: 뭐 지금은 뭐 특별히 모르겠는데
4: 정청래 대표 이름을 붙여야지.
3: 아 좋네요. 정청래 보관 거 하면 좋겠네요.
1: 역시 진격의 하원기.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앞서 이제 하원기 부대변인이 잠깐 얘기했었는데 이 대안이 이제 매부쇼에서 최광욱 전 의원이 언론에 보안수사 요구를 했는데 경찰이 안 들으면 언론에 고지하면 된다.
2: 에이, 그거 그냥 약간 좀 가볍게 내지는 진지하지 아니, 않게 그냥
1: 진지한 표정이
3: 진지하던데요.
2: 난 진짜 솔직히 그걸 진지하게 했을 리가 없다고. 그럼 정말
3: 제가 그
2: 변호사라고 할 수가 없.
3: 그것도 확인해보고 그 전에 발언도 확인해봤는데 일반적으로 그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이전에 이미 그 발언을 한 게 있었어요. 예.
2: 그건 진짜 말이 안 되는 소리.
3: 박성태의 보안 수사 쇼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1: 진지한.
2: 그러니까 아니 저는 그게 좀 약간 그분이 정말로 진지하게 그걸 생각해서 그렇게 말했을까 의심스러워요. 왜냐면 누가 보더라도 그거는 좀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3: 믿기지가 않아요.
0: 예. 피해자를 예를 들면 수사에 참석시켜라.
2: 그것도 매우 부적절해요. 그것도 안 되는 말이에요.
0: 아니 그러니까 가해자가 됐든 피해자가 됐든 예를 들면 피해자는 자기의 피해를 더,
1: 그렇죠.
0: 그, 더 크게 부풀리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제3자가 왜 경찰이 있고 검찰이 있습니까? 그거는 제3자가 객관적으로 상황을 분석을 해서 거기에 합당한 처벌을 받도록 하기 위한 거잖아요.
1: 예.
0: 아니 가해자가 됐든 피해자가 됐든 가해자가 예를 들면 뺨 한 대 때렸는데 이 사람에게 사형을 선고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적절한 배분을 해야 되는데 이 지금 얘기하시는 말씀은 피해자가 수사 과정에 고지를 하고 무슨 뭐 다 알려주고 이것도 말이 안 되고 그다음에 이 잘못된 내용이 있으면 그걸 언론에 고지를 해라. 이거는 피의사실 공표죄에 해당하는 되다가 그리고 전부 다 나라 전체를 갖다가 무슨 저 뭐야 언론 이거 뭐라고 제가 언론 출신으로서 그런 얘기 안 하지만
3: 사법의 민영화를 하자는
0: 거죠. 사법의 민영화를 하자는 거잖아요. 민간인들한테 얘기해서 서로 싸우게 만들고 그러면 내가 일방적으로 어느 그 방송에 나가갖고 아 노영희 변호사가 나를 어떻게 했다고 막 이렇게 고하란 말입니까? 말이 안 되는
1: 것 같아요.
3: 그러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이거 추진하시는 분들의 근본적인 문제가 인식 체계 속에 국민이나 피해자나 약자의 상황에 대한 게 없어요. 본인들의 정적을 뭐 어떻게 제거한다 혹은 본인들의 지지 기반의 어떤 환호를 받아서 그 정치적 지위를 유지한다 이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면은 이런 주장을 할 수가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1: 예.
3: 그러니까 아무리 민주당 지지층 다수가 오랜 시간 동안 염원을 갖고 있어도 그 염원으로 인해서 국가에 이렇게 억울한 사람이 한 명이라도 늘어난다면 그 인식을 수정해야 하는 방향으로 설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1: 예.
3: 지금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무 논의도 없기 때문에 이거는 크게 문제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 예, 뭐 법조계에 계신 두 분도 서정욱 변호사와 노영희 변호사님도 지금 상태로 폐지하는 것은 안

0: 된다. 그리고 이제 노영희 변호사님 같은 경우는 최강욱 의원의 주장처럼 보안수사 요구가 제대로 안 되면 언론에 알려라.
1: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0: 절대 진지한 얘기로 하진 않았을 것이다.
1: 정말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라.
0: 한 걸로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장윤기 사건 한번 조금만 더 이 부분 보면 장동혁 대표가 맨날 올림픽공원만 가다가 광주 경찰청을 전격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광주 전남 광주 경찰청장이 이 다른 수해 지역이나 이곳 가서 자리를 비워서 면담은 불발됐는데 대기실도 못 가면서 약간 이슈가 되긴 했어요. 이건 서정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2: 장동혁 대표가 요즘 이슈를 잘 잡아가지고 잘 싸워요. 국민들이 뭘 원하는지 이걸 잘 아는 것 같아요.
0: 예.
2: 국민들이 지금 재선거 선관위 개혁 이걸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올림픽공원에 자주 가고 제대로 이렇게 진정성 있게 선관위를 예. 개혁해야 된다. 가장 진정성 있는 정치인이 장동혁입니다. 이거 잘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보안수사. 저는 당원들, 민주당 당원들도 한번 여론조사 해봤으면 좋겠어요.
0: 예.
2: 왜 그러냐면 이게 제가 만난 분 중에는 노영희 뭐 하은기 다 포함해서 보안수사를 완전히 없애자는 사람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예. 정청래 빼고는. 그런데 당원들이 과연 다 원할까?
0: 예.
2: 그러니까 제 말은 국민들로 치면 민변이 70%가 안 된다 했거든요. 그러면 일반 변호사는 80, 90% 될 겁니다.
0: 예.
2: 자, 그럼 국민들 어떨까요? 국민들도 한, 저는 압도적인 다수가 전면 폐지는 안 된다.
0: 예.
2: 이럴 거예요. 이걸 장동훈 대표가 딱 캐치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광주에 가서 보안수사 폐지 안 된다. 그러면서 청장 만나려고 이제 간 거죠.
0: 예.
2: 근데 청장이 뭐 다른 일정 있다고 수해 벗고 도망가 버렸는데 아, 그 비겁한 모습이죠. 경찰이 그래가 무슨 이게 민중의 지팡이 되겠습니까? 비겁한데 근데 장동훈 대표나 기자회견 딱 하고 그게 오늘 뉴스 쫙 나니까 속의 성과는 거뒀어요.
0: 지금 뭐 간만에 장동혁 대표 얘기 나온 중에 제일 흐뭇해하시는 것 같아요.
2: 아, 잘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국민이 정말 이렇게 바라는 거 이런 걸 이렇게 가지고 싸우게 되는 거예요.
1: 김정혁 평론가 표정이 너무 안 좋았어요.
3: 아니 그게 아니고 그 장동혁 대표가 내려간 거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정치인으로서 관심을 가진 거는 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뭐 이슈를 잘 잡고 싸우고 있다고 서정욱 변호사님 얘기하시지만 올림픽 공원에 가서 부정선거라고 팻말 들고 앉아 있고 재명아 뭐 고등학생이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들이 그게 당대표로서 할 수 있는 일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올림픽 공원 사태는 지금 아무런 해결책을 못 내놓고 있잖아요. 지금 거기 가서 사람들 그 부추기면서 부정선거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게 정상적인 당의 대표로서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생각이 되지 않아요.
0: 예.
3: 해법을 제시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지금 현재 그 특위에서 국조특위에서 247만 표 거기 있는 것 전부 다 수개표로 한번 해보자. 그럼 진짜로 지금도 수개표 하지만 그럼 선관위 다시 와서 모두가 그 지켜보는 가운데서 까보자. 그래서 거기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보자. 이렇게 대안을 제시하고 있잖아요. 그럼 뭔가 대안을 제시해서 이 상황을 정리를 하려고 해야 되는데 장동혁 대표는 거기다 계속 불을 질러서 분노감, 의혹 예. 이런 것들에 불을 질러서 그 사태가 계속 유지되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그건 정상적인 정치인이 할 태도가 아니잖아요.
0: 예.
3: 해결책을 제시를 하려고 해야지.
0: 이번 광주는 그렇다 치지만 이전에 뭐 올림픽 공원이랄지 여러 가지 보면 그건 아니다. 정상적인 대표 모습 아니다.
3: 그리고 이 광주대에서도 그 이전에 무슨 뭐 저 목소리를 내거나 지적을 하신 게 아니잖아요.
0: 예.
3: 그냥 거기 내려가서 내가 사진빨 받고 그다음에 내가 뭐 한다는 것처럼 보여주기 위한 거지. 그럼 그 이전에 페북이라든가 무슨 의총을 소집을 한다든가 이런 데서 이 부분은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0: 알겠습니다.
3: 그렇게 싸워보신 적이 있습니까?
0: 알겠습니다.
3: 그런 적이 없어요.
0: 네. 앞서 이제 서정욱 변호사님이 장동혁 대표 칭찬을 오래 쭉 했고 한 김종인 최고위원의 말씀이 있었는데 댓글에 하은기 대변인 표정 보고 싶다. 계속 표정 잠깐 예 이쪽 입장은 하은기 대변인 표정으로 듣고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4: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5: 집은 단지 머무는 곳이 아니라 삶의 안정을 지키는 공간이라고 하죠. 소중한 집, 환경까지 생각하면 어떨까요? 소음과 먼지, 낭비되는 폐기물은 과감히 덜어내고

0: 블록을 쌓아 올리듯 단숨에 완성하는 혁신적인 건축. 경기도의회가 마련한 모듈러 주택 공급 활성화 지원 조례가 그 시작을 엽니다. 오랜 기다림은 줄이고 변함없는 품질은 굳건하게 지킵니다. 모두를 위한 주거 혁신.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1: 네, 광고 시간에 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일단 장동현 대표의 피켓 사건, 뭐 현직 대통령을 이제 반말아 부른 거는 서정욱 변호사가 이제 성이 다를 수 있다라고 얘기했고 광고 시간에 저희끼리 한바탕 그냥 웃으면서 넘어갔고요. 앞서 하원기 대변인 표정 보정한 건 김종혁 최고위원과 서정욱 변호사의 설전 그 부분이 아니었고 그 전에 나온 겁니다. 이제 장동혁 잘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길게 하셨을 때 그때 표정 보고 싶다고 도레미안님이 의견 주셨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넘어가서 전 민주당 전대 룰싸움 얘기 잠깐 해볼까요? 그 선호투표제, 그러니까 과반 결선으로 가는 게 민주당 당원 단계에 돼 있는데 이거를 선호투표제로 할 수 있다.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에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선을 따로 안 하고 원래 투표할 때 1순위와 2순위
2: 같이
1: 를 적게 해서 과반이 없으면 2순위 표로 나중에 그걸 더해서 계산한다. 이게 선호투표제입니다. 그러니까 추가로 선거를 한 번 더 안 해도 되는데 친청계가 반발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니? 노영희 변호사님 잠깐 뭐 얘기해 주신다면.
2: 근데 이건 이미 이제 끝난 문제 아닌가요? 선호투표제 하기로 얘기가 됐고 또 예. 실제 지난번에도 한번 했었었고 이게 절차적으로도 이걸 오래 끌어가지고 사실은 이제 좋을 게 없고 그러기 때문에 그때 대통령도 설명을 했던 것으로 제가 좀 기억을 합니다.
1: 국회의장 선거 때 대통령이 설명을 했죠.
2: 그때 어차피 이제 결선을 또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또 선거 치르면서 여러 가지 이제 시간적 뭐 경제적 여러 가지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하는 게 더 깔끔하지 않겠냐 이제 이런 취지였던 것 같고 저는 이게 왜 문제라고 하는지 그리고 이 지난번에는 괜찮더니 또 이번에는 또 아니라 그러면 사안별로 그럼 달리한다는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 있어서는 조금 일관성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누구에게 유리하냐 유리하지 않느냐 이걸 따져가지고 이런 걸 꼭 여기다가 느냐 마냐 가지고 얘기하는 건 좀 옳지 않은 것
1: 옳지
2: 같고
1: 않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2: 저는 지금 아니 하기로 결정했으면 하는 게 맞지 왜 자꾸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1: 일단 전준희는 하기로 했고 절차상은 최고위 그러면 당무위 의결이 필요한데 최고위는 오늘 열리는데 어떻게 될지는 이제 봐야 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건 민주당 얘기니까 하원기 대변인 얘기까지.
3: 뭐 제도는 다 장단점이 있죠. 보통 단순 다수 대표제 하면은 네거티브가 좀 심해집니다. 예를 들면 한 표라도 가져가면 이기는 거니까 제가 잘하겠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은 안 됩니다. 저 사람을 벌하기 위해 뭐 저를 좀 찍어주십시오 하는 거죠. 근데 선호투표제로 가면은 상대 후보의 지지층에도 마음에 들게 행동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상대 후보 지지층이 1순위에는 상대 후보를 넣겠지만 2순위에는 제가 들어가는 게 낫잖아요. 그러니까 네거티브를 조금 소강시키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럼 전준위에서도 생각하건대 원래 지난번에도 했던 제도가 선호투표제이기도 하거니와 지금 전당대회에서 너무 네거티브가 극심해지고 뭐 한 달 동안 이런 선거 캠페인이 전개되면은 너무 후유증이 심하다고 판단하지 않겠어요? 뭐 이성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감기약 성분 문제 이런 금도 넘은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상대 후보의 지지층의 마음도 좀 얻으려고 해라 뭐 이런 고민에서 나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단점도 있는데 이게 사실 그 게임에 뛰어드는 플레이어들이 다 그걸 이해하고 하면 네거티브가 줄어들지만 아니야 그래도 나는 문제 제기할 거야 이렇게 마음먹으면 배제 투표가 되긴 해요.
1: 배제 투표가 된다.
3: 그러니까 1등 2등 혹은 2등 3등이 연합해가지고 2순위에 특정 후보 찍지 마 이렇게 선거 캠페인을 전개해버리면 이제 그 사람이 불리해지는 거죠. 근데 그거야 뭐 선거 캠페인 작전의 문제고 그럼 친청계에서 저렇게 반발하는 근본적 이유가 뭔가 선호투표제를 했을 때 가장 불리해지는 후보가 표감도가 높은 사람이거든요. 표감도가 높으면 2순위 안 들어가잖아요.
1: 안 들어가니까.
3: 그러니까 그 얘기를 친청계가 직접 하진 못하겠죠. 그냥 불리하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상황 아닌가 싶어요.
4: 이게 이제 그 법원으로 갈 수도 있어요. 최고위에서 의결해도 가처분이나 법원으로 갈 수 있다 보는데 저는 당규를 해석해 봐야 돼요. 저 민주당규를 꼼꼼하게 다 봤어요. 자, 이게 선호투표라는 게 결선투표를 하는 하나의 방식으로서 전준이가 재량으로 하는 결선투표 하나의 방식이냐 아니면 결선투표와 선호투표는 전혀 다른 별개의 제도냐. 제가 당규를 보니까 이게 별개의 제도처럼 돼 있어요. 결선투표를 하라고 돼 있고 결선투표 하나의 방식은 아니다.

0: 말이에요. 저는
1: 별도의 항목으로 안 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거죠.
0: 왜냐하면 선호투표는 또 따로 규정이 있어요. 예. 결선투표하고 달리 제가 당규를 봤다니까요.
1: 예.
0: 자,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 옛날에 우리 71년에 김영삼, 김대중, 이철성이 나왔어요. 김영삼 1등 했는데 2등, 3등이 결선투표할 때 연합을 할 수 있어요.
1: 예.
0: 그러면 이게 이철성 표가 김대중한테 가서 대역전한 거예요. 자, 이번에 예를 들어 송영길을 누가 잡았냐. 송영길을 3등 한다 치고 가정입니다. 예, 예. 그러면 정청래가 송호연 우리 같이 한번 공동으로 구성해 봅시다. 이러고 송영길하고 정청래가 손잡고 결선투표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당일에 다 끝내버리면 전부 다 김민석 송영길이는 지금 한 팀이기 때문에
1: 예.
0: 전부 2등은 서로 줄 거라고요. 저는 제가 정청래라면 법원에 가거나 이걸 가지고 보이콧해버립니다. 난리 날 겁니다. 왜 당규를 어기가 왜 선호투표해. 결선투표 하자.
1: 예.
0: 안 봐도 좀 나 보이콧한다. 내지 나 법원에 가처분 간다. 이러면 가처분 가면요. 무조건 민주당이 접니다.
2: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가처분과 법원으로 가져가는 게 상시적으로 벌어지는 일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3: 아니, 제가 예. 보기에는 이 법원이라는 게 대부분 정치적인 그 결정이나 활동에 대해서 최대한의 자유를 부여하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간섭하지 않으려고 해요.
1: 예.
3: 그러니까 저희가 징계에 대해서 저나 무슨 배현진 의원의 징계에 대해서 가처분 인용이 된 것은 그것은 헌법과 법률이 너무나 명백히 위반된 것이다. 라기 때문에 인용이 된 것이고 제가 보기에 어느 아마 민주당에 누가 이걸 가처분으로 가겠습니까? 당을 그러면 완전히 박살내겠다라는 그런 주장인데 그걸 예. 보낼 리도 없거니와 간다 하더라도 법원이 그건 정치적으로 당신들이 결정해야지 누구를 뽑을 거를 알아서 당신들이 결정해야지 이걸 왜 법원으로 가져오느냐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이건 헌법과 법률을 위반 문제가 아니잖아요.
1: 예.
3: 정치적 결정이잖아요. 그래서 서종욱 변호사님 생각 그건 알겠는데 안 될 것 같다 그렇게는
2: 국민의힘에서 너무 수시로 당하시고 계시고 막 이러다 보니까
3: 모든 왜 당해요 주류인데
2: 그러니까 당하거나 벌어지다 보니까 모든 정당들이 다 그렇게 하시는지 약간 착시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1: 알겠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지금 김민석 전 총리 송영길 의원이 차례로 그리고 고민정 의원까지 당대표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가장 먼저 일단 당대표 출마할 것이라고 봤던 정청래 전 대표는 아직 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어요. 언제쯤 하실 걸로 보십니까?
4: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사실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조금 심사숙고한다라는 말을 막 계속 하시고
1: 예.
4: 지금 안 하고 계시더라고요. 결국 이번 주는 안 하는 거 아닌가 지금 생각이 드는데.
1: 심사숙고라고 지금 표현 쓰신 거는 불출마를 할 수도 있다.
4: 그러니까 그런 얘기도 사실은 좀 조금 돌아요. 근데 뭐 저는 불출마는 안 하실 것 같고 할 것 같기는 한데 이번에 김용민 의원이 이제 공식적으로 정청래 후보를 돕는 방식으로 이제 한다고 예. 얘기가 좀 나오고 이성윤 의원 그다음에 최민희 의원이 이제 그쪽에서 좀 일을 하고 있는데 사실 대다수의 민주당 의원들은 정청래 의원 쪽보다는 이제 나머지 다른 후보들 쪽으로 조금 손을 들어준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1: 예.
4: 이게 지금 언제 가장 이제 약간 이게 그랬냐면 이번에 워크숍 갔을 때.
1: 연찬회 의원들.
4: 네, 예. 네. 그때가 사실 제일 피크였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7월 6일 날인가 김민석 후보가 이제 선언을 했고 그다음에 7월 8일 날인가 송영길 예. 후보가 했고 또 이제 구민정 후보가 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계속 물어봐요. 정청래 대표에게, 전 대표에게.
1: 언제 하냐?
4: 네. 근데 대답을 계속 안 하고 이제 있는데 분위기가 점점 사실은 정청래 대표에게 조금 안 좋은 쪽으로 지금 흘러가는 거는 맞아요.
1: 예.
4: 왜냐면 권리당원들을 혹은 내지는 민주당 지지자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여론조사를 해도 좀 너무 차이가 벌어지게 계속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게다가 지금 전준위에서 나오는 그 투표 방식도 사실은 정청래 대표 쪽에는 별로 안 좋은 그런 거라고 예. 우리가 보여지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 이게 현실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겠느냐 좀 고민을 더 하시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1: 그러면 불출마할 가능성도 뭐 승산이 뭐 없다면
4: 그 가능성은 제가 봤을 때 거의 없지만 뭐 만약에 진짜 꼭 퍼센테이지를 생각하라 그러면 한 8대 2 정도는 좀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20% 정도 20%? 근데 아마 나오기는 나오실 것이다.
1: 예, 김종인 최고위원님.
3: 아니 뭐 저도 그럴 것 같은데요. 근데 계속 늦어지고 있잖아요.
1: 예.
3: 근데 좀 저는 정청래 대표 좋아하지 않지만 약간 너무 이렇게 그 차륜전 비슷하게 두드려 맞으니까 한편으로는 좀 안 됐다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1: 은근슬쩍 지금 지지하고 있는 겁니까?
3: 아니 그건 아니죠.
1: 국민의힘에서
3: 뭐 솔직히 국민의힘에서는 저 정청래 대표가 되기를 원하죠. 한번 해보시죠 그렇게. 네. 워낙 극단적인 걸 좋아 지난 전반기 운영도 그렇고 굉장히 강성으로만 몰고 가시니까 사실 우리 당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경우든 그렇게 한.

0: 극으로 몰고 가, 당을 몰고 가는 거는 그건 당 망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뭐 지금 정청래 대표가 있을 때 민주당, 그래, 한번 더 해보시죠. 라는 생각이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뭐 일방적으로 두드려 맞고 있으니까 그래도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어떤 때는 제가 좀 편도 좀 들어드리고 그러고 예. 있습니다.
1: 혹시 출마 선언 정청래 대표의 출마 전 대표 출마 선언에 대해서 한기 부대변인은 좀 들으신 게?
2: 저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던데 불출마할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다 낭설이라고 생각하는 합니다 저는. 왜냐하면 정치인이 사실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지금 불출마하는 게 타당하거든요. 아 지금 너무 분위기가 안 좋고 뭐 저로 인해 여권이 풍지박산 나고 있는 것 같아서 이번엔 제가 한번 후퇴하고 좀 성찰해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하면 다시 기회가 열려요.
1: 예.
2: 송영길 전 대표께서 그때 개항을 내려놓을 때 야인돼 버렸는데도 다시 돌아오시잖아요. 아, 저 뭐 선당 무사한 거다 이렇게 하면서. 근데 통상적으로 정치인들은 그런 선택을 하지 않고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억울하다. 내가 이러면은 이제 당원들의 그러니까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는 것으로 나 무시했던 사람들한테 내 입증해 보이겠어.
1: 예.
2: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정청래 대표도 지금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해 보여서 뭐 출마 선언이 늦어지곤 있지만은 불출마할 것 같지는 않네요.
3: 저 예. 반박 안 할 수가 없는 게 왜 정청래가 불출마하는 게 맞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옛날에 이재명 대통령도 연임했어요. 그다음에 송영길은 옛날 대표하고 또 나와요.
1: 예.
3: 그런데 정청래는 반밖에 못했어요. 한병도덕에 그 반하니까 다시 한번 주잖아요. 반밖에 못했고 1년. 그러게 지방선거도 참패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넣으면 안 되죠? 저는 그게 더 이해가 안 됩니다.
2: 뭐 안 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무적인 판단상 불출마하셔서 그냥 이 갈등을 소강시키는 역할을 해주시는 게 타당하다고 한 거죠. 안 되는 법은 없죠.
1: 지금 그 소강을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2: 네, 왜냐하면은 난장판이 나야지 그 소정 변호사님께서 유튜브도 잘 되고 국민의힘도 잘 되고 그렇기 때문에 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1: 지금 사실 뭐 친청 뭐 친명하면서 썸네일 좀 네. 뽑고 계신 거죠.
2: 난리 났다. 이렇게
3: 아마 정청래가 되면 충격. 이재명 대통령 임기가 그 날짜로 다 끝날 겁니다. 레임덕. 정청래 되면
4: 아이고 그렇지 않아요.
2: 그걸 원해서 지금
4: 그렇게 지금 대략 고사를 지냈는데 민주당은 되게 건강한 당입니다. 네,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1: 민주당 얘기 요거까지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얼마 전에 이제 김민석 전 총리가 김어준 씨의 뉴스 겸공에 나와서 일단 계엄 해제 표결 때 뭐 감기약 먹고 자는 척 한 거 아니야라는 취지로 한 이성윤 의원의 공격에 대해서 당시 영상을 공개하면서 이것은 뉴스공장 측에서 이제 공개를 한 겁니다. 공개를 하면서 이건 좀 해명이 됐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사실 친청으로 불렸던 김어준 씨 측이 김민석 전 총리와 관계 개선에 나선 건 아니냐. 뭐 네. 이런 얘기도 있고 아니다. 당시 대화를 쭉 들어보면 여전히 불편하고 갈등이 있었다 이런 얘기도 있고 용인 변호사님은 그래도 수공장에 종종 나가셨으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4: 아 저는 계속 나갈 거고 아, 예. 네, 지금도 나갔는데
1: 잠시만요 우리가 경쟁 프로그램을 하기 힘든 것 같아요. 네, 나가십시오.
4: 예. 예 근데 어쨌든 김어준 씨가 사실은 약간 그 김민석 후보하고의 관계 개선을 꾀하는 건 맞아요. 지난번에 뉴스 그 다스베이다 400회 특집 때 유시민 작가가 그 재건축론 얘기하고 난 다음에 곧바로 그거 녹화 끝나고 나서 금요일에 곧바로 그 프랑스 이제 자기 식당 개업한 데 거의 갔다 왔거든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그 한 주 내내 이제 사실은 그 문제가 되게 이제 시끄러운 이슈가 됐었었는데 그때 잠깐 빠져 있다가 다시 돌아와 가지고 사실은 김민석 후보를 만나서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특히 김민석 후보가 제일 힘들어하는 그 부분을 이제 털어준 거거든요. 예. 개인적으로는.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일단은 김민석 후보에게 우호의 손길을 사실 내민 건 맞고
1: 예.
4: 그거를 김민석 후보 측에서도 잡은 것이 맞고 그래서 자기는 좀 약간 이 상황에서 조금 빠지고 싶다는 얘기를 조금 한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1: 예.
4: 대신에 그렇다고 해서 정선혜 대표를 버렸냐. 절대 그거 아니다. 제가 판단하건대는 정청래 대표를 버린 것도 아니고 또 내지는 뭐 그쪽하고 완전히 한 것도 아니고 단지 반명으로 지금 본인이 이제 자리매김한 것 자체는 난 못 받아들인다. 그거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 또 원래 그 친석계 프레임을 만든 사람이 김어준 씨예요.
1: 예.
4: 예 제가 이제 그 자리에 있었었잖아요.
1: 친석이라는 용어를 처음 썼죠.
4: 예, 제일 처음 썼고 그 자리에 제가 이제 있었었기 때문에 정확히 아는데 그래서 사실은 친석으로 계속 가다가 지금 이제 자기는 반석이 되면서 결론적으로는 좀 자꾸 시끄러워지고 여러 가지 부담이 많이 커졌었잖아요. 이제 그 부분을 자기는 조금 부담스러워 했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좀 정리를 하는 차원인 것이지 너무 한쪽을 막 편들어주고 이러는 건 아니고 조금 거리를 두고 좀 중립기아를 조금 받고 이제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1: 중립기아.

0: 같은데. 예. 근데 저는 궁금한 게 그 제일 궁금했던 게 그거예요. 그 담 넘는 사진 있잖아요. 예. 그거 누가 찍었을까요? 그리고 그 다음에 거기 CCTV 이제 공개했잖아요. 그거를 그 뉴스 공장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거 기자가 달라면 줍니까? 그거? 누가 줍니까? 그 아마 의원실에서 공식적으로 요청을 해서 받았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느 의원실에서 받아서 그것을 그렇게 김민석 의원만 다 찍어서 제가 보기에 김민석 의원실에서 했을 가능성이 제일 클 것 같아요.
1: 당사자니까.
0: 당사자니까. 근데 그거를 뉴스 공장에서 이게 공개를 했잖아요. 근데 이 출처가 어디라는 것도 좀 밝히고 좀 해서 줬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라는 예. 생각이 일단 하나 들고 그다음에 김어준 씨 같은 경우는 표현이 좀 속됩니다만 꼬리를 내리는 게 분명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시민 작가 불러서 그 전체 내용 중에서 그걸 편집을 해서 20분으로 편집을 했잖아요. 근데 그 20분 내용에도 이미 무슨 철거니 용역이니 뭐 촉법이니 해서 엄청나게 시끄러웠지만 나머지 것들을 다 했으면 과연 어떻게 됐을까?
2: 예.
0: 뭐 이런 생각이 들고 근데 그걸 이렇게 줄였어. 줄인 다음에 또 거기서 보면은 아니 너무 세게 하지 마세요라고 유시민 작가한테 계속 하는 얘기도 나오고 그다음에 그 할 얘기 있으면 아니 유 작가가 직접 유튜브 파서 본인이 하세요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거 보면 이미 그때도 아 넌 난 너무 부담스러워 당신 얘기하는 게 뭐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파리 가서 돌아와서 본인이 뭐라고 그랬냐면 기자들이 나한테 돈 빼돌렸다고 파리로 이렇게 보도하면 내가 뭐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뭐 100만 배를 뭐 어떻게 하겠다나 뭐 이런 얘기했는데 누가 그거 물어봤냐고요. 본인이 스스로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 그것도 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보면 아 김어준 씨가 뭐 띠바띠바 뭐 쫄지 마 이렇게 얘기했지만 정작 본인이 좀 쫄고 있구나 본인 표현으로 하자면
2: 예.
0: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3: 아, 저는 한마디만 하면요. 김민석은 국회 넘어가는 CCTV 이걸 공개할 게 아니고
2: 예.
3: 그게 집에서 자연스럽게 왔는데 1초에 딱 1초 뒤에 왔다? 이게 가능한 상적으로 납득이 안 되죠.
4: 왜 그러세요?
3: 저는 집에서 나온 CCTV를 공개해라.
4: 에이,
3: 집에서
4: 왜 그러세요?
3: 몇 시에
4: 놓는지. 그게 뭐가 중요해요.
3: 왜냐하면 보좌진도 있고 가족이 있는데 10시 반에 계엄 선포하면 그렇게까지 늦게까지 자고 있다는 게 저는 납득이 안 되거든요.
2: 예.
3: 혹시라도 집에서 일찍 나와서 다른 데 모처에 안전한 데 있다가 여기 상황 좀 보고 야 해제될 것 같으니까 띄웠을 수도 있잖아요. 따라서 저는 국회 넘어가는 CCTV가 있다면 국회 아파트도 다 CCTV 있거든요.
4: 잠깐만.
2: 담장 넘어가는 시간이 0시 45분
4: 김민석
2: CCTV입니다.
4: 당시 수석 최고였거든요. 예. 예, 그럴 이유가 전혀 없어요. 본인이
3: 그러니까 당당하다면
4: 본인이
3: 개엄해제
4: 아니 본인이 먼저 개엄에 관련된 얘기를 했었었고 계속 준비를 했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전혀 아니고 진짜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날 당장 가가지고 먼저 처리하는 모습을 먼저 보이겠지 잔다르크처럼. 근데 그거 아닌 것 자체가 일단 본인이 그날 정말로 약 먹고 주무신 거 맞고 대신에 정확히 뭐라고 말했냐면 그날 검은 세단이 우리 집 앞에 있었었다. 검은 세단이.
2: 예.
4: 그래서 나는 그 차가 나를 잡으러 오는 혹은 내가 나가면 체포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 차를 빼돌리는 그 차를 좀 따돌리는 그런 일을 조금 했었다. 오는 와중에. 그래서 오는 동안 두 가지를 했었다. 내가 백태용 교수라고 하는 이 헌법학 교수에게 이 계엄이라고 하는 것의 성격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는 걸 하나 했었었고 이게 불법이라는 얘기 들어서 그거를 단톡방에 제일 먼저 올렸고 그리고 그것들을 영문으로 외국에 알려야 되기 때문에 영문으로 번역해서 이거 해달라라는 얘기까지 이제 했었었다.
2: 예.
4: 그 얘기를 했었었고 대신에 검은색 차가 우리 집 앞에 있었었기 때문에 난 분명히 그 전에도 내가 그 계엄 얘기를 먼저 했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되게 그 약간 미안하지만 협박 같은 이건 내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협박 같은 이제 행동도 하고 위험한 상황을 했었었기 때문에 본인이 좀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2: 예.
4: 해서 그 차를 따돌리는 일을 했었다. 이렇게 다 얘기를 정확히 했어요.
2: 예. 예. 사실 뭐 담장 넘는 게 0시 45분이었고 예. 계엄은 1시 1분 해제됐기 때문에 계엄 해제될 걸 알고 갔다고 한 거는 일단 시간상 성립은 안 되는 것 같아요.
1: 네. 네. 그리고 변호사님 뭐 서종국 TV에서 하실 얘기 뭐 다 좋은데 변호사시니까 뭔가 의혹 제기하려면 입증 책임은 변호사님이 지어야 되는 거지. 너 뭐 네가 진짜 잔 거 아닌지 그런 거 막 입증하라 그런 거는 타당하지 않고 그리고 추경호 원내대표 표결 방해하는 것도 비판 안 하시면서 그렇게 하는 건 이제 선 넘으신 거죠. 원래 얘기로 돌아가서 먼저 어뢰유가
2: 시간이 10초 남았어요.
1: 아, 그러면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2: 유튜브에서 네. 그 얘기는 또 하시고 네. 왜냐면 이제 안철수 의원과 한동훈 의원이 지금 설전을 벌이고 있는 것도 다뤄야
0: 아,
2: 되고요.
0: 그거 제가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법정에 나가서 증언도 할 거거든요. 네. 왔더라고요. 안 나가려고 했는데 계속 오라고 그래서.
1: 유튜브가 흥미진진해.
2: 그거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를 계속 봐야 네, 되겠군요.
0: 그 내용은 제가 제일 잘합니다.
2: 알겠습니다. 본방은 여기까지 하고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5: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오케이?
3: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4: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3: 환인제약.
5: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6: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5: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6: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5: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6: 제조원
7: 현대 오피스.
8: 어디까지 가시나요?
9: 살아서 장까지요.
8: 혹시 닥터 캡슐 전?
10: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9: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10: 닥터 캡슐.
9: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11: 관절 연골이

0: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1: 세라하임. 예. 네, 오늘 본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아까 방송 중에 전 잘 몰랐었는데 그러니까 비속어를 약간 바꾼 단어가 나왔었는데 이 점 양해 사과 드립니다. 저희는 유튜브로 조금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CBS
3: 회사의 경쟁력은 무엇일까요? 오랜 시간 연구한 기술, 축적된 노하우, 그리고 소중한 기업의 자산. 기업의 미래는 이러한 작은 차이에서 시작됩니다. 기술자료 임치 제도는 기업이 개발한 기술을 안전하게 지키고 필요할 때 개발한 기술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소중한 기술과 노하우를 위한 준비, 기술자료 임치 제도. 이 캠페인은 대중소기업, 농업협력재단, 기술자료 임치센터가 함께합니다.
4: 경기도가 드릴게요.
5: 예술을 계속할 기회요?
4: 드릴게요.
6: 예술인 기회소득.
5: 창작에 몰두할 기회는요?
4: 드릴게요.
6: 예술인 기회소득.
5: 무대를 선보일 기회도요?
4: 당연히 드립니다.
6: 예술인 기회소득.
4: 당신의 가치가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 경기도가 드립니다.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6: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4: 기회가 예술이 되고 문화가 일상이 되는 세상, 경기도. 이 캠페인은 경기도와 경기아트센터가 함께합니다.
7: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8: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0: 기술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1: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0: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1: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2: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는 중소기업의 마케팅 비용 절감을 위한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인증 브랜드 보유 기업을 포함한 혁신형 중소기업이며, 지원 혜택은 방송광고비 70% 할인 또는 정상가 구매 시 보너스 250% 송출입니다. 연중 상시 모집 중이니 자세한 사항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혁신형 중소기업에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3: 날씨와 생활입니다. 현재 강한 비구름대가 북쪽으로 이동하면서 호우특보는 모두 해제됐고 장맛비도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하지만 서해상에 또 다른 강한 비구름대가 들어오고 있어서 오늘 낮까지 장맛비가 좀 더 지속되겠는데요. 특히 경기 북부, 강원 북부 내륙에 시간당 20-30mm, 최대 50mm 안팎의 집중호우를 동반한 최대 150mm 이상의 큰 비가 더 쏟아지겠고, 그밖에 수도권과 강원 내륙 산지에 10에서 70, 충청도에 5에서 40, 호남 서부와 제주 산지에 5에서 10mm 안팎의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또 오늘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 내륙을 중심으로 5에서 40mm 안팎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한편 오늘 장맛비가 그치고 난 뒤에는 다시 폭염과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포항 34도, 대구 33도, 청주 광주 32도, 서울 춘천 29도로 체감 더위는 한층 더 심하겠고요. 주말인 내일부터는 폭염이 더 강해지겠습니다. 날씨와 생활입니다.
4: 안녕하십니까. 제주 국제 자유도시 개발센터 이사장 송석원입니다. 제주 국제 자유도시 개발센터는 영문 약자로 JDC라고 합니다. JDC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글로벌 국제 자유도시 제주를 조성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성장의 기회를 고루 누리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여정에 JDC가 그 길을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제주의 내일을 만드는 글로벌 파트너 JDC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5: 이 캠페인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함께합니다.
6: 안녕하세요. 배우 김석훈입니다. 쓰레기를 줍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우리가 바뀌지 않으면 지구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겠구나. 그래서 저는 물을 바꿨습니다. 200개의 엄격한 수질 검사를 통과하고 24시간 모니터링 되는 물, 바로 깨끗한 인천 하늘소로요.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는 물, 지하수 고갈을 예방하는 물,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는 물. 작은 습관 하나가 나무 한 그루가 되고 지구를 위한 숲이 됩니다. 지구의 환경을 지키는 인천 하늘소. 본 캠페인은 인천광역시 상수도 사업본부가 함께합니다.
4: 안녕하십니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송석원입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영문 약자로 JDC라고 합니다. JDC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글로벌 국제자유도시 제주를 조성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성장의 기회를 고루 누리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여정에 JDC가 그 길을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제주의 내일을 만드는 글로벌 파트너 JDC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5: 이 캠페인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함께합니다.
7: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8: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7: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9: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